0: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11일부터 13일간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24일 중단했다가 29일부터 다시 교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합의 가능성을 묻자 그렇다고 답했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란 측이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격에 성공했지만 당시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며 가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양측 간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하며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설립된 평화위원회가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이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가 무장해제의 선결 조건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라며 이행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10월 말 총선을 앞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합의 이행의 험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허가를 주는데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했던 발언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방공미사일 확보가 절실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각회의는 이번 행정부 들어 13번째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 BTS가 오늘 내년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미 측이 최근 본상 부문과 별도로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자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사랑받길 바란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K-POP이 오랜 기간 그래미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온 현실을 조명하며 BTS의 결정이 그래미 권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미 측은 이례적으로 공개 해명을 내고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이 구분짓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쌓인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그동안 그래미의 문을 두드려오던 그룹 BTS가 내년 시상식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며 그래미의 기준에 질문을 던졌는데요. 세계 음악계의 시선이 쏠리면서 그래미는 해명으로 내놓은 다양성 포용을 더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위치에 놓였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시상자로서 처음 그래미 무대에 올랐던 2019년을 지나 합동 공연자로 다시 한번 밟게 된 꿈의 레드카펫.
4: 그래미 어워즈에서 또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무대를 같이 서게 됐는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 또한 아미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로
3: 언젠가 단독으로 BTS만의 공연을 펼치고 싶다는 꿈은 1년 뒤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단계씩 성장한 BTS가 한국 대중음악 최초로 그래미 후보에 오른 겁니다.
5: We're nervous and actually, frankly, not expecting it so much because we don't want to get disappointed.
3: 첫 수상이 불발된 뒤에도 BTS는 2023년까지 매년 후보로 올라 그래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6: 이 뛰어넘을 장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3: 중백기를 마친 뒤 발매한 노래들이 단숨에 세계 팝차트 1위를 석권하면서 어느 때보다 그래미 본상 수상 가능성이 밝아졌지만 정상에 오른 BTS는 주어진 틀에 맞춘 도전보다 그 기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내년 그래미에 음악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그래미가 본상회 부문으로 아시안 팝을 신설해 현지 언어를 유의미하게 활용한 K-팝과 일본 팝, 중화권 팝에 상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사실상 보이콧 선언을 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오랜 기간 K-POP이 그래미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온 현실을 조명하면서 BTS의 결정이 그래미 권위에 타격을 줄 거라 분석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팝 시장이 주목하자 그래미 측은 이례적으로 공개 해명을 내고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이 구분지으려는 의도는 아니라며 올해의 노래 같은 본상 심사 대상으로도 동시에 다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7: 경제적 수익 등은 자기들이 취하고 어떤 실제적인 그런 평가, 인정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시안 뮤직 부문의 신설이었거든요.
3: BTS를 향한 국내외 문화인들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위상과 영향력을 증명하는 건 어느덧 그래미의 몫이 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YTN 송재입니다.
8: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9: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8: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알제리 북부 세티프에서 수도 알제로 향하던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가파른 비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알제리 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 2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압델마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알제리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지난 한 해에만 교통사고로 3,800여 명이 숨지고 3만 7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알제 인근에서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에 알제리 당국의 도로 안전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 중부사령부의 기만전술에 넘어간 유조선들이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미신고 경로로 항행하려다 타격을 받고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주변의 다른 유조선 네 척은 신속히 항로를 변경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모든 해운선사와 보험사에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를 무시하고 피해 선박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미군의 어떠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자체 통항 경로를 지정해왔습니다. 이 경로를 벗어나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도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한 척에 화재가 발생해 선박들이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에서 한국 만화가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과 출판사 문학동네에 따르면 제38회 아이스너 시상식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에서 산호작가의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부문은 북미에서 영어로 출간된 아시아 만화 번역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한국 만화가 이 상의 후보에 오른 적은 있었지만 수상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옥당은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연옥 벌판을 거쳐 환생문에 닿을 수 있도록 망자를 위한 케이크를 주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문학동네가 출간했고 지난해 미국 만화출판사 다크호스를 통해 영어판이 나왔습니다. 아이스너상은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상 그리고 하비상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만화상으로 꼽힙니다. 앙굴렘에서는 앙꼬 작가와 박윤

0: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페인 야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고 이탈리아도 잘못된 이민 정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경찰과 군 병력까지 투입됐지만 속수무책으로 국경이 뚫리면서 유럽 국가 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수백 명이 바다를 헤엄쳐 올라옵니다. 해안가에 세워놓은 철책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3: Cruzado por la arena al principio de este castillo y luego ya saltado una muralla.
2: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의 세우타에 만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운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어린 아이와 노인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넘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4: We're happy to be here. It's been a very tough experience to go from the ocean. It was very tough.
2: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린 바닷가에서는 시신 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스페인 대법원이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5: Es una vergüenza, la verdad. La única manera que veo yo es que España haga como Donald Trump y empiece a deportar.
2: 이민자 사태는 스페인 정치권은 물론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스페인 야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고 이민자 정책에 강경한 입장인 이탈리아도 스페인의 잘못된 이민 정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페인 정부는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모로코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8: 그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9: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0: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1: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Yamaba Resort and Casino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

0: 아시바스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 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 IT 인력의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 의원인 영 김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북한 국적을 숨긴 채 미국 IT 기업에 원격 취업해 벌어들인 수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입니다.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동맹국과 협력해 위장 취업 관련자를 제재하고 사이버 보안 기업 및 금융기관과도 공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활동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조직적 위장 취업 시도를 수사해왔으며 올해 4월에는 북한 인력의 취업을 도운 미국인 2명이 각각 징역 9년과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노트북을 대신 수령해 중국 등지에 북한 인력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1개국은 북한 IT 인력 관련 공동주의보를 발표했으며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수법과 기업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스페인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난입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이민 정책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스페인 사태를 수십만 명이 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이 집권하지 못하면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훨씬 더 심각하고 규모도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스페인 사태를 끔찍한 일이라고 규정하며 3년 뒤 잘못된 세력이 집권하면 미국도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세우타 영상을 올리며 급진 좌파 세계주의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 악관 부비서실장 역시 민주당은 침략자들이 여러분의 집을 짓밟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을 보면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모로코에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육로와 해상을 통해 4만 9천 명이 무단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19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강경 이민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며 이민 문제를 차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캘리포니아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남가주 내륙과 센트럴밸리에서는 기온이 연일 화씨 100도를 훌쩍 넘으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고온으로 오존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베이에리어에서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에게 외출 자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나빠지면 산불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지속되면 작은 불씨도 빠르게 번질 수 있어 당국은 산불 예방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주 전력망에도 부담이 커지면서 당국은 에어컨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 절전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진 곳에서의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고온 현상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진 발생 72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생존자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5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스 폭발이 발생한 쇼핑몰과 야스시로의 제지 공장 등 피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수색이 끝났습니다. 전기와 수돗물이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민들은 승용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2차 강진 우려로 귀가를 꺼리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 당국은 단전 단수 복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9: 현지에서는 요구조자가 残っていないことを関係機関とも確認の上救助活動を終了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8: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10: 子供が小さい子とかもまだ1歳の子供とかがいるんで、なんか泣き声とか、まあ大きい声やったら周りに迷惑か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車中泊にしてるんですけど。
8: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식,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7: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5: 최근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중심 전쟁 전략의 지속을 강조했습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로봇과 드론이 전투를 치러야 한다며 그것이 군인의 목숨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렴하고 스마트하며 대량 생산된 무기를 갖춘 군대만이 새로운 전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 자율 드론이 다른 자율 드론과 싸우는 형태로 전쟁이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드론은 전선에서 러시아군 인명 피해의 약 95%를 입히고 있으며 이는 모든 재래식 무기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국방장관으로 재임한 6개월 동안 중국산 전투 드론을 대체할 국산 드론을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노선이 군 기득권과 충돌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17일 그를 해임했습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자신의 해임으로 개혁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됐기 때문에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자신의 해임을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국방장관으로 복직하지 않는 한 젤렌스키 정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서 오늘 대규모 국경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내무부는 하루 사이 4만 9천 명이 육로와 해상으로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1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스페인 특별자치도시로 유럽연합에서 아프리카와 육상 국경을 맞댄 유일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당수가 바다에서 숨졌고 방파제를 넘으려다 아수라장 속에 사망한 이들도 있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주간 1,800명 수준이던 무단 입국자 수가 갑자기 급증해 심할 때는 1분의 200명꼴로 몰려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우타 이주민 수용시설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며 수천 명이 공원과 도로변에서 노숙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에 대한 송견 조약 중단을 거론했고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프랑스도 스페인 국경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급증 원인을 두고는 스페인 대법원의 이주민 송환 금지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과 함께 스페인과 알제리 관계 개선에 대한 모로코의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오늘 직접 세우타를 방문할 계획이며 야당은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오전 늦게 회담장에 마주앉아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의 리튬 매장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과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메르코스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블록으로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블록의 핵심 회원국인 만큼 협상 재개를 위한 협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7: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오늘 정부가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조직을 신설해 인권침해나 부실불공정 수사를 직접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경찰 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유재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스스로 수사 역량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1: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견제 없는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12: 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된 조직을 두고 인권 침해나 부실, 불공정 수사 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14: 상시적으로 많은 사건을 감시,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13: 특히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5: 훨씬 더 업무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실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산점이라든가 승진, 뭐 수당이라든가 또는 뭐 현실적으로 수사 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을 써야 될 거로 봅니다.
13: 경찰이 실효적인 견제 장치와 수사 역량을 담보할 쇄신안을 통해 수사 권한 독점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해외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송금 와이어바할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9: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8: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9: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3: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언론공보부에 따르면 29일 기준 확진자는 3,532명으로 하루 만에 90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556명으로 치명률이 44%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유행은 콩고민주공화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발병 사례를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 에볼라 유행 가운데서도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서아프리카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 빠르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이웃나라 우간다와 함께 5월 15일 에볼라 발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간다는 확진자 20명 가운데 2명이 숨졌지만 이달 28일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807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626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14: 월스트리트저널은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중국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테슬라 임원은 중국 사업을 분리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자문단은 분사와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미중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해 중국 사업을 미국 사업에서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해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핵심은 스페이스X의 지위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의 주요 국방 수주 업체로 중국 사업을 그대로 안고 합병할 경우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합병 시 자국 내 테슬라 차주 약 200만 명의 데이터가 미국 국방 기업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에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의 약 1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와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행동에 반대해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계획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또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5.2로 집계됐습니다. 전월보다 11% 넘게 오른 수치로 지난 2월 이후 5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는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뒤 급격히 악화해 5월에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유가가 안정되면서 6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달까지 두 달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 모두 전월 대비 올랐습니다. 집계를 담당하는 조한 슈 디렉터는 소득과 연령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광범위한 개선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정치적 군사적 상황보다 구매력 같은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월 4.6%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여전히 1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12: 국내 연구팀이 오늘 인공지능 기반지구 해양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델은 100여 년의 해양 데이터와 30여 년의 관측 자료를 학습해 수온과 해류 등 해양 상태를 최대 200일 앞까지 예측합니다. 예측에 걸리는 시간은 6초에서 7초에 불과하며 해수면뿐 아니라 수심 600m까지의 상태를 3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대기와 육상 예측 시스템을 결합해 100년 뒤 기후 변화까지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바다는 지구의 열과 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바다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가 미래기후 예측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바다의 미래를 계산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구해양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100여 년의 해양 데이터와 30여 년의 관측 자료를 학습해 바다의 변화 패턴을 추론하게 됩니다. 이 모델에 현재 바다 상태와 대기 정보를 입력하면 5일 뒤 수온과 해류, 염분 등 해양 상태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다시 입력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최대 200일 뒤까지 지구 해양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5: 이 모델을 추론하는 데에는 6에서 7초 정도의 시간으로 200일까지 해양의 상태를 예측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7: 또 바다 표면뿐 아니라 수심 600m까지의 상태를 3차원으로 볼 수 있고 엘니뇨 형성 과정도 실제와 가깝게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에 대기와 육상 예측 시스템을 결합해 100년 뒤 기후변화까지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1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7: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2: 오늘 오전 11시 18분 레세다 지역 켈빈 에비뉴와 코에시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무장용의자 검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웨스트밸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해당 지역 일대에서 무장용의자를 추적하며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 K9 수색견이 투입되었으며 수색견이 용의자를 발견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물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일대를 통제하며 추가 위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어 구금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4분 인그루드 사우스 라시에네가 블러바드 8915번지에서 차량에 의한 보행자 충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11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현재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잉그로드 경찰서가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 중입니다. 충격을 당한 보행자의 부상 정도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 교통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 니사우스 라시에네가 블러바드 인근을 이동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28분 노스 할리우드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와 바인랜드 에비뉴 인근 76 주유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마체테 칼과 테이저건을 휘두르며 주유소 일대를 위협한다는 신고가 911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노스 할리우드 경찰청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남성을 대면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압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현장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실내 전시장 세 곳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 그림책 작가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의 국내 최초 원화약 200점과 스페인 거장 고야의 파나 연작 원작 80점이 처음으로 국내에 공개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아기상어 체험전에서는 관람객의 움직임과 표정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전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기상어 전시는 내년 해외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방학의 무더위에 아이들과 함께 실내 전시장으로 문화 바캉스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K 캐릭터인 아기상어 체험전부터 영국 그림책 거장의 생동감 넘치는 원화까지 김정화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 비단뱀의 초대로 시작된 정글 파티. 흥겨운 시간이 지나자 비단뱀의 본색이 드러나고 곧이어 코끼리의 응징으로 막을 내립니다. 흥미로운 스토리보다 더 눈길이 가는 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입니다.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으로 한 장 한 장을 채운 그림책 ABC. 영국 최고 권위의 아동 도서상인 케이트 그리너웨이상 수상작입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영국의 그림책 작가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탄광에서 자란 작가의 무채색 기억은 오히려 색채에 대한 갈망을 폭발시키며 사파로만 여겨지던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를 더했습니다.
20: 색을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야 했던 그런 환경이 역설적으로 와일드 스미스가 화려한 색채를 떠올리게 하고 사용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 국내 최초 공개되는 원화 약 200점과 함께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도 마련됐습니다. 교회의 위선과 권력의 부패, 인간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풍자한 카프리초스 판화 연작. 서양 판화사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스페인 거장 고야의 작품입니다. 원작 80점이 온전히 모여 국내에 선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화려한 궁정화가로 잘 나가던 고야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야의 다른 작품들을 그래픽과 미디어 연출로 풀어냈습니다. 탑승 등록대에서 사진을 찍고 정보를 입력하면 나만의 상어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관람객의 움직임과 표정, 음성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체험형 전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아기 상어 캐릭터가 이번에는 AI 기술을 만났습니다.
21: 요리는 우리랑 도장 찍기.
22: 호기심을 좀 더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1: 신나요! 아!
19: AI로 진화한 아기상어 축제는 내년 해외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0: 클레버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23: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24: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6: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4: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6: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4: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6: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2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6: 선택하세요 품질을,
2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8: 타이어.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9: 미국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가 이달 24일 한국법인 웨이모 코리아 설립 절차를 마쳤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11개 도시에서 운전자 없는 레벨4 로보택시를 상업 운행 중인 세계 최대 자율주행 사업자입니다. 누적 자율주행 거리는 3억 5,50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과 공급은 물론 여객 자동차 운수업까지 명시돼 있어 한국 시장 진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한국 도로에서 웨이모 로보택시를 실제로 보기까지는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임시 운행 허가와 성능 인증 절차만 해도 반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웨이모는 아직 관련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웨이모가 당장 상용화보다는 고정밀 지도 구축과 현대자동차와의 협력 준비에 먼저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이모와 현대차는 2024년 아이오닉5에 웨이모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는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광주에서 로보택시 200대를 투입하는 레벨4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할 방침입니다. 웨이모의 한국 진입을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 개발 경쟁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허가를 주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패트리엇은 놀라운 무기이며 누군가 이를 생산하도록 허가하는데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생산 허가를 내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취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했던 발언을 사실상 뒤집은 셈입니다. 패트리엇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핵심 방공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양측 모두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패트리엇 생산 허가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미국의 무기기술 통제 정책이 맞물린 사안으로 앞으로도 주목됩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1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자, 7월 월간 연불리, 오늘은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 예, 안녕하세요.
15: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6: 이렇게 염소한과 아이들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15: 네, 네 아이들입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날 사실 좀 월간 연불이 1탄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 달은 두 번 하고 있는데 아 그날 아직도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날 서킷 브레이커 걸린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힘들었던 좀 경험이 있는데 정말 마치 그 오늘은 이게 정말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 같아요. 오늘 네. 지금 지수가 네. 코스피가 지금 12.8% 폭등하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이게 좀 이게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데 하루에 지금 23% 아이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16: 자, 그럼 오늘은 SK하이닉스 상한가 한번 기원해 볼까요?
1: 아, 좋습니다. 네, 네,
16: 상한가 기원 같습니다. 한번 해보고요. 예. 뭐 만약에 상한가 달성하면 우리 이지원 이사님이 춤이라도 추는 네, 그런 네,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1: 네, 네, 찬물을 끼얹는 이 좋은 날에. 네. 네.
15: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정말 많이 빠진 후에 정말 또 오늘은 기록적인 폭등. 예전에 네. 그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나요. 당시에도 뭐 폭락했다 폭등했는데. 네. 그 먼저 그 이준 이사님 오늘 시장 네. 일단 출발했잖아요. 좀 네. 분위기 어떤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코스피가 지금 10%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7.3% 좀 지금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 단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기술주들 AI 뭐 인프라 관련해서 최근에 워낙 또 우려감이 컸었다 보니까 낙폭이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밀렸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20% 넘게 SK하이닉스가 23% 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는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15: 상한가요?
1: 네. 그래서 29.8% 지금 상한가 간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터닉스도 뭐 17%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부분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상한가 가려고 간당간당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양호한 것 같고 근데 그 외로 좀 시장에서 그동안에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섹터들은 오늘은 좀 조금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살짝 좀 힘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지수가 그동안 좀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좀 큰 형님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 네, 어쨌든 오늘은 뭐 정말 기록적인 이제 폭등이 좀 나오고
16: 네.
15: 있는데
16: 역사에 남을 만한 날이죠.
15: 본부장님께서는 근데 요즘에 어쨌든 이번 한 주 보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16: 네. 네.
15: 본부장님 좀 어떠세요? 막 요즘 증권사 막 전화기도 불나고 사실 뭐 ETF도 뭐 만만치 않고 한데
16: 네.
15: 좀 혹시 뭐 이렇게 어떤 하소연 같은 거 들으시는 경우도 있나요?
16: 아, 많이 송구스럽죠. 왜냐하면 아. 이번에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번 하락의 원인이 무엇일까? 뭐 수급이냐, 펀더멘탈이냐, 투자 심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어떤 애널리스트는 올리기도 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낮추기도 하는 등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수급 또는 투자 심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특히 뭐 속셀과 같은 그런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전통적인 대표지수 ETF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징의 시대였지 않았나. 특히 반도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한번 지르자. 이런 심리가 극대화됐던 게 최근의 상황이었고 그게 한 번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수급적인 붕괴 또 펀더멘탈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젯밤에 이런 레버리지 펀드 하나가 청산됐지 않습니까?
15: 네.
16: 그런 것들이 좀 신호탄 역할을 하면서 오늘 반등을 뒷받침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송구스럽 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5: 네,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어떤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16: 네.
15: 좀 수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좀 붙어 있었던 것 같고
16: 네.
15: 그게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는 과정이 청산되니까 또 빠질 땐 또 매물이 부르는
16: 네. 그리고 또 오늘도 보시면은 뭐 올라갈 때도 또 화끈하게 올라가지
15: 네,
16: 않습니까?
15: 맞아요.
16: 솔직히 저는 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좀 안정적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15: 네.
16: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냥 차근차근 좀 올라서 8월 달 월봉은 양봉이 좀 났으면 좋겠다.
15: 네.
16: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 근데 그래도 뭐 7월 말에 어쨌든 좀 마무리가 좋을 것
16: 네.
15: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1: 저는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천천히 오르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하루에 막 10% 이상 급락했던 날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봤으면 이제 10% 이상씩 오르는 날도 우리가 또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15: 갈 때는 화끈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빠져서 여기서 조금 오르면 안 돼요. 일단 근데, 반등할 때는.
16: 근데 저는 또 이런 장을 맞닥뜨릴 때마다 오후장이 걱정돼요.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지점 세미나를 갔었는데 또 센터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트럼프 이 녀석이 또 주말에 또 무슨 또 쌍욕을 섞어가면서 무슨 또 폭탄 발언을 할지 몰라. 그리고 또 어찌됐건 미국에서 장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요일이니까 좀 약간 아 어떻게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도 담고 있습니다. 네.
15: 그리고 아까 이제 굉장히 뭐 본부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오늘 저도 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 레오폴드라는 분 아시죠? 이제 그분이 오픈 AI에 있었다가 정말 천재라고 불리는데 사실 2년 전인가 이제 헤지펀드 하나 만들어서 그게 아마 수익률이 200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16: 맞아요.
15: 엄청난 돈을. 사실 이제 하이닉스 투자도 했다고 하고
16: 맞아요.
15: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이제 예상을 먼저 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름이 이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이제 미국 헤지펀드인데 이게 어제 청산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타델에서 인수했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마진콜 그러니까 증거금을 이제 투자 은행들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뭐 4배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들 뭐 하이닉스라든가 AI 수혜받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거기 반대편에 있는 이제 피해주라고 보통 하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여기 공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1: 네.
15: 근데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이 두 개가 반대로 가버렸죠. 반도체 폭락.
16: 그렇죠.
15: 공매도 쳤던 거는 올라버린 거예요.
16: 올랐죠. 네.
15: 근데 이제 공매도는 그 손실이 무제한이거든요.
1: 그쵸.
15: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마진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좀 시타델이 받아서 만약에 그거 안 받아서 또 강제 청사 한 번 더 나왔으면
16: 그럼 한 번 더 빠졌겠죠.
15: 그럼 진짜 더 끔찍한 일이 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좀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시타델이 인수한 걸로 좀 나왔잖아요.
16: 네.
15: 그럼 좀 급한 이게 이 헤지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펀드 많을 것 같은데
16: 많죠.
15: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좀 봐도 될까요?
16: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펀드가 갖고 있던 종목들을 한번 뜯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트리어스, 아이렌, 뭐 코어이브, TSMC, 하이닉스, 샌디스크 소위 말해서 지금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청산됐으니까 아, 이 종목들 좀 더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아마 이거는 최근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친구도 결국은 뭐가 실패했냐. 레버리지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레버리지를 4배씩 갖고 있는 자산이 1인데 4배씩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좀 무리하게 배팅을 했던 거죠. 즉 지금 시장은요. 너무 과도한 레버리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위로도 강하게 튈 수 있고 아래로도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장이니까 저는 그런 두 가지 시사점을 좀 읽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드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과도한 레버리징은 좀 삼가하시고 지금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때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5: 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정말 이 유명한 사람도 좀 잘 나가던 분도 한순간에 레버리지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산되는.
1: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주주서한으로 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을 때부터 이제 기회다. 최적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주서한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며칠 만에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좀 그만큼 많이 관리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15: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시선을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삼성전자로 한번 좀 가볼게요.
16: 네.
15: 어제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뭐 괜찮았던 평은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제 실적 설명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급증했지만 주주환원 얘기도 있었고 그 이준 이사님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그 전날 발표했을 때 주주분들이 되게 좀 실망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1: 네.
15: 둘이 너무 비교된다.
1: 네.
15: 근데 제 생각엔 또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규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16: 그렇죠.
15: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거보다 어쨌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회사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자체는 좋았던 것 같은데
1: 네.
15: 그 요 두 개의 어떤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좀 어떤 좀 뭐 신호를 좀 받으셨나요?
1: 일단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경쟁사를 좀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삼성전자 컨콜에서 제일 먼저 주주환원 관련된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전날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제일 주주분들이 실망을 했던 거는 좀 그래도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었고 그래서 그게 좀 실망스럽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제 가장 먼저 주주환원 이제 하겠다. 조만간 구체적인 안들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어쨌든 ADR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 SEC 규제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바로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있으면 나오지 않을 라고 좀 그것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좀 내용들을 봤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어떤 예측치나 전망치나 이런 것들 다 동일하고요. 이제 좀 이번에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디램이랑 낸드 계속 수요가 좀 추가 공급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대요. 없으니까 계속 더 달라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메모리라는 게 사실 다 필요하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직까지 수요를 다 충족시킬 만큼의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재고도 아직 쌓고 있지를 못한 그런 상황인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고를 더 쌓기 위한 수요들은 내년에 더 폭발을 할 거고 그러면서 지금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분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LTA 같은 경우에도 그 장기 계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0: 원래 난 절반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60, 70%를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는 좀 그래도 예상보다는 더 많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나 그리고 안정성 이런
1: 네.
0: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제 그동안의 반도체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이 변동성, 실적의 변동성 이런
1: 시클리컬.
0: 것들은
1: 예.
0: 네,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런 내용. 네, 그렇게 좀 봤습니다.
1: 저는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생활 속의 삼성전자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2: 네.
1: 드리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바라볼 때늘 반도체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같이 출근을 하는데 혁명적인 발언을 했어요. 혁명적인 발언이 뭐였냐면은 와이프가 애플바거든요. 아이폰만 썼었어요. 아이폰만 썼었는데 갤럭시 폴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아.
1: 갤럭시 폴드 8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접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나왔는데 이제 자기는 아이폰 안살 거다. 사진도 갤럭시가 훨씬 낫고, 그리고 화면 접었을 때또그 약간 구겨지는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대요.
0: 힌지가
1: 힌지 부분
0: 에
1: 사라지는 부분도 많이 사라졌대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애플바였던 와이프조차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때 삼성전자를 반드시 우리가 반도체 이런 걸로만 봐야 되냐? 모바일 삼성전자도 한번 봐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깨알 같지만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0: 그리고 이게 약간 또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가 최근에 워낙 애플이 이제 뭐 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안 쓰고 뭐
1: 안,
0: 중국 거
1: 맞아요. 100%
0: 쓰겠다.
1: 쓰겠다고
0: 예, 뭐
1: 그러고.
0: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실적 발표하고 아까 어닝콜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투덜투덜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너무 비싸다. 다변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애플 쓰지 말고 삼성 거 쓰자. 이런
2: 네.
0: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2: 네,
0: 네.
2: 그러니까 제 이거 이 방송을 팀쿡이 볼지 모르지만 꼭 보셔야 될것 같고 이재용 회장님도 보셨으면
1: 네, 장식 메모리 쓰면 안 됩니다.
0: 네.
2: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어쨌든 시장이 삼성전자 콘콜 후에 한번 급등했었는데
1: 네,
2: 저도
1: 맞아요.
2: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저도 내용 보면서 어쨌든 역시 좀 큰형님이 큰일 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더큰 나라가 좀 막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콘콜 내용은 좀 좋았고 아까 이제 이준 이사님이 잘 얘기하신 대로 근데 같은 내용 사실 뭐 달라진 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어떨 땐 믿고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까지는 시장이 좀잘 믿진 않았던 거는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 또 미국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48억 정도 자사 이제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잖아요.
1: 네.
2: 그룹사 통해서 지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젯밤에 이제 그 공시 보고 좀 놀랬거든요. SK 하이닉스를 굳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 SK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예 근데 그 이제 뉴스 이제 공시가 좀 뜨고 나서 야간 선물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의미는 있잖아요, 상징적인. 좀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1: 결국은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유념하셔야 될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48만 원으로 낮춘 보고서도 나왔고요. 오히려 470만 원까지 올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펀더멘탈 솔직히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뀐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목표 주가가 차이가 많이 날까?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HBM입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HBM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HBM3, HBM4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70만 원 아니야 HBM 쪽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으니까 HBM 경쟁력을 좀 상세 잃어버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48만 원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키옥시아 지분 들고 있지 않습니까? CB 형태로
2: 네.
1: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영업외 수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시선이 좀 갈리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뭐 저는 뭐 하이닉스를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AI 시대, AI 인프라 시대에 구조적인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야 될지 여기에서 시선이 갈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둘다 HBM4 그리고 AI 시대 때 천병 역할을 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2: 네.
1: 뭐 SK 하이닉스 너무 목표 주가가 천차만별이라고 해서 흔들리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2: 네. 그 이준희 기사님은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제

0: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그 뭔가 좀 촉매는 필요하잖아요. 주가 올라가려면
1: 그쵸.
0: 그냥 가진 않으니까. 근데 아 이게 뭔가 좀 계기는 되겠다. 드디어 좀 반등은 하지 않겠냐. 근데 오늘 또 미국장 잘 끝났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 이틀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 팔았거든요.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뭐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도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 또 고민이에요. 이거를
1: 네.
0: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또 신규로 접근할까? 막 이런 고민 되게 크잖아요. 근데
1: 네.
0: 좀 이게 8월 한 달만 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좀 좋을지.
1: 8월 한달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무조건 보유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그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왔다. 그동안에 워낙 좀 주가가 변동성이 심했었기 때문에 많이들 지쳐 계실 거예요, 개인분들도. 그래서 조금만 반등 나오면은 좀 팔아야지, 혹은 얘 낙폭 조금 축소되면은 여기서 조금 손절해야지,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럴 좀그욕그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조금 견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처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지금은 뭐10% 이상씩 매번 좀 빠지면서 되게 비이성적인 그런 시장 환경이 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더 얘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뭐 펀더멘털 상의 이슈는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결국 그 외의 이슈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들고 계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뭐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리밸런싱이나 조정은 좀할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섣부르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갭상승으로 좀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 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후장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2시 이후로 반대매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저는 신규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만한, 네,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천천히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면서 분할로 좀 담아 가시는 거는 지금 구간에선 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일단은 좀 8월은 그래도 이렇게 뭐 올라간다고 해서 뭐 판다 뭐 이런 거보다도
1: 네.
0: 좀더 가지고 가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2: 그럼 그냥 8월 달에는 휴가 가면 될까요? 그냥
1: 이미
2: 안
1: 가신
2: 보고.
1: 분들이 꽤
2: 예, 안
1: 많더라고요.
2: 보고 그냥 휴가 가시고 MTS 안 보시고 그냥 휴가
1: 네.
2: 즐기시면서 릴렉스 하시는 게 8월 달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아마 좀 7월에 이렇게 MTS 보신 분들 너무 힘들죠. 뭐
2: 아, 그러니까
0: 하루하루.
2: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1: 그렇죠.
2: 우리가 뭐 뭔가를 한다든지 액션을 취한다든지. 왜냐하면 촉매는 결국은 트럼프였어요. 다시 한번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를 자극했고요. 유가를 자극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런데다가 케빈 워시가 FOMC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어쨌든 이제 오늘 현재 지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8월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지수가 이제 6,400 정도 되거든요. 오늘 이제 14% 이상 오르면서 또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됐고 삼성자이닉스가 모두 다20% 이상 둘다 이제 하루에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그냥 단지 하루 올랐다고 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레버리지 물량들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청산이 돼서 좀 수급적으로도 좀 가벼워졌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빅 이벤트 다 끝났거든요. FMC
2: 그렇죠.
0: 끝났죠. 메타,
2: 빅테크 기업
0: 마이크로소프트,
2: 실적.
0: 아마존. 근데 사실 메타만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지 그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다 나왔어요. 예상보다 더
1: 네.
0: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제거됐으니까 저도 8월은 어쨌든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 근데 이게 반도체만 좀 가진 말고 또 이렇게 또 골고루 가는 그런 장세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1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고 또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경제 7월 월간 연불리 2부를 열었습니다.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2: 특히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주였죠. 이번주에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또 매수를 하면서 또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요,

0: 믿음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AI 시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반도체 실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믿음은 결국은 또 용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또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라면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 냈던 전력기기 아시죠?
1: 네.
0: 전력기기 삼청사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던 조선주. 조선주들도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업종, 이런 종목이라면 저는 용기를 한번 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준 이사님은 아까 이제 본부장이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1: 네.
2: 하이닉스도 제가 좀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같은 실적을 보고 목표주가를 확 낮췄는데
1: 네.
2: 또 한 분은 올려버렸더라고요. 무려 470만 원. 그래서 이게 개인 취업을 봤을 때는 되게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2: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어떻게 좀 이게 개인 취업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은 그 제일 최고로 낮았던 목표 주가가 그 한 증권사에서 어제 148만 원인가? 네. 네, 그렇게 하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뭘 보고 이렇게 낮췄을까라고 해서 보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80조, 200조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목표 주가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외에 470만 원으로 이제 최고가로 지금 올려잡은 증권사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 영업이익 거의 420조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너무 차이가
1: 네, 차이가 거의 두 배 이상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요한 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만약에 올해보다 이 낮아지려면은 수요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아니면 공급 과잉이 돼서 갑자기 뭐 메모리
2: 떨어지거나.
1: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시그널은 아예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 다섯 개 기업들 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 내년에 투자를 오히려 그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더 어쨌든 내년에도 더 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2: 네.
1: 근데 캐펙스를 상향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메모리 반도 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말은 내년까지는 이런 수요가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비싸지니까 그만큼 비싼 가격을 반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사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전자의 그 148만 원 이라는 뭐 물론 판단은 다 각자의 몫이긴 네. 합니다만 좀 후자 쪽으로 사실 지금은 무게를 싣는 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상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막 뭐 2028년쯤 되면은 어쨌든 공급 과잉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2027년도 그 하반기에는 좀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시그널 그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반영해서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아는 한 그 반도체가 아무리 이전에 시클리컬 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1년 반을 땡겨서 선반영을 하는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길어봐야 6개월 정도를 선반영을 했지 1년 반을 이렇게 선반영을 한다라는 사례는 저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미래의 이야기를 땡겨온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이런 펀더멘탈상의 이슈는 딱히 없고 내년에 오히려 더 좋아질 거고 가격의 상승분은 더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감안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투자들이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2: 어느 쪽을 따를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준 이사님 말씀은 결국 지금 기업들이 하는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조금 이제 이번에 목표 주가를 올린 쪽
1: 네.
2: 거기가 좀 더 타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딜 봐도 공급 과잉이 있을 거란 얘기는 없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저도 어제 컨퍼런스 콜 보면서 놀랬던 게 28년에도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1: 네.
2: 그렇죠. 원래는 27년이었어요.
0: 네.
2: 28년 되게 애매하다.
0: 그래서 28년은 보통 피크라고 많이 얘기를 네. 했었죠 우리끼리.
2: 근데 네. 지금 그걸 그 말이 맞다면
1: 네.
2: 이제 이 이익 사이클 또 연장되는 거니까
0: 네.
2: 그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또 가봐야 되는 그 상황이라 우리가 28년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28년을 반영하기는 좀 너무 먼 것 같고 27년만 봐도 저도 어쨌든 지금 좀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위를 바라보는 그런 좀 상황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최창희 본부장님은 근데 이제 어쨌든 ETF 업계에 계시니까
0: 네.
2: 이제 만약에 ETF를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소부장도 있고 반도체 ETF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미국엔 또 속설도 있고 세뱃살이도 있는데 좀 ETF 투자 뭐 괜찮을까요?
0: 저는 뭐 오늘도 저희 사내 유튜브 촬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스크립트 작성을 하고 왔는데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방금 이지원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변동성.
2: 변동성.
0: 반도체의 특성상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2의 창심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양쯔 메모리도 낸드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반기에 IPO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왜 놀랬죠? 중국 AI 오픈 모델들, 뭐 키미 K3라든지 아니면 쯔프 AI라든지 미드맥스라든지 이런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는 중국산 AI 모델들 때문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즉 반도체는요 어떤 기술이 새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등장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무도 못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ASML만 만든다고 얘기했던 DUV 장비를 중국에 있는 업체가 생산했다. 이런 뉴스들이 또 우리의 투자 심리를 부정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ETF에서 투자하실 때는 반도체 ETF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서 지수 ETF라는 것은 코스피 200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들 말씀드리고 비중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32.7%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5.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냥 단순히 코스피 200만 산다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절반 이상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3등 종목은 뭘까? 3등 종목 SK스퀘어거든요.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 그리고 4등이 삼성전기였었는데 최근에 약간 밀려가지고 네. 지금 KB금융,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아. 즉 반도체를 절반 이상 담고 있는 게 한국 지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좋지만 반도체 올인해서 반드시 반도체 ETF만 담아야 된다. 그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그냥 코스피 200만 담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업사이드 보이는 만큼 충분히 쫓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KB금융이라든지 또 다른 종목들이 어찌 본다면 반도체의 변동성을 흡수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코스피 200만 담아도 네.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준비 오늘 네.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만 봐주시면 네, 조회수 네. 진짜 안 나오거든요.
2: 아, 그래요? 네.
0: 이준 이사님 꼭 클릭 한번 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이런 네. 네,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 아, 근데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실 네. 업황에 대해서는 좋은데 문제는 네. 변동성을 내 그렇죠. 견딜 수 있냐. 이번에도 뭐 난리가 아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코스피 200이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니까.
0: 반이 네. 반도체죠. 그러니까, 코스피 예. 반반도체. 예. 반반도체.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지수 ETF를 좀 말씀해 주셨고 그 어쨌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부터 이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규제 들어가잖아요.
0: 네.
2: 근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오늘 이제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문턱을 좀 높이고 있잖아요.
0: 네.
2: 뭐 자산 총량 규제도 네.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이게 그래도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지금 목표가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좀 어떻게 효과는 좀 있을까요?
0: 일단은 사람들이 좀 착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전직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전직이
2: 뭐였네요?
0: 애널리스트였고요. 아. 제가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였는지 아세요?
1: 뭘까요?
0: 파생. 아, 제가 파생 애널리스트였어요. 파생 애널리스트 17년 정도 했고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산운용사로 스카우트해서 간 거거든요.
2: 네네.
0: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ETF라는 이름, ETF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이고요. 파생 상품은 첫 번째도 증거금 관리, 두 번째도 증거금 관리, 세 번째도 증거금 관리가 파생 상품의 덕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또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간과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아니면 레버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던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폐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장벽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은 일정 부분 좀 많이 축소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얘는 절대 ETF나 이런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얘는 파생 상품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2: 네네. 그리고 요거 좀 한 번만 간단히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배재규 대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상폐 아닌 자연사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LP들이 매도만 해서 공급을 점차 말릴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0: 일단 제가 배재규 대표님이랑 그 친분은 있지만 네. 통화는 못 해봤거든요. 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ELW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도 ELW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Equity Linked Warrant. 이름은 복잡하지만 일종의 단일 종목 옵션이었거든요. 네네.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래서 ELW 규제를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호가를 벌리는 거였어요. ELW도 LP라는 호가를 대는 주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호가를 좀 벌리고 호가를 벌리면 내가 싸게 살 수 없고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규제가 됐거든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즉 LP가 좀 호가를 좀 멀찍이 돼서 좀 적극적인 매매를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행간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 끝나는 대로 전화해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희 선생님 그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네. 간단히 좀 이 효과 있을까요? 이렇게 규제하는 거?
1: 저는 한번 뭐 물론 보긴 해야겠죠. 오늘부터 네.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레버리지에 대한 이 이슈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좀 이슈화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네. 홍콩에서도 이게 규제 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같은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그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그래도 좀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네. 너무 좀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6: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꿀떡하던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7: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9: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게 됩니다.
7: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5: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6: 40도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일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로 본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7: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10: 2018년 이전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7: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의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1: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대재난이었다면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노멀이 된 겁니다.
7: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에 땡볕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6: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2: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13: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
12: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14: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15: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12: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떼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16: 한번 열 이게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질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그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12: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5: 이런 가운데 목요일이었던 그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한 명이 숨졌는데 이번 사망자는 2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폭염의 위기 수준은 재난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6: 정부는 서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폭염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의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7: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비상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 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8: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17: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만 계속 늘리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폭염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최소화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의 성패 역시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려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0: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 체제의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3: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3: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2: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혹시 여질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5: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4: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6: 보완 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4: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7: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늦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4: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도 법안 통과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구 대행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8: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이제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2: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0: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2: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는 폐지되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강수영의 관심. 오늘 우리 당이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유하 다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처음 뵙겠습니다.
4: 네, 처음 뵙겠습니다.
3: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4: 네, 첫 번째 뉴스는 형소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정성호 장관의 잘했다 발언까지 혼선 지속입니다.
3: 네,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정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죠?
4: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후 3시 57분에 이제 개정안을 상정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8분 뒤인 오후 4시 5분부터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3: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4: 네, 나경원 네. 의원이 계속 지금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 개정안 핵심 그 전부터 계속 좀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직접 다시 수사 못하도록 하고요.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하는 권한만 남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3: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 이렇게 강하고 반발하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연일 좀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 건데요.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검찰의 특권이나 권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찰의 이제 초기 수사가 부실하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면 이제 검사가 직접 좀 수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필리버스터를 돌입했. 이거는 이제 국회법상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내에 이제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 근데 그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뭐 잘했다는 발언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실제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국민일보 보도로 좀 밝혀진 사실인데요. 지난 28일 비공개로 열렸던 법사위 그 심사소위에서 저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점 지적한 뒤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를 찾아와 잘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법무부는 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좀 다른 설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필리버스터 마치고 내려와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의미였을 뿐이다. 뭐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논리에 동의하거나 격려한 것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 장관 또 최근에 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계속 보여왔어. 또 사의를 표명했었잖아요. 그런 네. 배경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만큼 이제 여권 내부에서 이거 이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김태규 의원은 뭐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 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글쎄요. 자, 정성호 장관의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은 논란이 일단은 일단락 되는 건가요?
4: 일단 법안 자체는 오늘 국회 문턱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좀 실제로 형사사법체가 바뀌는 시점은 공소청이랑 중수청 출범하는 10월 2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을 이제 통과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 제도나 인력이나 뭐 사건 이건 방식 뭐 이렇게 정비할 또 쟁점들이 좀 남아 있어서 아마 네, 논의가 일단락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네, 정성호 장관. 이 사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법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개정될 수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4: 네, 두 번째 뉴스는 홍명보 정몽규 국회 청문회 출석 보복성 선수 기용 의혹 부인입니다.
3: 네, 자,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청문회장 분위기를 일단 좀 알려주세요.
4: 네, 저도 어제 청문회장에 직접 갔었거든요.
3: 그래요?
4: 네. 근데 그게 5층에 정말 취재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 카메라도 정말 많았는데 홍명보 감독은 되게 연일 좀 긴장된 표정, 굳은 표정으로 좀 앉아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고
3: 네.
4: 또 가끔씩 이제 얼굴이 좀 떨리더라고요. 좀 약간 긴장을
3: 했대.
4: 좀 떨리는 그런 모습도 좀 포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대한민국 한동안 되게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좀 연 건데요.
3: 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김진규 전 대표팀 코치 등이 증인으로 좀 출석을 했습니다.
3: 네.
4: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하면서 좀 국민적 공분을 샀었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축구협회 운영 전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었고요. 정 전 회장은 이제 한국 축구 발전 위해 노력했지만 월드컵 결과 미흡했던 데 책임 통감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홍 전 감독도 죄송하다 고개를 계속 숙였습니다.
3: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끈 거는 손흥민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했던 그 경기. 그 네. 부분이었죠?
4: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이었잖아요.
3: 그렇습니다.
4: 네.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졌다가 후반에 투입이 됐고 이재성 선수는 아예 출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결국엔 1대0으로 패하면서 조금 논란이 계속됐어요.
3: 네.
4: 두 선수가 이제 훈련 전 인터뷰 재개했다가 재개 반대했다가 이제 홍 감독이랑 갈등을 빚어서 보복성으로 선발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홍 전 감독은 요거를 좀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흥민과 이재성 선발 제외는 경기 운영을 위한 전술 판단이었을 뿐이다. 보복성 결정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선수단 내부에 의견 차이 있었지만 갈등이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 네. 자 그런데 이 청문회가 끝난 뒤에 국회의 질문 수준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4: 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도 느꼈던 게 처음에 되게 긴장을 하다가
3: 네.
4: 질문이 조금 예상 가능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너무 긴장하다가 증인들 사이에서.
3: 네.
4: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좀 질문들을 다시 살펴봤는데 24년 국회 현안 질의 국정감사 그때 다뤘던 내용들이 주로 그쳤었던 게 있고요.
3: 네.
4: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졌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약간 갑분싸였기도 했습니다.
3: 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할 권리는 있지만 이게 의미 있는 게 되려면 축구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차라리 질문할 권한을 위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축구 팬보다 못해요.
4: 네.
3: 사실 국회의원들 질문하시는 게 저도 매안에 좀 답답했는데요.
4: 네.
3: 네. 뭐 클린스만 감독, 뭐 홍명보 감독, 뭐 선임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언급이 있긴 있었죠, 이 부분도.
4: 네, 언급이 있었지만 뭐 좀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좀 파고드는 질문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따로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
3: 아, 그래요?
4: 네, 이게 청문회 좀 싱거웠다. 이거 제대로 밝혀내려면 뭐 특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3: 네네.
4: 국회에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아,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몽규 전 회장하고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의원하고 청문회 도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게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큽니다.
4: 네, 이게 사진이 한 장이 굉장히 큰 논란이었어요.
3: 그래요.
4: 네, 여기 문자가 어땠냐면 윤 의원이 정 전 회장한테 어제 정 선배님께 연락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 이렇게 보냈고요.
3: 네.
4: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청문위원과 증인 사이에 배려, 뭐 송구 이런 단어들을 두고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4: 그래서 윤 의원은 이제 논란 불거지니까 개인적 친분 있지만 배려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자 등장하는 정 선배가 고려대 동문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냐면서 청문회 로비 의혹 추궁했습니다. 네, 정 전 회장은 뭐 프라이버시라면서 끝까지 말을 아꼈는데요. 정 전배 선배 존재 두고 정치권 공방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 이거 참, 이거 문자 사진 찍혀가지고 권역을 치는 의원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참, 정말 답답하네요. 저 국민들이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
4: 네.
3: 정말 속상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다시 7명이 됐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어제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3: 네.
4: 기존 윤리위원 2명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윤리위가 5명으로 줄었었는데
3: 그러게요.
4: 네, 어제 다시 2명이 들어오면서 7인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공백 길어지면 당 기강 세우는 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 충원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징계 절차 시작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심사도 속도 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런데 이 윤리위원을 두 명 채우는 과정에서도 또 지도부 안에서 충돌이 있었다고요?
4: 네. 연일 국민의힘 소식은 좀 충돌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3: 여야 다 뭐 충돌입니다. 네. 요즘에. 네.
4: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리위원 추가 임명 놓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고 해요. 친한동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윤리위 내부에서 편향적 운영, 절차상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람만 새로 채워서 징계 밀어붙이는 거 적절하지 않다. 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 윤리위원 조사할 권한도 없고 윤리위 공백 상태 둘 수 없으니 충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맞섰고 결국 표결을 했는데 지도부 6명이 찬성하면서 임명안 통과됐습니다.
3: 네, 두 명이 결국 또 채워졌고요. 자, 이 분위기의 주인공이 우재준 최고위원인데요. 잠시 후에 명당 인터뷰에서 만나보고요. 윤리위 근데 이렇게 왜 내용을 긁는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네.
4: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는 그 윤민호 위원장 운영 방식 놓고 갈등이 좀 계속되어 왔었어요. 네. 이제 윤 위원장이 징계 기준안을 좀 협의 없이 만들고 좀 회의를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네. 특히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한 지난 회의에서는 윤리위원 5명 중에 3명만 참석했는데 그 3명의 의결만으로도 징계 절차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 제기됐고요. 또 윤민호 위원장이 예전에 비상계엄이 개몽령이다. 부정선거 그렇죠. 동조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윤리위원장으로서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합니다.
3: 또 이제 윤리위 징계를 두고는 결국 친한계하고 지도부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죠?
4: 네. 특히 우재준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윤리위 추가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게 당내 개파 충돌 모습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친한계에서 윤리위가 지도부의 비판적 인사들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계속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당론과 기강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 네. 이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강하게 할 것 같다. 뭐 이런 네.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4: 네. 네.
3: 진종 의원은 지방선거 때 한동훈 의원 뭐 도우려고 했다가 뭐 징계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4: 네.
3: 그래요. 윤리위를 둘러싼 내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윤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도 조금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볼게요. 오늘부터 투자 제도 바뀌죠?
4: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뉴스 단일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막판 매수세도 주춤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큰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당국이 오늘부터 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문턱을 좀 높인다고 합니다.
3: 네.
4: 그동안 일정 금액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금 기준 예탁금이 기존보다 크게 올라가고 투자 요건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3: 네.
4: 그래서 어제가 약간 기존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는데 막판 매수세가 좀 이어지긴 했지만 순매수 규모는 전날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아, 무지하게 떨어지니까 이때 살 수 있는 강심장은 많지 않겠죠.
4: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인 투자자가 이 상품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원래는 현금 1천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현금 3천만 원 이상 기본 예탁금 있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나 ETF 같은

0: 상임위, 최고위, 그리고 윤리위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최근에 멱살 소동이 이어서 어제 또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생겼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여기서 다 봅니다, 저희가. 네. 저희는 예전에 학교를 같이 다닌 사이여가지고. 자, 소식이 많아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또 고성이 있었다. 윤리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가 나 홀로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 윤리위는 우리 당의 윤리 규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혹시나 네. 그런 걸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징계를 하는 그런 기구죠. 네.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중요하고 중립성이 중요하고 또한 독립성이 중요한 그런 기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리위가 최근에는 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당대표의 뭐 어떤 정치적 도구가 된 거 아닌가라는 비판 많이 받아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윤리위가 원래 저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 네. 중에 2명은 우리 윤리위가 지금 중립성을 상실했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성명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0: 그렇죠. 부위원장하고 한 분하고
1: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나머지 두 분은 또 사퇴를 했어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자기들이 뭐 자기들 신상이 알려져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임명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신상이 알려진 게 부담스럽다 이 문제만으로 사퇴한다는 것도 좀 사실 그렇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러면 전반적으로 윤리위 자체가 그럼 4명이나 6명 중에 4명이나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윤리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묻어두고 그냥 어제 나온 걸 보면 그 뭔가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윤리위원에 대해서는 이제 해임을 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사퇴한 두 명의 자리는 빨리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겠다라고 어제 최고위에서 안건이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로이 충원되는 윤리위원 두 명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좋은 분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윤리위가 지금 이렇게 파행된 상황이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다. 조사가 우선이고 만약에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의 뭐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우선이고 오히려 정말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땜질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윤리위원만 계속 충원해서 그냥 강제로 어떻게 윤리위가 가동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0: 고성이 오갔다고 하길래 주로 소리 지르는 분이 누구예요?
1: 뭐 제가 네. 소리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0: 그러니까 우재준 제가 내가 소리 지르는 걸 잘 못 봐가지고 네. 그래요. 그 어쨌든 반대로 혼자 하셨기 때문에 그럼 고성을 받으신 입장이겠네요, 좀 주로.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반대한 요지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양양자 최고는 기권을 하셨어요. 뭐 그런데 마찬가지 반대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1: 뭐 제가 양최고님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양최고님도 네. 다만 어제 윤리위원 그 선임 안건이 좀 기습적으로 올라왔어요. 기습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잘 네. 설명 듣지도 못했고 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네. 어제 결정을 직접 바로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반대표를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5명만 남았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3대2로 이제 쪼개진 모습. 근데 윤민호 위원장이 내부 논의를 밖에다가 자꾸 유출하면은 해임하겠다. 아까 해임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언론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 어떤 윤리원 분들은 뭐 윤리원 중에 그 성명 발표했던 두 분이 뭐 또 친한 게 하고 또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위원장 빼고는 다 그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1: 일단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네. 제가 그 윤리위원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0: 잘
1: 저도
0: 모르시고.
1: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친한 게라고 평가되는 건 저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무도 모르면 아마 그 윤리위원 중에 어떤 무슨 친한 게가 있다 이거는 저는 전혀 뭐 근거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윤리위 안에 있던 이야기들을 뭐 외부로 유출하는 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비밀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게 비밀은 아니에요. 네. 그 윤리위 안에서 있었던 징계 사안 거기서 우리가 피징계자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0: 이런 것들을 그 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네. 어떻게 알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 알리는 것 이런 게 비밀에 대한 누설이지 그냥 윤리위가 지금 어떻게 운영 자체가 독단적이고 파행적이고 어떻게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외부로 알리는 게 비밀은 아닙니다.
1: 그러네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말을 하지 마라. 지금 그냥 뭐 문제가 뭐 뻔히 있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도 편향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 6명 중에 4명이나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표시하지 말고 심지어 그렇게 불만 제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특정 개파 하에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운영 자체에 대해서 좀 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뭐 심의 내용을 외부에 얘기한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위원장 혼자서 이런 절차를 뭐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해도 이게 합의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그건 당연한 부분이지만 우리 네. 정당 정치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가 이렇게 정말 윤리 규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라 마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근데 최근에 조광한 최고, 뭐 네. 김재원 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소가 되었잖아요. 아니 난 막 다 제소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국민의힘 전부 다 제소 전원 다 그냥 윤리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때 윤리위가 이분들한테도 뭐 징계 개시 결정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0: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광한 최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말이 굉장히 많았죠. 저한테도 뭐 계속해서 막말을 지금도 하세요. 지난주에도 막 하시고 뭐 방송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번에 뭐 경기도 우리 그 도당 위원장께도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속어를 쓰면서 막말을 한 게 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런 상황인. 데도 뭐 따로 뭐 윤리위 징계를 개시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제소만 된 거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네.
0: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막말로 문제가 된 당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같은 당직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나서서 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당대표와 반대 진영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기민하게 움직였죠 윤리가. 그러니까 윤리가 이게 편향적이고 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이 3명 있는 상황에서 윤리 개시 결정을 했잖아요.
0: 네.
1: 최근에 그 세 분 권영주 의원, 조경태 의원, 진종호 의원. 그래서 야 이게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윤리위원들이 나가는 상황에서도 개시 결정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윤민희 위원장은 이 세 분에 대한 징계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막말 부분도 별로 그렇게 징계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멱살 정도는 잡아줘야 저것도 징계가 되는 건가. 권영지 의원이 의총에서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과에 대해서.
0: 어제는 뭐 다른 의원분들과 제가 다 논의해본 건 아닙니다.
1: 예.
0: 다 논의해본 건 아닌데 어제 굉장히 진정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멱살 잡은 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그거 자체를 저는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셨고 어제는 의총에 비공개 의총에서 나오셔서 본인이 이렇게 적어온 본인의 입장문을 그 읽으셨어요. 아주 그냥 진정어리게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지금까지 당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고 또한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자기가 당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징계 절차에도 자기가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1: 네.
0: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좀 울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동하는 게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점식 대표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또 선처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 되어서 향후에 결론이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권영진 의원이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초기에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멱살 잡은 것 자체를 좀 부인하시는 듯한 뭐 말은 좀 내가 화낸 거 맞는데 멱살 잡은 거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부인한 듯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0: 그런 건 아닙니다.
1: 네,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죠.
0: 예.
1: 근데 좀 분위기는 최고위에서는 자진 탈당을 공고한다.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징계를 다 강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0: 별도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네. 그게 월요일 최고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사이에 어제 목요일 지금 의원총회에서 권영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과를 하신 상황이니까
1: 예.
0: 뭐 이후에는 일어난 일이 사과는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사실 이게 멱살이라는 그 사건에 이게 다 집중이 돼 있지만 그 근저에 국민의힘의 이 상임위 배분에 관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왜 권영진 의원이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내용은 없는 거예요. 다 좀 정리된 겁니까 상임위 배분?
0: 상임위 배분은 네. 늘 뭐. 그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씩은 사실은 뭐 의원들께서도 양보하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그 이전부터 우리 당이 아무래도 많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1: 네.
0: 그게 또 이렇게 그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과 이렇게 오해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번에 좀 폭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우재준 최고 상임위는 불만 없습니까?
0: 예, 저는 좀 인기 상임이라고 분류되는 네. 그 산중이를 갔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좀 나름 그래도 1순위 지망한 상임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1: 아, 1순위 지망한
0: 네.
1: 곳이에요?
0: 네.
1: 이야. 우리도 뭐 친한계라고 해서 차별받고 그런 거 없네요.
0: 뭐 이번 네? 같으면 좀 초선 의원들은 초선의 네. 젊은 의원들은 그래도 좀 약간 선호를 우선적으로 좀 배려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1: 이야,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원내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자, 징계하지 말고 원내에서 좀 웬만하면 신중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제가 늘 이제 신문 기사 보다 보면은 우재준 최고위원이 항상 단독설인 것 같아요, 독자설이야. 왜 이렇게 이 지금 그러면 최근에 이 지도부 당 지도부를 좀 주도하는 이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메인이 누구예요?
0: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1: 모르겠다고요?
0: 누가 정확히 주도하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독자설이야 항상.
0: 제가 사실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네. 예전에 막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네. 뭐 저한테 왜 비공개 최고위 안 나오냐고 막 뭐 뭐라 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게 쇼츠에 남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게 비공개 최고위가 이렇게 그 보통 최고위 전에 열려요. 열리는데 가면 뭔가 제가 하면 하던 말을 멈추는 것 같은 약간 약간 그 뭐 의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도 약간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느낌이 이야. 있죠.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아이고 뭐 제가 괜히 뭐 불편하게 하실 것 같아서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날을
1: 예.
0: 제가 보고 약간 늦게 가거나 아니면 약간은 뭐 제가 오늘은 지도부의 그 방향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싶은 날은 예. 좀 비공개 최고위를 안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참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도부 내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뭐 조금 엄청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측면은 사실 조금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또 이제 혼자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일부 이제 지켜보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우재준 최고가 좀 더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너무 점잖게 뭐 이렇게 철없다, 외계어다 이런 얘기 들을 때에도 그냥 너무 점잖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에도 사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 중에서도 특히 우리 당 지금 대표님이나 이렇게 지도부의 주류 의견에 좀 반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네. 뭐 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제가 일정 부분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당으로서 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혼자 계신데 더 세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자, 한동훈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한동훈 아마 맨 뒤쪽에 배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 이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상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0: 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 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이 이내에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그 12번을 지금 부여받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분들이 평균 2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 주셔야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시간 그 기회가 오는 건데 이미 앞에 분들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지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아직도 나경원 의원이 하고 계신다고 예. 합니다.
0: 그래서 예. 아마도 뭐 한동훈 뭐 전 대표의 이런 그 순서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다들 뭐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뭐 이해도 하고 일정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 밤에 고생을 하면서도 정말 국민들한테 정말 보안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 파급표나 국민들을 설득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분명히 주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전체적으로도 보수 세력 전체가 저렇게 이 이슈에 공감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면 아무래도 국민들 설득도 더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냥 단순 그냥 이런 순위 배정이 아니라 네. 뭐 묘한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1: 결국엔 원내대표실에서 이거를 다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든 타당이든 또 협의도 원내대표실에서 할 텐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또 예를 들어서 첫 순서로 한동훈 의원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당내에서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각 세우는 거냐 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꼭 장동혁 대표님뿐만 아니더라도 뭐 원내에서는 네. 또 이렇게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뭐 권력 다툼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0: 논쟁 자체는 없었습니다.
1: 없었고?
0: 논쟁 자체는 없었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당연히 그래도 넣어줄 줄 알았어요. 1번 정도는 아니더라도
1: 중간에?
0: 그래도 중간 정도 한 5, 6번 정도라도 네. 이렇게만 들어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다들 좀 기피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그렇죠. 일어나서 있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때쯤은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넣어주는 거 보고 저도 사실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1: 그래요. 아무래도 당내 지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새롭게 지금 나오는 논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원래 있었던 공소기각 사유 중에 그 이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 거기를 좀 더 그거 외에 이제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두 가지 호를 더하는 개정안. 어제 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기각이 결국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ABC 스텝의 마지막. 마지막인가 처음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공소 기각 이제 세 가지 플랜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공소기각 이렇게 개정한 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떤 개정이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먼저
1: 그래요?
0: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건 있는 제도죠. 있는 제도고 수사기관이 그 검찰이 그 공소를 잘못 제기했을 때는 공소기각이 되는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이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게 절차적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서 고소 제기 자체가 없다거나 아니면 고소 제기 자체는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객관적으로 공소 제기에 이런 조건이 지금 누락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한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뭐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객관적 사유를 떠나서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하다. 뭐 이런 것들 너무 남용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상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몇 가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판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1: 함정수사 같은 거.
0: 맞죠. 예. 함정수사 같은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면 사실은 뭐 완전 그냥 검사가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뭐 누구를 기소해서 뭐 이렇게 한 게 너무 명백한 그런 경우에는 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이론상으로만 있던 걸 이제 완전 법 제도화시켜서 이제 그 검찰의 공소권이 좀 남용됐다 싶은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만 해도 사실 이게 쌍방울 수사를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증거가 나온 게 타고 들어가서 지금 대북송금 수사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이것도 쌍방울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수사한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판사가 이론상으로는 있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너무 예외적인 이론이라서 내가 공소기각 판결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아니 이제 법 제도상으로도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은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결국에는 자기가 뭐 지금 대법관도 많이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승진 경쟁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에 그래도 전혀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니 이제 공소기각 제도도 명문화됐겠다. 뭐 이런 명분도 만들어줬겠다. 그러면 줄 선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소기각 뭐 판결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 그러니까 공소기각에 관련된 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뭐 현저한 소수권 남용이나 위법한 수사 이런 게 중대한 위법한 네. 수사가 있을 때에는 기존에도 공소기각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법률에 위반된 경우로 보고 근데 그거는 이제 판례를 좀 명문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판례는 있었지만 아주 네.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명문화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권력자의 외압이 있어도 기존에는 뭐 외압이 있어도 차마 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부담이 됐을 건데 이제 앞으로 명문화되면 네네. 훨씬 더 활용하기가 쉬워지겠죠.
1: 그래요. 아, 정신없이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경남 양산의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4: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며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폭염 현장을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6: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5: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7: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5: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8: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5: 밤낮 얻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3: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에는 사망하는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4: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저기 꿀떡하면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10: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12: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게 됩니다.
10: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강원도 고성에서는 하루 새 3명이 숨졌는데 사고가 난 곳 모두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3: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피서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변에서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구조된 군인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500m 정도 떨어진 해수욕장에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14: 인근 해수욕장, 하지포 거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수상 오토바이 가지고 빨리 좀 출동해달라.
13: 같은 날 인근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두 곳 모두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이른바 비지정 해변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입수구역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구조에 나섭니다. 반면 비지정 해변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15: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한다고 위험하다고 플래카드도 한 7개를 걸어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13: 최근 3년간 여름철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 안전사고 112건이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삼가고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이스라엘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철군이 먼저라고 밝혀 합의 이행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정작 이행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16: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를 중동을 위한 큰 진전이자 종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란 전쟁이 하마스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합의를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철군과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운데 뭐가 먼저인지 묻자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7: Does Israel pull back and then Hamas disarms, or does Hamas need to disarm and then Israel leaves Gaza?
18: We do have an understanding with Israel. Israel is very happy about it. Israel helped us.
16: 이스라엘이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호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그동안 깊은 불신 속에 상대방이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입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철수를 먼저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실제 합의 이행까지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요?
16: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며 어느 시점에는 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 도중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협상 상대로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18: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And you know,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say we just can't take it anymore. I'm losing faith in them because they do lie and they do misrepresent. Well,
16: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군사적 압박 기조를 유지한 만큼 양측의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국영 방송 등을 통해 유조선이 불길에 휩싸인 채 멈춰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또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이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네, 일본 강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마모토를 강타한 지진에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집 근처에 마련된 피난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민만 현재 9천 명이 넘는데 YTN 취재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 지진 흔들림이 가장 컸던 구마모토 우키시. 시청에 딸린 체육관에 급히 피난소가 꾸려졌습니다. 번듯한 텐트는 전혀 없고 종이 상자 위에 얇은 모포만 하나 깔았습니다. 그나마 전기가 들어와 40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20: 家の方が暑かけ。この39度あったんですよね。40度近かって。外よりも暖かい方が窓全部開けてるけどやっぱ暑いですよ。
19: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모두 같았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싶다는 것입니다. 급히 어른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접수처엔 예약 대기가 빼곡하게 찼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사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해놨습니다.
21: 그때 샤워 쓸 때면이 아까 요약 쓸 것도 있죠. 또 이 말했던 데서 깨고 건데이네.
22: まだ入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予約はいっぱいって聞きました。
19: 이번에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우키시에만 이재민이 500명 넘게 몰렸습니다. 피난소가 마련된 장소에서도 지진 피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몇 바짝 되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를 보시죠. 유리창이 이렇게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기에도 두께가 제법 있어 보이는데도 이번 지진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주민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마모토에는 이런 대피소가 390곳 마련됐고 9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달 내에 정상화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신미나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인 신미나마타역에서 가고시마 주호역 구간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규슈 서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철도인 가고시마 본선에서도 우토역과 야스시로역을 잇는 구간에서 광범위한 장비 손상이 보고돼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걸로 보입니다. 구마모토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23: 지진 발생 만 72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쇼핑몰의 경우 공식적으로 파악된 실종자는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굴착기를 동원한 마지막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힘겹게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집계가 속도를 내면서 재산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스시로와 우키 등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4: 고고노 이해가 있냐면 뭐 남백 개인데 다 오래되는데 아빠 1년 그래 가르잖아요. 아빠 더 대나왔어.
23: 이런 상황에서 폭염의 기세까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최소한 40여 명이 열사병이나 탈진 증상을 보여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주 초엔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미 초강력 단계로 발달한 13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상 진로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구마모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주요 하천의 제방에선 길게는 250m까지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재 당국은 콘크리트로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24시간 강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4: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0: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0: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0: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 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0: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이명의 소리 자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이나 소리를 들을 때 소리의 파장은 귀 속으로 들어와서 고막을 치고 진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막의 안쪽에는 세 개의 작은 뼈가 붙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작은 뼈가 진동에 대한 반응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차례로 작은 신경수용체들을 자극하여 음향 정보를 귀에 있는 청신경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향 자극이 뇌에 전달이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명이란 청신경 감각세포 자체에서 발생되어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되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그 신호가 외부의 자극 없이 스스로 생겨나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 증폭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환자는 이명이 높게 들리기도 하고 또 낮게 들리기도 하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소리가 포착되기도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은 풀벌레 소리, 매미가 우는 소리, 바람소리,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나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등 환자마다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괴로움이란 환자밖에 모릅니다. 보통 낮 시간에 일을 하거나 바쁘게 지내시다 보면은 잘 못 느끼시다가 주위가 조용해지거나 저녁 시간이면은 이명이 다시 들리고 소리도 더 커집니다. 이명은 환자 그 사람 혼자만 듣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스트 사운드, 즉 유령이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 자체의 병명은 영어로 티나이더스라고 합니다. 이명이 합병증으로 불면증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어지러움증, 두통, 신경쇠약, 만성피로가 있습니다. 이명도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불면증이 있으면 불면증도 함께 치료를 해드리는데 많은 환자분들은 잠을 잘 자니 이명이 없어지신 건지 아니면 이명이 없어지니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 의술환.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 의술환.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이야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를 읽어볼 수 있는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오마이뉴스 STI 여론조사 보면은요,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김민석 후보 41.6%, 정청래 후보 37.7%, 송영길 후보 9.5%고요. 민주당 권리당원 대상조사에서는 1순위 후보 지지율이 김민석 후보 46.3%, 정청래 후보 43.6%. 우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박빙의 여론조사.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김한 기자님, 네. 이렇게 붙어있는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1: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추세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많은데 그래도 오차범위 안에 있는 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른바 뭐 친명 친석으로 나눠서 보자면 최고위원들 여론조사까지 포함해도 친명과 친석계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까지 지지율까지 합치면 한 대략 한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한 35에서 40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요게 여론조사 숫자대로 그대로 반영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당원들이나 이제 결집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갈리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대변인님, 이 지금 여론조사가 갈수록 정치인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어떻게 보십니까?
2: 이 정도면은 누가 앞선다고 자신있게 말 못 하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 국면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고 민주당 무당층에서 여론조사면 좀 바뀌지만 권리당원은 더 김민석이 앞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 물론 김민석 후보가 1위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수치보다 권리당원 수치가 더 차이가 적어요. 그럼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론조사에서만 지지 않으면 권리당원은 무조건 내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추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밖에서 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최고위원 선거도 5분 뽑는데 8분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친청계라고 하는 세 분이 다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김민아 평론가님, 이게 지금 여론의 흐름이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집결이 더 강해진다. 이 흐름이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제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따로 떼서 이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표본수가 좀 작긴 할 겁니다.
0: 그렇겠죠.
3: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자료 보면은 뭐 이게 작을 거여서 거의 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5%까지도 갈 거예요. 만약에 그 숫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으로 보면은 뭐라고 이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좀 거쳐온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을 보면 확실히 정청래 후보 쪽은 이제 유시민 전 장관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당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재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람직한 뭐 일이냐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이나 행보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정청래 전 대표 쪽은 이제 결집하는 이런 이 재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쪽, 김민석 전 총리 쪽은 결집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논란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 논란 네. 이런 게 좀 결집을 쭉 한다기보다는 아, 이게 근거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직력에 있어서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쪽이 이 권리당원 부분에서는 좀 약화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제 난립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인데 요 이슈까지 결합하면서 정청래 후보 쪽은 결집하고 김민석 전 총리 쪽은 좀 이완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부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정청래 후보가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김민석 후보가 못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된 거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우리가 지난번 네. 선거에서 봤던 주목받았던 삼자구도의 성격이 각각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당내 물론 당내 선거긴 하지만 일단 삼자구도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유리해 보인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뭐 호우 불호가 있지만 정청래 후보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점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캠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세론을 얘기해요. 삼세론이 뭐냐면 기세가 일단 우리한테 있다. 이 기세가 계속되면 추세가 된다. 그리고 추세가 잡히면 대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아마 이런 그런 이제 조어를 잘 만들어내는 정치인이어서 잘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반대로 이미 대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세 추세라는 단계를 설정을 해서 자기가 따라잡고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0: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네. 김민석 후보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잘한 거예요?
2: 일단 구도 자체가 예. 송영길 후보 출마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가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민석 후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구도를 만들겠다. 뭐 그거 아니었겠어요? 대통령도 직접 만났으니까.
0: 네.
2: 근데 지금 보면 송영길 후보가 자기 후보인데 누구 지원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본인도 당선되려고 하는 건데. 그 차원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 쪽으로 그래도 표가 가야 하는 상황. 이순위표 있다고 하는데요. 저 그거 그렇게 김민석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김민석과 가깝겠느냐 정청래랑 가깝겠느냐 이걸 봐야죠. 지금 보면은 정청래 후보랑은 안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송경길 후보도 운동권 출신의 정치 뭐 거의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고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민석 후보는 중간에 많은 기간 동안 당을 떠나 있었고 당과 많이 유리된 그런 어떤 큰 사건도 있었고, 그럼 이순희를 뽑을 때 내가 송영길 좋아하는데 이순희도 뭐 내가 이 대통령 좋아하니까 난 그냥 김민석이 이렇게 할까? 다 그렇게 예상하시잖아요. 저는 네. 반대로 생각해요.
0: 그래요?
2: 2순위니까. 내가 1순위는 송영길 찍더라도 2순위는 아예 그래도 당을 지키고 오래 있던 사람이지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의 예상하고 저는 좀 다르게 본다. 그래서 결론은 애초부터 선거 구도를 잘못 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0: 구도를 잘못 짰다?
2: 예. 김민석이라는 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밀어서 제대로 된 여당 대표가 나를 지원하게끔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후보로는 약점이 많은 분 아니냐, 애초부터. 그것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다. 토론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잘한 거로 평가되잖아요. 사실 별말 없었어요. 십자가 밝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십자가 얘기하냐면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 거 못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민석 후보의 그 워딩에 대해서. 예. 순발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던데요.
0: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송영길 후보가 좀 토론회에서 최전방 공격수처럼 소위 말하는 칼춤을 쳐줄 것으로 기대한 분들이 계셨는데 의외로 좀 이렇게 조용해서 토론회가 밍숭맹숭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좀 밍숭맹숭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 전까지 직전까지 이슈가 막 신천지 이슈 막 이러다 보니까
0: 네.
3: 토론회에서 그 얘기도 하려나 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 거론하면은 김민석 전 총리 오히려 불리한 것이고 그게 이제 뭐 거론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제 타겟팅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강력한 이제 메시지 내놨는데 뭐 토론회에서도 구도 자체는 그랬죠. 구도 자체는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또 기대한 대로 막 흥미로운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뭐 펼치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김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정청래 전 대표가 대응을 잘한 거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사실 저는 잘은 이해는 잘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십자가 밝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럼 유시민 전 장관이 뭐 예수님이냐?
0: 그러니까
3: 그게 왜 갑자기 십자가 밝기가 되는?
0: 하는 기분이 드는 게 30초씩 답변 시간이 딱 주어지면은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뭉개버려도 재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1: 형식을 많이 활용을 한 측면이 있고 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저도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 한 달여의 유튜브나 시사방송들이 너무 말아맛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후보들이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유시민 후보를 그 전에 뭐 한 달여 동안 비판하고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낱낱이 분석하는 방송 사람들은 출마한 사람들이 아닌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그 표도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밍숭맹숭 아니 뭐 이거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 이렇게 싸움이 안 붙네 각이 안 서네 뭐 이렇게 갔던 것 같고, 그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친하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 더 지원할 수 있다, 내가 끝까지 의리를 지킬 거다, 이걸로는 사실 거의 세 명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허점들을 좀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거 이재명 정부의 제일 큰 국정 정책인데 왜 그거 발표된 다음 날 전북에 가서 소외론을 얘기하냐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을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안 됐죠.
2: 답답했어요 저도. 네.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뭐 다 현상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여론조사들 비슷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황해야 되는 게 맞고 내 예상보다 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는 좀 세게 나가야 됐다. 그래서 좀 추세를 바꿔야 된다. 정청 후보가 주장하는 기세 추세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너무 밍숭밍숭해서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 쪽은 또는 본인은 지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계속 이기고 있고 무난히 이길 거고 송영길 후보 2등표 내한테 오니까 최소 요 정도만 유지하면 될 거다. 더 세게 하지 말자. 네. 아마 이러고 있지 않느냐.
0: 아, 1등 부자 전략을 하고 있는
2: 거죠. 네, 저는 것으로. 그렇게 봐요. 예.
0: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신천지 작가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때 그게 중심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지만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신현지 이야기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유 그냥 뭐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밝히고
1: 휴전.
0: 그러니까 네. 잠정적으로 좀 후보들 간에 그런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여전히 이제 언급은 될 것인데 왜냐하면은 네. 그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당원 및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언급은 될 건데. 이전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좀 강하게 나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이슈가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꺼낸 이슈거든요. 김민석 전 총리가. 강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편을 결집을 시켜야 되니까 아 이게 뭐가 있을까? 아 신천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간 건데 근데 그 이슈 선택은 잘못된 거죠. 제가 저도 이제 그치.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걸 이렇게 꺼내면은 당연히 이제 근거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등등. 그러면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는 일단 꺼내놔서 이 지지층들은 요거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후보나 뭐 또는 뭐 주요한 이 최고위원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언급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갈 것 같고 당의 대응도 이 당의 이제는 요 이슈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가르는 이슈가 이제 된 거잖아요. 당에서 이러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리 당이 얼마나 입당을 했는지 어느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뼛속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0: 하실 건가요? 그러고 있는데 이틀 있다가 제보 센터를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의혹 제기에
1: 취재를 하지 그랬어요.
0: 예, 의혹 제기의 수준에 비해서 왜냐하면 근데 이런 개연성은 있죠. 당원이 지난 1년 사이에 11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됐는데 그 중에 특정 지역의 당원 가입수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떤 조직이 동원됐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물론 지방선거 앞두고 출마자들이 당원을 모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과 지금 이제 합수본에서 일부 나온 그러니까 후에 이제 보강된 내용이지만 뭐 간부들의 조직적인 발언, 간부들의 발언이 있었다 이런 거를 보면 어떤 개연성 같은 것들은 있는데 이게 이제 개연성만으로 던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당을 왜 우리를 위원정당처럼 만드냐, 저쪽처럼 이 제기를 하면 아 그게 아니라 이 부분만 정확하게 외과적으로 도려내자고 하는 얘기야라고 해서 그 외과적인 처치 범위가 어딘지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 약간 헛방처럼 돼버리는 공중에서 그냥 도는 이슈처럼 되는 이렇게 되는 효과가 났고 이게 이제 초반에 김민석 후보 가 이걸 하면서 이 이제 근거 없음을 뭘로 보강을 해왔냐면 내가 계엄도 미리 예고했던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력이나 이런 국정에 대한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이제 이미 과식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입증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미궁 속으로 빠지는 상황이 돼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좀 실이 많았던 문제 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게 이제 1인 1표제를 도입을 하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개파 정치가 이제 종식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흘러가는 걸 보니까 개파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 짝짓기란다. 그 저 번호를 맞춰서 생년월일 맞춰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토론회에서 약간 언급이 있던데 네. 지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정치 퇴행이죠. 결과적으로 네. 보면 저 당원이라는 것도 물론 당은 당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원을 우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해요. 근데 당원 의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당이 운영이 된다거나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했을 때 그 당원이 일반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사이에 갑자기 한 3분의 1 정도 된 당원이 급증을 한다든지 그래서 외부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 보인다든지 이런 건 문제잖아요.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죠. 일단 그렇게 구성된 당원 중에서 이미 개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개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2: 당원들이.
3: 그럼 이질적인 당원 구조 속에서 한쪽의 당원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자 하고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한국의 민주 진보 진영 그런 거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은 또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당원을 구성했고 거기에는 당원 민주주의라는 대의로 포장하는 그런 퇴행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저희 당도 비슷해요 지금. 그런 양상이 가니까 당원 민주주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지 않으면 양쪽 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다.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에이 모르겠다. 우리 그래도 여당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지금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우리 만세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양당 다 이 부분을 정말 깊게 연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2: 김민하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1: 예, 비슷해가지고 네, 헷갈리죠. 김민석, 김민하, 김수민 뭐 등등 헷갈리는 이름들입니다. 네.
2: 김 평론가님, 아니 그 토론에서 약간 쟁점됐지만 정청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 김민석 후보 오랫동안 당을 떠나 있어서 모르는가 본데 뭐 과거에도 다 하던 거다.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과거에도 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던 거다. 요거는 좀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민석 후보하고.
1: 근데 이거를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약점을 이제 지적하고 요 약간 놀려먹으려고 이제 꺼낸 얘기처럼 됐는데 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뭐 이 당원 내지는 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간에 이러한 방식의 아주 투표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먹히는 세상인 건 맞죠.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꼭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전략적인 투표 성향이나 이런 건 있었고요. 심지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국민의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시 김기현 대표 뽑을 때 그때도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아마 작동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네. 국민의힘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수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군소 정당들 거기도 뭐 다 뭐 작동을 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럼 두 번째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일이고 뭐 아, 옛날부터 우리 전통인데 당신이 당을 떠나 있어서 우리 전통을 모르는.

0: 뭐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이걸 바람직한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극복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청래 전 대표 답변도 저는 이제 썩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아 이게 당원들이 과열된 것 같은데 우리가 네. 좀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서 이게 과열된 분위기 좀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고 다만 당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좀 열심히 호소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 전통이다. 그럼 민주당이 이상해지죠.
1: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래 쭉 흐름을 쭉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 대표 말고 최고위원 기준으로 수석 최고는 누가 될 것이며 예. 일단 그거 하나만 해보죠. 수석 최고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2: 신 김민성은 안 될 것 같아요. 어. 최민희 후보 아니면 박선원 후보.
1: 어,
2: 박선원 후보는 뭐 친 김민석이라기보다는 친 송영길로 돼 있으니까 예. 일단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 최민희 의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해요. 워낙에 인맥이 있어서요.
1: 네.
2: 호불호가 갈리니까 네. 다섯 분 뽑는 거에서는 강점이 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1: 어떻게 보세요?
3: 당 안팎에서도 최민희 후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8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표가 분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 결국에 인지도 제일 높은 사람이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들 일관되게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붙어 있는 여론조사 있긴 합니다만 뭐 최민희 의원이 제일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1: 김현표 의원님도 똑같이 보세요.
0: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냐 최민희 의원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1: 어, 예.
0: 지금 이제 결집력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소위 말하는 친정청래계 당원들의 결집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 네. 분석은 일견 이제 뭐 근거가 있고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뭐.
1: 예. 그리고 이제 이 주제는 그거 같아요. 이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관여할 수 없으나 어 이걸 공식적으로 후보들이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추인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학을 알면서 뭐 당원들이 하는데 어쩌라고 이제 이게 좀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3: 근데 이제 이게 네. 뭐 얘기하자면 본질적으로 긴 얘기인데 1인 1투표제라는 제도가 정당에서 설계가 될 때에 이제 말하자면 전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역당에서 활동을 시킨다든지 뭐 3개월 이상 뭐 어떻게 한다든지 당의 주요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뭐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당에 대한 이해도나 당의 이제 참여 활동들을 높이는 과정이 전제되고 그렇게 되면 대의원과 일반 당원들 사이에 말하자면 이게 갭이 줄어드니 그렇게 해서 이제 1인 1투표제로 가서 전 당원이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러니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거가 사라졌어요. 앞에 거를 지금 1년 동안 1인 1투표제를 그렇게 주창을 해왔지만 앞에 단계를 설계하는데 사실상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 표의 등가성만 있는 1인 1투표제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를 각 개파들이 나눠서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1인 1투표제를 민주당이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운영을 해서는 퇴행적인 결과 계속적으로 뭐 정청래 후보가 이게 전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방식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제도 자체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우리 장성조 소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하셨을 법한 아. 진행을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평론가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아. 제가 맨날 당하다가
2: 아, 예. 아, 되는구나.
1: 제가 한번 그럼 당 대표는 지금 이 판세가 이어진다면 누가 될 것인가? 윤희석 대변인부터 가겠습니다.
2: 저는 정청래 후보가 연임할 듯 보입니다.
1: 오, 아. 선호 투표제가 있어도
2: 뭐 네. 틀리기 밖에 더 하겠어요. 아.
1: 그럼 과반으로 되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2: 아 1위표요?
1: 네.
2: 1위표 기준으로 하면 과반되기 어렵겠죠. 아,
1: 과반은 안 되는 거지만
2: 2위표까지 해서 2위표가 송영길 후보 표 죄송합니다. 3위라고 단정을 해서 하지만 송영길 후보 쪽에서 하나도 안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송영길 후보가 10% 정도 나온다고 보면 그중에 뭐 한 40%라도 오겠죠. 그 네. 정도 얻어서 결국 이길 수 있지 않을까.
1: 네. 평론가님 김민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0: 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어, 아직은이라는 네. 단어에 굉장히 좀 꽂힙니다.
0: 그렇죠. 예. 모든 걸 이렇게 여지를 둬야 됩니다. 그 평론가가 생명의 유지를 하려면은 그때 얘기한 건 그 시점의 얘기였다. 이렇게 아. 나중에 이렇게 한 자락 깔고 가는 거죠.
3: 그냥 틀려도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예측할 거라고 말하면 돼요. 내가 내 생각이 그런 걸 뭐 어떻게 해.
0: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아직은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거고 예. 근데 다만 이제 뭐 그 1위표 기준으로 과반을 넘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마 1위표 기준으로는 큰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권리당원의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후보 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고, 송영길 후보 표는 윤희석 대변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분명히 갈리는데, 갈리지만 김민석, 그래도 지금 구도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좀 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론은 그럴 거다라고 봅니다.
2: 아, 더 가는데 제 말씀은 많이 차이 안 날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 받을 때 4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막 뭐 8 가고 뭐 이렇게는 안 갈 느낌이다. 네.
0: 그럼 저는 7 가는 걸로.
2: 7로? 아, 7로.
1: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3: 저도 첫 번째에서 결론은 안 날 것 같고요. 첫 번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하는 사람이 최종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민석 전 총리 중에 첫 번째에서 1위를 하는 사람이 결선 가도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건데 저는 6대 4로 갈리진 않을 것 같고 훨씬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사실 되는 건데. 그렇지. 그림상으로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우위는 우세는 김민석 후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초반에 본인의 이제 매력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본인에 대한 어필 자체를 좀 캠페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들이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보기에 지방선거 결과 연동돼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뭐 더 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0: 아니 근데 장성철 소장님 있을 때 제가 이런 스타일로 답을 하잖아요. 그럼 장성철 소장님 또 물어봐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예요, 정청래 후보예요. 이렇게 물어봐 또. 그걸 정확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3: 김민석, 정청래 후보, 정청래 의원 제가 이번 주 어디 방송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야 이거 100대0이구만 100대0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 여러 군데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3: 특정 기자, 저랑 같이 있던 기자를 실명을 얘기하면서 야 땡땡땡 이제는 너도 나를 욕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정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0: 100대0에서 0이 본인이다.
3: 아, 0이 본인이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 예측이 맞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3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전하는 말씀을 들은 뒤에 다시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함께합니다.
1: 네, 여의도 숙녀캠프 4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가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에 주목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소기각이 또 하나의 토론거리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이제 ABC 계획 플랜을 이야기하면서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그다음에 공소 기각까지 이 재판을 정리를 하기 위한 플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여당이 그런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공소 기각이 그런 플랜이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께서?
2: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있는 규정을 더 보완해서 공소기각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상세하게 기술해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판례에 맞춰서 정말 거기에 딱 걸리게끔 객관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안한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차관 얘기를 완전히 묵살했잖아요. 자의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한다. 그게 법무부의 얘기인데 그 안 넣어도 된다. 우리가 뭐 대법원 판례대로 법만 드는 거 아니다. 이거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으로 그냥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활용을 해서 법안을 누더기처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뭐 해석은 다 하시니까 이 대통령 뭐 공소 기각까지 이제 확실하게 법원을 압박하고 법원에서 안 하면 법 왜곡죄로 판사 올가매고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생각한 건 이거 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넣느냐.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혹시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뭐 하나 넣어준 거다. 포이즌 필처럼. 그렇죠? 기존 주주에게
1: 아, 거부권
2: 신주를 쌓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처럼.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흉흉하다. 여기에 대한 네. 그 평가가.
1: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2: 예, 이런 네. 식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처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후폭풍은 이거 추진했던 분들이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1: 그 말씀하신 그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는 이제 현저히 소추재난권을 남용한다는 그 그렇죠. 항목을 넣는 거에 대해서 앞에 자의적으로를 넣어야 우리 대법원 판례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더니 김용민 의원이 우리 판례대로 법 만드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반박을 네. 했다는 겁니다.
3: 네. 이쪽 논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민주당 논리를 설명을 하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항은.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끼어넣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비유를 드냐면 공부를 그동안 법사위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논의해라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채점을 하고 나서 어 여기 갑자기 킬러 문항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설명이긴 하고 어 저도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여지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뭐 기승전 이재명으로 형사소송법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 뭐 그러려고 넣은 게 아니다 전혀. 왜냐하면 기소나든지 소추와 관련해서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이 그러면 검사의 권한을 제한할 때 기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모호하다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두 항을 나눠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소와 관련된 부분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니까 기소권이 뭐 그런 거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설명입니다.
2: 그렇게 안 보이는 게요.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검사는 보안 수사도 못 하고 그냥 받아서 수사된 거 받아서 그냥
3: 그렇죠.
2: 기소만 네. 하고 공소 유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가 뭘 어떻게 뭘 자의적으로 뭐 자의적으로 빠졌다고 네. 해도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0: 두 분이 토론하실 건 아니니까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네.
2: 아 그렇죠. 예, 예.
0: 네, 여기 왔는데 그래도.
2: 모처럼. 아 죄송합니다. 예. 예.
0: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제가 껴들어.
0: 아, 아, 아닙니다. 제가 모처럼 와가지고 어 이게 이제 어 이 과정이 좀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조항은 네. 김용민 박은정 의원 안에 들어있던 조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병합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왔는데 네. 우리 병합을 했는데 야 이건 과도하니까 빼자 뭐 이럴 수 없는 거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검찰 개혁 논의 그다음에 무슨 어떤 개혁 논의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강경파 입장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이래왔는데 지금 또 이거 그 전쟁을 거치고 보안 사건 폐지 얘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보안 사건 폐지 얘기하는 형사소송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요거 얘기하는데 또 이거 빼자 그러면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간 건데 네. 근데 맥락은 말씀하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소 기각까지 이제 그 고려해가지고 한 것이냐? 그러면 애초에 이제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그러한 어떤 뭐 미션이나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정치적 관계냐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 두 명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이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거 좀 의문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게 일종의 이제 개혁 도그마 같은 건데 이런 이게 무슨 건이냐면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형사 사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법원에서 지금 공소 기각과 관련된 지금 현행법의 뭐 규정이 뭐 이래저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판례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판례가 뭐냐면 가령 과거에 유호성 씨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이제 유호성 씨 같은 경우에 누명을 뒤집어쓰고 검사와 국정원이 이제 이 상당한 이제 수사권에 남용을 한 것이니 그걸 근거로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을 한 사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재판 판결 이 사법부 내 다수의 흐름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아주 예외적인
0: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공소 기각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소 기각은 지금 현행법 내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절차적인 잘못이 있을 때만 네네네. 하는 걸로 돼 있으니 야 그러면 유호성 사례 같은 거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판사들이 그냥 두면 안 할 테니까 법에다가 근거를 마련해 줘서 그런 뭔가 바로잡는 듯한 판결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의 출발은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후퇴를 안 하는 이른바 강경파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요. 모여가지고 어저께 SBS 단독 보도를 보니까 말씀 좀 아까 하셨는데 모여가지고 아 이게 실제적으로 재판 실무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지금 보안 사건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건 개혁이야. 개혁에는 딴지 걸지 마.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후과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퇴임 후 재판 요거는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연결해 갖고 비판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령 아까 뭐 이전에 인터뷰에서 좀 나온 얘기지만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판사에 대한 완전한 어떤 그 컨트롤을 해야 이제 다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도 공소기각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갖고 이제 그 이재명 네네네. 대통령의 사건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현행의 이런 사법부의 환경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또 의문도 있고 네. 사법개혁이 관철되더라도 그 가능하겠느냐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심각한 위법수사, 중대한 소추재량권, 현저한 소추재량권 남용, 심각하다, 현저하다 이게 결국 이제 추상적 표현이라 결국 법원이 판례로 어떤 경우에 중대한 거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져 버리는 거라 이게 당장 일선 법원 1심 2심 법원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법이 있다고 해서 공소기각을 바로 할 깡이 있는 판사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네. 얘기한 게 맞는 김용민 의원이 유우성 사건 이거 이제 공소기각의 대표적인 건으로 얘기되는 유우성 사건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폐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고 그 사건이 이제 단순히 공소기각됐다 이렇게 얘기되지만 그게 아니라 증거 조작이 밝혀졌으니까 검찰이 별건을 또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공소기각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김용민 의원이 당사자로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본인의 경험 많이 반영됐을 것 같고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두 건이더라고요. 그 유우성 씨 사건이랑 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도에 그 MBC 광우병 보도 사건이 공소기각 광우병과 피수처 광우병 보도가 공소기각이 됐는데 요 두 건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보니까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법사위에 요 두 사건 했던 변호사들 당시에 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논란이 커지니까 이 논란이 본인들이 우려했던 어떤 지점들이 아니라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논란이 발생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라디오에서 한 얘기도 들어보니까 현행이랑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고 한 취지였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뒤늦게 이렇게까지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까 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그럼 자의적인 주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2: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법이 더 객관적으로 얘기. 그 자의적이란 말은 우리말로 그냥 네 마음 지 마음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중대하다, 심각하다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법이 더 객관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좀 넓게 보게 해서 어떤 경우든 공소기각이 되게끔 걸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법 왜곡죄로까지 압박을 하겠다. 그럼 판사가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유무죄를 보는 실질적인 판사의 역할보다는 이게 공소기각 사유 아니야. 이것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토론회에서 민주당 토론회에서 그냥 뭉개고 그냥 끝나버리는 네네. 그리고 토론을 했네. 내가 이겼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1: 네. 그리고 평론가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김용민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이 뭐 이렇게 공소 취소든 공소 기각이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할 그런 포지션 아닌 것 같다 말씀해 주신 게 혹시 그러니까 뭐 친청계로 분류가 그래도 되잖아요. 김용민 의원은.
0: 박은정 의원은 민주당 밖에 있는 분이고
1: 그러니까 조국현 신당이고 그러니까 강성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소구하는 분들이라 오히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해서 그분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지금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본인 입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언론의 해석은 다 지금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시민 전 장관 왜 저러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연임 개헌을 할까 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런 주장을 유시민 전 장관이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이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층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래요 지금. 전당대회가 과열되다 보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 아예 그래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 이거를 꼭 꼬리는 시켜야 되겠어. 우리 그것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야 되겠어. 뭐 지금 이럴 지금 입장이냐.
1: 앞뒤가 다르다는 거네요.
0: 그럴 입장은 지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1: 결국 그러면 정치적 미숙으로 약간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그래서 평소에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 여당의 검찰개혁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조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유우성 씨 사건처럼 그런 아주 부당한 경우에는 어쨌든 판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할 수 있다.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네. 이걸 왜 굳이 법에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럼 굳이 왜 법에 넣어서 이 정치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를 하느냐. 네, 그렇죠. 이게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는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1: 네. 참 법사위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나 싶어요.
3: 법에 이런 네. 뭐라 그럴까요? 조문이라든지 자꾸 갖고 이렇게 온 국민 시사 방송이 네. 얘기를 하는 게 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정치적으로 이게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적용의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자의성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굳이 이 논란을 감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은 찾아보면 2020년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왔더라고요. 본인이 어쨌든 본인은 이거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위법 뭐 수사, 위법 증거, 위법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량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자기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2: 그럼 만약에 이 두 의원이요. 네. 네. 강경하게 의견을 넣어서 형소법 개정안에 그걸 넣었다. 이 규정을 넣은 주역이다. 이 두 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는 물론이고 같은 법사위 내에 있는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또는 자당 그 자기 진영 사람들조차 지금 설득을 못 시킨 채로 법안이 좀 통과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한 거죠. 이거를 미리 다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감까지 넣어서 이런 규정을 넣었다. 근데 이게 전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앞으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더 도드라질지는 모르겠지만 80년 가까이 우리가 수립한 이 형사사법체계를 국회의원 몇 명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성 넣고 이제 와서 언론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기로 이걸 덮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어서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책임지는지 진짜 지켜볼 거예요. 저는.
1: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고 세 분이 징계 개시 결정을 세 분의 의원에 대해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또 두 명의 윤리위원이 충문이 됐는데 그 최고위 아까 우재준 최고를 잠깐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최고위 안에서 이거 지금 윤리위원 이렇게 두 명 넣을 때가 아니고 아유 왜 이렇게 파국으로 가고 이제 파행되는지 이거 문제부터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김한 기자님 보시기에 도대체 윤리위에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유야무야 되는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멸 국면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징계가. 그러니까 40명, 50명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그리고 징계를 할 힘이 대표에게 있지도 않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윤리위원들 뭐 나오지도 않고 회의에 뭐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조차도 이 징계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올림픽 공원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권영진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물리적으로 멱살을 잡아버리면서 이 징계에 말하자면 명분이나 실효성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징계를 개시하자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 때 방통위법 같은 거에 걸리게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대 9명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3명밖에 없고 그렇죠. 2명 의결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부랴부랴 2명 충원을 하자 이렇게 된 결정 과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총체적으로 지금 난맥을 보여주는 게 그 최고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제가 지금 뭐 축약해서 얘기했지만 당내에 계신 분들은 더 잘할 거잖아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럼 윤리위를 그냥 3명 상태로 둬서 윤리위 자체가 실질적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정무적으로도 옳은 판단인데 그게 아니라 2명 충원안이 갖고 오고 결국에는 뭐 고성이 오갔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우재준 의원이 얘기를 강하게 한 것 같고 표결 결과는 6-1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6명은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명 양양에서 최고위원 기권 우재준 최고위원 반대를 한 건데 그러면 결국엔 이게 이제 다시 살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야 그거 징계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이제 기자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 최고위원회 어제 결정을 보면 뭐 고성이 오갔다라는 게 제목으로 뽑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윤리위를 지도부가 추인한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2: 그래서 네. 윤리위의 징계 정치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생각했던 지도부가 자충수뒀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리위로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윤리위로 손해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리위원장이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1: 그러니까요.
2: 자꾸 본인 명의로 이름은 빼고
1: 예.
2: 막 알림을 날리면서 윤리위 내부를 내가 당과 똑같이 하겠다. 어, 뭐 내부 얘기를 자꾸 발설한 사람 내가 징계를 거, 뭐 해촉을 건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윤리위원회명이 알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중앙윤리위원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 개인명의로 그냥 그렇게 알리는
2: 뭐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보는 그런 시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급발진을 할 가능성이 크고 추가된 두 분이 어떨지는 몰라도 그러면 부위원장이라든지 기존에 두 명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체제가 5대 2 정도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2 중에 한 분이 부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럼 그대로 사퇴하고 그냥 사라질 거냐 그렇게는 안 보여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1: 아, 성명 발표하신 두 분 말씀하신 윤민호 위원장에 대해서 좀
2: 예, 그렇습니다. 예, 우정환 부위원장
3: 신당했다고 얘기했던 분.
2: 예, 그러면 이제 윤리 내부의 상황으로 더 관심이 가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 윤리 체제를 추가적으로 더 추인한 이 지도부는 뭐가 되느냐? 그럼 징계가 가셔야 되겠죠. 네. 하겠죠. 법원에 가서 예를 들어 가처분 인용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자충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 그렇죠. 법조인 좀 우려, 법조인으로서 우려되는 거는 그 원래 그 가처분 법원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형식 문제여가지고 이 윤리위원들을 교체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그 무리수가 있어버리면은
2: 그렇죠.
1: 뭐 징계 내용을 떠나가지고 구성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가처분 인용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윤민호 위원장이 너무 무리하게
2: 그러니까 저희가 내란 재판부 네. 그 2심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네. 말이 되냐 어떻게 네. 뒤에 그걸 구성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면 모를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징계를 개시를 의결한 다음에 추가로 위원을 보강해서 뭐 절차에서 흠결을 시정한 후에 뭘 가겠다 이거 똑같은 논리잖아요.
0: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윤리 구성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라는 분 제가 알기로는 네. 뭐 윤석열 계엄은 뭐 정당하다 뭐 이런 입장인 인물로 알려져 네. 알려진 걸로 알고. 그리고 이 사실 애초에 윤리위원장 될 때 목표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었죠.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게시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게시판 사건을 가지고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이런 거를 다소 이제 무리한 논리를 들어서라도 어쨌든 간에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꽂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고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윤리위를 구성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막 이제 윤리위 이름 알려주고 이러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윤리위원들이 지금도 이제 똑같은 흐름인 것이고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을 그렇게 선임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네.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한 이상한 행태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장 명의로 자꾸 뭘 공개하고 이런 거 네, 네. 한동훈 게시판 사태 그때도 계속 그랬어요. 그때도 한동훈 의원이 뭐 이거를 게시판에다 올린 어떤 그 내부에 어떤 무슨 뭐 조사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막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걸 왜 올리냐고 그러고 뭐 그때도 싸움 났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3: 징계 그러니까 이후 막 변경하고 그랬죠. 몇 시간 만에 변경하고
0: 그렇죠.
3: 추가하고.
0: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윤리위원장인데 여전히 똑같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윤리위원장인데 지금 징계해야 될 대상이 이제 권영진, 진종호, 조경태 세 명인데 네. 권영진 의원은 뭐 당연히 이거는 징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근데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한과 미래 뭐 그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걸렸다. 이역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경태 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도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가 쟁점은 되겠지만 어쨌든 당의 방침을 거스르고 이제 뭐 이 다른 당에까지 이제 나를 찍으라고 했느냐 부의장 선거에서 그게 이제 판단의 대상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편이 아니니까는 강하게 징계하자 뭐 이런 논리가 충분히 작동할 만한 어떤 환경에 있고 네. 가장 이제 좀 의문이 될 만한 게 진종호 의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선거를 도왔다라는 취지인데 도운 행위는 뭐냐 같이 밥 먹은 거냐 뭐 이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이제 애매하겠지만 이것도 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윤리위원장 선임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런 얘기죠
3: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가 살아났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의 어떤 그 대표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지금 삼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연 가동이 돼서 이 세 분의 징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초보 진행자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6: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따라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 의무화 등 보완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완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6: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8: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0: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8: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11: 보안 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인 보충이 시급한 것이다.
8: 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용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5: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6: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안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13: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12: 보안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4: 보안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5: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 늦장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12: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순회 경선 일정을 충청권에서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충남, 오후 2시 충북, 오후 5시에는 대전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저녁 7시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충청권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서울, 경기 순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오는 17일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접전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6: 이번 전당대회에선 투표율과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선호투표가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순회 경선 돌입 이후 여론 흐름은 김민석 후보의 대세론과 정청래 후보의 역전론이 교차하며 말 그대로 초박빙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는데 다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지지를 받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관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민심과 당심이 엇갈린 셈인데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7: 제가 치고 올라가는 추세이고 예. 호담에서도 많이 호전이 되고 전체 여론조사는 예. 제가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18: 조금만 분석적으로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한 번도 제가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19: 송영길 1등 찍고 김민석 2등 찍어도 그 표가 다 보태집니다. 다 김민석 후보 찍은 거는 어디로 안 없어져요. 2번으로 찍어주시면.
16: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권리당원 투표율입니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만큼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 후보가 다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다면 고정 지지층이 단단한 정 후보가 승기를 잡을 거란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에 정 후보는 당원 대 국회의원 구도를 부각하며 기존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 역시 주요 변수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가 득표한 2순위 표가 재분배되는데 이럴 경우 송영길 후보와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20: 양쪽 다 과반 넘을 거다라고 자신을 한대요. 선호투표제에 통해서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워낙 팽팽하다고들 해서.
16: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중원, 즉 충청 당심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첫 경선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으면 1위 후보로의 쏠림, 즉 밴드웨건 효과가 작용할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 차순희 후보가 얼마나 선방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에 이어서 아예 운전석 자체가 없는 택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LA 한인타운에서도 곳곳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운전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전대가 없는 택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운전대와 핸들 페달이 아예 없는 이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동차 죽스가 정부로부터 로봇 택시 상업 운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방교통부사나 도로교통안전국은 죽스 차량을 택시 영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면허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현행 자동차 관련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운전대와 페달 등 운전자용 제어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연방자동차안전기준법인데요. 이 때문에 운전자가 없는 웨이모 같은 이 로봇택시에도 운전대와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은 다 있는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이 같은 자동차안전기준법을 죽스 로봇택시에 처음으로 면제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동차안전기준법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자용 제어 장치가 없는 소위 목적 맞춤형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발급한 최초의 상업운행 승인입니다. 이에 따라서 죽스는 로봇택시 최대 5,000대를 당장 도로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죽스 측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만에 하나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본사에서 원격으로 조정, 원격으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번 승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죽스는 이번 결정은 철저한 안전 관련 접근 방식에 기반한 것이다 라며 이제 우리는 로봇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죽스는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무료로 운행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부 등록된 이용자들을 상대로 시범 운행 중입니다. 무료 운행이나 시범 운행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비교적 도로가 단순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행하면서 각종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우발적인 상황이란 어떤 상황들을 말하는 것인지를 데이터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운전석이 아예 없는 차량이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LA 한인타운에서 처음 운전자가 없는 웨이모를 호기심에 타봤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호기심에 탔지만 막상 타고 난 후에는 다소의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곧장 신기하다라는 감정으로 이게 이어지면서 신기함은 또 곧장 편안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감정은 아마도 익숙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호기심, 불안감, 신기함,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으로 이어진 후에는 어느 순간 택시에 만일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다라면 그때는 왠지 불편함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없으면 나 혼자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고, 만일 다른 사람과 함께 탔다면 남 눈치 볼것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있는 차량을 타게 된다면 괜히 대화하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스테이지까지 조만간 가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쓸것 없이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가기에 가장 적합한 차량은 죽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스는 운전석이 따로 없이 그저 탑승자 4명이 2명 2명 서로 마주보고 앉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죽스는 다음 달 라스베가스에서 첫 유료 운행을 시작하고 이어서 각 지방 정부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샌프란시스코와 LA가 될 것이다라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공화당에 큰 힘을 싣고 있는 일론 머스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또다시 거액을 쏟아 부을 전망입니다. 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팩을 다시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슈퍼팩이라는 것은 뉴스에서 뭐 수시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슈퍼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정치권에 있는 정치자금 모금 단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정치권, 즉 정당이 만든 게 아닙니다. 개인이 만드는 겁니다. 이 머스크가 설립한 이 아메리카 팩은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머스크가 무려 2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화제를 모은 이 슈퍼팩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미국의 이 슈퍼팩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걸 다 세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머스크 아닌 누구라도 슈퍼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슈퍼팩은 정치인이나 정당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기업, 일반 단체 등 이 누구나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보좌관이나 또는 뭐 정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뜻을 같이 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독자적인 위원회를 결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슈퍼팩에 모아진 돈을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특정 후보를 위해서 기껏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후보자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 후보를 위해서 슈퍼팩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캠페인 집행 같은 것입니다. 즉 슈퍼팩이 모금한 이 막대한 자금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내보내준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되는 후보를 비판하는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또 유튜브 광고 등을 그 슈퍼팩 이름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팩에 정치 자금을 내는 것은 액수의 한도가 있나 없나와 관련해서는 정답은 기부금 액수와 모금액에 제한이 없다입니다. 일반적인 정치자금 후원이나 전통적인 정치활동위원회는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연방 후보를 위해서는 예선 때 3,500불, 본선 때 3,500불 등 총 7,000불이 맥시멈입니다. 정당의 위원회에 기부할 때는 5,000불 등으로 이 한도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설립한 슈퍼팩에 기부 한도는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일론 머스크로 돌아가서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팩에 정확히 얼마를 지원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대선 때 기부금을 고려해보면 이번에도 큰 금액을 기부할 것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팩은 머스크의 정치 고문인 크리스 영이 이끌게 되며 향후 보수층 유권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거나 즉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디지털 광고 또는 우편 등으로 이 투표 참여와 독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과 경제 문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데다 중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 같은 지원은 공화당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삼양식품이 미국과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불닭볶음면 판매를 확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3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가운데 밀양 2공장 생산 확대와 중국의 신공장 가동까지 예정돼 있어 하반기에도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을 종합해보면 삼양식품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30% 후반, 40% 후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 매출은 1분기 1,85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처음으로 2,000억 원대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크로거와 타깃 등 주요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 물량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중국에서도 간식점과 대형 유통상 등 기존 강세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서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동유럽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높은 해외 비중은 최근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 흐름 속에서 삼양식품만이 한국 내 제품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배경으로도 꼽힙니다. 농심과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기업들이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삼양식품은 해외 판매 확대와 생산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국내 가격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삼양식품은 해외 수요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생산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판매 확대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양 2공장 가동 확대에 이어서 중국 현지 생산까지 본격화하면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물류비와 운송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결 매출은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 등 재외 동포가 한국 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원장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고 또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재외 동포청은 오늘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 체류 재외 동포가 한국 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지정한 뒤 재외 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편 배송에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는 데다가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되면 재외 동포는 365 민원 포털에서 금융 위임장을 신청한 뒤에 재외 공관을 방문해서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확인된 금융 위임장은 재외 동포청과 금융 결제원 시스템을 거쳐서 해당 금융 기관으로 전자 전송됩니다. 한국 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 확인 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서 금융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우편 배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차 한리우 장로병원과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여 년간 이어온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 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한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로즈미드 거주 44살의 마모 씨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마 씨는 절도 공모, 노인 대상 사기 공모, 노인 또는 부양 대상 성인 등을 상대로 한 중절도 및 여러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일 다우존옥스에 거주하는 한 노년 여성이 집에서 컴퓨터로 스팸 이메일을 삭제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메일 속의 링크를 자칫 잘못 실수로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 전원을 끄지 말고 즉시 안내된 번호로 즉시 전화하라라는 무서운 느낌의 팝업창이 떠올랐습니다. 피해자가 급하게 해당 번호로 놀라서 전화하자 상대방은 당신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라고 주장한 뒤에 자신을 연방거래위원회 직원이다라고 소개한 뒤또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연결해서 마치 전문인들인 양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돈 세탁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면서 은행 계좌의 자금이 본인의 돈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즉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라고 속였습니다. 이어서 연방 재무부가 수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협박한 뒤에 돈을 갈취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려 한 한인이 아동 성착취 시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북가주 월러크릭 경찰국은 아동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한인 36살 박모 씨를 포함한 남성 5명을 체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인 것으로 믿었던 상대와 접촉한 뒤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월럿크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라인에서 접촉한 미성년자는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신분을 숨긴 경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노리는 성범죄자를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스테이트 팜의 주택보험료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콘도와 임대주택 보험 가입자들에게 총 5,200만 달러 규모의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환급금에는 연 10%의 이자도 포함돼서 해당 가입자들은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은 스테이트 팜과 소비자 단체 그리고 보험국 간의 이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에 발표되었던 보험료 조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초과 납부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역대급 롤러코스터 변동성을 보이면서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희와 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7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오전 한때 1,436원까지 내려갔다가 방향을 틀더니 갑자기 1,447원까지 오른 뒤 다시 또 1,440원 아래로 내려가는 등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최근에 이 같은 변동성은 주요 통화 중에서도 이 사실상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기초 경제 체력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경제 지표입니다. 한국 경제가 주식 시장 하락과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부담, 또 반도체 부문의 과도한 쏠림 행사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언제 다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한 환율은 얼마 전만 해도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폭락 폭등을 거듭한 그때 일단 어제는 1,437.4원의 환율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남가주의 폭염이 오늘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는 월요일까지 LA 다운타운도 90도 이상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91도, 내일 93도, 일요일 93도, 다음 주 월요일 9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도 80도대 후반의 높은 기온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밸리 지역은 오늘부터 90도대 후반에서 최고 100도 이상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벨리 지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인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자, 은퇴연금의 펀드가 지금부터 7년 후면 바닥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혜택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간에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을 숫자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생 세금을 내고 은퇴한 뒤에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이 은퇴연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그 수혜 연령을 높이자라는 안이 여당인 공화당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겠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소셜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이 2032년으로 예고됐다라는 점입니다. 2030이면 2032년이라고 말하면 꽤뭐 오래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약 7년 후에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 기관에 이 같은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시니어들이 현재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현재 67세인 만기 은퇴 연령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69세 또는 68세. 지금 나오는 것은 69세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거나 연금 액수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혜 연령을 올린다라는 아이디어 역시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연금 삭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법안을 내놓은 쪽은 공화당 쪽인데 이 때문에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과 동료인 태미 더그워스 그리고 리처드 블루멘서 의원과 함께 공화당의 해법을 민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화당의 주장은 은퇴 연령을 지금보다 2년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67세 만기가 아니라 69세야 받아야 풀 어마운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은퇴자들은 궁극적으로 연금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걸 한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적은 경우에는 345달러, 많은 경우에는 매달 741달러의 연금을 덜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한 달에 17% 내지 많게는 35% 감소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 조치가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사실상의 연금 삭감 효과를 낳게 되고 특히 소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시니어들에게는 더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쪽의 설명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 자체가 바닥날, 이 고갈될 우려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기금의 재정 상태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학 산하 와튼 예산 모델이 최근에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소셜연금의 핵심 재원인 노령 신탁기금은 현재 상태대로라면 2033년 2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멀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부터 약 7년이면 소셜연금을 주는 그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6월에 발표된 소셜시큐리티 어드민 운영위원회 보고서의 전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국 SSA는 이 와튼스쿨 조사 때보다 약 2개월 빠른 2032년 12월쯤 고갈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뭐 2032년 12월 그거나 2033년 2월, 뭐 그거나 두 달밖에 차이 안 나니까 사실상 거의 정확한 조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금 고갈이 곧 소셜연금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기금이 고갈되는 순간 우리 은퇴연금 그때부터 못 받는 거 아냐? 땡전 한푼못 받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금이 고갈됐다고 소셜연금을 그때부터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셜연금의 가장 중요한 재정 소스는 페이롤 택스, 즉 급여세입니다. 이 월급 받을 때 소셜 택스를 떼는데 그 돈이 가장 중요한 소셜연금의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모아놓은 이 기금이 바닥이 나면 세금으로 다달이 거쳐지는 그 액수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약속된 그 수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셜연금 기금이 바닥나면 그때부터는 SSA를 단한 푼도 못 준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매달 이 페이롤 택스로 거치는 돈만 갖고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처럼 받는 그 액수만큼은 절대 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매달 다달이 거치는 그 세금, 그 돈으로만 연금을 주면 과연 지금에 비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와튼스쿨은 예정된 연금에, 즉 지금 받는 것을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받는 것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86%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사회보장국이 예측한 액수와 와튼스쿨이 예측한 액수가 동일합니다. 현재 SSA 소셜연금의 수령액은 개인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긴 합니다만은 평균으로 보면 약 2,080달러입니다. 그러면 2,080달러에 86%만 받는다라면 1,788달러밖에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경우에 추후에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지급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그렇게 되면 1,248달러밖에 못 받습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받게 되는 그 시기가 되면 1200불, 뭐 1248불 갖고 할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2080달러가 만일 1788달러 또는 심하게 1248달러까지 지금도 만일 떨어진다면 지금도 그것 갖고는 뭐살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10년, 뭐 15년 후에는 그 액수로는 정말 일주일 살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튼스쿨의 켄트 스메터스 교수는 지금도 상당한 규모의 세금 인상이나 수혜 축소가 당장 필요하다라며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필요한 조치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은퇴 연령 상향 조정 방안도 뭐 마냥 뭐라고 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인데요. 뭐 당장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사회보장 세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니어들도 젊었을 때다 그렇게 세금 내고도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니까 뭐 누가 억울하고 누가 덕을 보고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국가의 시스템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사회보장 세금을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12.4%인 이 급여세율을 즉 택스를 내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회보장 세금으로 내는 그 요율을 12.4%인데 요걸 17.1%까지 인상해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보장세금은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만 내는 게 아니죠.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내는 거죠. 그러니까 12.4%니까 근로자가 6.2% 그리고 고용주가 6.2%. 지금은 이렇게 반반씩 냅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6.2%씩 반반이 아니라 각각 8.55%씩 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공화당을 중심으로 현재 이 같은 세율 조정이나 수혜 연령의 상향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세율 인상은 젊은 노동계층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연령 조정은 67세가 되면 은퇴연금을 받게 된다라는 그 나라의 약속을 믿고 평생 세금을 납부해온 시니어들을 또 설득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젊은이들에게 하소연해야 되고, 저 정책을 실현하려면 시니어들에게 하소연해야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공화당 주도의 이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주목되는데, 현재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아이디어를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더 나은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진전되는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곧바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 4 LA에서 만나요.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너무 덥다 보니까 여기저기 뻥뻥 뚫린 옷을 찾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피부 결점이 드러나서 민망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목이나 겨드랑이에 오돌토돌한 작은 살덩어리, 이게 원래 있었나? 이렇게 많았었나 싶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대부분 통증도 가려움도 없이 방치하는데, 사실 손으로 뜯어내거나 손톱깎이로 잘라내 보기도 하고요. 바르면 없어진다, 이런 유튜브 광고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프진 않은데 괜스레 성가신 이것, 바로 쥐젖이죠. 어미쥐의 전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고요. 양성 종양입니다. 네, 양성이기 때문에 미용 문제 외에는 건강상의 큰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 발생 원인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뭐 눈꺼풀 같은 부분에 자주 생기는 걸 보면, 네, 서로 마찰하는 부위에 잘 생기는 것 같죠? 일반 인구에서 쥐젖의 유병률은 한 50, 6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절반가량이 평생 한번 이상 경험한다는 것이죠. 남녀 유병률은 비슷하고요. 40대 이후에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5, 60대가 되면 약 3분의 2에서 쥐젖이 생기는데, 이건 그냥 평생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스스로 그걸 제거하겠다고 손으로 뜯거나 손톱깎이로 자르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다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흉터로 남아서 오히려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 주위에 쥐젖이 오돌도돌해서 보기 싫고 목걸이로 좀 가려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어쨌든 자극을 주는 건 좋지 않다고 하죠. 방치해도 악성으로 발전할 위험은 없습니다만, 여러 개가 반복해서 생긴다, 크기가 좀 커진다, 이럴 때는 피부과를 찾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0: 네, 국제축구연맹 FIFA는 그 수장인 인판티노, 이 잔니 인판티노 회장의 지나친 상업화 행보와 중립성 훼손 논란 등으로 인해서 이 내부 반발과 갈등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 네, 잘 끝났습니다. 뭐 한국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잘 끝났는데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중립성 훼손 그리고 상업화 행보입니다. 특히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월드컵 운영을 앞으로는 아예 민간이 운영하도록 지분을 팔겠다. 좋은 말이지만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그래서 돈을 더 버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놓자 유럽축구연맹이 월드컵 축구 그렇게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다라며 만일 정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월드컵에 불참하겠다라면서 지금 정면 충돌했습니다. YTN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1: 인판티노 FIFA 회장은 기업가치 200억 달러, 약 29조 원의 자회사 설립 구상을 발표합니다. 자회사가 월드컵 등 FIFA 주간대회를 운영하고 지분의 최대 20%를 민간 투자자에게 팔겠다는 겁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과 외부 투자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 Capturing that value requires additional expertise, additional insight, distinct from governing and developing the sport.
1: 이 계획이 시행되려면 FIFA 평의회 승인과 211개 회원국 축구협회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FIFA는 모든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9월 19일까지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면 각 협회에 4천만 달러, 약 580억 원을 주겠지만 반대하면 현 제도에 따라 약 39억 원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근과 채찍에 각 대륙 축구연맹은 즉각 반발로 답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어 실망스럽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도 적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대회 소유권 지분 민간 이전 제안을 만장일치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안이 전면 철회되고 FIFA가 소유 경영 구조나 대회 운영권을 민간 소유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유럽연맹 소속 어느 국가대표팀도 FIFA 주관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컵은 매물이 아니라면서 외부 투자자들이 FIFA 대회 소유권 지분을 갖게 되는 순간 상업적 수익은 영구 의무가 되고 투자자의 기대는 FIFA를 날마다 압박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판티노를 향해선 세계 축구의 수호자로서 FIFA가 져야 할 책임을 포기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55개 회원국을 둔 유럽축구연맹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8강팀 중 6팀, 남녀 세계 랭킹 10개국 중 각각 6개국이 속할 만큼 세계 축구계 위상과 상업적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유럽이 월드컵에 불참한다면 FIFA로선 흥행이 크게 타격받는 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년 3월 4연임을 노리는 인판티노. 월드컵 출전국 확대와 지나친 상업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밀착을 통한 FIFA의 정치적 중립성 오염 논란에 사사건건 부딪히며 이미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세계 축구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네, 유적지 관광 갔다가 원숭이에게 물린 한국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문화유산이자 유명 관광지인 인도 타지마할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원숭이에게 팔을 물려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1시간가량 구급차가 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도 타지마할에서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원숭이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한국인이 원숭이에게 물린 팔에서 피가 나자 손으로 움켜진 채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인근 진료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관계자들이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구급차는 1시간 이상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다라고 인디아 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보건소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뒤 현지에 있는 삼륜 택시를 타고 인근 사립병원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지마할 관계자인 칼란다르는 인디아 투데이에 한국인 관광객이 원숭이의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직후 현장에 응급팀이 도착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응급팀이 도착한 것은 1시간 이상 넘은 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타지마할에서는 원숭이와 유기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관광객들을 공격하는 사실도 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아그라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원숭이와 유기견을 제발 좀 포획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돌아다니는 원숭이와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서 관광객들이 위험한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의 SNS에서는 관광지에서 더 엄격하게 동물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거나 응급처치 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관광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인도의 타지마할은 아름다운 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으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무굴 제국 황제 샤자한이 자신의 아이를 낳다가 숨진 왕비 뭄타즈 마하를 추모하려고 1631년 착공해서 22년 만에 완성한 무덤입니다. 야무나강 강변에 있는 타지마할은 매년 외국인 관광객 8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며 인도 국내 관광객까지 합치면 연간 관광객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7: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6: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7: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1: 108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0: 특허 기술, 제로 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인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1: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8 골프.
10: 지금 108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8골프.com.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2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지금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이 결렬된 거의 이 출발점이 미국이 아닌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감히 선제 공격을 해? 네, 이번에 휴전 상태에서 사실 이란이 먼저 선제 공격했습니다. 감히 왜 그런 건지, 이란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2: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3: 탈라피 주요네 بوده ما تلاش کردیم یک بازدارندگی تلافی جویانه رو ایجاد کنیم و اجازه ندیم امریکایی ها.
12: 하지만 불안한 휴전 상태를 먼저 깬 건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건데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4: As that they would externalize the pain and even escalate into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he scale and scope of attacks. This is why we have seen Iran attacking.
12: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상 유지보다 전쟁을 확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15: But the war that has a regional wide effects is an advantage for Iran because it triggers the fear of the spread of the chaos, the fear of the instability. In both security-wise and energy-wise.
12: 실제로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대리 세력과 결합한 다중전선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해상 교통로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한층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 순찰단의 창설을 제안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연합체 구성을 주도해달라라고 촉구했지만 유럽 전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영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거나 해상 기뢰를 수색하는 활동을 미국과 영국 그리고 그 밖에 유럽 국가들이 동참해서 하는 문제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영국은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이 같은 냉담한 반응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가해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 두 척과 해병대 병력 2,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둔 기간이 예상보다 계속 늘어나면서 함정의 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주문했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에너지 시장과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지만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건 미국을 압박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라면서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무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란 경제를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식의 말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두 정상은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대이란 경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10년 안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소위 이스라엘 자주 국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지원해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노동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20만 건이었는데 그보다는 더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급격한 해고나 급격한 채용은 없지만 느린 해고 국면에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급등했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면서 지난달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6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0.1%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 2월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유가 하락이 반영되면서 전달 대비로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내구재 물가는 전달과 거의 비슷했고 휘발유 등 이 에너지 가격이 지난주에 9.2%나 급락하면서 급격한 물가 인상의 위기를 어느 정도는 잡아주었습니다.
1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7: 3236601000번
1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1: 213-388-7979 213-388-7979
2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5: 213-383-3838 213-383-3838
2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이 더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는 좀 더 덥겠습니다. LA는 오늘 91도, 내일과 일요일 93도까지 오르겠군요. 벨레와 일랜드 지역은 100도를 당연히 넘겠습니다. 자, 지금쯤 더위에 어느 정도 뭐 적응하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자 컨디션 조절 어떻게 잘 하는지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우 시원해라. 왜 이렇게 춥죠? 제 몸이 더위 적응을 했나 봐요. 올해 들어서 또 자랑해야 되겠네. 에어컨 한 번도 안 틀고. 그게 뭐 자랑이야? 미련한 거지?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전혀 뭐 저는 지장 없이 잘 견뎌왔는데 오늘부터 다시 덥다 그러죠? 근데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그동안 부실해서 아우 더워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지 어제부터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이 더위에 내가 적응하고 있는 거야. 요즘 SNS를 보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어디 어디 맛집 2시간 대기 성공 같은 인증샷 자주 보시죠. 옛날에는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 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요. 요즘의 젠지, 이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이걸 두고요. 바로 옛날 부자들이 비싼 명품을 사서 부를 자랑하는 걸 과시적 소비라고 19세기 경제학자 배불러서 그렇게 비싼 거 사가지고 과시하는 거지 뭐. 이렇게 불렀는데요. 요즘의 경제학자들은 요즘 세대에 이 길게 줄 서는 문화를 두고 과시적 기다림이라는 재밌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어머 디저트가 세상에 20달러짜리야? 누구나 마음먹으면 살 수 있지요. 돈 있으면. 하지만 그걸 사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돈보다 내가 투자한 시간, 그리고 직접 해본 특별한 경험이 나를 나타내는 새로운 과시수단이자 희소자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문화이자 이벤트가 되는 거죠. 나랑 똑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대감을 나누면서 그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SNS에 공유하면서 기다림을 즐긴다. 자, 주말에요. 이거 해야지 하고 밀어놨던 거. 아우 진짜 달콤하게 기다리셨나요? 벌써 어떻게 금요일이죠? 기가 차, 기가 차. 응? 그래도 반갑다 주말아. 느긋하게. 어차피 서둘러봐야 실수만 하고요. 마음이라도 우리 심호흡하면서

과시적 소비가 옛날에 있었던 거라면 지금도 뭐 있겠지만 지금은 과시적 기다림. 나 이렇게 열정이 있게 내가 좋아하는 것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도 아깝지 않아. 그런 과시적 기다림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말을 기다리시면서 과시를 하셨나요? 나 주말에 말이야 어디 갖고 와. 아,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Great Postponement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Great American Dream 시대였는데 열심히 일해서 번듯한 직장 잡고 내 집 마련하고 차도 두 대 굴리면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사는 삶. 이런 American Dream의 공식이 깨지고 Great Postponement Day 시대인 거죠. 대연기. 포스폰 그러면 연기하다 하잖아요. 포스폰먼트. 대연기의 시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자꾸 미루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택시장도 2022년 이후에 40% 이상 갑자기 또 뛰었고요. 대출 이자도 10년 전에는 뭐 서브프라임 지나고 나서 막 3%까지 물론 그 이전에도 굉장히 비쌌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6% 넘게 올랐으니 집 사는 거 그냥 그림의 떡이다. 그냥 미루지 뭐. 거기다가 연애하는 것도 미루고 결혼도 미루고. 그래서 35세 미만 청년 3명 중 1명은 여전히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인 거죠. 이 중에 70%는 멀쩡한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직장을 다녀도 집값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이 독립을 미루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도 밀리고 있어서요. 미국 남성의 첫 결혼 평균 연령이 30.8세, 여성은 28.4세로 과거보다 훨씬 늦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뭐 23살, 22 이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루는 거죠. 아유 뭐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는 미루면서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힘내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또 용기를 줘야겠습니다. 오늘부터 폭염이 또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느끼심은 어떠나요? 저는 또 지난번에 한 차례 폭염을 겪고 나서인지 이 더위에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사우나를 해서 그런지 적응이 잘 됐어요. 어제 실제 그 연구팀이 그런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사우나에서 잘 적응한 사람들은 폭염에 굉장히 적응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이 사우나 문화하면 진짜 세계 제1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폭염도 우리는 거뜬히 건강하게 잘 이겨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운타운 LA를 비롯해서 이 연안 지역은 80도대 후반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면 뭐 진짜 양호하죠. 하지만 저쪽 뭐 벤나이스, 버뱅크 같은 밸리 지역도 100도를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저쪽 엔텔롭 밸리나 랭카스타 쪽에 그쪽에 저희 언니 사는데 거기는 104도, 114도까지 이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 내륙에 계신 분들은 온열 진화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어요. 일요일 저녁 8시까지 이번 폭염 경보는 계속되고요. 날이 덥다 보니까 시원한 바닷가 가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수욕하실 때 보건국에서 세균 수치 초과로 입수주의보를 내린 해변이 있네요. 마리나 델레이의 마더스 비치, 그리고 샌페드로의 이너 가브리오 비치, 그리고 센타모니카 피어 양옆 100야드 구간이 입수 금지. 이게 세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일요일 저녁까지 스모그와 이 오존 농도가 올라가면서 대기질 주의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특히 저 안쪽 샌페르난도 또 샌가브리엘 밸리 지역은 호흡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수준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이럴 때는 야 니네 집에 피신 좀 하자 이래가지고 어디 좀 있잖아요. 바닷가 쪽에 집이 있는 친구를 잘 사귀셔서 주말에 그렇게 한번 휴가 겸 멀리 갈 거 없이 그렇게 서로 돕고 도는 겨울에는 또 너네 집 가자 이러면서 서로 좀
그렇게 나들이 하면서 좋은 재미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해변에 또 강에 물가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셔가지고 기후가 상당히 막 난폭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우 저쪽 어딥니까? 여기가 그 백악관의 초청까지 받은 라이프가드 16살 청년이 화자네요. 바로 산타크루즈 시브라이트 해변에서 굉장히 강력한 ERU, 이 립커런트라고 부르죠? 그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냥 쫙 바닷가 저 밑으로 그냥 확 순식간에 밀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물놀이를 즐기던 10살 정도의 어린이가 높이 3m에 달하는 바도에 순식간에 휘말려 갔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때 라이프가드 라이더 윌리엄 씨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얼른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또 파도가 몰아쳐가지고요. 거기서 정말 사투를 벌인 끝에 그 아이를 끝까지 놓지 않고 또 동료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도움을 줘서 어른들도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파도던걸요. 그래도 끝까지 이 어린이를 무사히 해안으로 구조해냈습니다. 이 윌리엄스 청년은 인명구조원 근무 첫 해임에도 이 어린이를 구조한 후로도 4명을 더 구해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찬사가 이어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야 진짜 멋지다. 너희들 다 백악관으로 초대 해가지고 민간인 최고 영예인 그 대통령 자유 훈장 수여 방침까지 밝혔다고 하는군요. 아유 그냥 이거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윌리엄이 어머니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금 같은 거 야 너무 잘했다 이러고서 뭐 이렇게 장학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거 우리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 할 일한 거고 아들이 함께하는 그 학교에 기부해 주세요. 그 어머니 그 아들이네요. 멋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그 위험한 순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물놀이 하는데 나는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아 나 이 죽는구나 했는데 친구들은 다 장난인 줄 알고 몰라준다는 거죠. 그 순간에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건져주고 홀연히 사라졌대요. 그게 바로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도처에서 아마 그런 작은 은인부터 해서 정말 내 목숨을 살려준 커다란 은인까지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누군가에게 나도 손 내밀어주면서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0: 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 절반 가격 단 50불에 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오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산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

0: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0: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행자 뮤직 극장. 8시간 52분의 기적, 빨간 풍선을 찾아라.

어느 날 미국 국방부에서 기괴하고 거대한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말이야, 미 전역 어디인지도 모르는 이 광활한 땅 열 곳에다가 대형 빨간 풍선을 띄우자. 그리고 이 풍선 10개를 가장 먼저 다 찾는 팀에게 거금의 상금을 주겠다. 나 전문가인데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도 이 넓디 넓은 미국 땅에서 풍선 10개를 다 찾으려면 최소 이게 몇 주 아니다 몇 달은 걸릴 거야. 이거 안 되지 안 돼.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단 8시간 52분 만에 미션을 완수한 팀이 나타납니다. 바로 명문 MIT 대학팀. 그들의 비결은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보상 법칙이었습니다. 내가 풍선을 찾으면 $2,000. 하지만 날 소개해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내 $2,000에서 $1,000 나눠주고 또 그 친구에게 누가 풍선에 대한 제보를 해주면 그 $1,000에서 그 친구가 반을 뚝 껴서 $500을 주고 거기에 또 뭐가 있으면 또 그 쫄쫄이 그냥 반반씩 떼어주는 거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야. 내가 못 찾아도 소문만 잘 내면 돈을 번다. 이 소문은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MIT 공대팀의 눈과 귀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단 8시간 52분 만에 이 10개의 미국 전역에 숨겨져 있던 풍선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대단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마음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 낫다. 모자라지만 응?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이번 주말에 있기를 바라면서

0: 독일의 밴드 네나가 1983년도에 발표한 곡 99 Loved Balloon, 영어로는 Red Balloon이라는 뜻입니다. 빨간 풍선 99개를 통해서 그 냉전 시대의 험한 전쟁과 인류의 어리석음을 꼬집었어요. 이 노래가 탄생된 배결은 그 네나 밴드의 기타리스트 까를로 까르기스 씨가 실제로 경험한 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베를린은 동독에 둘러싸인 냉전의 최전선이었는데 콘서트 도중에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 풍선들이 동독이나 소련 쪽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군대가 미사일로 오인하고 버튼을 눌러버리면 어떡하지? 당시 미국과 소련의 핵군비 경쟁으로 언제 3차 대전이 터질지 몰라서 전 세계가 극도의 불안감 속에 있던 그 시절에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풍선, 재미삼아 하늘로 날려버린 99개의 빨간 풍선, 그거를 또 오해하고 야! 응? 적국의 미사일 공격! 오인하면서 장군들과 정치인들은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면서 즉각 전투기 99대를 출격시켜서 풍선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대규모 군사행동을 개시합니다. 아, 결국은 지구상의 모든 문명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그리고 이 가수는 홀로 거닐다가 빨간 풍선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지나간 세계를 추억하며 노래를 끝맺습니다. 좀 묵직하죠. 신나는 리듬 뒤에는 정말 요즘은 좀 그런 뭐 이제 전쟁이 나면 끝이야 뭐 이러지만 그래서 안 나겠죠. 그래도 곳곳에서 지금 우리는 폭염에 그냥 왜 이렇게 더워 투덜대지만, 아, 만약에 이라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저쪽 내전을 하고 있는 수단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먹을 물이 없어서 몇 마일을 아침에 가가지고 몇 시간 걸려서 물을 떠오는 그런 어린 소녀들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나는 너무너무 복받은 상위 몇 프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끔 또 남는 거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탱자 뮤직극장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실제 2009년도에 미국의 이 DARPA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개최한 DARPA 네트워크 챌린지였습니다. 빨간 풍선 찾기. 설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대회가 열렸는데 SNS와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숨겨진 목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걸 실험한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그 다단계 인센티브 이거 그 메커니즘을 이용한 겁니다. 단순한 뭐 홍보 이게 아니고 누구든 빨간 풍선이 있는 곳을 알려줘.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에 걸린 상금이 4만 달러였어요. 풍선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풍선 한 개당 4천 달러를 배정하고 풍선 한 개에 대한 상금을 쭉 그 네트워크로 연결 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죠. 풍선의 위치를 직접 찾아서 제보한 사람 반을 주는 거예요. 4천 달러에서 반. 2,000달러. 근데 그 사람을 또 누군가 그 사람에게 제보를 또 누가 해줬으면 거기서 뚝 떼어서 1,000불. 또 그 사람을 누군가가 연결을 해서 정보를 줬으면 500불 뭐 이제 이렇게 연결이 해서, 그래서 이 네트워크로. 근데 2,000달러는 풍선의 위치를 먼저 찾아서 제보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연결해서 5개의 그 네트워크로 결국은 알려준 사람에게 결국은 그 금액을 나눠갖고 또 남은 상금 또 반은 또 기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게 바로 집단지성과 네트워크의 무서운 힘이라고 합니다. 나만 버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똑똑한 보상구조에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도, 이분이 6번에 걸쳐서 그 플랫폼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집담보로 뭐 세컨 모기지,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뭐 이익을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빌리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인센티브를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드셔서, 야, 이걸 잘라면 굉장히 힘들었겠는데, 이게 또 이 미국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요, 이게 누구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여유가 있는데 그래 한번 괜찮은 거면 이래가지고 또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이제 한인 시장에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도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플랫폼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가 10일 만에 기적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중국의 한 개의 사연이 있네요. 몸무게가 55파운드 나가는 큰 개였는데 열흘 동안 진짜 떠돌다가 반쪽이 돼서 22파운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견디면서 결국 어떻게 얘가 집을 찾아왔을까? 오자마자 막 물을 마시면서 가족들과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고생했어요. 멍멍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참 그렇습니다. 참 그 한쪽에서는 불이 그렇게 나고 또 물난리도 나고 그래요. 자, 잘 견뎌야겠죠. 오늘 풍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창원 선생님도 바로 빨간 풍선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 노래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와서 오늘 탱자 뮤직극장에 여러분 또 모시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혹시 나도 광고를 해야 되겠다,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또 좋은 일 이벤트 광고하고 싶으신 분도 좋고요. 또 요즘 벌이도 현차는데 외식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전화하셔도 돼요. 오늘 차차차 게스트 한번 모십니다. 스튜디오 다이렉트 전화번호 213-531-2291 전화 주시면요 50불 상당의 초대권을 드릴게요. 맛있는 집 올림픽 칼국수, 요즘 거기에서 열무김치 또 양배추 김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너무 맛있게 잘 담았나 봐요. 그거 갖고 국수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올림픽 칼국수에 50%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죠. 소반식당에 50%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제주에 바다의 향이 가득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깔아주는 반찬 특히나 씨도 너무 좋은 제주하러에 50불 상당의 식사권도 있어요. 잠시 날 말씀 듣고 와서 오늘 차차차 게스트 한 분 모셔볼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 절반 가격 단 50불의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몸을 고치 지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5: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4: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5: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0: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9: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0: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9: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0: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9: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여기 굿모닝 차차차입니다. 어디에 누구세요?
1: 네, 저는 언니가요. 저는 언니 잘 아는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0: 어머, 주연씨. 아니, 가만 있어봐. 어머, 나 방송 듣고 계셨어요.
1: 언니 방송 보다가 전화드렸어요.
0: 아, 아니 요즘 갑자기 그 백수가 백수 오늘 이 며칠째죠?
1: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아닌가요? 7월에?
0: 7월이 마지막 날이네.
1: 네. 아니 오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0: 그러니까요. 야, 7월이 마지막 날 어떻게 하면 좋아?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이 무더위에.
1: 요즘에는 저희 딸내미 이제 대학 준비를 한참 하고 있죠. 보내려고.
0: 어디로 보내요?
1: 서울대로 가요.
0: 응? 네? 어디로 보내요? 대학을?
1: 네, 대학을 이제 여기가 아니나 아니라 오하이오로 보내야 돼서.
0: 어머나.
1: 그
0: 멀리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네?
0: 그 멀리 보내서 어떻게 해요?
1: 아, 그러니까요. 원래 옆에다가 두고 있으면 참 자주라도 보는데.
0: 네.
1: 얘가 예, 하고 싶어 하는 저기가 간호 쪽이라.
0: 네.
1: 거기가 자기가 가고 그나마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그래도 거기를 갔다가 나중에 4년 후에
0: 네.
1: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잡은 캘리포니아에다가 얻는다니까.
0: 그러면
1: 그래도 4년을 꼭 참아야죠.
0: 4년만 이상 가족하면 원래는 의사 된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1: 아니, 의사를 하고 싶은데 그 요 근래에 다 물어봐도 의사는 솔직히 뭐 기계가 수술도 대신 해주는 날도 오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0: 네.
1: 간호사는 대체 인력이 없으니까
0: 네.
1: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
0: 네.
1: 간호사는 수요가 줄지 않을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은 딸내미가 리서치를 하다가
0: 네.
1: 의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고 그러면 리스크가 많지만 간호사들은 그렇게 리스크가 많지는 않나 봐요.
0: 네.
1: 열심히만 하면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아이가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어디 가서 할머니들이 영어를 못하고 쭈삣쭈삣 할 때마다 자기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 서브웨이를 갔는데 할머니가 빵을 어떻게 고르는지 거기에다 어떻게 넣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그런 거 도와드리고 나면 되게 뿌듯하대요.
0: 아유 이뻐라. 네. 그냥
1: 그래서 간호사가 자기가 맞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누구 도와주는 게 너무 좋고
0: 네.
1: 사람들 말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소통하는 걸 소통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간호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딸이.
0: 아,
1: 그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0: 영특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거 언제 가요?
1: 네.
0: 오하이오로 언제 가?
1: 8월 14일 날 비행기 타고 가는데.
0: 어머나,
1: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네.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아이 짐 싸는 것도 다 도와주고 있고 지금.
0: 아.
1: 네.
0: 이제 2주 남았네요. 응?
1: 에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벌써 반년이 지나가지고 벌써 엊그저께 해피뉴 이어라고 언니랑 같이 인사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0: 네, 그래 말이에요.
1: 벌써 이렇게. 네.
0: 애 셋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후다닥 이제 막내만 남았네요. 이제 둥지를 떠난 아이는.
1: 막내. 네, 막내가 남았는데 왜 5년마다 한 번씩 났을까 후회도 하면서도.
0: 아니 5년마다.
1: 아유, 그래도 막내라도 있으니까 하네요.
0: 아니 줄줄이 난 게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났어요?
1: 애 딱 만으로 딱 5년씩 채운 것 같아요. 저는.
0: 그것도 무슨 한라데이 때문에 났다면서요?
1: 예, 네, 큰 딸은 6월 6일, 뭐,
0: 현충일이고,
1: 뭐, 국가기념일이죠, 다.
0: 네.
1: 둘째는 4.19고, 생일이.
0: 어머나.
1: 4월 19일이고,
0: 네.
1: 막내는 6.25입니다.
0: 아이고야, 정말, 우리 민족의 그 아픈, 깊이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큰 것 같네요, 아주. 아.
1: 아니 그 나 누가 그렇게 나라고 그러도 못 났는데.
0: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딱 골랐어.
1: 저는 국가 60년마다 났네요.
0: 글쎄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이 사회에 이 민족에 이 나라에 또 이 전 지구에 이바지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진짜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가셔서 우리 그 오하이오로 떠가는
1: 감사해요.
0: 미래의 우리 간호원 언니 가셔가지고요. 아이 이름이 한별이죠? 한별이?
1: 네, 한국 이름은 한별이고 미국은 로이스라고 해요.
0: 로이스. 우리 한별이와 또 막내가 한솔이, 그죠?
1: 네.
0: 제가 아는 네. 집이에요, 이 집이. 가셔서
1: 아유, 이름도 다 기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0: 네, 맛있게 식사하시라고요. 소반식당 아니면 올림픽 칼국수 아니면 네. 제주하러에서 50분 상당의 선물권 드릴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 50불 가득 되겠나? 그 많이 먹을 텐데. 아들내미는 아들내미는 지금 키가 몇이에요? 몇 살?
1: 아들이 13살인데 네. 벌써 키가 제가 5피트 8인데 5피트 8이 저랑 똑같아요. 눈높이가 지금.
0: 이야, 우리 아들 막내 그것만 이제 그러면 우리 나중에 우리 한별이가 들을 수 있게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별이에게 한 말씀 주세요. 자, 시작.
1: 한별아, 엄마는 한별이 꿈을 응원해. 네가 항상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간호대학에 가서 그것도 여기 있는 우리 민족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던 네 마음은 내가 너무 잘 알아. 네 꿈을 응원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려면 밥도 잘 먹고 네 건강은 네가 지켜야 된다. 가서도 밥 잘 먹고 공부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 씨가 이제 곧 2주 후면 아이오아로 떠나는 딸내미랑 차 안에서 듣는 노래래요. K-POP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엄마 하면서 아일리스의 It's Me.

0: 산울림의 빨간 풍선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아이들과 맛있게 간식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때요? 이게요 요즘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블루베리를 잘 씻어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요거트를 블루베리 골고루 묻도록 살살 버무립니다. 그리고 쟁반에 종이 호일을 깔고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숟가락 뚝 떼어 올리는 거예요. 이걸 냉동실에서 2시간 이상 단단하게 얼리고 드실 때 꿀 한 스푼 넣으면 진짜 극락행이라네요. 너무 건강한 시원한 아이스크림 대용 그런 블루베리 요거트 바트 되겠습니다. 바람을 불지 마 기다림이 무서워. 지금까지 이재용 변호사 그룹 건강안경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권도한 박사 제공으로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훈인 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마냥 걷고 싶어
1: 아무 말도 하지 마.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2: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1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1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15: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1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1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16: 아주 좋은 아주투어. 아주 좋은 아주투어.
1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서,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햇섭 인증인데요. 햇섭은 식품 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햇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원9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라디오서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그럼 나 2부란 얘기야. 후니탱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네. 만나는 아담 같은 남자.
0: 오늘 아주 시원한 알로하. 하와이안 알로하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알로하. 복숭아인가 봐요. 그게 뭐가요? 아닌가?
1: 아니요. 그냥 아. 디자인만 패턴만 그린 거예요.
0: 야 멋지다.
1: 나중에 알로하 셔츠에 대해서 역사 한번 얘기해드릴까?
0: 그것도 뭐 있다면서요?
1: 재밌어요. 이 역사도.
0: 해주세요.
1: 이건 기니까 다음번에 네. 한번 해드릴게요.
0: 제가 오늘 요거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
1: 뭐야?
0: 어제 간단한 만화를 누가 보내왔는데
1: 만화?
0: 네. 개 두 마리가 네. 한 마리 이름이 망치예요. 그래서 망치야 네. 조금만 기다려. 머지않아 우리들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것 같아. 그러자 아~ 망치 개가 그러더래요. 아~ 뭔 개소리야? 아~ 그랬더니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아저씨야 그랬는데 세상이 점점 개판이 되어가고 있대. 우리 세상이라는 거야. 뭔 개소리야?
1: 저는 이거는 그냥 네. 만화잖아요.
0: 네.
1: 저는 실제로 어제
0: 네.
1: 그 일 때문에 새로운 어딘가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0: 네.
1: 직원분과 함께. 근데 개가 진짜 사람만한 개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차가 되는데도 빡 우리 차에 달려와갖고
0: 네.
1: 제 차 문 앞에 툭 붙어갖고는 막 빨리 내려 막 이러고 히히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저는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요.
0: 네.
1: 강아지 좀 무서워해요.
0: 어머나.
1: 근데 또 얘가
0: 그 뒤에?
1: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0: 알러지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1: 얘랑 나랑 있으면 네. 제가 알러지가 돋는 거 아니까 무서운 거예요. 싫으니까. 근데 이만하게 물 앞에 있으니까 제가 옆에 여직원분 보고 미안한데 먼저 좀 내려서 얘네들을 유인을 해라. 그래서 그분이 내리니까 여자분 이 두 마리가 한 마리 또 하이나 같이 생긴 한 마리 시꺼먼 놈인데 막 전부터 제가 얼른 내려갔고 사무실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0: 에, 에.
1: 제가 뛰어도 못 뛰지도 못하잖아.
0: 쫄쫄쫄
1: 뛰어갔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여직원이 자기 버리고 간다고 막 뭐라고.
0: 아, 그럼요.
1: 근데 어떻게... 결국 웃겨 들어갔어요.
0: 에.
1: 들어갔는데 그분이 아니 근데 걔가 저희가 얘기해도 계속 우리 앞에 와갖고 몸을 퉁퉁 치는 거야.
0: 어머 나선 나랑 놀자 이거지.
1: 이만한 놈이 저한테 퉁. 제가 다리가 아프니까
0: 네.
1: 중심을 이렇게 한쪽으로 잡잖아요. 퉁 치는데 제가
0: 왜 퉁 쳐? 지금 그렇지 않은 퉁퉁 있는 사람한테.
1: 야 너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이게 까만 아이들 이름이 깜상이래요.
0: 네.
1: 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얘들 이상하네?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좋아할 리가 없는데
0: 개 냄새가 나는 거야.
1: 강아지를 이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럴 텐데 너무 달라붙는 거야 우리한테.
0: 네.
1: 강아지 좋아하시냐 그래서 저 알러지 있어서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네 근데 계속 저한테 뒤붙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계속 궁금해하는 거야. 사장님이 이 친구가 왜 자꾸 저한테 들러붙을까 개를 안 키운다는데 제가
0: 뭐예요?
1: 제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네. 할 말 없어갖고 제가 가끔 술 먹으면 쟤네들이 종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더라고.
0: 그러면 안 되지.
1: 근데 와 강아지들 저한테 들러붙는데 애들이 선한 사람들을 알잖아요.
0: 네. 걔들이 동물이 좋아하는 애들이 동물 있어요. 좋아하죠.
1: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 걔 동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저한테 어찌나 부비다 되는지.
0: 아유 부비부비 그랬군요.
1: 그랬습니다. 세상이 개판된다는 얘기는 조금 가슴 아프네요.
0: 그렇지만 오늘은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살판이 나야 돼요.
1: 그렇죠.
0: 그래도. 아니 그래도 야 금요일이다 이렇게 기운 좀 내고 그래야지.
1: 아니 기운 내는 게 나 너무 기분 좋던데요. 금요일이니까.
0: 그러니까 좋죠.
1: 뭐 내일 뭐가 있든가 일단 금요일은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좋아하는 금이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0: 뭐요?
1: 너무 진부한 얘기긴 한데.
0: 황금.
1: 또
0: 소금.
1: 자, 그걸 앞에 서술을 해줘야지. 왜 황금이 좋은지.
0: 황금은 당연히 그러니까 황금이
1: 누구나 좋지. 좋아하는 황금.
0: 누구나 좋아하는 황금.
1: 누구나 삶에 필요한 소금.
0: 소금.
1: 그 다음은
0: 바로
1: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금.
0: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1: 너와
0: 지금.
1: 함께하고 있는 지금. 요거 약간 멘트 식상한데 먹힙니다, 여러분. 쓰세요. 씁니다.
0: 나는 오늘 만나셔서 그러세요, 뭐야? 여보. 나는 황금도 소금도 필요 없어.
1: 그러면
0: 자기랑 있는 지금이 제일 좋아.
1: 야 이 화상아 황금 좀 갖고 오고 얘기해라. 이럴걸요?
0: 소금 뿌려 그냥.
1: 야, 그러니까 소금 뿌리지. 야 이 화상아 황금 갖고 오고 얘기해.
0: 확 뿌려 그냥. 자 그래서
1: 자,
0: 오늘은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0: 네.
1: 여름철 더울 때 하고 난 다음에 코너로 저가 있었어. 아 여름철 더울 때 좀 센스 있는 방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조금 덜 생긴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받는 사랑 살아남는 법을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덜 생긴 남자가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여성으로서 남자가 오래 사랑해주는 여자. 아, 남자가 좋아해 주는 여자. 없이. 외모랑 다르게.
0: 이렇게 하면 오래 사랑받는다. 그렇죠. 이거군요.
1: 남자가 끌리는 여자. 이런 겁니다.
0: 귀쫑긋하게 들어있다.
1: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0: 네. 네.
1: 물론 네. 남자의 질문은 자나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첫 질문은 이거죠.
0: 이뻐?
1: 이쁘냐? 하지만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
0: 네.
1: 처음에 끌림은 외모일 수 있어요.
0: 그렇죠.
1: 그냥 확 눈에 띌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0: 그거는 뭐 얼마 못 가죠.
1: 잠깐이에요. 그거는 오래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달라요. 자, 처음에는 설렘이 무조건 클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변하다? 편안함. relax. 자, 오래 만날 때 이런 게 좋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편해.
0: 아, 어, 그 좋죠.
1: 근데 또 너무 편하면 안 돼요.
0: 어, 적당한 긴장감을 때때로 주면서
1: 좀 있어야 되면서 이 사람은 나를 믿어준다. 아,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남자가.
0: 남자들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1: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가 오래 사랑하는 여자는 완벽한 여자는 아닙니다.
0: 어,
1: 누구나 이쁘면 좋지만
0: 약간 허당기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1: 아, 허당기는 좀 별로고요.
0: 아니고
1: 늘 이쁠 수만도 없고 늘 다정할 수만 늘 이래 그럴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누구나 예민할 수 있고 누구나 힘든 날이 있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남자의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죠. 현명하는 여자는 어떠냐?
0: 네.
1: 화가 나도 절대 선을 넘지 않아.
0: 그 되게 중요해.
1: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0: 어. 갑자기 안 그녀의 본 그쵸? 모습을 본
1: 본성,
0: 거지
1: 본성.
0: 갑자기 변해가지고 화를 내는
1: 막
0: 거.
1: 처음에 남자가 막 좀 안 좋은 비율 댈게요. 막 남자 좀 있어 보이고 막 뭐 몸도 괜찮고 재력도 있어 보이고 해서 여자가 네. 막 이뻐 보여. 근데 알고 보니 남자가 조금 오바했던 거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왜 좋은데 데려가고 싶고 막 가고 싶잖아요.
0: 그러니까
1: 사실 알고 보면 그 정도
0: 뜬 거야 조금.
1: 조금 오버한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정도 재력은 아직은 아니야.
0: 아직은 아니야.
1: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선을 지키면서 아니야 자기는 오빠는 뭐 나랑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 네가 원래 그렇지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무시하는 거죠.
0: 아, 그거 안 되지.
1: 안 되죠.
0: 어? 그리고 정 떨어진지.
1: 그리고 그냥 말싸움할 때 뭐라 그래요?
0: 말싸움할 때? 너 잘났어.
1: 너랑
0: 어.
1: 말이 안 통해.
0: 그래 말 안 통해.
1: 오빠랑 말이 안 통해. 오빠 그래서 안 돼. 이런 거.
0: 정말. 왜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1: 아, 제발 여자분들 오래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가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0: 선 넘지 말자.
1: 화가 나도
0: 존중해라.
1: 선을 넘지 말아라. 아. 이건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자의 자존심은요, 여러분.
0: 네.
1: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0: 한번 꺾이면
1: 한번 부러지고 꺾이면 이거
0: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
1: 이 여자하고는 다시는 힘들어져. 그렇잖아요. 제가 미혹적인 사귀는데 미혹자 저를 자존심을 부셨잖아요. 그럼 그 남자는 이 사람이랑 못 만난다니까.
0: 맞아요.
1: 자존심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자존심을 챙겨주고 이해해주는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니까 남자는.
0: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쭈쭈쭈쭈쭈쭈 이러고 그냥 세워줘야 돼.
1: 세워줘야 돼. 네, 남자의 자존심을 맞춰주십시오.
0: 어떻게 해?
1: 그냥 남자는 애야. 채워주면 돼요. 그러나 같다고 또 무조건 뜻대로 화 없어서 이건 아니라는 거지.
0: 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1: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아유. 무조건 남자 뜻대로 와서 이거는 조선시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가 생각이 없으면 또 싫어요.
0: 그렇죠.
1: 자기 생각은 확실하게 있지만 표현을 좀 더 성숙하게 하는 여자.
0: 아.
1: 이게 중요한 겁니다.
0: 표현을 성숙하게.
1: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다 말할 수 있어요. 서운하면
0: 성숙한 표현으로.
1: 그렇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어. 그냥 무조건 아 좋아요. 무조건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싫다 좋다 할 수 있어. 하지만
0: 자기는 왜 맨날 그래?
1: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0: 안 되고.
1: 어떻게 얘기할까요?
0: 난 조금 서운했어 자기야.
1: 왜? 듣잖아요 그럼 남자가. 그래 어떤 게 내가 어떤 게 서운했어?
0: 아니 그때 왜 깻잎을
1: 그냥
0: 얘기하지 마. 왜 그냥
1: 그냥 얘기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고.
0: 이러면 안 돼.
1: 그러면 안 되고.
0: 근데
1: 그때 그러지 그 얘기도 서운했으면 왜 그때 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떼어주는 걸 보니까 자기는 물론 좋은 배려심에 매너 자기 원래 매너가 좋으니까 하는 거 알지만 옆에서 내가 봤을 때 좀 괜히 질투 났다?
0: 약간 나를 무시까지는 아니어도 주변 사람 보기 약간 민망했어. 뭐
1: 질투 났어. 이러면 남자 질투했어? 아유 그런 거 질투했어 우리 애기 이러겠지.
0: 그랬어?
1: 아유 그랬죠. 아유 질투했어요. 아유
0: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중요해.
1: 진짜로
0: 말 한마디로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어.
1: 그럼요.
0: 천 넘지 말자.
1: 한 번 남자가 늦어도 늦을 수 있어. 그러면 서운해, 기분 나빠, 화날 수 있어요. 근데
0: 성숙하게 표현해야 돼.
1: 넌 맨날 늦냐? 뭐 이러지 말지 말라는
0: 되지.
1: 거지. 넌 나 별 중심 없지.
0: 자기야, 나 걱정했잖아. 자기 늦게 와서.
1: 그러니까
0: 무슨 일이 있나 하고.
1: 그러니까 아니면 많이 바빴어?
0: 좀 연락 좀 미리 해주지. 뭐 이렇게.
1: 연락?
0: 잘했었나?
1: 연락은 네가 하는 거야. 연락은 여자가 하는 거다. 아 근데 보통 남자 늦진 네. 않겠지만 네. 늦으면 안 돼요. 근데 좀 여자들이 여자분들이 좀 그러면 표현을 진짜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아, 그냥 조금만 더 나를 챙겨주면 좋겠어. 좀 생각 그러니까 연락 걱정했잖아. 이러면 얼마나 남자가 아. 더 미안하고 고맙고 하겠어요.
0: 그렇게 여우같이 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내 안에 곰이 튀어나와.
1: 곰이요 튀어나오는데 그 곰을 힘으로 쓰지 마.
0: 곰은 괜찮은데 이제 막
1: 힘으로 막 이러면 안 돼.
0: 사자가 튀어나와.
1: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게 있대요. 네, 네. 싸울 때 속으로 아, 이 사람과는 싸워도 끝까지는 안 싸우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야.
0: 그 절제하는
1: 어, 절제하게 보면. 근데 또 반대로 아, 이 사람이랑 싸우면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이게 완전 상반되는 거죠.
0: 그게 딱 느껴져요.
1: 그 처음에 상대 그 딱 느껴지면 나를 그렇죠. 포기하거나 이 사람이 그치. 와 얘네 진짜 한마디도 안 질려구네 이렇게 물론 남자가 뭐 여자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좀 평소에 서로가 네. 서로가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또 이것도 있어요. 여자가 정말 조그만 고마운 표현.
0: 네.
1: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미옥 씨 저 질문해 볼게요. 남자분들을 네. 많이 만나실 때 네. 고맙다는 표현 하십니까 평소에? 근데 잘하실 것 같아. 미옥 씨 원래 표현을 되게 풍부하시니까. 그러니까 미옥 씨 같이 표현이 풍부하신 분들은 사실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표현력이 좀 약하다고 본인 스스로 만드는 사람 나 원래 표현 잘 못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원래 나 얘기 없고 나 원래 표현 못해 야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아니야? 고마우면 고맙다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어, 특히 남자들한테
0: 꼭 말로가 아니고 어떻게 그냥 예를 들어서
1: 뭐, 뽀뽀 같은 거?
0: 아니
1: 왜? 남은 짐승이에요? 아니 고맙다 뽀뽀할 수 있잖아 아,
0: 그게 제일 좋겠지 그게 제일 좋겠지
1: 손잡아주고
0: 그거 말고 이제 좀 챙겨주는 거
1: 뭐요?
0: 뭐 이렇게
1: 꼭 물질적으로 저렇게 한다잉?
0: 아니 반찬 하나라도
1: 아, 아니야
0: 뭐 음료수 하나 아니야? 아,
1: 반찬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남자 입장에서 음식 못하는 분들 반찬 하려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도 사람이야 그거 얼마나 힘들게 먹는 줄 알아요 우리? 그러니까 요리 못하시는 분은 그런 거 하지 마 다른 걸로 하세요 다른 걸로
0: 아니 해달라고
1: 차라리 사줘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남자가 이렇게 픽업을 왔어 모시러 왔어
0: 고마워요
1: 고마워 고마워요. 데려줘서 고마워요. 픽업해서 고마워요. 이런 거 한마디면 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0: 맞아. 맞아. 그건 중요한 것 같아.
1: 그리고 무거운 거 남자가 당연히 들어주죠. 당연히 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워.
0: 그럼요.
1: 아니면 칭찬이죠. 남자는 칭찬도 충실해.
0: 어머 자기는 힘든 너무 세다.
1: 헐킬 세라클레스 같아 막 이러면.
0: 아이고
1: 어이, 고마워. 두 개도 들지.
0: 역시 막 이런 거.
1: 역시 내 남자. 힘도 좋아. 든든해. 오빠 멋져. 이러면. 남자 뼈 부러져도 듭니다.
0: 아, 아 그걸 잘 이용해야 돼. 여러분 들으셨죠? 네. 우리 여성 여러분.
1: 그리고요 식사할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남자들이 은근히 꿍하거든요.
0: 어 그런 게 있다.
1: 어 남자 진짜 꿍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과 데이트할 때 식사를 사겠죠. 웬만하면 사.
0: 네.
1: 사는데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 뭐 속된 말로 국밥집이든 진짜 무슨 파인 다이닝이든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걸 떠나서 밥을 먹으면 여성분들이 조금 고마움을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진짜 맛있게 먹어주는 거지.
1: 맛있게 먹어주고 아 여기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오빠랑 이제 더 맛있다. 너랑 와서 정말 즐겁다. 이런 거 먹어서 너무 고마워. 잘 먹었어요. 이거 한마디면
0: 나는 오빠가 그래가지고 비싼 횟집에 갔는데 네. 그 여성분이 아 나는
1: 둘이서 가신 거예요?
0: 회가 저랑 말고 회가 뭐 이러면서 막 깨적깨적 대드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돈 쓰고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줘야 돼 일단.
1: 아 근데 물론 그분이 정말 회를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남자분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기를 해야지. 횟집 가면 저는 회를 못 먹어요.
0: 어머, 너무 그러니까 기분 안 나쁘게.
1: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하면 진짜 예의가 아닌 거죠.
0: 아무튼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서 열심히 어머 맛있다.
1: 기분 좋게 서로.
0: 너무 고마워요.
1: 오빠
0: 먼저 이렇게.
1: 이렇게도 해주고.
0: 오빠 아 해줘야 돼. 아, 오빠.
1: 네. 아니 뭐 젓가락 정도 하나 까줄 수 있지 않나요? 아 근데 고맙다는 표현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맨날 우리가 제가 평생 아마 저도 한 100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네. 남자들이 늘 하는 말 식사를 했으면 여자분이 커피나 뭐 디저트 정도 사는 척이라도 해달라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었으니까 뭐 오빠 커피 한잔 할 커피 내가 살게 아니면 오빠 뭐
0: 그치.
1: 사탕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아이스크림 내가 살게요. 뭐 사줄 수도 있고 남자 살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0: 그 마음이 그렇지. 맞아.
1: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조그만 이벤트 그런 고마운 표시가 남자한테는 어마어마한 진짜 선물이거든요.
0: 그렇구나.
1: 자 그리고 오래 사랑하는 여자는요 중요합니다. 남자를 바꾸려고만 하지 않아요. 당연히 지내다 보면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지.
0: 뭐 스타일, 스타일.
1: 또는 뭐 정리 정돈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생각보다 안 깨끗하거나 아니면 무슨 습관 뭐 그쵸. 생활 루틴, 어. 뭐 돈 쓰는 거.
0: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러면서.
1: 그런 습관 이런 게 많죠. 눈에 거슬리게 보.

0: 진짜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고쳐야겠지.
1: 네.
0: 근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면서요.
1: 그렇죠. 네. 맞춰서 쓰는
0: 저는,
1: 거지.
0: 저는 예전에 대학 때 여자분이 남자를 남자가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진짜 막 꼬사대고 맨날 가고 막 맨날 막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막 3개월 거의 100일을 해가지고 여자가 결국엔
1: 넘어갔어요.
0: 사실 좋아하지도 않지만 아 그래 기회나 줘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남자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때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좀 내 여자가 된 것 같으니까 막 술 먹고 하다가 막 욕설하고 집어 던지고 있더라.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가 야 당장 헤어져.
1: 그럼
0: 저거 절대 못 쓴다.
1: 그럼
0: 저거 절대 고치지 마. 근데 평생 너무 잘해준다. 야 웃기지 마. 절대 안 돼.
1: 안 돼 안 돼.
0: 이런 것들은 못 고쳐요. 근데 뭐 그냥 뭐 양말을 예를 들어 뒤집어 벗는다든가.
1: 그 정도는
0: 뭐 옷을 안 어울리는데 자꾸 붙는 옷을 입어 살찐 사람이 뭐 이런 거는 고칠 수 있지. 그러자 오빠 제발 좀 옷 좀 붙는 거 입지 마. 이럴 수는 있지.
1: 뭐, 어? 그런 거야 뭐 좀 참으면 되지. 근데
0: 뭘 참아요? 바꿔야 바꿔 그런 거.
1: 아니 양말 뒤집고 이런 거 뭐 어떻게 그냥 아유 내 팔자다 이러고 뒤집으면 다 내가 뒤집으면 되지만.
0: 어 진짜요?
1: 어 화났다고 뒤집어 던지고 이런 성질은
0: 아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여자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1: 옛날에 나는 언니 테레비 집어 던졌잖아.
0: 와 그분이 힘이 세시네. 테레비를 집어 던져.
1: 베란다에서.
0: 텔레비전을. 밖으로 던졌다고요?
1: 한국에서 그랬대.
0: 오마이마이.
1: 세상에 그 얘기 듣고 그게 있어. 그게 나오더라고요 평상시.
0: 와.
1: 그래서 제가 딱 저도 그분하고 연을 끊고 그렇죠. 있었어요.
0: 잘하셨어요.
1: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연결됐지만 그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또 뭔가 깊은 또 그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상처가 또 있다거나
0: 아니 그건 이제 핑계지.
1: 그거는
0: 핑계,
1: 좀 근데 고쳐야지.
0: 핑계. 그런 거 안 돼.
1: 큰일 나지.
0: 절대
1: 진짜.
0: 안 됩니다. 저도 친한 형이 있었는데 술 먹고 그 나오는데 그 파킹라이트에서 주차하시는 요원과 싸우는 걸 봤어요. 술 취해갖고. 근데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1: 어머나.
0: 그분을 막 해서 제가 잡아서 다리 걸고 넘어뜨려갖고 제압을 시키고는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나요. 그 많은 사람이랑 시비를 거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싶으니까
1: 그렇죠.
0: 처음에 말리다 좋게 좋게 말리다가 막 승질내고 뛰어다녀서
1: 안 고쳐져.
0: 안 돼 안 돼. 그런 분들 절대 만나면 안 돼. 자,
1: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0: 실수할 수 있어요.
1: 또 어렸을 때는 또 그럴 수 있는데 나이 들면서는 그 정도는 이제 고쳐야지.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요.
0: 맞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남자를요 여러분 좀 자신감 아까도 자존심 자신감을 살려주시고요. 별거 아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옆에서 괜찮아 오빠는 이런 사람 오빠가 진짜 지금은 잠깐 힘든 걸 뿐이야 난 네가 해낼 수 있을 거 믿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건 너무 교과서적이다 야 뭘 나는 오빠가 해낼 거라 믿어 이거는
1: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0: 어 이건 좀 그렇다
1: 오빠 믿어
0: 뭘
1: 응?
0: 뭘 잘해라잉
1: 오늘 밤 믿어
0: 뭐
1: 오늘 밤 나 맛있는 거 사줄 거지
0: 아이, 믿어 됐어 그만 좀 먹어 네 자 하여튼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이 있는 여자를 남자들은 사랑합니다.
1: 그런 자기의 중심
0: 모든
1: 자존심
0: 게 남자한테만 또 빠져 있어도
1: 맞춰주면 안 돼.
0: 그것도 이상해.
1: 어 그럼
0: 나중에 부담될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의 일이 있고 취미가 있고 친구도 있고 뭔가 뭐
1: 혼자 보내는 시간도 있고
0: 그런 게 좀 있어줘야 더 매력적인 거거든요.
1: 그럼요.
0: 뭐든지 남자한테 막 너무 많이 매달리면 또 그게
1: 안 돼.
0: 매력이 사라져요.
1: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0: 그렇죠.
1: 또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0: 그렇죠.
1: 내가 먼저예요 항상.
0: 맞아.
1: 나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
0: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이 사랑과 있을 때 나의 스스로 나의 모습이 정말 뿌듯해지고 흐뭇해지고 보람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여성. 그게 힘들면 이뻐지세요.
1: 네. 나는 나다.
0: 아이브?
1: 자신감으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0: 아 그럼요. 아름다움은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1: 네. 아이브가 불러요.
0: 뭐예요 제목이?
1: I am.
0: I am. 나는
1: 나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죄송합니다.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유후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 후 말씀드리고 오늘 맛있는 시간 가져볼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우리 맛있는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우후! 우리 최고의 밥사.
0: 네.
1: 소반의 우리 대표님. 대표님 어떻게? 박영희 대표. 죄송해요. 갑자기 까먹었어. 박영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4: 안녕하세요.
0: 네. 아, 소반하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일단 진짜 맛있잖아요.
0: 아, 그리고 명성이 자자해. 네,
1: 유명하기도 하지만 네. 드셔보고 맛없으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너무 맛있죠.
0: 진짜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쪽 핀란드 쪽이었죠? 그쪽에서 네. 결혼식
11: 이제 천천히 파티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하려고 지금 하나
0: 만들고 하나 고치고 있으세요?
11: 있습니다.
0: 예. 정말 기대됩니다.
14: 네.
0: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외진 지역으로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거기서 뭐 팔순잔치도 하고 언약식도 하고 요즘은 결혼식도 가족 중심으로 하잖아요.
14: 그렇죠.
0: 소규모로
14: 리마인딩 웨딩 한번 할까 저는?
0: 리마인드 웨딩도 좋다.
11: 되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팔순잔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또 친구들 모임 한 2, 30명 모이면
0: 생일 파티
14: 그런 멋있다. 거
11: 한 3년 전부터 계속 손님들이 사람들이 해주라 그랬는데
14: 네.
11: 아 우리 집인데 우리 좀 쉬려고 왔는데 계속 이게 미뤘는데
14: 네.
11: 이제 더 이상은 미루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0: 아니 특별한 날 아니어도 우리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이 만드시는 그 음식을 우리 그냥 즐기자 이래서 맛기행으로 거기 가도 너무 좋겠어요.
11: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중에서 한국 음식도 좋아하지만 제가 정말 거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다니던 교회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아사도를 우와 그거 먹고는 정말 다른 고기를 못 먹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그 아사도 잘 구시는 분 저한테 좀 연락 좀 해주시고 저희 와서 같이 굽고 그다음에 이제 큰 화덕 같은 거 굽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그 집 옆에다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숯불 이렇게 떼서 그 굽고 야채도 굽고 뭐 양고기도 좋아하면은 이거 크게 하고 뭐 통돼지 조그만 거 이것도 굽고 하고 하려고 그거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0: 아사도 잘 구시는 분 연락 주시면 같이 일하자는 거죠?
11: 아니 일도 하고 좀 아르켜 주셔도 되고 이제 그 동네도 또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또 전문마다 다 다르니까
0: 아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살다 오신 분들은 진짜 잘 구시더라고요.
11: 네네 진짜 맛있습니다.
14: 아사도
0: 저는 추미추리 소스 전문이에요.
11: 아 그래요? 좀 아르켜 주세요.
14: 잘 만드세요?
11: 네. 응. 좀 아르켜 주세요.
0: 진짜 저는 깔끔하게 해요. 너무 오일리하게 안 하고 레몬을 좀 많이 써서
11: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4: 다음에 대표님 추미추리 소스 만드시죠?
11: 못해요 저는.
14: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는 두부리고 하나씩
11: 못해요.
14: 만들어서 한번 여기서 한번 다음에 내기를 제가 심사를 하면 고기를
11: 뭐가 맛있나?
14: 네, 뭐가 더
0: 그럼 양손에 딱 잡으려고? 네.
11: 아니면 저희 집으로 한번 오셔서 같이 구워가지고
14: 너무 좋죠.
11: 찍어 먹어봐야지.
0: 네. 그러면 아사도 잘 구시는 분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전화주세요. 전화번호 바로 소반식당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반식당에 가셔서 저 아사도 잘 구워요 이러시면 되겠어요.
14: 아니 근데 솔직히 소반식당이야 뭐 워낙 뭐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려요 지금? 근데 이거는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소반은 사실은 뭐 아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인이
11: 이거는 갈비찜
14: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이거 옛날 얘기인데 제가 대학생들 그 제가 일 때문에 마케팅하면서 대학생들 그룹들을 제가 좀 포섭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들 UC하고 UCLA, USC 친구들을 만나갖고 그 학생회 회장들, 회장들, 부회장들, 남녀들 모여갖고 너네 밥 사주시니까 저녁 먹으면 얘기하자. 어디 갈래? 그랬더니 아 저녁은 시간이 힘드니까 점심을 사달래요. 그래 어디 갈래? 소반이 그러는 거예요.
11: 아, 되게 많이 와요. UCLA, USC
14: 근데 제가
11: 학생들이.
14: 너희들은 근데 왜 그 많으실 때 소반을 원해요? 그랬더니 여기 맛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먹으면 애들이 많이 먹잖아. 젊은 애들은. 조금 비용이 자기들이 모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야 안 그래? 자기들은 진짜 많이 먹는데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저도 잘 먹거든요. 아니 얘네들은 술도 안 먹어. 낮이니까 저희는 낮술도 먹을 수 있는데 애들은 저는 술 안 먹는다면서 고아 갈비찜이랑 뭐 간장이랑 뭐 이런데 뭐 보면 야 진짜 잘 먹는다 얘네들.
0: 얼마나 맛있겠어.
14: 근데 애들이 딱 젊은 애들도 소반 딱 이걸 깜짝 놀랐어요.
11: 많이 와요 학생들이.
14: 그렇죠.
0: 갈비찜이 그렇게 맛있는 비결이 뭐예요?
11: 저희는 그 이제 한약재도 들어가고 과일 뭐 야채 많이 들어가고 세 번을 쿡을 해요. 그리고 고기를 살 때 이제 갈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센터컷 가운데 그 좋은 것만 저희가 사요. 그리고 세 번 쿡을 해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맛있고 그다음에 대추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버섯도 들어가고 떡볶이 떡도 들어가고
14: 맞아, 떡도 들어가고
11: 그다음에 당근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대추는 또 저희 집에서 농사지은 걸로 넣고 되게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성을 들여서 하니까 그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고기 아니에요?
14: 저는 인정합니다.
11: 저는 진짜 고기 좋아해요.
14: 저는 고기 진짜 좋아해요.
0: 좋은 퀄리티의 재료와 그 정성이 그렇게 들어가서 맛있나 봅니다.
14: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갈비찜 하면은 저희가 갈비도 갈비지만 국물이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근데 그와 양대 산맥이 또 은대구조림이잖아요. 네. 국물의 왕이 또 은대구조림이잖아요. 네.
11: 거기도 진짜 맛있죠.
14: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은대구조림이거든요.
0: 저도요.
14: 어, 좋아하세요?
0: 은대구조림
14: 고급 음식인데 너무 맛있어요. 소바 은대구조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 얘기인데 네. 대표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공기업에 일할 때입니다. 어른신한테 저희 회식을 와서 좀 먹는데 다 맛있는 거 알죠. 갈비찜 맛있죠. 은대고조림 맛있죠. 간장게장 맛있는 거 알잖아요. 돼지 볶음밥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쭉쭉 시키는 거야. 왜냐면 거기 계신 장님께서 다 먹고 싶으니까 떠들어 시켜. 근데 한 10명이 갔는데 저희는 알잖아요. 시키면 결국엔 못 먹어요. 저희 못 먹어요. 근데 사장님이 딱 오셔갖고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이렇게 시키세요. 딱 바꿔버리세요.
0: 아, 그래.
14: 그래야 나눠 먹을 수 있다고.
0: 그렇지. 너무 한 가지씩 이렇게 막 너무 정신없어.
14: 정신없고
11: 먹지도
14: 못 먹어요. 우리
11: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0: 맞아요.
11: 똑같은 메뉴를 양쪽으로 딱 나눠서
0: 맞아요.
11: 이쪽에 하지 막 먹다가 여기 주고
14: 맞아요.
11: 부족하고 이쪽에 넘기고 막
14: 장들 올리다 보면 밑에 사람들 먹지도 못해요.
11: 못해요.
14: 시키면
0: 뭐 먹은 건지 몰라. 그래서 좀 심플하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1: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이제 정말 식당 주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님이 시킨 대로 놔둬야 되는데 저는 이제 되게 좀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 상견례 하는 자리구나. 이거는 목사님 대접하는구나. 이거는 사업참 만나는 거구나. 그거를 대강은 이제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뭐를 하든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먹는 걸로 평가가 돼요.
0: 그래서 제일 중요하지 진짜.
11: 그래서 보통 중국 손님들은 되게 음식 많이 시킵니다.
14: 그렇죠.
11: 양도 많고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을 가서 볼 때도 우리가 네 명 가잖아요. 중국 사람은 우리한테 대접할 때 그 큰 여기보다 더 커요. 그거를 10개 12개를 시켜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그거 10분의 1 10분의 1은 커녕 뭐 한 숟가락씩도 못 먹어요. 근데도 그렇게 푸짐하게 해서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거고 우리 식당도 중국분이 한 반 정도 되나 그러는데 정말로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많이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하고 사업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면은 제가 옆에서 조금 더 시키세요. 내가 그래요. 근데 보통 중국 사람들은 두 명 오면 보통 이제 두 분이 많이 오거든요. 그 큰 메뉴를 세 개에서
14: 네 개 정도.
11: 네 개, 어떨 때는 다섯 개까지 시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은 건데 숫자보다는 좀 더 많이 시켜야 돼요. 막 네 분이 오셨으면 다섯 개는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 내가 대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14: 그렇죠.
11: 그 아니면 최소한 네 병 오면 네 개라도 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세 개, 두 개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 양을 알잖아요. 그리고 조금 시키면 기분 안 좋아요.
14: 드시다 보니까
11: 대접 안 하는 것 같아서
14: 그래서
11: 하고 또 목사님들 대접하러 오시면은 저는 목사님들한테 잘 대접해갖고 제가 축복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아 저 김치찌개 먹을래 막 이러면은 근데 요즘은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처음에는 좀 그런 분들 계셨는데 누가 대접하면 그냥 대접하는 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대접한 사람은 그만큼 축복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무 저기 하면 그때 가끔 이렇게 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시키실래요? 그리고 전번에 한훈 씨 오셨을 때 같이 막 10명 왔는데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하면 정말 먹지도 못하고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두 개씩을 양쪽으로 시키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나눠 먹어야지 막 하나 시켜서 저기까지 접시가 돌아가고 오고 그러면은 먹는 것 같지도 않고
14: 정신없어 진짜
11: 정신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들으면은 하는 거고 안 들으면 말고. 근데 제가 조언은 해줍니다.
14: 저희는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 저희도 먹을 수 있으니까. 딱 느낌이 나눠먹으면 저희도 뭐 애들 젊으신 분들 눈빛이 착 발짝하면서 어 다행이다. 근데 또 그 장 어르신께서 마음이 오픈 마인드로 어 그게 나은가? 그래서 그렇게 시키셨는데 다행히 잘 맛있게 먹었죠.
0: 이왕 먹으러 외식 나갔으면요. 저는 좀 풍성하게.
11: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대접하면
0: 드세요.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딱 가잖아요. 이 집이요. 전복죽이 무슨 죽이 맛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딱 그냥 시켜주는 거야. 내가 죽 먹고 싶었대. 언제?
11: 그러니까
0: 대접해준다면서.
11: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손님을 대접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싼 걸 시켜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맞아. 내가 대접하러 가가지고 나는 된장찌개 이렇게 해버리면 그쵸,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시켜요? 맞아. 그럼 그쵸. 기분도 나쁘고 대접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먼저 뭐 고르세요 해놓고 내가 나중에 된장찌개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자마자 어떤 분은 그렇죠. 딱 대접하는 분 된장찌개 이래 버리면
14: 다른 시킬 수가 없잖아요.
11: 못 시켜요. 그러면 기분도 안 좋고 서로 막
14: 맞아요. 예. 막 그러네요. 난 간장 게장 시킬 간 하는데 된장찌개 그러면
11: 못 차지.
15: 간 된장이요. 친구 집 가서 짜장 주세요.
11: 그리고 이왕 식당에 갔을 때는 이왕이 뭐 조그만 더 푸짐하게 남한테 대접하면 정말 서로가
15: 대접받는 기분이, 감사함이 나오죠.
11: 예.
14: 자, 그래서 지금 소반 또 제 추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반에서 워낙 또 워낙 봉준호 감독이 또 오시고 아주
15: 그러니까.
14: 정말 유명하잖아요.
15: 그래서 정말 유명해지셨죠.
14: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신데 아까 뭐 제가 솔직히 뭐 갈비찜 말씀드렸고 은대구조로 유명한 너무나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소반 그러면 좋아하시는 게 또 간장게장이잖아요. 근데 간장게장 그렇게 사람들이 맛있다는 이유가 또 있어요, 특별히?
11: 그러니까
14: 굉장히 많은데 간장게장들이
11: 되게 많은데 근데 제가 그 AI한테 한 3일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LA에서 간장게장 아니 갈비찜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1등 소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 너무 놀랐어요.
15: 어머나.
14: 너무 워낙에 유명하시고.
15: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요.
11: 한번 물어볼게요.
14: 왜냐면 지금 미 주류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11: 지민인가 뭐예요, 그게? 재민이 네. 거기다 물어봤어요.
15: 재민한테 물어봐야 돼요?
11: 그때 딱 나오더라고.
14: 제 X 여자친구 이름 재민이고. 재민이야. 재민아.
11: 왜 그래 또 사모님 듣는데.
15: 탱 박사님, 제가 우리 탱 박사님 LA에서 갈비찜이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디예요?
14: 우리 집. 자, 기다리는 동안 간장게장에 그 일단은 신선해야 되잖아요, 대표님.
11: 네.
14: 신선도는 뭐 저희가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소바는
11: 우리는
14: 뭐
11: 워낙 많이 나가니까.
14: 그러니까 로테이션 워낙 빠르니까. 근데
11: 이게 양념이 24가지가 들어가요.
14: 아, 그렇게 한약재, 많이 들어가요?
11: 한약재, 와. 과일, 야채 뭐 들어가는 게
14: 진짜 정성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간장게장이 뭐 마트에서도 많이 팔고 사실 식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장게장 갈비찜 그러면 무조건 소반 식당에서 사람들이 하는 게 저도 물론 되게 먹어보 좋아하지만 제 와이프가 양념게장 싫어해요. 제가 그냥 간장게장만 먹어요.
11: 저는 양념게장 좋아하는데.
14: 아 정말요?
11: 양념 맛으로.
14: 양념게장은 근데 좀.
15: 저도 간장게장 좋아해요.
14: 저도 간장게장.
11: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14: 대표님이 양념게장 좋아하시는데 간장게장을 계속.
11: 근데 이제 또 그다음에 은대고주림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반이 나오는 거 1등이. 그래서 간장게장 그래서 난 당연히 간장게장은 다른 거는 몰라도 1등인 줄 알았더니 2등인가 3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등 안에는
14: 기분 나쁘구나.
11: 아니 나쁘진 않는데 우리가 제일 정성 들여서 만든 게 간장게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3등이 나오더라고. 그래도 세 개 다 3등 안에는 두 개 1등하고 하나 3등이니까 그냥 괜찮았는데 좀 더 맛있게 노력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4: 와, 아니 근데 뭐 미 주류 사회에서 이미 너무나 공신력 있는 데서 다 상을 받으셨고 이미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이 데이터 상으로 안 나올 수. 자 이게 말도 안 되네. 나오네요. 나오네 지금.
11: 제가 한번 정말 이틀 전에 심심해서 눌러봤어요. 그랬지. 아니
14: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업체도 좀 나오는데 소반이 나오네 1등으로. 와.
11: 그래서 내가 누군가 좀 오면 내가 밥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찾을 길이 없네요.
14: 아 이거는요 사람이 아니라요 대표님. 정말 데이터 빅데이터잖아요.
11: 알아요. 그러네.
14: 그러니까 아니 누굴래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11: 아니 손님들이 손님들이 그러는 거야. 그거에서 물어봐서 맞대. 그래서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네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15: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셨을 거예요. 몇 위가 나왔나요?
14: 야,
11: 나 너무 놀랐어요. 오랜만에 눌러봤는데.
15: 아니 그 비결이 간장게장이 짜지 않고 깊은 맛으로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11: 양념이 24가지가 들어가요. 네, 그거를 5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이제 걸러서 식혀서 이제 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다 시켜요.
15: 요즘 아우 저희 밑에 집 세르비아 에이.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가 드시거든요. 에이. 이제 조만간 간장게장까지 다 에이. 우리가 점령당할 그런 분위기야 요즘 보면.
14: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이거 AI가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었고 읽어볼게요. 소반 1등 나왔는데 에이. 제가 간장게장 찍어봤거든요. 그리고 은대고 좀 두 개를 찍어봤는데 간장게장으로도 유명. 저 은대고집을 찍었어요. 근데 간장게장도 유명하다 나와요. 그리고 정갈하고 수준 높은 생선 조림 요리로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높게 평가받는 곳이고 깔끔하고 깊은 맛의 은대구조림을 맛볼 수 있다. 아, 네. 그리고 정성스럽고 다양하게 제공되는 고품질 정갈한 반찬 구성이며 자극적이지 않은 은대구 특유의 고소 기름진 맛을 가장 잘 살린 양념. 아.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될 만큼 높은 음식 완성도.
11: 어떻게 그렇게
14: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AI 그렇게 나와요.
11: 그거는 사람들이 통계로 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4: 그 사람들이 쓴 그것들을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편집이 나오니까.
11: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15: 우리 그러니까 그레이스 홍님도요. 소반 대표님 최고 음식 실력과 함께 인생 철학도 배울 게 많아 맞아요. 존경하고 또 저희 2세 아들 스탠 땡땡인데 아무래도 스탠포드 같아. 스탠포드 출신 무지 깐깐한데 소반 식당만 제일 좋아해서 집에 오면 소반만 가요.
11: 그래요. 학생들이 이제 집에 오면 소반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모시고 와요.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기분도 꼭 내 딸이 온 것 같고 기분에 참 우리 손자가 오랜만에 오늘 와요. 지금 그래서 방송 끝나고 가면 아마 소반에서 밥 먹고 있을 거예요.
15: 뭐 해주실 거예요? 손자는 뭘 제일 좋아해요?
11: 이제 아마 오늘 와서 갈비찜하고 조기구이를 하고 해물두부전을 아마 제 생각에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이제 와요. 그럼 저하고 5일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14: 와, 그동안 몇 살?
11: 14, 16.
15: 아, 근데 걔네는 또,
11: 걔네는 또 파스타집 하잖아요. 그쵸, 식당을.
14: 딸님께서 유명하시죠.
11: 그러니까 이제 걔는 또 걔네 그 음식을 먹고 저도 이제 먹고 싶으면 거기 가서 먹어요. 그런데
15: 아, 좋겠다.
11: 근데 손자가 내가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제가 딸만 셋이었잖아요. 근데 저기 뭐 엄마들이 뭐 아들 그러면 무슨 아들을 막 이랬거든요. 손자를 낳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15: 너무 좋아서?
11: 너무 좋아가지고 얘를 학교를 어디를 보낼까 교회를 어디를 보낼까 별합을 막 낳았는데 공상을 다 하고요. 정말 상상을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서.
15: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14: 손자분도 부럽다. 눈 떠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방역 대표님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11: 자기 아빠는 더 유명하잖아요.
14: 아니, 아버님도 자기 식당은. 파스타 유명하지만
11: 자기 식당은.
14: 그러니까 파스타 유명하지만 뭐 얼마나 좋아요.
11: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전번에 와서 밥 먹으면서 지네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 되냐면은 엄마 나는 너무 행복해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게 자기 친구들은 그냥 미국 음식만 먹잖아요.
15: 그쵸?
11: 근데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15: 야, 우리 어머니들 진짜 우리 우리 선조님들께 박수 한 번. 장금이를 비롯한 수많은 장금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진짜 요즘 진짜 으쓱으쓱이야. 주변에
11: 그래서
15: 뭐
11: 5일 동안 제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일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서 같이 저희 집에 공작이 또 6마리 왔거든요. 그래서 7마리를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한 마리가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못 데리고 오고 놔뒀고 이제 그 알을 이제 뭐 몇 개가 까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있으시다. 그 까면은 데리고 오려고 지금
14: 멋있다.
15: 나중에 우리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의 그 공작인 날개짓을 피고 거기에서 만찬을 하는 그런 파티 기억
14: 진짜
11: 날마다 이렇게 피는데 정말 와 그 키우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우리도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 공작이 그 여자가 더 많거든요. 거기에다 잘 보이려고 얼마나 꼬리를
14: 남자가 화려하죠.
11: 화려한 게 남자예요. 남자 두 마리에 지금은 여자가 네 마리인데 한 마리가 더우면 다섯 마리인데 남자가 많으면 안 되는 게 엄청 싸워요.
15: 그렇죠.
11: 질투해가지고 남자가
15: 털 다 뽑혀.
11: 털 다 뽑혀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거느려야 돼요.
14: 좋습니다.
11: 자, 그래서
14: 소반 번호 한번 안내드릴게요. 323-936-9106 323-936-9106번입니다.
15: 올림픽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소반 어디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안 계실 거예요. 아, 지금까지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고의 밥상 소반 한식당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15: 대표님.
14: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11: 네.

0: 맛있는 한 끼 밥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게 저는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네. 별거 아니어도 요것만 놓고 둘이 함께 먹는다면 라면인들 단무지만 있어도 행복하다오.
1: 사랑하는 사람과 싸운 건 기억이 안 나도요. 네. 같이 먹었던 음식은 기억이 납니다.
0: 네. 오늘 그런 음식을 통한 사랑 그리고 추억 많이 만드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날 더워진 주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월요일 날 힘차게 뵙겠습니다. 안녕.
0: 탱자미역이었습니다.
1: 탱자훈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9: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8: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9: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3: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4: 101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3: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4: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1 골프.
13: 지금 101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1골프.com.
1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3: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2: 213-383-3838 213-383-3838.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7: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28: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7: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28: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7: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28: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29: 아주 좋은 아주투어.
30: 아주 좋은 아주투어.
3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1: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3: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역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4: 오늘도요, 침뜸의학을 만나면 복받는 날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만물 중에서 가장 영묘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같은 하찮은 미물들은 여전히 인간을 괴롭히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결핵을 고칠 수 있게 되었고 흑사병과 천연두를 종식시켰지만 아직도 사스 같은 그러한 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신종 전염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무조건 미생물들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서양의학이 미생물을 죽이는 데 그러한 탁월한 의학이었다면 바로 우리는요, 그러한 미생물에 전염되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면역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섭생의 길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는요, 우리가 사람에 체했을 때 우리는 위라는 몸의 중앙부 장기에 체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우리 손가락에 있는 엄지손가락 손톱 위를 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여파가 바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빨대로 여러분들께서 물을 빤 다음에 위에 구멍을 꽉 손가락으로 막고 있으면 절대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막았던 손가락을 떼면 공기가 통하면서 물이 쭉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요, 흐르는 기가 막혔을 때는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토하고 또 대변을 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양생의학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대자연과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통되는 상응되는 점을 우리들이 처방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처방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침뜸의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침뜸의학은요, 세균명, 바이러스명은 없습니다. 대신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 즉 사기를 여섯 가지 종류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처리해드리는 것이 바로 침뜸의학입니다. 물론 감기, 장염, 세균, 바이러스, 그러한 감염성 질환은 항생제를 쓰는데 무조건 그 항생제가 모든 답은 아닙니다. 그러한 항생제 때문에 우리 몸은 다시 그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그러한 오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흐르는 바른 기운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이 침뜸의학입니다. 이 바른 기운은요, 음과양이 마치 시소처럼 역동적인 균형을 이룰 때 혹은 태극무늬처럼 서로 돌고 물리고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기운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맑은 기화혈을 전달하여서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건강하게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침뜸의학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침뜸의학은 여러분들 만나는 날은 반드시 복받은 날입니다. 우리 다음 주로 이어져서 침뜸의학이 왜 여러분 병에 적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3: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0: AM 1150 라디오쇼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된대요. 금요일입니다. 셀프 텔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각기 다른 셀프 텔러가 찾아온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한다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건 내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수록 좋은 셀프 텔러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좋은 셀프 텔러가 나를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은요, 좋은 소리를 자꾸 듣는 거래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네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해줬던 말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합니다. 보고 배운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교육이죠. 그러니까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예,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텔러 효과, 예, 서로 누리면서요 즐겁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 들리시나요, 여러분? 오늘 또 왜 이러죠? 해피투게더 이 시간이요. 가끔 이렇게 뭐가 이상합니다. 자, 이 노래 듣죠, 뭐. 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스티비 원더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참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피아님도 좋아하신다고 멋진 곡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반가 반가요. 해피투게더.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네요. 어, 그러게요. 벌써 7월이 저물어가네요. 아, 이제 오늘 불금을 지나서 내일이면 또 8월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예, 7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요. 8월 첫날 멋지게 시작하자고요. 이 셀프 텔러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걸 보고 좋은 마음을 먹고 이런 게 다 셀프 텔러 효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로의 만남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또 예, 아주 멋진 예,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그런 셀프텔러 효과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긍정과 밝음을 선사하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예, 작은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서로 주고받고 칭찬의 말 서로 주고받으면요. 이런 기분 좋은 행복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제 주말도 시작이 됐으니까요. 날씨는 많이 무덥지만 기분 좋은 생각 또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다. 신난다. 한 주간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물론 오늘도 이제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하시다 보면 일도 더 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피투게더 1부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5: glendaleg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United Healthcare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7: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일까요?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이런 엽서를 올려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해를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화나셨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태양이 아주 환한 얼굴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사람이 화나셨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고정하시오. 아,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담긴 엽서예요. 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요 한 표현이, 이 표현이 정말 이 뜨거운 여름을 고스란히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디님. 아, 화나셨어?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뜨거워? 이제 그만 고정하시오요. 예, 태양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들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들이니까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때문에 내 가슴 불란다 불라. 아, 뜨거 뜨거. 가슴이 불라네요.

박현빈의 아 뜨거워 들어봤습니다. 날씨가 아 뜨거운 게 아니라 가슴이 아 뜨거네요. 이 노래 들어보니까 아 재밌습니다. 해투 단톡방에도 또 오스테인님께서 오늘 엄청 웃기는 시어머니의 주례사를 올려주셨는데요. 아 진짜 엄청 웃기더라고요. 제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고 또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전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진행하시는 또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멋진 추억으로 기억되는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엄청 웃기는 시어머니의 주례사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빵 터졌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음악을 준비해서 BG로 깔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좀 뭐가 또 이상이 생겼어요. 얘도 좀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컴퓨터도 한 대가 좀 더위를 먹어서 워킹이 안 됩니다. 예. 자, 마이크 테스팅. 저는 신랑 김보통군의 어머니 남옥자라고 합니다. 이 꽃구경 가기 딱 좋은 계절에 귀한 시간 쪼개어 이 자리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큰 절을 올립니다. 아, 더불어 신부 최으뜸 양을 32회 멋진 커리어 워먼으로 길러주신 사돈 내외분의 이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제넘게도 제가 오늘 단상에 오른 건 요즘 트렌드가 주례 선생을 따로 모시지 않고 양가 혼주가 축사를 하는 것으로 바뀐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함이요. 매사에 왕소희민 제 남편 김삼식님이 혼사를 물으며 물렀지. 죽었다 깨도 축사는 못한다 우기는 통에 이 나이 먹어 느는 뱃살과 맷집뿐인 제가 용기를 내본 것입니다. 가방끈이 짧고 글이라고는 학창시절 반성문 써본 게 전부라 곳곳이 지뢰밭일 터이니 이 지뢰밭일 터이지만 적당히 헤아려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러 타 부모님들 주례사를 베낀 부분도 있으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부 으뜸아, 이제부터 내 아들 김보통은 공식적으로 너희 것이다. 중딩 때부터 누나 동생하며 십수년을 보아온 사이이니 안팎으로 품질 보증은 예, 품질 검증은 마쳤으리라 본다. 혹시 살다가 하자가 있더라도 중고라서 반품은 어려우니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네가 잘 닦고 조이고 수리해서 사용하길 바란다. 너 역시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MZ세대 며느리겠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친정은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시댁은 웬만한 일 아니면 오지 말어라. 1년에 5번 조상님 제사 치르다 고관절 내려앉은 내가 시어머님 운명하시자마자 내린 결단이니 빈말은 아니다. 정 와야겠다면 시어머니 손에 물 묻힐 생각 말고 너희 먹을 건 알아서 사오느라 당일치기로 오되 해지기 전에 올라가라. 생일에도 올 필요 없다. 너희 시어머니 계좌번호 찍어줄 터이니 용돈이나 두둑히 입금해라. 아들보다 연봉 높은 며느리 덕에 그 양반 평생 소원인 캠핑카라도 사게 될지 누가 아느냐? 혹 2세를 낳을 계획이거든 가사 육아 분담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면 하나 못 끓이는 제 아버지 전철을 밟을라. 내 아들은 초딩 때부터 붙잡고 가르치진 덕에 돌판 위에서도 달걀말이를 뚝 떨어지게 붙일 줄 안다. 차돌박이 넣고 끓이는 김보통표 청국장은 백종원도 울고 갈 맛이다. 결국 너 좋은 일만 시킨 셈이다. 일은 절대 놓지 말거라. 여자의 말빨은 경제력에서 나오는 법. 그렇다고 유리 천장까지 뚫으란 소리는 아니다.

그저 얇고 길게 가는 게 워라벨은 최고이니까. 아, 너는 시금치가 싫겠지만 말이다. 우리 아들은 시금치 바나나 주스를 제일 좋아한단다. 뽀빠이라고 들어봤지? 내 아들만 튼실해지는 게 아니라 너의 밤도 행복해질 것이다. 진짜다. 자, 이제는 내 아들에게 주례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보통아, 드디어 널 떠나보낼 때가 됐구나. 훌쩍 눈물 아니고 콧물이다. 아, 남자가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 사는 길은 보증서지 않고 주식하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다. 술을 먹어도 밤 12시 전에는 반드시 귀가해라. 자신의 과거를 나이 60에 깨닫고 땅을 치는 너희 아버지 절규이니 믿어도 좋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아들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 분리수거도 하겠지만 허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 퇴근에 집안일 도맡아 하다가 허리 나간 내 친구 아들을 여럿 봤다. 사랑은 그저 퍼주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는 것. 골병 들면 너만 손해다. 가까운 미래에 하늘이 점지할 귀한 선물은 사돈댁에 드려도 우리는 섭섭하지 않겠다. 아들도 갖다 바쳤는데. 아, 그까 손주가 대수랴. 다만 자식은 막 키우는 게 정답이다. 너의 경우에도 증명되었듯 자식은 절대 부모 뜻대로 자라지 않는다.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두 남녀가 만난 건 우주의 기운이 아니면 불가했을 일. 모쪼록 시련이 닥칠 때 손 꼭 잡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거라. 사랑보다 믿음을 귀히 여겨라. 모든 걸음을 함께 걸으며 세상 풍파와 싸워 이겨라. 부러우면 진다는디 오늘 너희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도록 백년 해락하되 남는 참깨는 택배로 보내주길 바란다. 중국산 말고 국산으로 말이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상 끝.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엄청 웃기는 시어머니의 주례사였는데 며느리 으뜸이에게도 구구절절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웃음을 주면서도 아 참 가슴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도 아들에게 한마디 하는 말 구구절절 오르네요.

0: 네, 프로포즈송이죠. 이승철이 불러줘. My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아,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좋네요. 낯선 재회였습니다. 김동규였어요. 아, 또 멋진 곡이라고 네, 올려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진행하셔서 듣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요 라고 또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해투 단톡방 은숙님 반갑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힘이 나네요.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모처럼 일부 시간이 이렇게 비어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예,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추억의 영화 스케치 코너로 함께 해볼게요.
1: 스케치 봤어, 선크?
2: No.
1: Bullshit? Where is she?
3: It's really good, I like it. You have no lyrics for this one?
2: Would you be into trying out?
1: Really?
0: What 영화인지 아시겠지요?
2: I was thinking before I go, I want to make a recording of a few songs. A couple of songs I was playing yet. And...
0: 영화 원스 예고편 듣고 계세요.
1: Great.
0: 2007년도 영화입니다. 화려한 볼거리나 뭐 거대한 사건이 없어도 오직 음악과 두 사람의 진심만으로 이 관객의 마음을 깊이 이렇게 파고드는 그래서 참 가슴에 울림을 주었던 그런 영화로 기억합니다. 2007년 존 커니 감독 영화고요. 글렌 한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 두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제 80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수상했어요.
2: So, will we share?
1: Who are you,
0: 아일랜드 더블린의 스티븐스 그린 거리에 쓸쓸하게 서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거리의 음악. 그리고 그 거리에서 신문을 팔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피아노를 사랑하는 체코인 체코의 주민 그녀. 아, 영화 속 두 주인공에게는 정말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남녀일 뿐이죠. 하지만 그녀가 그의 노래에 반응하고 이 악기점에 놓인 피아노를 말주하며 함께 이 Falling Slowly 아까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의 삶은 정말 특별한 음율로 예, 교차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상징가도 같은 곡이에요. Falling Slowly. 악기점 피아노 앞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앙상블을 맞추면서 부르는 장면은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겹쳐질 때 퍼지는 아련한 화음이 정말 압권이죠. 이 노래도 뭐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고 싶어서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If You Want Me 이 노래도 참 좋아요. 이 야경이 깔린 거리를 걸으면서 CD 플레이어 속의 음악에 맞춰 그녀가 나지막히 부르는 솔로곡입니다. 아, 그녀의 외로움과 또 은은한 애상이 그대로 전달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ay It To Me Now 이 거친 기타 리프와 이 글렌 한사드의 폭발적인 절규 같은 보컬이 인상적인 이 거리 버스킹 장면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 원스가 특별한 이유는요.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에 빠지거나 이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영화는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들이 한 이 주말 동안 모아서 만든 앨범과 또 서로에게 남긴 뭐 피아노 선물 예, 그 어떤 고백보다도 깊은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던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Once. 예, 마음이 적적하거나 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보고 싶은 그런 감성의 영화라고나 할까요? 오늘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배우,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죠. 글렌 한사드가 29일이었어요. 이틀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그의 나이가 56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평소에 오토바이를 즐겼나 봅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이 노래입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네, 너무나도 화음이 아름다운 노래죠. 이 노래로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수상했어요. 글렌 한사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아일랜드와 영국 언론에 따르면 더블린 경찰은 이날 새벽 더블린 서부 루칸 도로에서 일어난 단독 오토바이 사고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인 것 같아요. 네, 1970년 4월에 더블린에서 한사드는 태어났습니다. 13살에 기타를 들고 이 버스킹, 그러니까 거리 공연을 시작으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1990년 이 록밴드 프레임스를 결성해서 활동했지요. 원스의 이 주제곡을 부르면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거리의 음악가들의 꿈과 사랑, 삶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영화 원스는 전 세계에서 2천만 달러 넘게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제작돼서 2012년 토니상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등 8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6: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6: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6: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7: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재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이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1: 장례비는요?
1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3: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4: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3: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4: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3: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
14: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15: 네.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 불허 토크쇼. 오늘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과 현실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AI 게스트 정우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 씨 인사드릴까요? 오늘 주말 나들이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I 게스트와 함께 정말 알찬 정보 풀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정우 씨.
16: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는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청남방 스타일이 딱 금요일 분위기네요.
15: 정말요?
16: 편안하고 시원해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15: 고맙습니다.
16: 밖에 나가면 폭염이긴 한데 그래도 습하지 않으니까 한국 여름이랑 비교하면 이건 거의 선물 수준 아닌가요? 한국은 습도까지 더해지면 숨이 막히는 더위잖아요. 그 점은 진짜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이번 주말 어디로 나가볼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아칸소가든부터 영화관 공연 뮤지엄까지 쏙쏙 골라봤는데요. 선미 씨는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에요?
15: 글쎄요. 나는 공연 관람할 거예요. 자, 주말 나들이 어디로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16: 더운 날씨 굳이 나가야 하나 싶은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습하지 않은 더위라는 게 사실 밖에서 즐기기엔 꽤 괜찮은 조건이에요. 아칸소가든은 이맘때 꽃이랑 풀 색깔이 진짜 예쁘고요. 영화관은 시원한 실내에서 맞아요. 쉬면서 즐기는 거라 더위를 피하기에도 그만이고요. 음악회나 공연 소식도 이번 주말에 챙겨볼 만한 게 꽤 있더라고요. 뮤지엄도 가족이랑 가기 딱 좋은 곳들이 있어요.
15: 너무너무 좋죠.
16: 어디서 뮤지엄. 뭘 해도 이번 주말이 그냥 지나가기엔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5: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말 나들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아칸소 가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16: 먼저 아칸소 가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LA 한인타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15: 네.
16: 이맘때 여름꽃들이 한창이라 풍경이 꽤 근사해요. 습하지 않은 날씨라 그늘 아래 걸으면 생각보다 버틸만 하거든요. 가족 나들이로도 좋고 사진 찍으러 가기에도 딱이에요. 무엇보다 도심 속에서 잠깐 숨 고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에요. 영화관은 이번 주말에 선택지가 꽤 있어요. 실내라 더위 피하기에도 그만이고요. 요즘 개봉작 중에 액션도 있고 가족 애니메이션도 있어서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 골라보는 재미가 있어요. 공연 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LA 피라모닉 야외 공연인 할리우드 볼이 여름 시즌 한창이에요. 저녁 공연이라 낮 더위가 좀 가신 다음이라 훨씬 쾌적하고요. 피크닉 바구니 들고 가서 음악 들으면서 먹고 마시는 그 분위기가 진짜 여름이다 싶거든요.
15: 와, 좋죠.
16: 뮤지엄은 게티 센터나 라크마가 실내 관람이라 더운 날엔 특히 좋아요.
15: 맞아요. 주말 나들이 뭐 어딜 가든 좋은 것 같아요. 알칸소 가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 완벽한 나들이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뭐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6: 맞아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었어요. 아칸소 가든이 예쁘고 좋은 건 분명한데요. 습하지 않다고 해도 한낮 직사광선 아래 오래 있으면 금방 지치거든요. 어린아이나 어르신이 함께라면 그늘이 충분한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오전 일찍 가거나 오후 늦게 가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공연 쪽 얘기를 하자면요. 이번 주말에 LA 피라모닉 야외 공연이 할리우드 볼에서 열려요.
15: 요즘 야외라서 자주 공연하더라고요.
16: 더울 것 같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의외로 시원하거든요.
15: 그렇죠.
16: 담요 하나 챙겨가면 오히려 딱 좋은 온도가 돼요. 그 분위기가 진짜 특별하거든요.
15: 맞아요.
16: 실내를 원하신다면 뮤지엄 쪽도 이번 주말 특별 전시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게티 센터는 무료 입장이라 부담도 없고요. 라크마는 요즘 특별 기획전이 들어와 있어서 볼거리가 꽤 풍성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번 주말은 어떤 선택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나가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아닐까 싶어요.
15: 맞아요.
16: 집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 날씨에 나가본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기억하는 주말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 맞네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딜 가든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과 나들이는 그 무조건 좀 좋은 추억이 되고요. 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맞죠?
16: 사실 더운 날 집 밖에 나가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문 열었을 때 확 들어오는 그 열기. 그냥 다시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날일수록 나갔다 온 날의 저녁이 훨씬 다르더라고요. 소파에 누워서 오늘 봤던 풍경이나 들었던 음악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느낌. 그게 꽤 묵직하게 남아요. LA에 사시는 분들이 가끔 놓치는 게 있어요. 이 날씨 자체가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습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한국에서 이 계절을 보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땀이 마르질 않는 그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알고 나가면 같은 더위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의외로 가볍고요.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15: 사실 진짜 한국 날씨는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고온 다습한 찜통 더위잖아요. 전국이 무더위 열대야로 고생한다고 하는데 이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땀이 이렇게 잘 증발되지 않아서 끈적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LA는 건조해서 이 땀이 나는 즉시 증발됩니다. 햇빛이 이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강렬하긴 하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 나들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줄래요?
16: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결국 하나로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야 좋은 주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한 병 챙기고 주차 미리 확인하고 딱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나가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더운 날 밖에 나간다는 게 어쩌면 작은 용기잖아요. 근데 그 용기가 저녁에 꽤 다른 기분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아칸소 가든에서 봤던 꽃이든 극장에서 들었던 음악이든 뭔가 하나가 남는 날이 결국 오래 기억되는 주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 주말 어디 한번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선미 씨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이 어디였어요?
15: 알칸소 가든? 예, 꼭 한 번 정도는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해피님들. 자, 우리 해피님들 이번 주말 무덥다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는 그런 주말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AI 정우 씨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8: 네.
19: 수영도?
18: 그럼요.
1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2: 선택하세요 품질.
24: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아,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어쩌다 찾아오는 거대한 로또가 아니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작은 미소와 감사 속에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0: 네, 한영애의 누구 없어 노래로 2부 시작했습니다. 아,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변 일상에 존재합니다. 오늘이라는 축복 속 곳곳에 숨어 있어요. 숨은 행복들을 찾아보아요. 이렇게 예쁜 피드백을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아무리 화가 나도 날씨가 더워도요, 웃음 잃지 말자고요. 그리고 한국에 비하면 이곳은 더위도 아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장의사는 어떠세요?
1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2: 한국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1: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2: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13: 1250만불! 1250만불!
1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주 7일 24시간
15: 323-782-8600 323-782-8600
1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국악 속의 인문학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리연구소 학회장이시죠? 김원일 선생님 자리해 주셨고요. 또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예, 이렇게 얼굴을 뵙네요.
2: 반갑습니다.
0: 예, 공연이 내일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대표님.
1: 네.
0: 컨디션 어떠세요?
1: 아, 이게 항상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러는 것 같은데.
0: 네. 자, 드디어 내일 8월 첫날 동양선교 교회에서 오후 3시입니다. 네. 오후 3시에 흥내소리 김원일 선생의 미산제 수군가 완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 좀 이 공연 보시러 가실 것 같아요. 많이들 모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선교교회가 워낙에 크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무조건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자, 이 컨디션도 좋으시고요.
1: 뭐 그냥 그럭저럭 지금 네. 견디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소리 성악, 그 서양 성악이나 네. 국악 성악이나 마찬가지인데 목을 많이 쓰면 망가지고 목을 안 쓰면은 목이 그 풀리지를 않고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연습을 못합니다. 기악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잘해야 정말 한 두세 시간
0: 네.
1: 이 정도 우리 소리를 내요.
0: 아.
1: 목이 망가질까 봐.
0: 그럼요. 조심하셔야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너무 무리하시면 공연 날 또 목이 확 잠기면 곤란하잖아요.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나와주신 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직접 하시겠습니까?
2: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수로 참여하게 된 유휘찬이라고
0: 네.
2: 합니다.
0: 네.
2: 이제 한국에서 어제 네. 왔고요.
0: 아이고야.
2: 오늘 김원일 선생님의 내일 판소리 완창에 고수를 하기 위해서 어제 네. 막 한국에서 왔습니다.
0: 아, 원래 이런 국악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굉장히 젊으신데요.
2: 아, 네, 이제 실제로 국악을 예. 전공을 하고 있고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2: 그래서 판소리도 하고 그리고 네. 고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떠세요?
2: 자부심이 있죠. 한국 음악에 하는 그렇죠. 네, 전통 음악을 한다는 거에 네. 대한 자부심이 있고
0: 네.
2: 또 이 음악을 뭔가 전 세계인들이 다 또 즐겨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화에 앞장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살고
0: 그렇죠.
2: 있습니다.
0: 그렇죠. 이런 젊은이가 이렇게 우리 그럼요. 국악에 관심을
1: 맞습니다.
0: 갖고 이렇게 예.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1: 아, 그럼요.
0: 너무 멋지세요.
2: 감사합니다.
0: 예. 고수 유희찬 씨, 국립 창극단 청년 교육단원이기도 하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셨네요.
2: 네, 맞아요.
0: 그 전라북도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데. 저 거기 자주 갔었거든요. 한국에서 살았을 때.
2: 아, 네네.
0: 거기 가면 진짜 음식이 맛있어서
1: 그렇죠.
0: 밥 한 공기 그냥 뚝딱이에요.
2: 아, 그렇죠.
0: 네. 조통달 명창 수군가 홍보가 사사.
2: 네.
0: 아, 사사 받으셨군요.
2: 네.
0: 아, 그러시군요. 자, 오늘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예.
1: 고수는 원래 이제 이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0: 네.
1: 그건 저기 뭐 고수 하나가 명창 두 개만큼의 밸류가 있다 이렇다라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0: 네.
1: 고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0: 네.
1: 고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0: 올해는 더 젊었지.
1: 아,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춘 적이 있으시군요.
2: 아, 네네. 벌써 10년이 다 됐고 정말 강산이 변하는.
1: 그러네요. 네. 10년 만에 만다는 거예요?
2: 아니요. 그 전에 또 이제 한번 한국 한두 번 이렇게 오실 때마다 오셔가지고
1: 그때마다 뵙고서.
2: 그때 뵙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또 그때 연습을 정말 놓지 않으시는 한국에 오셔서까지 레슨도 받으시고 조동달 선생님께 레슨도 받으시고 뭐 저랑 같이 호흡도 맞춰보고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가 이제 내일 바로 결실을 맺는
1: 그러네요. 네. 참 반가웠겠습니다. 진짜 두 분은 정말 만남의 축복이네요.
2: 네, 맞습니다.
1: 와. 가까이서 보신 우리 김원일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0: 아,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1: 아, 저 궁금해요.
0: 이상한 얘기 나올까 봐 겁나네.
2: 아,
1: 이상한 얘기도 괜찮아요. 아.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2: 선생님께서 사실 처음 뵀을 때는 네. 이제 엄청 조금 무서웠어요. 그때 당시 조금 더 이제 예. 몸집도 있으시고 예.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갓 대학생이다 보니 이제 선생님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국악 또 판소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를 매해마다 매번 만나 뵐 때마다 느끼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진심인 맞아요. 분이라는 거를
1: 네. 진심이세요. 국악의 진심.
2: 네, 이 LA에서도 이제 많은 한인분들께 또 이렇게 많은 레슨 수강들 그 강의들을 많이 하시고
1: 네.
2: 또 정말 한국 여기서 한 14시간, 12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도 직접 오셔가지고 조동달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1: 그러셨군요.
2: 네,
1: 몰랐네요.
2: 정말 정말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신 분이라는 네. 거를 네.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도 네. 정말 많이 배울 점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뭐 여기 미주 지역에서도 국악 세계화 협회 비영리 단체인데 회장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2: 그래요,
1: 그리고 뭐 인터뷰하면서 국악을 우리 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2: 맞아요.
1: 노력하는 분이세요. 진짜 국악에 진심이신 분이라는 그 말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고수라는
2: 고맙습니다.
1: 뜻이 무슨 뜻이에요? 고수?
2: 아, 고수라는 게 이제 예. 막 무림의 고수 아니면 아니면 뭐 네 예. 그런 고수는 아니고요.
1: 예예. 예.
2: 아,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1: 욕심이 있으시군요.
2: 고수가 네. 이제 높을 고자가 아니고 붓고자거든요.
1: 아,
2: 붓고자 이제 손수자 그렇게 써서 이제 고수라고 하는데
1: 아하.
2: 고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반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아무래도 그 악기가 하나다 보니까 그 판소리 소리꾼이 그 큰 무대를 다 혼자 채우기가 물론 채울 수는 있지만
1: 네.
2: 뭐 하나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악기가 네. 딱 고수 그 북 하나거든요.
1: 그렇네요.
2: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네. 정말 이 고수와 소리꾼의 호흡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1: 네.
2: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와,
2: 그 그렇군요. 소리꾼의 뭐 그런 호흡이나 아니면 그날 뭐 컨디션 혹은 뭐 박자 빨라짐 느려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네, 네. 좀 이렇게 컨트롤을 같이 해주면서
1: 네.
2: 좀 그날의 좀 이 소리꾼의 그 소리를 판소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채워주는 역할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떠세요? 이 그러면은 고수가 북고의 선수 손으로 치는 북
0: 예, 북을
1: 소리,
0: 쳐주시는
1: 북을
0: 분이죠.
1: 쳐주는 사람을 고수라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추임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0: 추임새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빈 틈을 네. 다 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1: 그러면
0: 돼요.
1: 그러면 조금 들어볼까요?
0: 예, 그럼 한번
1: 해볼까요? 내일 공연에서 맛배기로 살짝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물어보실 줄 알고 또 챙겨왔습니다.
1: 아, 예, 예. 북이 굉장히 멋있어요.
0: 어떤 걸로 알려드릴까요? 저기
1: 재밌는 걸로?
0: 우리 이제 우리 음악이 느린 데서부터 점점 빠른 데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주 빠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수의 손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세요. 제가
1: 네네네.
0: 휘머리 장단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휘머리 장단, 네. 휘머리 장단. 네.
0: 이게 또 고수는 처음서부터 같이 못 들어가요.
1: 네.
0: 창자가 들어가는 거 보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니까 그것도 또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흥보가에 넣어.
1: 흥보가.
0: 흥보가 좋아라고.

0: 이렇게.
1: 얼씨구.
0: 이렇게. 지금 계속 얼씨구 하면서 손도 잘 안 보이죠.
2: 그러네요. 아니 아니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북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치는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아. 좀 땡길 수 없어요.
3: 내일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2: 그래야 되겠네요. 저는 갈 거니까 네. 이제 가서 볼 건데 여기 화면에도 좀 보여주면 좋은데 화면에 이 북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0: 올려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요?
2: 올릴 수 있어요? 아니 올릴게요. 우리 고수님 쪽으로 조금 땡겨 보실래요?
1: 그럴까요?
2: 예예예예. 예.
0: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여태까지 말을 많이 했던 그 범 내려온다 같은 네네, 것도요.
2: 네, 범 내려온다.
0: 그게 참 우리나라 장단 중에서 아주 네. 특이한 장단이에요. 네네. 오박 장단이라 가지고 그 범 내려온다도 빈틈을 메꿔주고 네. 이 저기 뭐야 추임새로 그걸 또 메꿔줍니다. 네네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2: 자,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범 내려온다. 네. 범이 내려온다. 네. 송님 기분 몰로 한 짐승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쪽지저지

0: 誰がガンジャンのレモベルンチェン、たまにおっよせちょ、
1: あいしご、
2: あしご、あしご。
0: 저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 재미도 반.
2: 그러네요.
0: 그게 네. 그렇게 됩니다.
2: 네, 좋습니다. 두 분의 호흡이 예. 기가 막히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진짜.
0: 제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이러는 그 마음의 교류를 하면서
2: 네.
0: 그러니까 고수는 3시간 내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2: 그러니까요.
0: 그 보면서 아이 저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지금 부르나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점검하면서 네. 하게 되죠.
2: 아, 공감 능력이 뛰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하나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2: 그죠, 그죠. 계속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시면서 네. 이제 계속 표정을 보고 또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취임새도 넣어야 되고 장단도 맞춰줘야 되니까.
0: 그러니까요.
2: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쳐주는 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0: 지금
2: 자금머리?
1: 장단, 업머리라고.
2: 업머리요?
1: 네, 아까 말씀하신 5박, 그러니까 3박, 2박을 두 개를 합쳐서 총 10박이 들어가거든요. 네. 10박이 들어가서 이게 되게 조금 낯선 그런 박자라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2: 그러면은 보통 이 그 북을 이렇게 치시잖아요. 북 치시는데 그런 장단이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1: 저희가 예. 진양조가 있고 가장 느린 장단 순부터 말씀드리면
2: 느리게 하는 거.
1: 네, 진양조 있고 네. 그 다음에 중모리.
2: 중모리.
1: 중중모리.
2: 중중모리는 뭐예요?
1: 중중모리는 그것도 조금 더 이렇게 거뜬거뜬하게 걷는다라는 표현이 제일
2: 사뿐사뿐
1: 그쵸? 약간 세 개가 세 박이 네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총 12박이지만 네, 네,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식으로
2: 재밌네요.
1: 네 이런 식 이따가 아마 보여주시겠지만 네
0: 그런데 그 예. 이제 우리나라 말 중에 네. 종종거리면서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종종 이
2: 네,
0: 말이 그 거기서 이제 중중으로 쓰니까 중머리가 만약에
2: 종종거리
0: 이 정도 스피드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종종거리고 가는 그것이 느낌은 똑같은데 종종거리는 느낌이 이제 네. 중중머리고요.
2: 예.
0: 그거보다 더 빨라지는 게 이제 자진머리라는 장단이고
2: 자진머리 그 들어봤어요. 네. 자진머리.
0: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빨라지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휘머리 장단.
2: 휘머리 장단. 예. 휘머리 치듯이 그냥 장단.
0: 그렇죠. 그렇죠.
2: 휘몰이
0: 장단. 아까 그 흥보가 좋아라고는 정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휘몰아 쳐야지 그 박을 맞출 수가 있고
2: 예.
0: 조금 전에 얘기한 언몰이 장단은 여태까지 나왔던 그 티피컬한 장단하고 틀려서 네. 이렇게 이렇게 어긋나는 듯한
2: 엇박자?
0: 예, 엇박자. 거기에서 나온 네. 그 엇자를 쓴 거예요.
2: 엇박자?
1: 그 엇자. 네. 그 엇.
2: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엇박자는 어떻게 해요?
1: 보여드릴게요.
2: 엇박자는 어떻게 해요? 자 그렇다면 좀 느리게 하는 슬로우를 진양조?
0: 네.
2: 진양조? 진양조는 네. 어떤 소리예요? 템포가?
1: 크게 이제 24박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쪼개서 6박이 4개 네. 해서 6, 4, 24 그래서 총 24박이거든요. 근데 6박을 4개로 쪼갠 겁니다.
0: 그래서 이게 노래가 없으면 이거 한참을 그 기다려야 네. 되니까 제가 노래를 해드릴게요.
2: 네, 네, 네.
0: 우리 수군가에 나오는 여바라 주부야라는 주부 어머니가 주부 세상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대목이 있어요.
2: 열주부전 예. 비슷한 예.
0: 여바라 주부야 요게 한 장면
2: 그렇게
0: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0: 요게 와. 한 세트예요. 여기까지.
1: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대표님한테. 네. 목이 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요게 내일 공연이신데.
0: 예, 요 정도는 그 저기 풀어놓고 있어야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게
0: 그러니까
1: 지금
0: 굉장히 천천히 가는
1: 진양조.
2: 네. 진양조.
1: 그러니까 느리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 종정거리는 거 아까 했나요?
0: 종정.
1: 종정거리는 종종머리, 중종머리. 그
0: 중머리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얼마나 종머리. 빨라지는지. 네, 조금 중머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니 저거를 한번 해볼게요. 저 뭐야 흥타령에 나오는 거.
1: 네네.
0: 꿈

0: 굉장히 느리죠. 아, 아까 거보다는 빠른데 네. 이것도 굉장히 느린 거예요.
1: 아까 거 처음에 들려주셨던 거 느리게 하는 진양조 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 좀 한스러운 그런 감정 표현일 때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애 끓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먹는다고
0: 맞아요, 맞아요.
1: 조금은 그런 감각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
0: 이게 근데, 이제 예. 중몰이란 말이에요. 예, 예, 천천히 예. 스피드가 이건 굉장히 좀 느린 중몰에 속하지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요 정도 가는데 중중머리는 요거보다 이제 가뿐가뿐하게 하는 똑같은 형태인데 더 가뿐가뿐합니다. 요게 이제 그 흥보가의 제비가 강남 네. 갔다가 돌아오는 대목이 네, 있는데 네, 네. 요거는 좀 중중머리 중에서도 약간 빠른 대목. 아니면 고고천변을 해도 돼요. 고고천변을 그러
2: 아, 네.
0: 고고천변 일륜호 본상의 동실로 빛도

0: 나는데 얼씨구 요 정도가 아. 중중머리 장이에요.
1: 그러니까 취임새 넣을 때는 좋다 얼씨구
0: 그거를 이제 한 아싸, 장단이 가다가 비일 때 비일 때 그때 누면은 그 잘하는 사람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고수처럼 네. 그 저기 뭐야 만약에 이제 부평은 물에 동시어룡은 잠자고
2: 하이 좋지
0: 요렇게 요렇게 아. 들어가는 거 요런 빈틈에
1: 하이 좋지
3: 취임새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1: 아, 그러네요. 좋네요.
0: 연습 그렇게 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아 좋지
3: 내일 오시는 분들은
1: 얼쑤?
3: 네 다들 이렇게 취임새를 한 개씩 꼭 아. 준비해서 와주시면
1: 자 우리 해피님들 내일 오후 3시에 동양선교교회에서 예, 미산제 수군과 완창 김원유 선생님의 이 완창이 있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임새도 좀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얼쑤? 좋다?
3: 네.
1: 하?
3: 얼씨구. 네, 다양하게
1: 얼씨구?
3: 네. 아, 사실 추임새라는 예. 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기분에 따라서 뭐 슬픈 대목으로 하면은 어이 그렇지 뭔가 이런
1: 아,
3: 그 감정에 맞게 같이 주임새를 넣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1: 그렇군요.
3: 그리고 개인이 그냥 느껴지는 그 감정 그대로 뭐 영어로 하셔도 사실
1: 영어로 어떻게 원더풀 어
3: 브라보
1: 원더풀
3: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0: 괜찮다
1: 그 좋다
3: 네,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아,
1: 역시 젊어요.
0: 역시
1: 역시
3: 아,
1: 아 재밌네요.
3: 그런 추임새들도 같이 좀 해주시면 그 판이 사실 그 판소리라는 게 창자와 고수도 있지만 청중도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그 청중의 역할이 그런 추임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혹시 이렇게 공연하시면서요 외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0: 외국 사람들이 그 제가 자막을 띄워놓으면 반응이 네. 좋아요.
1: 어허.
0: 근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그냥 감정을 한 20-30%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듣기는 듣는데 저거 네. 뭔가 하는데 가사가 쓰여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
1: 굉장히 좀 낯설어하고 신기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0: 그 특히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 예. 뭐에 낯설어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1: 진짜요?
0: 거에 대한 그 저기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스시도 제일 많이 먹는 그 내가 캘리포니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문화를 접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도 특히 이제 무용이나 뭐 타악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이 쉽게 감정이 이제 전달이 되지만
1: 네.
0: 소리도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안일이를 제가 영어로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하더라고요.
1: 네. 그렇군요.
0: 근데 이건 제가 안일이가 하도 기니까 그걸 다 영어로 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1: 사실 그 무용 같은 것도 우리 고조무용 한국무용 같은 경우도 이런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죠?
0: 네, 그렇죠. 네. 그거예요.
3: 그렇죠. 네.
1: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소리가 들어가니까.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저는 콜라보를 많이 합니다.
1: 예.
0: 이 꼭 저기 MR이 아니더라도
1: 네.
0: 그 소리꾼의 소리에 맞춰서 무용이 같이 들어오고
1: 아, 그것도 네,
0: 그런 식으로
1: 멋있겠네요.
0: 콜라보를 많이 해요. 아주
1: 오,
0: 멋있어요.
1: 멋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예. 자, 기대가 됩니다. 내일.
0: 내일은 내일까지는 제가 정통으로 소리를 하고
1: 네.
0: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런 콜라보를 많이 준비해요.
1: 예, 멋있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렇게 무대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0: 네.
1: 이색적이면서도
0: 네,
1: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전부 다 뭐 우리 소리이고 우리 한국 무용이니까.
0: 그럼요.
1: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예.
1: 드네요.
0: 거기서 이제 우리 장단에서 이제 국거리 장단만 더 들어가면은
1: 아.
0: 이제 그 거의 무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모든 장단이 다 나와요.
1: 그렇군요. 옛날에 그 마당극에서도 이런 걸 추임새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0: 그렇죠.
1: 기억이
0: 예.
1: 나요.
0: 아 마당극 하셨다 그랬죠?
1: 아니 그냥 서클 활동으로
0: 예.
1: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게 좀 이렇게 젊었을 때는 학생 때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해봤었던 기억이 나요. 네. 무대에도 했었어요. 저 무대에 올라가서 했었어요.
0: 아, 누가 뭐래요?
1: 탈춤도 추고.
0: 탈춤도 추시고.
1: 아니 탈춤 야. 뭐 살짝 들어간 그런 공연이었었는데 학교에서 한 거. 아. 예, 어디 뭐 이렇게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한 게 아니라 서클 활동이니까. 좀 그렇게 재밌었어요.
0: 좋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저희 때만 해도 국악을 배우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라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74년도 이후에 김덕수 선생님이 사물놀이를 이제 만들어내신 후서부터 전국의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사물놀이 들어갔지 이래가지고 국악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저기 뭐야 그 시니어 센터 오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정말 국악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1: 제가 이렇게 김원현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0: 예,
1: 취임새도 저절로 하실 것 같고.
0: 어저께 그저께 우리 그 어저께 가서 그 저기 어르신들 좋아하시잖아.
3: 아 정말 거의 아이돌 급이셨어요 정말.
1: 어제 다들. 뭐 행사가 있었나 보죠?
0: 아니요 저기 그 시니어 센터에서 제가 가르치는데 그 시간에 그 참 거동이 좀 이렇게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일어나서 진도알이랑 같이 초가면서 뭐 하는데 아주
1: 저절로
0: 좋아하셨어요.
1: 춤이 나오는 거죠.
3: 저절로 다들 정말 그 흔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어제 보는데 야 정말 아이돌 못지 않아. 그런 인기를 선생님.
1: 그럼 내일 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출 만한 그런 흥겨운 소리도 나오나요?
0: 있는데 그 내일은 이제 누가 춤을 추기에는 이제 그런 자리는 아니래서
1: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흥겨워서
0: 그럼 한 나오세요.
3: 아, 내일 탈춤 볼 수 있는 거죠?
1: 예, 재밌네요.
0: 네.
1: 참 그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이걸 완창을 하실까 저는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너무 힘드시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0: 원래 이제 동화 구연도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이라서 그 이렇게 얘기 스토리텔링 이런 거에 강점. 이게 판소리가 사실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노래와 그렇군요. 안일이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뭐 어디를 제일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3: 토 선생을 불러야 되는데 호 선생.
1: 토 선생.
3: 아, 호 선생이라고 토끼? 불러야 되는데.
1: 토끼와.
0: 그렇지. 그 저기 그 아래 턱으로 그냥 그 수로 말리를 밀고 들어와서 아래 턱이 좀 뻣뻣해져서 조금 늦춰서 불러나는 것이 더 호생원 아니시요 하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1: 제가 토끼는 할 수 있어요. 토끼.
0: 토끼.
1: 구현해서 토끼는 할 수 있어요. 아, 참 재밌습니다.
0: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 흥보가 할 때도 사람들이 중간에 휴식 시간에 가신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 내일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1: 3시 정각에 시작하시나요?
0: 그러려고 해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가 없이 그냥 진행하시는 거죠?
0: 그냥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그 인사말을 해주실 분은 한 분이 계세요.
1: 네네. 예.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나와서 이제 공연에 들어가는 거죠.
0: 그렇죠.
1: 자 고수 유이찬 씨가 함께해주고 있는데 요즘에 퓨전 국악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3: 그렇죠.
1: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있으세요?
3: 네, 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들 한국에서도 이제 퓨전 국악을 어마어마하게 다들 콜라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통도 물론 정말 중요한 건 전통이지만. 근데 이제 이 전통을 또 대중들에게 알리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그런 퓨전 국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들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옛날보다 이 국악 공연들도 정말 많아지고 뭐 서양 음악과 같이 콜라보하는 거, 뭐 네. 추억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한국에서 네. 진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퓨전 음악들로 인해서 국악이 더 알려지고 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 이런 전통 음악을 궁금해서라도 한번 찾아볼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3: 저희 이제 뭐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국악을 잊지 않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찾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관심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0: 그럼요.
1: 네.
0: 참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그 우리 BTS나
3: 아, 너무 감사하죠. 예, 정말
0: 그 캐대헌 이런 데서 네. 나온 애들이
1: 그쵸, 그쵸.
0: 정말 큰 일을 했죠.
1: 맞습니다.
0: 요 며칠 전에 우리 그 휘창군 그 형인 유태평양도
1: 네.
0: 그 퓨전으로 완전히 자기 콘서트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고
1: 유태평양 군의 그 동생이시라면서요.
0: 네.
1: 그분의 네. 동생.
3: 어쩌다 보니까.
1: 근데 좀 닮으셨어요.
3: 네, 형은 좀 네. 다른 거라고 하면은 저보다 네. 털이 좀 더 많아요.
1: 예, 네, 그렇군요. 동생분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0: 아유, 허우대가.
1: 네. 자 선생님 이제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이제 우리 내일 또 네. 이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저는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구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거보다 우리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 국악을 좀 더 세상에 알리는 우리가 우리 거를 우리가 안 알리면 도대체 누가 알리고 누가 들어주겠느냐
1: 그쵸.
0: 우리부터 먼저 하자 이러는 느낌으로 많이들 오시고 보내시고
1: 네.
0: 같이 몰고 오시고 네. 이러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1: 저도...
0: 동양선교교회 오후 3시예요.
1: 네. 동양선교교회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웨스턴 에비뉴에 위치하고 있어요.
0: 네.
1: 424 노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에서 8월 1일 내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막이 오릅니다. 자 흥내소리 김원일 선생의 미산제 수군가 완창 여러분들 많이 많이 공연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0: 끝으로, 감사합니다.
1: 끝으로 해주실 뭐 다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0: 네네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있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코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노래 어떨까요? 스담 스담 밤 바밤 바밤 바바바 10cm 노래입니다. 스담 스담 밤 바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담 스담 자신의 머리를 스담 스담 해주세요. 바밤, 바바바, 수고 많았다고요. 한 주간 잘했다고요. 바밤.

빠밤. 네, 10cm의 스탐스탐이었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은 노래예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시간 빠르죠. 니콜 체이닝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목소리도 낭낭하고 얼굴도 예쁘시고. 예, 그대로 읽습니다. 아무튼 예, 방송용 멘트. 아무튼 기분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미 아나운서님 행복하세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 웃게 되고요. 또 행복해지네요. 디님 어서오세요. 아큐팡님. 모든 것이 용서되는 금요일 오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오후 금요일이다, 주말이다. 다들 날씨는 덥지만 기분만큼은 아주 즐거운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어떤 곡을 띄워드릴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했어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면서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콧 맥킨지 노래예요. 샌프란시스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6: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5: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6: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5: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6: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7: 아주 좋은 아주 투어.
8: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잘 가라 치러라. 자, 무더위도 또 땀방울도 또 지친 날의 연속도 그나마 짧게 찾아온 짧은 행복 웃음도 함께했던 7월이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자,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 그나마 추억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짧게나마 웃음 짓고 재밌었던 순간들 가슴에 꽉 담은 채 고맙게 7월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자, 다가올 내일서부터 주말과 함께 8월에는 건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오늘보다 하루라도 웃는 날이 더 많은 그런 멋진 날들만 이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출발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멋진 인생 좋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멋지게 살면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멋진 인생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0: 네, 오늘 금요일 첫 곡으로 멋진 인생 박정식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좋았든 싫었든 7월은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아, 멋지게 보내주고 또 멋진 8월 맞이하면서 마침 또 불타는 금요일 마지막 날이고 내일 모레는 8월 처음 날짜와 함께 우리가 주말을 보내는 그런 또 즐거움도 만끽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멋진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게 멋진 인생일까요? 답을 어려운데 찾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인생이 바로 최고 멋진 인생입니다. 뭐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 열심히 충실해서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 꾸려가는 거. 아니 가족끼리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고 맥주 한잔 먹으면 그것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순철님 어서 오십시오. 첫 곡 신났다고요? 네. 자 좋은 8월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뭐 무덥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니까 특히 오늘은 일부 시간에 또 우리 비니와 고니의 우리 라빈 씨와 함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인데 사실 요 사이는 책 읽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책에 관한 또 어떤 추억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또 양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얘기들 나누시고 또 우리 유튜브 채팅창도 좋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꾸며 보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Yamaba Resort and Casino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San Fernando Valley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서 손꼽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

0: 아이고 신나죠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어요.
0: 금요일에 좀 방방 떴습니다.
1: 네 예, 너무 뭔가, 좋습니다.
0: 예, 금요일이니까요. 네. 자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오프닝에서.
1: 네네네.
0: 좋았든 싫었든 7월은 잘 보내고
1: 네.
0: 8월을 맞이하자.
1: 네네.
0: 그 오늘 첫 곡을 멋진 인생을 틀면서
1: 네.
0: 우리 라빈 씨는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1: 저는요,
0: 생각하세요?
1: 멋진 인생, 저의 인생,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0: 그래.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 네.
0: 뭐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그게 아니고,
1: 맞아요, 필요 없어요.
0: 내가 열심히 일해서,
1: 네.
0: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삼겹살과 함께 맥주 네. 한 잔 먹으면 그것처럼 멋진 인생이 없는
1: 그리고
0: 거예요.
1: 저는요, 네. 이래요. 제가 마찬가지로 큰 돈을 바라는 거 아니고요. 네네. 무슨 큰 재벌이 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0: 그럼.
1: 그냥 아무 걱정 없이
0: 그러니까.
1: 그냥 아침에 잘 출근하고
0: 그러니까.
1: 저녁에 잘 퇴근하고 와서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누워서 잘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제가 누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다람쥐처럼 살아요. 쳇바퀴처럼.
1: 네네네.
0: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일상적이고 너무 어쩌면 무미건조하고 뭐 아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오히려 평온한 하루라는 거죠.
0: 뒤늦게나마 저는 제 생각에 저하고 우리 라빈 씨만큼은 굉장히 멋지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1: 네.
0: 내가 방송국을 와서 항상 이렇게 그 분주하게 다니시는 우리 라빈 씨의 모습을 보면
1: 네.
0: 우리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 오면 미쳐 있다.
1: 네.
0: 방송국에
1: 네.
0: 집에 가면 집에 미쳐 있고
1: 맞아요.
0: 네?
1: 네네.
0: 제가 방송하는 동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떤 때는 흔들고 떠들고
1: 네.
0: 막 헛소리 막 하고 그래요.
1: 그게 프로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0: 네, 그게 미쳐야 그게
1: 네.
0: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1: 네네.
0: 지금 모든 애청자분께서
1: 네.
0: 자기 직장 가면 미쳐 있고
1: 네.
0: 물론 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은 게 세상살이잖아요.
1: 뜻하지 않은 일들.
0: 왜냐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줄을 네. 몰라요.
1: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0: 그렇잖아요.
1: 네. 네,
0: 그런
1: 하지만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
0: 네네네.
1: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자 예고해드린 대로
1: 네.
0: 오늘은 또 굉장히 고상한 또 우리 그
1: 고상한 거 절대 아니고요.
0: 예, 예.
1: 네 우리가 영화 얘기도 했었고
0: 네네.
1: 뭐 문화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다가 제가 제일 애정하는 저의 책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0: 책이
1: 싶어서
0: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만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여기 보니까
1: 네.
0: 개선문,
1: 네.
0: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
1: 네네.
0: 니체의 인생 수업,
1: 네.
0: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1: 맞습니다. 까메유 클로데.
0: 다 그 네. 중에 몇 개는 아주 굉장히 익숙하고
1: 네.
0: 아주 명작들로
1: 아시는 책들이실
0: 네네네.
1: 거고요. 저는 습관이 이렇게 책을 사면
0: 네.
1: 이 겉표지에 산 날짜들을 적는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 이 책은 제가 2006년 10월 13일 날 샀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가을에 이렇게 썼어요.
0: 야, 그거 시네 시.
1: 예. 그 약간 이렇게 노트처럼 메모처럼
0: 네네.
1: 일기처럼 지금은 전혀 생각이 안 나죠. 2006년도에 내가 뭐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이제 보다시피 좀 두껍잖아요.
0: 예, 예, 두껍죠.
1: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완전히 마리 앙투아네트 팬이 돼가지고요. 이분 일대기를 정말 거의 뭐
0: 대강 짧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1: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0: 네.
1: 마리 앙투아네트
0: 네.
1: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왜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를 먹지. 그러나 그 말을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지는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4살에
0: 네네.
1: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 왕세자 루이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국경을 넘어 14살의
0: 예, 예,
1: 나이에
0: 예.
1: 175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14살의 나이에 프랑스 왕세자 루이와 결혼을
0: 네네.
1: 합니다. 1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0: 네네.
1: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막 이제 어린 내가 너무 막 보이는 건 너무 네네네. 화려하고 하지만 부모님하고도 떠나서 그 시집이라는 데로 와 있고 네네. 남편의 사랑은 그다지 받지를 못했었던 의무적인 사랑.
0: 아, 뭐 이제 그렇구나. 그런
1: 네. 그리고 이때 당시 유럽에서는요. 사랑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결혼을 하는 일이
0: 그렇죠.
1: 많았다고
0: 정략결혼.
1: 해요.
0: 네. 아, 예, 예.
1: 그래서 사치와 향락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우리 마리 앙투아네트 들지만 실제로는 네. 정치적 혼란 속에서 희생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그리고 말년이 너무 단두대에서 그냥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0: 그런 우아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꽃이라고까지 불려왔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본인이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잦은 파티와 또 왕비인데
1: 그렇죠.
0: 네, 그런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게 평민들의 보기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러고 살아?
1: 그렇죠.
0: 그래서 평민들이 다 같이 이제 쿠데타처럼 이 궁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왕비는 왕과 딸과 함께 이제 피신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단두대에서 이제 사형을 하게 되죠.
1: 네. 아, 그런 얘기구나.
0: 마리 앙투아네트. 아주 좋다기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슴 아프고 영화도 굉장히 멋있어요.
1: 근데 이렇게 그 원작 소설이 멋있어서 영화로 된
0: 같이,
1: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그리고 이 약간 화려하고 그 고독이라든가 그 왕비의 그 철없음이 영화에서 아주 잘 표현이 됐어가지고요.
1: 그렇죠.
0: 이게 책을 좀 읽으시고 뭐 마리 앙투아네트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아실 테니까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이제 책을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 내용을 듣고 사서 읽으시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알라딘이 문을 닫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 가서 책을 살 수 있나요?
0: 지금은 쿠레톤 갤러리아 3층 세종문고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요. 반디북us.com이라고 있어요.
1: 반디북us.com.
0: Bandibookus.com. 제가 여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보니까 세일도 되게 많이 해요.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1: 예, 많이 올랐죠.
0: 네, 예전에는 뭐 이런 페이퍼 커버나 뭐 하드 커버 이런 거에 따라서 책값이 달라졌는데 그걸 알라딘에서는 좋은 책 유스드북으로도 자주 봤는데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책값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반디북 US 여기서는 거의 막 반 가격 정도 완전 신간이 아닌 이상 네, 그래서 좋은 책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 중에서
1: 좋습니다.
0: 네, 혹시 저 책 내가 꼭 보고 싶다 하시면은 반디북us.com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못 찾으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1: 제가 만일에 다섯 권 중에 고른다면 저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0: 이 책은요 제가
1: 필요한 것 같아요.
0: 이 책은 제가 제 침대 머리 밑에 두는 책인데요. 이 책을 아침에 읽어요.
1: 그러니까 아침에?
0: 네, 잘 때는 어차피 하루 다 지났으니까 그렇지. 이제 자는데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도 뭔가가 이렇게 개운치 않을 때 아니면 오늘 내가 뭔가 큰 일이 있어요.
1: 네네.
0: 회사에서 아니면 뭐 밖에서 뭐 집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게 엄습해 올 수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럼 이제 그럴 때 약간 쫙 한 구절 보면은 약간 마음을 좀 다듬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말은요. 이런 기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거지만
1: 그렇지.
0: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겨내느냐
1: 그렇죠.
0: 같이 소용돌이 치느냐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이 책이 저도 완전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이 푹 놓이는 상태.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서 마치 부드러운 맥주의 목넘김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는 상태가 좋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글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불쾌한 인간 대처 방법 이런 약간 기피하고 싶고 좀 거리두고 싶고 근데 딱히 그렇게 못할 때도 많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을 해야 하는데 거절하지 못한 상태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약간 지혜롭게
1: 사실 그런 게 살면서 가장 우리한테 많이 오는 상황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적절하게 거절할 줄도 아는 방법을 익혀야 그게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저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무조건 내가 해줄게 예스 해놓고는 나중에는 서로가 난처했던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1: 그 저희 한국 사람 풍습이 유교 사상이 우리가 있어서 이 거절을 진짜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인사라고 인식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술 한 잔도 못 하는데
0: 못 드시죠.
1: 한잔 하세요. 그러면 아이 됐어요. 그러면

0: 할 줄 아는데 못하는 줄 알고 네. 계속 꺼내요.
1: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화내죠. 네.
0: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많고
1: 네.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친구가 한 5명 있다가
1: 네.
0: 아, 이 차를 가자.
1: 네.
0: 근데 한 2명이 아유 나는 가야 돼. 그러면 저는 갈 사람은 가고
1: 그럼.
0: 그래야 되는데 네. 아유 가기는 어딜 가.
1: 끝까지 붙들고.
0: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하는 것 때문에
1: 네.
0: 그 모임이 좀 불편해지고.
1: 그렇죠. 다 같이 어색해지고 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0: 조금 안타까운 것은
1: 네.
0: 그냥 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 네 그러세요 그 정도로
1: 네.
0: 가면
1: 네.
0: 아, 좀 관계가 좋아지지 근데 않을까.
1: 근데 또 그런 거 있죠. 한 번, 아, 어떻게 하지? 한 번만 물어봐서 조금 화난 거 아닌가? 서운한 거 아닌가? 한 번 더 물어봐야
0: 그러니까
1: 되나?
0: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1: 네.
0: 아, 식사하지 마세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아, 이거 오세요. 앉아서 드세요.
1: 한 두세 번은 더 물어봐야 되는
0: 그러니까,
1: 거 아닌가?
0: 그런 거
1: 그리고
0: 같아요.
1: 또 어쩔 때도 또 그럴 때 있어요. 아니, 뭐 한 번 내가 싫다고 그랬다고 또 뭐 안 물어보냐? 속으로 한 번 더 물어보면 내가 예스
0: 그렇죠.
1: 할 텐데 그렇게 서로가 좀 클리어해야 하는 게 오히려 좋다. 는 거를 이 책은 조금 요약해서
0: 아.
1: 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0: 예.
1: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0: 아.
1: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0: 아.
1: 좋다.
0: 좋은 얘기네.
1: 네, 그래서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좀 주는 책이어서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김다슬님의 에세이고요.
0: 네.
1: 저는 이 책을 2022년에 샀네요.
0: 자, 그 책
1: 네.
0: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 과거로 뭐 저는 음악과 함께 추억 여행 가지만
1: 네.
0: 책과 함께 추억으로 가면 제가 어렸을 시절에 우리 동화책이라는 걸 많이
1: 맞아요.
0: 봤어요.
1: 안델슨 동화집.
0: 뭐 헨젤과 그레델
1: 네.
0: 대표적으로
1: 네.
0: 뭐 그런 거로 해서
1: 네.
0: 사실 동화를 많이 읽었고
1: 네.
0: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처음 접한 게 그 한국 그 유명한 소설가
1: 네.
0: 한국 소설가들은 또 호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 한두 개 정도 하나가 제일 제가 처음 접했던 책이 춘원 이광수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 흑이란
1: 네.
0: 책을
1: 네.
0: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기란 뭐 그런 거 예, 그런 게 했는데
1: 네.
0: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최인호 작가의 별들의 고향이란 책이
1: 네네.
0: 영화돼서 영화가 좀 더 히트를 쳤던 기억이 있고
1: 그 육가 단성사 술집에
0: 그렇죠.
1: 네, 간판으로 있죠. 네.
0: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만화 가게를 들어가면서부터
1: 네.
0: 또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됐고
1: 맞아요.
0: 혹시 우리 라비 씨는 만화 안 보셨어요?
1: 아, 왜 안 봐요?
0: 네.
1: 저 이거 캔디 봤죠. 베르사유 궁전 봤죠.
0: 그렇죠.
1: 그렇게 애기애기한
0: 그렇죠.
1: 예쁜 만화들도 봤지만 저는 꺼벙이.
0: 아 꺼벙이.
1: 네.
0: 예.
1: 그거 봤고 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네 꺼벙이가
0: 우리
1: 제일
0: 남자 같은
1: 것
0: 경우는 이제 그 이제 허영만이라는 지금 유명한 작가가 있어서.
1: 공포의 외인구단.
0: 공포의 외인구단은
1: 아닌가요?
0: 우리 젊은 그 어린 학생들의 아주 머리를 지진나게 했던.
1: 까치
0: 그러니까
1: 엄지
0: 이게 몇 권씩 나오잖아요.
1: 네.
0: 5권 나오고 10권 나오고 15권 나오고
1: 네.
0: 그 나오기 전날서부터 만화방에 가서 언제 나오냐고.
1: 맞아요.
0: 근데
1: 네.
0: 그 당시에는 그 만화는 집으로 원래 렌트를 해주는데
1: 그쵸.
0: 렌트를 안 해줘요. 안 갖고 올까봐.
1: 네.
0: 거기서 봐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줄 서서 빨리 보느라고.
1: 맞아요.
0: 그 정말 제가 한 6번 정도 본 것 같아요.
1: 공포의 외인구단요.
0: 네, 너무 재밌어서.
1: 영화도 있고 최재성하고 그 노래도 난 내가 좋아하는
0: 그러니까요.
1: 일이라면
0: 이렇게 영화된 네. 것들도 많고
1: 네.
0: 아마 여자분이니까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어렸을 때 그 무협지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이만큼 두꺼워요 한 권에.
1: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그 무협지 이야기 찻집이라고 올라오는 거 아시죠?
0: 올라오는 거. 근데
1: 네.
0: 그게 실제로 책이 이 정도 두꺼운데
1: 네.
0: 그게 보통 20권 이상이에요. 한
1: 네,
0: 시리즈가.
1: 네, 네.
0: 그거 하루 저녁에 다 끝내요.
1: 근데 그렇게 두꺼우면 그게 만화로 무협진 건가요?
0: 아니요. 글자로만
1: 책으로.
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단어 중에
1: 네.
0: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1: 네.
0: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한대 뜨거운 차 한 잔이 흐를 식을 시간이 지났을까?
1: 네.
0: 뭐 준생의 소년
1: 네.
0: 본인은
1: 네.
0: 탈퇴환골이 뭐냐면 이제 껍질을 벗고 멋있게 변하는 거야.
1: 네네.
0: 뭐 스승을 만나서
1: 네.
0: 마법같이
1: 네.
0: 멋있게 변해서
1: 네.
0: 뭐 그런 단어들 쓰고
1: 네. 우리 그 올라온 그 무협지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0: 네.
1: 사양귀환이었나 맨 처음에 올라왔던 거 그 말씀하신 대로 찻잔이시고
0: 그러니까,
1: 뭐 이렇게
0: 네. 마치 향 한 자루가 답할 네. 시간이 흘렀을까 휙소리와 함께 날렵한 준생의 소년 곤이는 휙하며 나르고 있었다.
1: 아 웃겨.
0: 의익 악.
1: 무협지 최고죠.
0: 오호 통제라.
1: 네. 맞습니다.
0: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네. 해서 그거에 심취해서 서로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 남자들 시절의 이야기고 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책보다는 무협지나 만화에 네. 좀 심취했던 네, 네. 그런 추억들이 있고
1: 네.
0: 그 저희는 만화 작가님을 그때 네.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 이연세 씨인데
1: 네.
0: 항상 우리는 선생님을 붙여서 이연세 선생님
1: 급존칭으로
0: 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 만화 저하고 같이 비슷한 세대에 있었으면 그때 네. 허영만 선생님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박인권이라는 분은
1: 네.
0: 그 감방 시리즈라고 해서 그 감옥 생활만 시리즈로 내는 분이에요.
1: 그래서 그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 나온 거
0: 그런,
1: 아니에요?
0: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감방 생활만 막 하고
1: 네,
0: 그런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오늘 금요일이 그땐 그랬지가 아닌데 그땐 그랬지 책방으로 갔어요.
0: 그러니까 네. 사실 LA에도 네. 항상 존재하는 게 만화방이 있어요. 만화가게가
1: 3가에 있었어요.
0: 지금 그... 웨스턴 4가에 가면 네. 만화가게인데 30년이 넘은 가게예요.
1: 아직도 그 오픈하시는 네, 거예요?
0: 네. 그 똑같은 사장님이 오픈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한 두 세트 정도는 네. 못 갖다 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네.
0: 누가 와서 또 빌려가요.
1: 맞아요. 그래서 책은 저는 잘 안 빌려줘요. 다시 그 책 돌려줘 그렇게 얘기하기도 약간 못하고
0: 그럼요.
1: 제가 아끼는 책인데 좀 더 보고 줄게 그러다가 뭐 이 친구가 뭐 어디 이사를 가거나 미안해 그 책 잊어버려서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는 진짜 미안한데 진짜 안 빌려줘 나는
0: 그래서
1: 책을.
0: 그래서 뭐 이건 좀 얘기가 다른 데로 빠졌지만
1: 네.
0: 살면서 빌려주기 조금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 네. 자동차.
1: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0: 네, 자동차.
1: 부인도 빌려주지 말랬어요.
0: 옷.
1: 아, 오.
0: 네, 근데 의외로 옷 빌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옷이. 네. 근데 왜냐하면
1: 네.
0: 옷은 불편한 게 일단 딴 사람이 입었던 거고.
1: 그쵸.
0: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고.
1: 그냥 줘야지 뭐.
0: 그 중에 하나 이 책 같은 것도 있고.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음반이 그랬어요.
1: 아,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0: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 세대에는 그 LP판이라고 해서 그 4가
1: 네.
0: 어떤 거는 구하기 힘들어요.
1: 네.
0: 근데 꼭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 돌아오질 않아요.
1: 그러니까 그럴 때 현명하게 거절을 좀 알아야 돼요.
0: 네.
1: 내가 너무너무 빌려주고 싶지만 이건 나한테 너무 소중한
0: 근데
1: 거고.
0: 한국 사람들은 주로
1: 네.
0: 안 돼 소리를 못하니까
1: 네.
0: 자꾸 딴 핑계를 대요. 야, 그렇지 않아 너 주고 싶은데 뭐 내 동생이 며칠 보고 온다고 했어. 그러면
1: 네.
0: 이제 그쪽에서
1: 네.
0: 그럼 그때 줘.
1: 그래서 자꾸 그게 거야. 변명이 되니까.
0: 그러면 난 고민거리가
1: 그렇죠.
0: 또 생기는 거야.
1: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고.
0: 그렇지.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참 아까 얘기한 그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것들이
1: 네.
0: 이 거절을 딱 이렇게 매몰차게 못해서
1: 네.
0: 그것 때문에
1: 정이 많아서
0: 네, 좀 손해본 것도 있고 뭐 그런
1: 네.
0: 생활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1: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네네네. 싶은 책은요. 아까 개산문
0: 네.
1: 얘기하셨는데요.
0: 네네.
1: 이 책을 보면 이거 제가 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0: 네.
1: 애플 말틴이라는 술이 자주 나와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맛이.
0: 네네.
1: 이 애플 말틴이. 근데 이게 또 활자가 작기는 한데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독일 출신 작가가 쓴 책이고요.
0: 네네.
1: 그 작가가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을 본인이 겪었고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이
0: 예, 예.
1: 책에 담았어요.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역시
0: 네,
1: 프랑스
0: 네,
1: 파리고요.
0: 네, 네.
1: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혼란한 상태들을 그린 책인데요.
0: 네.
1: 주인공 라비크라는 사람은 베를린 종합병원의 유능한 의사였는데 그 나치에 쫓겨서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0: 예, 예.
1: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배우 지망생 조앙 마두 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0: 네.
1: 이 책에서 주는 약간 메시지 이런 교훈 이런 거는 인생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0: 네.
1: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0: 네.
1: 제가 이 책도 한 두 번은 읽은 것 같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꿈꾸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책을 그런 메시지를 이 개선문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0: 자, 사실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1: 네.
0: 니체의 인생 수업이라는
1: 니체의
0: 책인데
1: 인생 수업 요새
0: 니체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1: 이 니체 인생 수업은요.
0: 네.
1: 제가 사실은 저 책을 샀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그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 뭐 이런
0: 네네.
1: 게 조금 유행을 해 가지고 그 책을 사려고 하다가 못 샀거든요. 근데 이제 요 책 가지고 나오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니체가 세상에 남긴 여섯 쉬운 여섯 가지 인생 지혜입니다.
0: 아.
1: 근데 제가 좀 이게 좀 궁금한 거는요.
0: 네.
1: 이걸 니체가 말한지 어떻게 알지?
0: 아, 그러니까 예.
1: 이 글로 남겼을까 이분이? 아니면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니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요.
0: 네.
1: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
0: 네.
1: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니체를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명언이 나올 정도로
0: 네네.
1: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아모르 파티.
0: 아모르
1: 파티가 이 니체하고 연관이 있대요.
0: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라틴어라고 합니다. 근데 19세기 이 철학자 니체가
0: 네.
1: 철학 중에 하나가 그런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해요. 내 인생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0: 네네.
1: 뭐 인생은 기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운명이 찾아오면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운명을 사랑해라. 운명을 네. 좀 받아들여라.
0: 네네.
1: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조금 한 가지를 해봤는데요.
0: 네.
1: 비관적일수록 낙관해라. 약간 어폐가 좀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 인생 공부 크게 했다고 생각할게. 일이 제대로 안 풀려. 아, 나 나중에 더 잘 되려고 그러나 봐.
0: 네네.
1: 이런 식으로 비관적일수록 오히려 낙관하라고 그렇게 화법을 자꾸 쓰라고 이 니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0: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0: 네.
1: 사랑 없이는 삶도 없다.
0: 네.
1: 사랑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사랑이 가져다주는 설렘은 일말의 해로움도 없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힘듦을 의지할 사람과 즐거움을 배로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기쁨 역시 사랑이 가져다주는 이점 중에 하나다.
0: 참 사랑이란 단어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1: 네.
0: 간단하게 요약해서
1: 네.
0: 라빈 씨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1: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지금 딱히 급습 질문을
0: 네,
1: 하시니까
0: 저는.
1: 떠오르는 거는 그냥 엄마가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0: 아 그렇죠
1: 그냥 네, 죽을 수도 있는 사랑 그래서 어떤 아기가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아 그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
0: 네,
1: 장윤정씨가 그 딸하고 이제 있는데 딸이 물어봤대요.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장윤정 씨가 엄마 심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그럼 나 사랑하지 마. 그랬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0: 그렇구나.
1: 네. 그럼 질문하셨던 고니 씨는?
0: 저는 사랑은 욕심 같아요.
1: 아 맞아요.
0: 사랑하는 순간
1: 네.
0: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1: 맞아요.
0: 그게 간섭이 되고
1: 소유욕이 집착이 되고,
0: 집착이 되고,
1: 네. 그러니까 구속하려 그러고
0: 내 생각한 거와 다르게 가면
1: 맞아요.
0: 왜 저럴까 하고 그때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1: 네 맞아요.
0: 저는 사랑은 욕심이라고
1: 맞아요.
0: 생각해요.
1: 진짜
0: 지나 보니까, 예,
1: 네,
0: 그게
1: 네, 네.
0: 뭐 가족이 됐던 자식이 됐던 친척이 됐건 이분 친구가 됐건
1: 네,
0: 아는
1: 네, 네.
0: 지인이라도,
1: 맞아요.
0: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거기서 빗나가게 되고
1: 오해가 되는 거고
0: 그러다 보면 투정이 생기가
1: 그쵸.
0: 되고 오해가 돼서
1: 네 그게 다툼이 되죠
0: 그거. 괜히 멀어지게 되고
1: 어색해지고
0: 그러니까 모든 게 욕심 같아요
1: 네
0: 사랑은.
1: 맞는 말이네요 고니의 예. 인생 명언
0: 예,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사랑은 욕심이다
0: 예.
1: 네.
0: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 끝날 때 항상 마지막 면에 여러분
1: 사랑합니다
0: 라고
1: 네.
0: 말씀하지만
1: 네.
0: 그러고 나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더 제 방송 듣고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고
1: 네.
0: 뭐 그런 욕심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게 좋은 욕심이니까요.
0: 예, 예, 그런
1: 네.
0: 것 같아요.
1: 근데 그 욕심이 이제 과해져서 뭐 집착이라든가 어떤 오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
0: 예.
1: 어느 정도 근데 또 너무 없어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너무 방관해 나를.
0: 아이, 그러면
1: 네.
0: 그게 무관심이라고 오해를 사.
1: 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0: 좋아하면서 왜 가만 내버려 두냐.
1: 그러니까요.
0: 신경도 안 쓰고
1: 네.
0: 뭐 이래서 알력도 생기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 김홍신 씨라고 한국의 유명한 작가가 계신데
1: 네. 네.
0: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1: 네. 네.
0: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1: 네.
0: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노시는 거 하고
1: 네.
0: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네.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1: 네네.
0: 여러분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1: 네. 네?
0: 잘 놀다 갑시다라는 얘기를
1: 맞아요. 했는데, 그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0: 예. 네. 그러니까 이 책들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우리 네. 인생 사는데
1: 네.
0: 다 그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라빈 씨 같이 우리 잘 놀다 갑시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저는 그게 아주 오늘의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잘 놀기 위해서 과거의 추억도 회상하는 거고
1: 네.
0: 우리가 소재도 만드는 거고
1: 네.
0: 다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는 거고
1: 네, 네, 네.
0: 잘 놀기 위한 다 밑거름이라고
1: 맞아요.
0: 생각을 해요.
1: 네.
0: 네.
1: 좋은 우리, 말씀입니다.
0: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1: 네.
0: 모두 애청자분들이 잘 놀다 가실 수 있게
1: 네.
0: 우리가 지금 도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희도 잘 놀겠습니다.
0: 네. 자,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1: 네.
0: 주말 잘 보내시고
1: 네,
0: 우리 또 화요일 날
1: 네, 네.
0: 뵙겠습니다.
1: 아, 여러분 내일 토요일 아침 9시
0: 아, 내일 아침 9시
1: 위크엔드수다
0: 회사도
1: 네. 찾아뵙겠습니다.
0: 참여해주세요.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청님, 네, 수업시간에 공부 전혀 안 하고 무협지만 봐서 별명이 무협지였던 학생이 생각나네요.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협지에 심취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협지에 밤을 새워 10몇 권짜리를 다 읽어내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자, 알청님, 그런 사랑은 집착, 진짜 사랑은 희생이라고, 희생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아, 멋진 곡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통기님 들어오셨네요. 오늘 토요일인데 좀 좋은 주말 보내시면 아주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새로 장만한 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저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만 치고 들어가셔도 예, 알청님, 노래에서 부르는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희생적인 사랑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들을 하고 계십니까? 자, 들어오시면 각종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들어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메디케어, 메디칼 정보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관심 있으신 주식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복권 당첨 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사히 가스값, 캘리포니아 가스값, 또 주변에 어느 가스테이션이 좀 저렴하게 가스를 넣을 수 있는지도 아실 수가 있고, 또 요새 한국 다니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 LAX 공항에 아시아나 또 대한항공 출도착 시간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또 저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면 고니의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노란 칸에 채팅창 오픈에 들어오시면 사랑방 같이 이렇게 같이 방송 시간 아니더라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0: 전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2: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2: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김수정기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귀에 문제가 생겨서 이어폰을 당분간 금지하라고 오늘 스테로이드 테이퍼링으로 드시기 시작했다고 당분간 집에서 돌려보기 할게요. 속상해요. 사랑 이야기 하고 싶어라. 네, 빨리 아주 건강하게 쾌차하셔서 좋은 귀로 저희 방송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일부 마지막 곡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하고 좀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 풍선 좋아하십니까? 노란 풍선 어떠세요? 네, 권진원의 노란 풍선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5: 신의 눈물 에메랄드 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6: 아주 좋은 아주투어.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8: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7: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8: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7: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13: 여행사. AM 1150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샌디송님이 또 좋은 정보 보셨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 한국 영화입니다. 신의 악단,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영화 무료 관람 마지막 기회랍니다. 새생명 비전 교회에서 30분 일찍 가시면 팝콘, 피자, 음료 무료로 제공된다니까. 아, 샌디님 수고하세요. 아, 벨리가 더울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고요. 알청님, 대부분의 사랑은 유효기간 있죠.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는 방부제 사랑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참 더운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우리 분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확장 이전한 우리 강병선 침뜸병원의 우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 무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래간만에 뵙는데. 네,
1: 지난 주가 초복이 중복이었죠, 중복.
0: 네, 중복.
1: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말복인데.
0: 네.
1: 와, 진짜 이 복날 더위라는 게
0: 그러니까요.
1: 네, 실감하네요, 여기
0: 그러니까.
1: 캘리포니아에도.
0: 아.
1: 네, 저도 뭐 그냥 삼계탕, 전복, 그다음에 뭐 추어탕 이런 걸로 이제 보양식을 했지만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쌍화탕.
0: 아, 예,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1: 네.
0: 우리 원장님 자신은 건강 유지를 물론 뭐 지금 네. 음식도 드시는 거지만
1: 네.
0: 요새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1: 네.
0: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1: 네.
0: 본인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1: 저는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0: 아,
1: 그래서
0: 뭐
1: 무조건 11시 전에는 취침.
0: 아, 예, 예.
1: 그리고 5시 반에 뭐 잠을 뒤척이도 뭐든 딱 일단 다시 가는
0: 아예 일찍 일어나시고
1: 열면 이제 동네 한 바퀴
0: 네네네.
1: 딱 3마일이거든요. 3마일 마라톤부터 시작을 합니다.
0: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좀 그 신진대사가 많이 공급되겠네요.
1: 그럼요. 일단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뭐 3마일 정도 하면
0: 네네.
1: 그러니까 일단은 누군가 우리 처음에 이제 그 마라톤 코치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어서면 4분의 1 뛴 거고 문 밖에 나가면 4분의 3 뛴 거라고 그랬듯이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니까 확실히 처음에 그게 3마일 정도를 뛰고 안 뛰고의 그 차이가 하루가 굉장히 틀려요. 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1: 예, 예, 예, 예.
0: 자, 이제 오늘은 어떤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1: 글쎄요, 이제 미국에 온 그 계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0: 네.
1: 뭐 일간지에도 계속 칼럼을 쓰지만
0: 네, 네.
1: 저는 그 이렇게 더운 때는 항상 저도 힘들죠.
0: 네, 네.
1: 힘들면 그 가장 사람이 고난했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용기가 나거든요, 오히려.
0: 아,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제 왜 그 뭐 스페인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또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0: 네네네.
1: 우리가 이제 긴 요정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난주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은 그 PCP가 저기 태평양 연안으로 우리 여기 그 멕시코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멕시코 경계선인 그 우리 저쪽 그 샌디에고부터
0: 네네.
1: 산 등성이를 타고 캐나다 전까지 가는 게
0: 네.
1: 약 한 3800킬로를 구간 구간별로 갔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와, 그 이 더울 때 왜 그렇게 고행을 하는가 생각을 하면 근데 그러한 고행 속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극한 상황도 맞아보면서 자기의 이제 또 다른 이면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저 역시도 가족들 데리고 이제 한 22년 전이죠. 아, 2004년도에 제가 그 히말라야.
0: 가족들하고 다녀오셨어요?
1: 아니, 이제 이민을 하기 전에 계기는
0: 예, 예.
1: 제가 이제 그 히말라야 원정대에 제 의료팀장으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러세요?
1: 네.
0: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1: 저는
0: 거예요?
1: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산악대원은 8명인데 산악대원들은 이제 다 8848 에베레스트를 이제 승정하는.
0: 끝까지 올라가는 거.
1: 그게 이제 이 산악대의 가장
0: 네.
1: 로망이죠.
0: 네네네.
1: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게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원정대의 최소 예산이 5억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입산료가 1인당 10,000불이에요.
0: 입산료만?
1: 네. 그러니까 네팔 정부는 사실 그 정부의 반 이상은
0: 에베레스트
1: 거기에 그 산에 그 입장료로만 국가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8명이지만 이제 서밋 할 팀은 이제 5명으로 잡고 5명이 이제 처음 카트만두에 들어가서 이제 서밋을 할 사람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10,000불을 내면 이제 5개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돈을 절약하려고
0: 예, 예,
1: 이제 3명만 서밋을 받고
0: 예.
1: 그렇게 시작하는 국가도 있어요. 근데 그 5명 중에서 사고로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8848 그 멀리 그 산에 그 국가원 정보원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모두 그러니까 서밋을 안 받은 사람이 올라올까봐
0: 또 검시관이 있군요. 야 대단하네.
1: 그러니까 그런 거 아꼈다가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네네. 아예 산악인들은 그걸 정상적으로 만불에 등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03년도 갔을 때는 그게 이제 그 히말라야 첫 등정이라죠. 네. 첫 등정 50주년 기념해 갖고 네. 그때 막 전 세계적으로 그 이 산악 입장료를 네. 할인을 해줬어요. 30%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산악대원들이 아이고. 많이 모여있을 때 하필 또 저는 구당 선생님한테 가장 그 이 산악인들의 그 제 친구가 산악대장이었거든요. 네네네. 고민이 뭐냐면 이 고산증.
0: 그렇죠.
1: 이 고산증이 네. 증상이 너무 많아요. 설사, 배탈, 그다음에 어지럼증, 그다음에 구토, 뭐 이게 뭐 중풍 오는 것처럼 한쪽이 저리고 이런 것들을 산악대장이 전 대원들을 살펴야 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산악대원장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카트만두에서 이제 짐을 싸는 게 한 달 걸려요. 3, 4주.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2월 말에 가서 예, 예. 3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산에 올라가면서 써야 될 연료, 식료품 등등. 그래갖고 그게 한 3, 4주 정도 이게 이제 챙기는데 이게 셀파가 한 30여 명이 붙어요. 우리 산악대원을 8명을 예, 예. 이제 등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셀파 팀들이 이제 8팀이 부착하는데 예.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야, 뭐 셀파가 그렇게 많아 그렇겠지만
0: 예, 예.
1: 일단은 짐을 나르는 그, 그 야크라는 그 있잖아요. 그 거기에
0: 네네.
1: 그 야크라는 거를 운용하는 야크 셀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게 같은 걸 이제 머리에다 이는 그 또 짐꾼 셀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리 맛있는 거를 또 요리해 주는 요리 셀파들이 또 한 팀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이제 그 각가지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이렇게 소품 챙기고 뭐 이런 또 셀파 팀이 있고 그러니까 8개 셀파 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셀파 팀이 이제 등종. 그러니까 거기 이제 현지 산악인들 출신들이에요. 그 셀파를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친구들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근데 그 친구들 또한 뭐냐면 아시안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랑 원정을 몇 번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0: 그만큼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인정
1: 최고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2003년도에 갔을 때 대한민국의 그 익스피어리언스 산악의 그거를 30년을 잡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근데 일본은 50년이 넘었어요. 원정 산악의 역사가.
0: 예.
1: 근데 10대 8848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계의 극지에 8천 못 네네. 이상 되는 봉우리를 올라간 사람이 대한민국은 5명이 있었어요. 일본은 3명밖에 없고 영국 한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독종이냐면
0: 네네.
1: 제가 그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대원들의 이제 그 침뜸 의료대장으로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베이스 캠프 가는 게까지 가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한 거의 4분의 3 지역에 가니까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셀파가 이제 안내하더라고요. 저기에서 70%는 너희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등정을 하다 죽은 자기네 동료들이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독종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셀파들은 이게 자연이 열어주지 않으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한대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 그래서 사고가 많은 거야. 본인들은 살아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밧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다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등정을 할 때 산악대장은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산악대장하고 같은 친구니까 같은 텐트를 썼는데 얼마나 제가 그 힘이 들면 저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잖아요. 의료 대장으로서 이제 참여를 첫 참여를 한 거잖아요. 다음에 이제 구당 선생님께서 한번 참여해봐라. 왜 고산증 뜸이 최고다.
0: 야 그렇구나.
1: 그거 하나만 믿고 간 건데 와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그 극한적인 그 그런 이제 빙설과 그런 거를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지쳐버리면 8명이 그 목적지인 거기 이제 그 호텔이지 말이 판자떼기 같은 게 그런 거 그 놀지를 하는데 그런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못 올라가면 해가 저물어 버리면 이제 야박하는 거예요. 얼음에다가 그냥 텐트를 이미 치고. 그러면 저 하나 때문에 우리 등정대원들 8명뿐만 예. 아니라 30몇 명에 있는 서포트 팀들이 다 야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산행이 안 돼요. 왜? 그래도 롯지라고 판자택이 같은데 호텔에서 그래도 몸을 풀어야지 그 다음 날 여정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극한 상황이 와 정말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오죽하면 제가 친구 대장이랑 같이 텐트를 썼는데 친구 대장 무릎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크레파스라죠 그걸 찍는 그걸로 아 무릎을 이 녀석을 칠까? 왜냐면 내가 힘이 드니까 그런 나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뭐 친구가 이것 때문에 무릎을 다쳤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루 이틀을 쉬지 않을까 이런 나쁜 생각도 들지만 결국 이를 악물고 예비일 한 번도 없이 8명의 산악인을 다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역시 뜸입니다. 뜸이 고산증에 아주 최고예요.
0: 그만큼 효과가 있다.
1: 구 선생님께서도 해봐라. 야 옛날 50년대 60년대 우리 시골에서 폐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0: 네네네.
1: 폐병이라는 게 결국은 이 폐가 이제 산소 공급을 소화를 못하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등 뒤에 있는 폐수공항이라는 자리를 매일 뜸을 떠주면요. 폐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그거 믿고 간 거예요. 저도 참 대단하지. 3개월을 와이프한테 그거를 이제 허락을 받고 거기로 올라갔으니. 근데 역시 구당선생님 말 맞다나 폐수공항을 그 카투만두 도착해서부터 계속 제가 보양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비 일을 한 번 없이 우리가 이제 베이스캠프까지 올라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약 한 38개국, 한 40여 개국 네네네. 되는 산악인들이 만나니까. 근데 그 산악인들이 이게 참 정기 없는 곳에서 가장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닝룸이라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네네. 사이에 네. 사람들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네, 화로 같은 걸 피워놓고 이제 거기 자가발전소로 이제 약한 불을 켜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든 산악인들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인기 있는 데가 사람이 몰리는 데가 역시 음악이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뭐 하모니카를 갖고 온 친구, 조그만 기타 같은 걸 갖고 온 친구, 음악이 들리면 사람이 몰리더라고. 왜냐하면 그 천연 자원에서
0: 그렇죠.
1: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거는 음악밖에 없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밝은 물빛에서 이제 너 어디 아파? 자기가 발목이 아파서 내일 산행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거기다 뜸을 떠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 우리 텐트 쪽으로 오는 거야. 야 너희들 어디 로지에서 자냐? 언제 도착하냐? 그럼 대장들끼리 이제 무전으로 연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다가 제가 이제 침뜸을 하니까 제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야.
0: 그랬구나.
1: 그러니까 인기가 이제 음악 다음에는 아픈 곳.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아침마다 우리 산악대장은 화장실로 가요. 각 텐트에. 그다음은 텐트 옆에 있는 화장실 전용 텐트를 치는데 거기에 변을 살펴보더라고. 왜냐하면 이 대장 말을 안 듣고 자기의 이제 독특한 나름대로의 이제 고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장들한테 말을 안 해요. 자기 혼자로 인해서 하루 이틀 늦어질까 봐. 왜냐하면 고산병의 가장 큰 약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하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0: 네네네.
1: 이게 가장 원칙이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대원들이 자기 때문에 모든 대원들이 쉬거나 내려가면 안 되니까 자기의 증상을 숨겨요. 그 숨기는데 뭐 열 없는 거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대장은 변을 보더라고. 항상 가서 남이 본 똥이죠. 똥을 헤쳐보는 거 막대기로. 어느 놈이 설사했나. 어느 놈이 혈변을 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눈 덮여 있는데 눈이 좀 수상하다 그러면 그걸 헤쳐봐요. 각혈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대장의 역할이 대단하더라고요.
0: 그 참 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아무리 다큐멘터리를 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1: 그렇죠.
0: 사실
1: 네.
0: 공중 비화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1: 어쨌든 뭐 저는 친구지만
0: 네.
1: 야, 참 이 대장이라는 게 대단하다. 이런 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측하고 근데 이게 이제 같은 그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국가들끼리 경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 캠프에서 가장 좋은 입지에 베이스 캠프를 쳐야만 이제 C1, C2, 캠프2, 캠프3를 빨리 갔다 빨리 치고 빨리 왔다 빨리 치고 그냥 보급품도 빨리 나르고 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장소로 베이스 캠프를 찾아야 되니까 먼저 출발하려고 하고 또 먼저 출발한 팀이 고산증 때문에 한 명이 고산병이 걸리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이틀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가다가 뭐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들으면 셀파를 네. 데리고 누가 한 명이 그게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진짜 인생의 다반사인 모든 그렇죠. 생로병사의 현장이 다 있죠. 네, 하여튼간에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베이스 캠프지만 그렇게 제 그 팀과 뜸으로 8명의 대원을 결국은 다 올렸고 거기에 우리 또 대원들 4명이 완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결심을 한 거죠. 야 이렇게 큰 산을 만났는데 내가 이거 대한민국에서만 이게 네, 침뜸을 할 게 아니다. 해갖고 이제 2003년도에 그 원정대를 꾸린 그 저 나름대로의 어마무시 진짜 대단한 대단한 광경이죠. 근데 네네. 그게 에베레스트 산을 보니까 제가 조그만 그 희망이 확 커지더라고요. 가자 미국. 그럼 가족들은 뭐 등등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데려가자. 혼자는 도저히 네네. 적응을 못할지도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거고.
0: 야, 그리고 이제 엄청난 예.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된 거네요.
1: 네네. 결국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선배님들 또 선배 한의사들이 제발 코리아타운에는 하지 마라. 왜 100명이면 2명 성공할까 말까.
0: 아,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 진심으로 예, 예. 조언 돈 못 번다 그렇게 된 거예요.
1: 이게 뭐 한인타운은 뭐 웬만한 뭐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도 네. 뭐 대한민국에서 뭐 다 성공한 데가 오면 100군데가 오면 2개 결국 살아 있잖아요.
0: 그렇잖아요.
1: 98개는 뭐 예. 다들 그냥 실패하고 돌아가거나 또 뭐 성공했다고 뭐 뉴욕 지점 냈다가 또 다 같이 망하고. 네네. 근데 한의원은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만 해도 한 이 집 코드 6개를 찍어보니까

0: 진리잖아, 진실이고. 그러니까 나는 뜸으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 또 구상 선생님이 또 제 개업식에 와서도 야 너는 될 것 같다. 왜요? 어. 뭐 자기가 당신이 다녀봤는데 뜸뜨는 한 이유는 없더라.
1: 어.
0: 그래서 아 그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어. 역시 이 침과 뜸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1: 아, 그렇구나. 그 사실 제가 볼 때도 물론 뭐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뭐 한의원 분들도 많이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약 같은 거를 많이 잘 만드시고 효과를 보시고 한데 제가 볼 때도 저는 뭐 뜸은 별로 떠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열을 가해서 내 몸의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네.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직접적이니까 저는 효과가 분명히 많다고 저도 느껴요. 사실은
0: 네, 네, 네.
1: 그런 거.
0: 네, 근데 그러니까 가장 이게 원초적인 입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과연 사람들이 아픈 것을 어떻게 얘기했을까?
1: 네, 네.
0: 과연 뭐 이렇게 뭐 허다못해 누가 무거운 사람이 뭘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그럼 제일 먼저 만져달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뭐 몸을 못 쓰니까 만져준다는 건 다 물리적인 거예요. 두들기기도 하고 문질러 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괄사라고 물소별로 막 피부를 자극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뭔가 약효한 걸로 찔러봤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석기무시대 때 네. 지금도 돌침이라는 원형이 남아 있어요.
1: 네, 네, 네.
0: 돌 석기시대 때는 돌로 했을 것이고
1: 아.
0: 이게 이제 청동기 문화로 오면서 이제
1: 네, 네.
0: 동은 더 얇게 만들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때 이제 동침을 썼고
1: 아.
0: 그다음에 이제 철기 문화로 오면서 금속이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금속으로 썼고 우리 조선 시대 때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출 기술이 없으니까
1: 그렇죠. 예.
0: 우리가 바늘로 대장장이들이
1: 그렇죠. 예, 예.
0: 이제 젓가락을 좀 더 뚫겨 갖고 만든
1: 네.
0: 게 이제 대침이에요.
1: 대침.
0: 예,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침으로 옛날에 소독약이 어디 있습니까?
1: 머리 이렇게
0: 머리기름으로 이렇게 득득해 하고 너무 그냥 무지 아프잖아요. 그래도 금속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뇌신경에다가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치료 호르몬
1: 예.
0: 치료 효과가 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 어떻게 우연히 이제 화로불에서
1: 네.
0: 아픈 다리나 아픈 허리에 불꽃이 튀어서 어, 야 이거 불꽃이 튄 자리부터 안 아프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뜸이 발달이 된 건데 낙엽을 띄워서 붙이니까 이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낙엽은 뭐냐면 물집이 잡힌단 말이에요.
1: 네.
0: 화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게 쑥이 가장 잘 참을 만한 온도로
1: 네네.
0: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신기하게 강화도 쑥은 또 더 참을 만한 우리가 이제 사우나탕에 가서
1: 예, 예.
0: 이제 보통 이제 온탕이 46도라 그러더라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열탕이 이제 52도, 53도, 55도가 오 시원하다. 이제 뭐 할아버지가 손주 이렇게 들어오라 그래갖고 손주가 왜 그런 용담도 했잖아. 할아버지가 시원하다고 들어갔다가 그런 것처럼 참을 만한 온도가 54도, 55도래요. 이 강화도 쑥이 53, 54도만 온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침과 뜸이 이제 의료 행위로 이렇게 이제 2000년 동안 역사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LA 와서 접목을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 있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아 한의원이라는 이름을 빼고
1: 네.
0: 침뜸병원으로 하자
1: 그렇게
0: 시작을 한 거죠.
1: 이게 오늘 역사가였네요. 제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아 그 우리 할머니 사는 강원도 화천에 놀러 가면 거기 저희 할아버지가 아 이래서 곰잖아요.
0: 네.
1: 곰은 부잖아요.
0: 네.
1: 그러면 바늘을 달궈서
0: 네.
1: 구멍을 내서 고름을 뺀 다음에
0: 그렇죠.
1: 그 자리에다가 담배 불로
0: 네.
1: 가까이 대서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0: 맞아요.
1: 어렸을 때 그랬어요.
0: 네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1: 네.
0: 우리 몸에다 어떻게 이제 어떤 액티브한 걸 뭘 좀 자극을 줘야 되는데
1: 네.
0: 화상을 자극을 주면 우리 오늘도 그런 환자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 벌레 물린 거 진짜 안 난대. 그래서 뜸을 떠들었더니 너무 신기하게 안 가려운
1: 그러니까 그때
0: 거예요.
1: 담배 불로 네. 가까이 대서 뜨거울 네. 정도로
0: 네, 맞아요.
1: 달궜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기 뭐 문이 닫혔어요. 꽝꽝꽝 여기 좀 문 좀 열어줘요. 이게 뭐냐 물리적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물리치료잖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럼 전화로 우리가 911을 부르는 게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전기 신호로도 사람이 늦게 와.
1: 네.
0: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은 뭐예요? 여기 창문에다 커튼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연기를 보고 그냥
1: 네,
0: 소방서들이 그렇죠. 올 때 그냥 오질 않잖아요. 그냥 경찰에 보내고 그다음에 주방위군까지
1: 네,
0: 불이 심각하면
1: 네.
0: 주방위군까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도 화상에 대한 그 자극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당뇨

0: 의 발가락이 썩었을 때 우리가 이제 썩었는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뜸을 떠서 발가락이 뜨거움을 느끼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그 유튜브 거기에 보면 당뇨로 인해서 절단돼야 되는 발가락이 뜸을 떠서 살린 그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무릎에 할머니들이 그때 의료 시설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기억이 하실 거예요. 할머니들이 무릎에 쑥뜸을 떠서 고치신 경우가 많거든요.
1: 와,
0: 지금처럼 무릎 수술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도 그렇게 무릎에 뜸을 떠서 당신이 농사 생활을 다 하고 다 자기의 생명만큼 살다 가신 할머니. 그런 게다 뭐냐면 경험 이야기예요.
1: 참, 오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강병선 원장님이 왜 미국에 오시게 됐는지 또 병원 이름이 왜 침뜸병원으로 됐는지 그 역사를 참 많이 듣고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의원은 주변에 많이 타운에서 볼수 있지만 침뜸 전문 병원은 극히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고산증이란 병에
0: 그것도
1: 뜸이
0: 탁월해요.
1: 그렇게 탁월하다는 거.
0: 근데 이게 참 글쎄요. 저도 하루에 뭐 40, 50명 환자를 보지만 우리가 침만 우리 병원에서 났다 하면 그렇게 많이 올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침은 아프잖아요.
1: 그렇죠.
0: 저도 침을 몇번 맞았는데 좀 살만해. 그러면 더안갈것 같아요.
1: 그렇죠.
0: 왜냐면 아픈 걸 찌르니까. 근데 뜸을 떠주면 참 묘한 게 아뜨하면서 아주 묘한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리 보험회사가 뭐 24번, 36번,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무제한으로 주는 보험회사가 해드려도 그게 침만 놓으면 안올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뜸맛이 묘한 게 있어요. 살갗에 살짝 아뜨하면서 시원한 감이 며칠 가요. 그런 맛 때문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1: 그렇구나.
0: 우리 LA 한인타운도 침뜸을 이렇게 하는 병원은 계속 환자들이 꾸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그렇구나.
0: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런 걸또 특히 이게 이제 만성 통증에는 참 뜸이 같이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1: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그 아픈 거 참지 마시고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림픽 갤러리 옆 미아리 칼국수 옆에 아주 크게 간판이 돼 있어요. 그리고 213-385-7979, 385-7979로 예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고맙게 쌍화탕 선물로 주셨는데 쌍화탕 얘기 좀 해야죠 또.
0: 여름철 보양식
1: 특히 여름에는 좋을 것 같아요.
0: 많죠. 뭐 추어탕, 뭐 염소탕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 역시 쌍화탕은 여러분들이 잘 감기 때 먹는 약이 아닌데
1: 아, 그러니까
0: 자꾸
1: 그렇게 알고
0: 감기약
1: 있죠.
0: 감기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진단 주변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약들이 있지만 저는 뭐 원방은 쌍화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특히 이 열대야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도 쌍화탕이 참 여러분들 잠도 잘 오게 하고 그다음에 일교차가 심한 감기에도 또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이렇게 보약 개념이라는 게 불신 때문에 왜냐하면
1: 그렇죠.
0: 이제 한약재가 과연 이게 정말 근데 가까운 한의원에 믿는 한의원 가서 사실 쌍화탕을 이렇게 열흘 단위로도 팔거든요. 그렇게 저잡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1: 지난번에 우리 저 원장님과 함께 궁중비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옛날엔 쌍화탕이 아주 남성들한테는 최고의 정력제로 쓰셨다니까 뭐 방송이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정력이 보강이 돼야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하고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 가외 질문인데 마라톤 열심히 하세요, 요새도?
0: 요즘에 또 롱비치 마라톤 신청을 해놨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1: 언제 하죠?
0: 10월 7일 날, 10월 11일.
1: 그럼 그건 완주하는 거예요?
0: 저는 하프만 합니다. 왜냐하면
1: 하프면.
0: 완주를 하게 되면 일요일 날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환자를 못 봐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토요일 날 행사에 있는 이제 우리 이제 백비어 마라톤 이런 거는 제가 완주를 신청을 하는데 또 일요일 날 있는 거는 하프밖에 못 해요.
1: 근데 하프도 사실 대단한데요.
0: 13마일,
1: 13마일,
0: 장난이 아니죠. 그것도 이제 시간 내에 들어온다는 건
1: 그러니까요.
0: 보통 관리하지 않으면 힘들죠.
1: 제가 가끔 그 인터뷰하는 알렉스차 변호사님이라고
0: 변호사님도
1: 계신데 여섯 번 완주하셨대요. 이번에 뭐 10월에 시드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참 그 이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역시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1: 대단해요. 저 그 한인회관에 있는 한 법무사라고 여자분인데 그분도 네. 올 10월에 이제 완주를 목표로
0: 맞아요,
1: 지금
0: 맞아요.
1: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이, 대단한 거예요. 네.
0: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기한 게 네. 혼자서는 안 돼요. 이 마라톤도 그렇고 산행도 네네. 그렇고 네. 같이 하면 되는 것들이 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마라톤은 꼭 어떤 모임에 들어가야 돼요.
1: 네네.
0: 왜냐하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운동하러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회원들 보러 가고
1: 네네.
0: 그다음에 또 내가 만약에 그날 음식 봉사다 그럼 또 음식을 미리 해갖고 가야 되니까 가게 되고
1: 네네.
0: 또 안 나오면 걱정할까 봐 가게 되고 그러니까 문만 나가서면 이제 그날 뛴 거예요.
1: 아 그랬구나. 자 여러분 오늘 좋습니다. 금요일이잖아요. 저녁에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원기를 위해서 삼계탕도 좋고 추어탕도 좋지만 쌍화탕 한 팩 사가지고 가서 남편에게 드리면 아 참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입니다. 강병선 침뜸병원 213-385-7979 전화하셔서 찾아뵈서 뜸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0: 뭐 이제 금방 이제 8월 또 갈 거고
1: 네네네.
0: 그러면 이제 9월부터 또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시니어
1: 그래, 예.
0: 지금 60년생들도 이번에 보험을 받거든요.
1: 아, 예, 예,
0: 다들 메디케어 받으시는데
1: 네네.
0: 뭐 아예 내가 뭐 이제 한의원을 뭐하러 가 하시는 분들도
1: 네네.
0: 이제 오, 참 이거 다 쓰기 전에 가야 된다 해서 이제 9월부터 바빠지는데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다가
1: 네.
0: 미리 이제 아픈 걸 예방하는 예방의학이 침뜸은 탁월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1: 네네.
0: 주변에 있는 침으로도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뜸을 같이 뜨는 한의원에
1: 네.
0: 꼭 이렇게 메디케어로 네.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라디오 눈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세인트님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아저씨도 토요일이니까 아, 좋은 주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달립니다. 슬퍼지게 하기 전에 쿨!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3: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우리가 남이가 남 아니죠. 자, 서지호의 노래였습니다. 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포함됩니다. 적정량의 커피가 집중력도 높이고 또 에너지를 증진하며 폴리페놀 성분이 여러 만성질환 발병을 위험을 낮추는 건강 효과를 낸다는 게 영국

0: 일리메일의 커피의 건강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령병대로 최적 섭취량이 나왔습니다. 30대는 최소 하루에 두 잔 정도, 40대는 하루에 세 잔 정도, 조금 올라갑니다. 50대는 하루 최대 다섯 잔까지. 오, 와우. 60대 이후는 하루에 세 잔에서 다섯 잔. 저는 다섯 잔까지 수용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가운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정말 반갑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근데 커피라는 것이요, 여러분 재현은 어렸을 때 커피를 배울 때 좀 잘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커피의 그 맛이 아니고, 사실 한국에서 커피를 마시면 한국에 저 어렸을 때는 내리는 커피가 아니고 그냥 뭐 동서식품, 뭐 동심, 맥심 커피 이런 거 가루 커피를 넣고 프림을 넣고 설탕을 넣어야 그게 커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연유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연유에 또 굉장히 침취해가지고 달달한 연유 커피를, 한국의 그 길거리 토스트 집에 가면요 꼭 연유 커피를 타줍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커피에 또 돼서 이제는 아주 그냥 믹스 커피, 그 여러분 그 노란 박스 있잖아요, 연화표라고 그러죠, 그거를 제가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커피보다 그거 하나 넣어가지고 진하게 몇 모금 마시는 게 아주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한국의 에스프레소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는지요? 근데요, 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낮에 커피를 조금만 마셔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연하게 드시거나, 근데 특히 여러분 그 스타벅스 커피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그 스타벅스 커피는 얼마나 진합니까? 그런데 사실 또 그 아이스 커피, 냉커피는요, 또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주는 그 아메리카노에다가 얼음 둥실둥실 끼워가지고 설탕 조금 넣어서 쫙쫙 먹으면 아주 갈증도 없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커피 드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큼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름에 달달한 냉커피, 또 뭐 아이스 프라포치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윕크림 얹어가지고 갈증 해소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6: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5: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6: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5: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달 또 이번 주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7월 달에도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 덕분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는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올리겠습니다. 8월에도 변함없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이번 주 충전해가지고 월요일 날 8월의 첫 주 멋지고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께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포함해서 멋진 주말들 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일하시고 쉬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원래 팝송을 잘 안 트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7: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너무 덥다 보니까 여기저기 뻥뻥 뚫린 옷을 찾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피부 결점이 드러나서 민망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목이나 겨드랑이에 오돌토돌한 작은 살덩어리, 이게 원래 있었나? 이렇게 많았었나 싶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대부분 통증도 가려움도 없이 방치하는데 사실 손으로 뜯어내거나 손톱깎이로 잘라내보기도 하고요. 바르면 없어진다 이런 유튜브 광고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프진 않은데 괜스레 성가신 이것 바로 쥐젖이죠. 어미쥐의 전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고요. 양성 종양입니다. 네, 양성이기 때문에 미용 문제 외에는 건강상의 큰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 발생 원인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뭐 눈꺼풀 같은 부분에 자주 생기는 걸 보면 서로 마찰하는 부위에 잘 생기는 것 같죠? 일반 인구에서 쥐젖의 유병률은 한 50-6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절반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것이죠. 남녀 유병률은 비슷하고요. 40대 이후에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50-60대가 되면 약 3분의 2에서 쥐젖이 생기는데 이건 그냥 평생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스스로 그걸 제거하겠다고 손으로 뜯거나 손톱깎이로 자르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다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흉터로 남아서 오히려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 주위에 쥐젖이 오돌도돌해서 보기 싫고 목걸이로 좀 가려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어쨌든 자극을 주는 건 좋지 않다고 하죠. 방치해도 악성으로 발전할 위험은 없습니다만 여러 개가 반복해서 생긴다, 크기가 좀 커진다 이럴 때는 피부과를 찾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을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숨겨진 은혜, 예비된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길입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우리 에스더서 2장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영과 육을 깨워주시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2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4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1장에서 세상 권력의 허무함과 또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누하, 참된 안식, 위로, 평안 이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2장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의 시작은 폐위된 와스디를 잊지 못하는 그 왕의 분노와 그 왕후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거국적인 규모의 미인 선발대회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왕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세속적인 쇼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 잔인하고 소모적인 권력의 각축장 한복판에 포로의 자손이자 고아였던 하닷사 에스더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아름답고 최고의 조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자, 소외된 자, 갈 곳 없는 자를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에스더의 야망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장소에 에스더를 배치하시는 거죠. 구원적 배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는 고난, 환경, 억울함, 속상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섭리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에스더 2장 15절 그리고 17절 살펴보시면 에스더가 왕과 궁궐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해요. 은혜, 헤세드란 단어죠. 헤세드는 뭐 럭키 그런 의미보다는 긍휼과 신실함이 담긴 하나님의 전적 은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묵묵히 정결함을 지키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침묵과 인내의 시간은 에스더가 왕비로서의 자격을 갖추어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준비의 시간이었죠. 이 시간이 거룩함이죠. 우리는 지금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창고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감추어야 할 것 같은 위축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억울함, 또 인내, 버텨야 하는 일, 견디는 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왕비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빚어내고 계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의 시간이기죠.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도 있죠. 세상은 우리 가정을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런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바라보고 계시죠. 와스티 왕후가 폐위된 자리에 에스더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닥친 예상치 못한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죠. 지금 우리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의 오만함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가,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환경의 무대 위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서사를 펼쳐주시는 골든타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란이고 어려움이고 위기지만 구원사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해서 제국 전체를 움직이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127도에 또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는 그 과정, 대신들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에스더 한 여인이 등장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화 촬영장이죠. 세트장을 이렇게 꾸미신 거죠.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걸 믿습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엄청난 하나님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베푸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순간이 찾아오거든 가족들과 함께 올 스탑, 그 자리에서 다 멈춰서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뒤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게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섭리의 현장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견딜 때 우리 가정에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메누하, 참된 위로, 안식, 평안이라고 했죠. 예, 메누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숨겨진 은혜, 예비된 구원의 역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헤세드를 우리가 감동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닌 걸 믿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 지방의 127도가 움직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 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자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어둡고 거짓이 많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게 돼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0: 옷 입었느니라. 그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옷은 신분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의 빛을 입고 또그 옷은 흰옷인데 그 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세마포 옷, 흰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큰 좋은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셔서 비를 주시되 이 세상에서도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약한 사람, 또 약한 사람이 죽이고 강한 사람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강한 사람은 살게 되어 있고 약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것.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시민권자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듯이 우리도 또한 다른 생명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사람을 살릴 때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특별한 신분이요.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법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그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야.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

0: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어리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어라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간에 뭐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비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가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께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페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대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그리고 그 언약계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약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한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로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 내게 만나를 먹이 쓴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기본들이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 세상에 빛이다. 너희 세상 소금이다. 빛은 착한 행위가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행케 하는 말입니다.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된다. 집안 사람한테. 남에게 비추는 게 아니고 집안 사람한테 먼저 빛다. 등불 앞에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이 드나니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내 머리처럼, 그 사람이 무식하든 무식하지 않든 그 사람의 말 성경이 떠나지 않는데도 옳든 옳지 않든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남편 아내의 말에 자기 몸처럼 마음에 아내가 싫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죠. 사랑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지금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조건에서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고백한 여러분과 나는 누구보다 다 이 성경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경책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 구약, 바로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로 뭘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이 합쳐져서 선포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말씀을 전혀 몰라도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합쳐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약으로 볼 때 설교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헤매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왔으면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왔으면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니?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옷을 레몬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를 향하라 영생을 얻는다. 신약에 와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뜻대로 하면 영생한다, 회개하면 영생한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이 말을 신약으로서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아멘.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뜻은 다 하늘을 독한다, 즉 택한 자를 뭘 맺고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 그 중에서 바로 출애굽사상. 출애굽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를 믿기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고백하는 가정과 그에게 말씀을 주는 가정과 그리고 민수의 생활하는 가정과 즉 교회 생활하는 가정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가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아멘. 그런데 이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속과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아 그 반석과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강력해서 멸망을 받았느니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하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했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즉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민수의 생활 38년 동안의 목회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한 사실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까닭에 또 자기가 자문하는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손자들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 제자들 나온 앞에서 정말 모압 평지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력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한 목적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결론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백성은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다. 아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결론부터 보여줍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 더불어 온 이스라엘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잠잠이들아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다. 아멘. 율법은 명령과 규례고 아버지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마지막 설교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애서로 그냥 길어듣고 흘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게 헛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말들 듣지 말고 왜 모세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까지 피를 토하는 그 신명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했겠나? 그만치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필요하다. 왜?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백한 민족에게 율법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기만 가르치는 아니다.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에. 30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다, 내가 오늘 내게 전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에게 명백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너희의 생명.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신약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고, 나중에 설명했지만 신명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율법은 너희 조상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이 율법이고,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 오되, 어떤 누가요?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 되.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화면 들어갑니다. 시작.
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4: 자,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영생의 주인 대신 영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말을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4: 많은 사람이 율법에서 몰라서 그래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란 기록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시작.
5: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4: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은 다른 말로 못 얻는다. 영생.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왜 설명합니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하는 입장에서 다수가 멸망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율법도 듣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전하는 율법을 듣고도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때로는 큰 소리치면서 때로는 애원하는 소리라며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는 법입니다. 아멘. 바로 이 율법은 바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다시 신명기입니다.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며,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고백했다면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위에 뭐가 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즉 모든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데 죽은 데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여 또 다시 죽겠어. 계속해서 그 말이지 맞죠?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심판한다. 아멘. 성전에서. 마태복음의 7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하면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출애굽기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계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설명하면서 7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이오 시문에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형어 하나님이다. 고린도 10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리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 대답해 가리되 바리나 시몬은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고린도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시작
5: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바울이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헬륨이 하나님이 알게 했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인데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지 그 제자들에게 설명한 장면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되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하매.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 아멘. 그리고 7장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자,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더러 주의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목회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목회하고 귀신 쫓아낸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목회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그러나 내게 밝히 말해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불뿐한 내가 쳐 떠나가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도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리고 주의 종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해도

0: 있고 우리가 행할 행동들이 들어 있다 하면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이 있다 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인과 동시에 규례와 법도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뭐하는 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입니다. 시작.
1: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0: 자,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비로소 자녀에게 잘 가르치게 된다. 아멘. 13절에 지금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이 다른 말로 율법이다. 그래. 그래서 지금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율법이 선다. 바로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아멘.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자가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10편이 13편의 복을 다 누린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축복의 복도 누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 아멘. 그래. 다시 한번 더 시작.
1: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0: 다시 한번 더 13절에 시작.
1: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0: 자, 율법은 십계명이다. 율법은 언약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언약인데 율법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이 사라지겠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 예배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예배드리죠. 그러면 율법이 사라졌다면 주일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데 내 부모 공경할 필요 없고 사면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계속 그들이 그런 짓 하는가? 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는 행동이 움직인다. 율법 지킬 수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늠하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 주일도 지 맘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오면 되고 심지어 금요일로 와도 되고 토요일로 와도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지킨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율법이 있다. 하나는 제의 율법,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몽학선생의 율법, 이것이 에베소 2장 11절과 15절까지는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와 뭘 맺자? 언약의 율법은 절대 사라지 않는다. 왜? 언약의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자, 다시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0: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란다. 아멘. 그래요. 8절, 10절, 13절. 그런데 이 율법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전가한 모든 말씀은 너네 마음에 두고 내 자녀의 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라. 이는 너에게 허상 아니고 요거면 10장 25절에 시작.
1: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라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0: 무엇을 하여 뭐를 얻는다? 예수를 고백한 조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1: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0: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며.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과 영생에서 들어가는 율법은 다르다.

0: 농악스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 사라지지만은 영생의 율법은 기본털이 십계명이다. 지켜야 된다. 근데 십계명은 이미 양심의 법으로 다 지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아멘. 절대로 허상 아니다는 머릿속에 잘 박히면 그래. 근데 재미나는 것은 율법은 지키기 어렵지. 자,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더 11절부터 15절하고 마칩니다. 시간이 되었어.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까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닷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닷밖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까 할 것이 아니니라.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이고 내 마음 이를 행할 수 있다. 15절 크게 시작.
1: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자, 두었느니
0: 네가 이 땅에 복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저주의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 그것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가면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복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일이다. 단지 하나님이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 가기 싫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지 않는다. 그 길로 네가 가기 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지만 나 그 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문인 엄마가 전문인 자식이거나 그런 잊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따라오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부모가 그는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온 것이야. 너에 대해서 오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하게 해결하는 것은 복을 믿는다. 즉 율법을 믿는다. 율법과 복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책망하도 없는 사람은 나타나는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교회 신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한 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아멘.
1: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지.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이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2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2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기고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즉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의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성경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의도맞고. 그런데 신약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2: 아멘.
1: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2: 아멘.
1: 만왕의 왕이 되시고.
2: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2: 아멘.
1: 진짜 사랑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 만나고 싶어. 해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2: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나 그거 구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 아주 성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만큼 사랑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소개할게.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이런 거 하면 난 기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편지를 기껏 썼는데 만나가지고 편지 받았어? 어, 받았어. 읽어봤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편지가 왔으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2: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2: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2: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네 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세 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링거줄을 쓴다면은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난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두 배를 주면 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줄이 뭔지 알잖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아이 뭐 이딴 걸 갖고 왔어. 내가 아 이거 얼마나 정이 들어간 건데 공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료를 내가 댔어. 아 이딴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부목을 쓰고 나면은 캐스트 했다가 버릴 때 그다 이제 버리면 그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모으면 군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부목까지 만드니까 좀 시원치 않지 그지. 좀 뭐 이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대에선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목 아니야. 그래. 아이 부목이라도 멋있잖아. 그래,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 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2: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한 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 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근데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3번씩 예배 나가는데 하니까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나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십일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십일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돼. 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게 싸우는 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 손댔냐고. 그런데 또 종업원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종업원이 내가 훔치는 걸 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 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11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 받았어요. 이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당신이 11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11조 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11조 하지. 야, 내가 11조를 내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적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 정말 그래요. 나 목회하면서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 이래서 목회 크게 하고 잘하는 분이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신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전 정말로요 27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했어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이 다 찬성하고 재직들도 다 찬성하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눈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할 때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2: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1: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야.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2: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1: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기도합니다. 드레오전서 5장 17절 시작.
2: 쉬지 말고 기도하라.
1: 쉬지 아멘.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보다 딴 거에 정신 팔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일에 바쁘고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또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2: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딴 거를 사랑하거나 엉뚱한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결국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는 성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두 렙돈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러예요. 아주 조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레이기의 5대 제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그래서 여러분, 소제는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늘 같이 붙여서 드리는 거였어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곡식으로. 근데 이 곡식에는요, 곡식에는 또 이 곡식을 드릴 때 기름도 드리기도 하고 또 뭘 드렸냐면요, 향. 예? 향도, 유향. 유향도 곁들이 드리기도 하고 소금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만일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은 곡식은 주로 밀가루로 드려요. 밀가루. 예, 밀가루. 볶은 곡식. 볶은 곡식 이런 것들로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드렸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이 음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걸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밀가루,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기름은요,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 그 다음 유향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 이런 언약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 믿음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 맞는 얘기구나 그런 동의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게 있었고요. 소제. 예. 소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화목제가 있어서 화목제. 화목제는 주로 동물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였어요. 동물의. 그래서 살찐 동물들을 좀 택했어요.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아 기름 태우는 냄새 아시죠? 참 뭐라 그래야 되게 좀 그렇지만 고소하고 기름 태우는 그 냄새 아시죠? 동물의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이 화목제는 언제 드렸느냐? 언제 드려?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게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와 그다음에 뭐 소제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화목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동물의 기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를 택했냐? 그 동물의 배를 잘라보면요. 배 안에 가득하게 기름이 있어요. 그거 다 긁어내고. 또 창자들 사이에 있는 기름 다 긁어내고. 콩팥하고 간에 붙어있는 기름 다 꺼내서 그걸 태워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거는 주로 수컷을 드렸죠. 그죠? 근데 화목제는 암수의 구별이 없었어요. 암수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화목제는 뭐냐, 맨 마지막에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목제로. 그러니까 늘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드리고 나서 반드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제사죠.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는 감사가, 감사 헌금을, 저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감사 헌금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주로 제가 했어요. 제가 뭐 저를 그대로 까발겨야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 사건이 있을 때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 감사 헌금을 매주 해야 되는, 매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얻게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 헌금을 매주 드리자. 주정 헌금 우리 매주 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매주 감사하길, 감사, 우리 제사 드릴 때 매주 감사,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제가 감사 헌금을 매주 제 자신이 드리기로 하나님께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거, 예. 이번 주가 감사되든 안 감사되든 감사 헌금을 같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보죠. 레위기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 예.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뿌리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예,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그들이 부지 중에 행했거나 부지 중에 지은 죄. 예. 우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연약해서 지은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연약해서 지은 죄, 이런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네,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을 사함 받으려고 할 때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4장 27절 계속해서 뭐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27절 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무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 앞에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이 부지중의 지연제는 예, 속죄제로서 그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건제가 있죠. 마지막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예.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뭐냐? 속건제는요.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연제. 여호와의 성물. 성물에 대해서 지연제. 예. 지연제. 여러분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 가끔 또 하나님의 흠물에 손대는 자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또 그럴 때 그 다음에는요 이거 이제 이거는 속죄죄는 무의식 중에 지은 죄고 이런 의도적인 죄죠. 그죠?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때 이건 다 의도적인 일이죠. 그죠? 이럴 때는 속건제를 지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한번 보죠.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6절 시작. 그 본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예,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길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허없는 수양을 떼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중 험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런 경우에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속건제를 제사장에 끌고 와서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친 거 그대로 배상을 하고 그죠? 배상해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거라 그 얘기죠. 그죠? 배상하는데 5분의 1을 더해라. 예. 그래서 그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 그 죄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의도적으로 남에게 남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남의 물건을 탐심이 있어서 훔치고 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연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면은 십일조도 여호와의 성물이요. 감사 헌금도 마음에 주셨으면 그것도 안 내면 짓는 죄고 그 헌물에 대해 짓는 죄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속건제 이런 것도 다 회개하고 배상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는 5분의 1을 더 갖다 내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제사, 예. 그러니까 주로 소제와 화목제는 주로 부수적인 제사로 지냈죠, 그죠? 나머지 번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라 할 때 번제는 상번제고 늘 하는 거고 속제제와 속건제를 또 따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늘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번제, 날마다 나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여 일부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그렇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감사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죄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어염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죄와 속건죄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아니게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의 모습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죄는 악은 여러분 있잖아요. 손을 대지 마라. 죄하고는 멀리해라. 여러분 그 표현이 어린애가 난로불에 손을 하나 대보면요 뜨거운 거 알아요. 대봐야 알아. 대지 마라 그럴 땐 잘 모르다가 지가 대보고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한번 배우고 나니까 절대 가까이 안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난로불이에요. 난로불. 그 난로에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와 늘 가까이 살지 않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잠깐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은 참 자비하고 인자하신 것이요 인자하신 분이 분명한 것이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근데 죄가 있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 거스린 게 얼마나 많아요. 아예 내가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모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만나주시잖아. 난 그게 너무 그건 하나님의 자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이구나. 내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도 우리는 그 많은 지은 죄를 다 깨끗이 할 수 없잖아요. 생각도 못 해내는데 어떻게 다 깨끗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것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순간순간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드려야 되고 순간순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아멘입니까? 순간순간 소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 번제도 드려야 되는 거. 아멘. 그렇게 해질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다 할례를 받는답니까? 마음에다가.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찔긴 가족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제는 동물을 데려다가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잖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응?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건지. 내가 순간순간 내가 회개하는 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다섯 가지 제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자, 몇 페이지 있는지 예, 362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무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0: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부터 읽죠. 다 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뭐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하신다. 네, 채찍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왔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놀라운 복으로 연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안 받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은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잘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아들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 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크리스천 비전 복음 방송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셀시 컴퍼니 LA 한미 센터장이신 이현기 사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현기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셀시 캄페니에서 나온 화장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셀시 캄페니에서 또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이 아니고 먹는 제품입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셀시 캄페니 소개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할 제품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셀시 캄페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진짜 유니크한 건강 식품들을 한국에서도 수입하고 또 미국에서도 제조해서 이제 요 한인타운의 우리 한인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회원 등록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싸요. 그리고 이제 낱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제 패키지로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격을 좀 싸게 드시려고 하면 패키지 단위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 오늘 사슴태반 줄기세포 설명 이제 드리면서 몇 개를 사면 얼만큼 싼지에 대한 거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1: 그렇죠.
2: 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셀시 캠페인에서 여러 가지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슴태반 줄기세포 건강기능 식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슴태반 이제 줄기세포가 아주 그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인데 네. 그거를 먼저 알려면 줄기세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3: 그렇죠.
2: 줄기세포는 이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세포를 이제 복제하면서 동시에 여러 종류의 세포로 이제 분화할 수 있는 조직 재생하고 세포 조직 재생하고 향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죠. 이 줄기세포를 다 우리 몸에
3: 네.
2: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포에 다 넣어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줄기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가치유 면역 세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이제 칼에 비었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면 그게 보통 뭐 이렇게 뭐 약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자가치유 면역 능력이 있어서 한 2주 정도 되면 이제 아물어요.
3: 그렇죠.
2: 예, 제가 여기 상처가 나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도 한 2주 정도 되면 이게 다 아물거든요.
3: 자가치유가 되고.
2: 예, 네. 그게 이제 줄기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줄기세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이나 상처 치유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이제
3: 네 그렇죠
2: 몸에 네, 인간 창조할 때 만들어 주신 거죠
3: 만들어 주신 거 자연 치유 네. 네
1: 그러면 사슴태반에 있는 줄기 세포가 왜 그렇게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이 사슴태반 안에 있는 줄기 세포가
3: 네.
2: 그 인간의 DNA하고 거의 80%가 유사해요. 돼지가 60%, 양이 70%. 그리고
3: 네.
2: 이제 사슴이 약 80%가 우리 인간의 DNA하고 가장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줄기세포 양이 줄어들어요. 네, 줄어들면 노화가 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3: 그렇죠.
2: 뭐 기미도 끼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냥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3: 그렇죠.
2: 예. 네. 그래서 일단 이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이제 드시게 되면
3: 네.
2: 그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스스로가 자가치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가치유의 기능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왜 뉴질랜드 사슴태반이 그렇게 좋은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이거든요.
3: 네.
2: 그리고 이제 보통 소는 광우병이 걸리잖아요.
3: 그렇죠.
2: 개는 네. 광견병이 걸려요.
3: 광견병.
2: 근데 사슴도 광우병이 걸려요. 근데 이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사슴은
3: 네네.
2: 광우병이 안 걸려요. 안 걸리고 그 뉴질랜드에 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거의 그 길이가 한 24km 되고 그 호수 옆으로 되어 있는 그 네. 초원이 약 2만 헥타르. 한국 평수를 따지면은 6,050만 평 되는 그 넓은 초원에서 이 사슴을 방목해서 키워요. 그래서 그 사슴에서 나오는 사슴 태반이 우리 몸에 80%가 아주 다 일치하기 때문에
3: 네.
2: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이제 줄기세포가 추출돼서 그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한국에서 제조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 이게 먹는 거죠.
2: 그렇죠. 예. 예. 네. 제 옛날에는 이제 액체로 나왔었는데
3: 네.
2: 요즘에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게 이제 젤식으로.
3: 젤식으로.
2: 젤식으로 이제 그 짜서
3: 바로,
2: 짜서 먹는 식으로.
3: 바로 이렇게 예. 뜯어서
2: 한, 네, 한 20g 정도
3: 먹을 수 있게 예, 예, 아주 편리하게 예. 만들어 드릴 거예요.
1: 사슴태반의 원료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2: 원료는 뉴질랜드 사슴태반을 원료로 수입을 해 오는데 한국에 기술이 굉장히 좋잖아요.
3: 그렇죠.
2: 한국의 기술하면 뭐 반도체니 뭐니 선박이니
3: 네,
2: 해서
3: 네.
2: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아이템이 한 2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3: 그렇군요.
2: 그런데 이 사슴태반 원료를 사다가 이렇게 젤 형식으로 해서 아주 특수한 공법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인간의 모든 건강을 아주 그냥 더 좋아지게 여러 분야에서
3: 네.
2: 여러 분야에서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3: 네,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나요?
2: 첫 번째는 뭐가 들어있냐면
3: 네.
2: 성체 줄기세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3: 성체.
2: 근데 이거는 뭐냐면 면역학적 거부 반응이 없는 다 잠재세포라는데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이게 네네.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상처 치유를 해주고
3: 상처 치유 그렇죠.
2: 세포 재생시켜주고
3: 그렇죠.
2: 그다음에 면역력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혈관 재생해주고 뭐 뇌졸중, 루게릭병, 심근경색, 면역질환 네. 이런 개선에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아, 이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요즘 여성분들 중에서도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저기 이뻐지기를 원하잖아요. 미용.
3: 아, 그렇죠.
2: 피부
3: 네,
2: 좋아지고.
3: 맞아요.
2: 근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섬유 아세포 촉진제라는 그 화장품에도 들어가는 그 FGF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피부 탄력을 시켜주고 피부 세포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고 피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주름 개선에 아주 뛰어난 주름 개선에 뛰어난 네. 그런 효과를 주는 성분이에요.
3: 지난번에 화장품도 그냥 주름 개선도 하고
2: 네네 그 화장품하고 이거 같이 거기서 발라주고 이거 먹어주면은
3: 발라주고
2: 네, 먹어주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3: 그러면 효과가 네. 엄청 예, 높아질 것 같습니다.
2: 네. 또 예.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네. 그 표피 성장 촉진제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피부에 그 상처 치유를 해줄 뿐더러 색소 침착을 예방해주고 미백 효과 이게 미백 주름 개선 이런 거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피부를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3: 그렇죠. 뭐 미백 네. 주름 개선.
2: 아,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가 뭐냐면 항산화 효소가 들어가 있고 각종 미네랄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노화 방지를 위한 노쇠 세포 활성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3: 그렇죠.
2: 그래서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드시면 그 노화가 늦춰지면서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당뇨 환자들한테도 이게 아주 희소식인데
3: 아, 그래요.
2: 예. 인슐린 유사 성장 촉진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 아, 뭐 이런 성분에 대한 이름은 기억을 안 하셔도 아, 이게 당뇨에 좋구나. 뭐 그다음에 이제
3: 당뇨 환자도 다 드셔도 되겠네요.
2: 그렇죠. 상처 치유나 이런 게 좋구나. 피부에 좋구나. 이제 이런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3: 그렇죠.
2: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 있냐면 그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멜라토닌이
3: 네,
2: 뭐냐면
3: 멜라토닌, 네.
2: 그 잠을 못 자는 분들한테
3: 수면을
2: 잘 오게끔 하는
3: 네, 그렇죠.
2: 예,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불면증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돼요. 꾸준하게 이걸 드시면
3: 누구나 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다가 여기 네. 뭐가 들어있냐면 그 사슴태반에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을 뿐더러 그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 재생 조절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해요.
3: 네.
2: 그런데 여기에 요, 녹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3: 아, 녹용까지요? 네,
2: 사슴의 녹용 있죠? 이게 뿌려야 돼요.
3: 비싸겠네요.
2: 그럼요. 근데 이제 가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3: 네.
2: 이게 녹용은 뭔 역할을 해주냐면 생리적인 역할으로 성장이나 보강, 에너지 중심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게 체력 보강해주고
3: 그렇죠.
2: 힘을 채워주는 그런 재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체력을 도와주는 아미노산 뭐가 있냐면 아르기닌이라는 게 있어요.
3: 아르기닌.
2: 네네. 이게 이제 그 체력을 도와주는 아르기닌인데 이 분말가루 사슴태반 분말가루 100g을 가지고 한국 기능식품연구원에서 샘플로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네네. 이 100g 안에 복분자, 장어, 성황버섯 이런 거에 몇백 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한 포가 2g짜리 20g짜리 한 포가 네네. 보통 한 300ml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한 10박스 정도를 드시면 한 100g 정도 돼요. 그 10박스 정도 드시면 장어를 349마리를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체력을 보강해주는 이런 복분자나 장어나 상황버섯은 사실 체력을 보강해주는
3: 좋다는 얘기 많더라고요.
2: 좋은 제품이거든요.
3: 좋은 제품인데
2: 그리고 또 하나는 노화방지 아미노산 글리신이라는 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드시는 거 있죠?
3: 네.
2: 뭐 인삼, 홍삼, 더덕 이런
3: 그렇죠, 그렇죠.
2: 이런 네. 거에 몇십 배에서 몇백 배가 들어있어요, 또. 그러니까 젊어지기를 원하시고 이제 노화를 늦추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꾸준하게 하루에 한 포씩만 한 달에
3: 하루에 한 포씩
2: 하루에 한 포씩 이게 30개들이 있거든요. 10개.
3: 한 달분이네요. 네,
2: 딱 한 달분이에요. 그리고
3: 뭐 더 드셔도 되나요?
2: 더 드셔도 되죠. 왜냐하면 식품이니까
3: 그렇죠.
2: 내추럴 식품이니까 더 드셔도 상관없는데 또 하나 희소식은 암환자들은 암환자들은 사실은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그 악액질이라는 암세포가 밥을 못 먹게 해요. 뭘 먹으면 막 구토하게 하고 막 구역질 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식욕을 부진시킬 뿐더러 체중을 또 감소시키고
3: 그렇죠.
2: 결국은 암환자들은
3: 식사 못 하고
2: 그냥 식사 못 해서 나중에 영양실조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냐면 에모딘이라는 게 들어가요. 성분이. 아. 그 에모딘이 무슨 역할을 해 주냐면 밥을 먹게끔 해 줘요. 식욕을 돋궈 주는.
3: 네, 그렇군요.
2: 그래서 식사를 잘 못 하시거나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밥을 잘 못 드시는 못 분들이 많거든요. 뭐 암환자뿐만 아니라.
3: 그럼요.
2: 네, 그런 분들한테 식욕을 돋궈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3: 돋궈주고.
2: 네, 밥맛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걸 꾸준하게 드시면 밥을 더 잘 먹게 되니까.
3: 구토증도 이제 없애주면서.
2: 그렇죠. 구토증도 없어지면서.
1: 네, 이 줄기세포 사슴 태반은 누구나 다 먹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특별히 사슴 태반을 꼭 드셔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2: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욕이 없는 분들, 뭐 암환자뿐만 아니라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먹으면요,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찾아서 이 줄기세포가 스스로 상처난 세포라든가 재생돼야 될 그런 세포들,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가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자가 치유를 해요. 스스로가.
3: 그렇죠.
2: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체질이나 건강 다르죠.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혈압이 갑자기 좀 높아졌다가 명현 현상이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이렇게 정상이 되고 어떤 분들은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피부가 이렇게 좀 가려울 수도 있고
3: 그렇군요.
2: 네, 어떤 분들은 좀 처음에는 반응이 좀 없는 것 같다가 꾸준하게 이제 드시면 더 효과가 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3: 그렇죠. 그때 그 현상 나오는 그 순간 조금 조심하시면.
2: 그리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아까 그렇지.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환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 있는 분들
3: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네요. 네,
2: 그렇죠. 네,
3: 그러니까
2: 그리고 한국에는 무슨 체험 사례가 있냐면 폐경이 된 여성분이 이걸 드시고 생리를 다시 시작했다는 그런 체험 사례도 있어요.
3: 그렇군요. 재생시켜주니까.
2: 그렇죠.
3: 세포도 그렇고 살아나고.
2: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이제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
3: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예. 그다음에 관절이나 근육통이 사라졌다는 이제 체험담도 있고 특이한 거는요. 폐가 굳어지는 폐섬유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는 그 환자가 이걸 먹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1: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2: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30호가 들어있는데 이게 한 달분이거든요.
3: 네.
2: 그러면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회원 등록하는 건 무료니까.
3: 네.
2: 회원 등록해가지고 한 박스를 사시면 270불.
3: 회원 등록은 이제
2: 돈 안 들어요. 예, 무료로 회원 등록해가지고 270불에 사서 드실 수가 있고.
3: 30호를 270.
2: 여기 한 박스가 10개니까 여기 세 개 들어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30호를 한 달에 하루에 한 포씩 해서 이제 드시면 뭐 한 달만 드셔도 금방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3: 그래요.
2: 예, 그리고 이제 대단하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박스 정도 사시면은 이게 30불짜리 10박스 정도 사시면은 1,500불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에 한 박스에 150불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70불짜리를 150불을 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두 포씩 드시면 5개월분,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10개월분인데 이 정도 드시면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3: 그냥.
2: 변화가 일어나고 체질도 개선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박스 단위로 사시는 분들도 뭐 좋지만 한 10박스 정도
3: 그렇죠.
2: 사셔가지고
3: 10박스 해서
2: 차라리 뭐 다른 뭐 비싼 건강식품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이거 드시는 게 훨씬 더
3: 효과가 있고.
2: 많습니다. 예.
1: 필요하신 분들끼리 함께 10박스 사서 논화도 되겠네요.
2: 그렇죠. 누가 이제 500불씩 3명이 해가지고 이제 따로
3: 되겠네요.
2: 그렇죠. 따로 이렇게 해서 나눠 드셔도 상관없고
3: 그러면 좀 세이브가 되고
1: 확실한 제품인지라 자신 있게 권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인기 사장님은 장로님이시고 또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 이 제품을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또 권고하고 계십니다. 네, 장로님은 이 제품을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셨어요?
2: 사실은 한 4년 전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폐암으로 이제 하나님께 갔어요.
3: 가셨군요.
2: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걸 만나기 전이었죠.
3: 그렇죠. 네,
2: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장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낙골당에 이제 안치를 시키고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을 좀 했는데 이 사슴태반을 이제 누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먹은 암환자 중에서 일기든 말기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체험담으로.
3: 그렇군요.
2: 네. 사람마다 이제 다 수명은 다 다르겠지만
3: 물론이죠.
2: 예. 그래서 아 이거를 왜 내가 이제 만났을까? 그냥 후회가 된 거예요. 와이프 그렇죠. 간 다음에 만났으니까.
3: 간 다음에 만났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네네.
2: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한 200박스를 내가 수입을 해가지고 한 몇 년 전이죠. 와이프 가고 나서 미국에 수입해가지고 한 150박스는 제가 다 팔았어요.
3: 아, 그렇구나.
2: 팔고 그냥 50박스를 내가 이 체험하려고 드셨어요. 먹었어요. 50박스를. 와. 그랬더니 저는 진짜 솔직히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뭐 무료로 네. 주는 그런 약 하나도 먹는 거 없고 네. 사실 감기 한번 안 걸리고
3: 없으시고 네. 네.
2: 뭐 지병도 없고 뭐 혈압도 없고 뭐 그러시구나.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그랬는지는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한 20, 미국에 한 25년 됐는데 왔는지
3: 예,
2: 건강하게 지금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걸 내가 네, 믿고 그렇지.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2: 자신 있게 소개를 좀 드리고
3: 그렇지.
2: 일단 모든 건 뭐 다른 사람이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거든요. 본인이 직접 먹어봐야
3: 직접 먹어봐야
2: 먹어보고 체험을 해야 이게 좋은지를
3: 그렇죠.
2: 알 수가 있거든요. 예.
3: 그래 확신에 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이나
3: 네.
2: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가
3: 예,
2: 213-278-8717
3: 8717
2: 네. 이현기 사장한테 연락을 네. 주시면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고
3: 그렇죠.
2: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세시 컴퍼니 LA 한미센터 사무실이
3: 네.
2: 이제 3333 윌셔 블루버드 9층 7호에 있습니다.
3: 네.
2: 네, 글로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오시면
3: 네.
2: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들을 수 있고
3: 네.
2: 이제 들어오실 때 네, 파킹은 저희가 이제 발레 파킹으로 해서 이제,
3: 아,
2: 이제 무료로 파킹할 수 있도록 이제 5시간 정도를 이제 해드리니까
3: 네. 네. 네,
2: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미리 예약해서 오시면 훨씬 더 네, 좋습니다.
3: 네, 그럼요.
1: 청정 지역에서 마음껏 풀을 먹고 자라고 있는 사슴들. 네, 그 사슴 태반 줄기 세포에서 추출되는 각종 귀한 성분이 믿을 만합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권고하시니 예, 믿고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이 제품이 미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2: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수입해가지고 판매한 거는 한 몇 년 전이지만
3: 네.
2: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 제 형식으로 이제 새로
3: 새롭게
2: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온 제품은 이제 한 몇 개월 안 돼요.
3: 아, 네.
2: 그래서
3: 네.
2: 한국보다는 이제 체험 사례들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3: 그렇죠.
2: 이거를 이제 먹어보고 한 박스 드셨든 뭐 열 박스 드셨든 체험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계속 있어요.
3: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군요.
2: 네. 네. 지난번에 인터뷰하신 뭐 켈리안 대표님 같은 네. 경우는 밥맛이 없었는데 밥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햇반 같은 것도 하나를 다 못 드셨는데 이걸 드시고 나서는 햇반 하나를 그냥 다 드실 정도로 식욕을 뭐 이렇게
3: 그렇죠.
2: 돋궈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3: 그럼요. 그러니까 셀시 화장품을 통해서 또 피부도 고와지고 여러 가지 탄력도 있고
2: 네.
3: 네. 주름도 개선이 되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또 먹으면서
2: 네.
3: 네, 그렇게 체험을 하시면 아, 뭐 굉장한 효과가 있네요.
2: 30% 한 박스가 이제 270불이지만 회원가는 270불이지만 소비자가는 350불 되거든요.
3: 아,
2: 그런데 이 줄기세포를 주사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국분이 한국 주사 맞는데
3: 엄청 비싸죠.
2: 몇 천만 원씩 주고 맞는데요.
3: 네,
2: 주사를.
3: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주사 맞는 것보다는 이런 먹는 줄기세포를 꾸준하게
3: 그렇죠.
2: 드시면 그거에 비교가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젊어지고
3: 그렇죠.
2: 또 노화도 방지되고 또
3: 그럼요.
2: 모든 건강에 좋은 제품이니까 정부에서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해서 약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약을 많이 이렇게 좀 절제를 하시면서
3: 그렇죠.
2: 이런 제품 하나씩 두 개 드시면
3: 맞아요.
2: 굉장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1: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건강식품들이 있지만요. 사장님께서 이인기 사장님께서 소개하신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한 번쯤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각종 질병, 또 노화 현상, 자연 치유, 수면 장애, 암 환자, 당뇨 환자 등 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그 태반을 사서 드시는 걸 봤어요. 네, 그 태반을 드시고 폐 환자들이 뭐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좀 불법 행위니까 굳이 사람의 태반을 먹는 것보다 아주 신선하고 청정지역에서 자란 사슴 태반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슴 태반의 80%가 사람의 DNA와 비슷하니까요.
2: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미국에 우리가 수입해서 판매할 때는 FDA에서 이게 다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유해 성분, 그러니까 나쁜 성분이 없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증명서도 이제 저희가
3: 증명서도 가지고 계시고요.
2: 네. FDA 이거
3: 그렇습니다.
1: 요즘 환자들이 참으로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도 있고 참 고생하는 분들이 참으로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럴까 하는 마음들이 참 있거든요.
2: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3: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1: 체험도 하셨고요. 체험 사례도 참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태반은 영양 덩어리잖아요, 장로님.
2: 아기가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다 가지고
3: 있죠.
2: 자라다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사슴
3: 같이, 그렇죠.
2: 태반이거든.
3: 그렇죠.
2: 사슴 태반, 인간 태반이거든.
3: 네.
2: 사슴도 똑같은 거죠.
3: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2: 그렇죠. 네. 네, 모든 영양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줄기세포 누구나 다 좋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자라난 사슴의 태반에서 나온 줄기세포는 정말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정 지역에서 자랐잖아요.
2: 예, 이 넓은 초원에서
3: 저렇게 이런 네 아주 뭐 뿌리로 저렇게 네. 뛰어다니면서 예, 풀도 먹고 이래 그런 가운데
2: 사슴이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네.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3: 안 받죠. 네,
2: 그렇죠? 너무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니까.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한가로이 자유스럽게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난 사슴 태반 줄기세포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인기 사장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체험 사례를 많이 보셨고 확신을 가지고 예, 제품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별히 예,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 이게 자가치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네. 게 제일 네. 핵심입니다.
3: 핵심이군요.
2: 핵심. 네. 그래서 이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먹으면 네. 우리 몸에 나쁜 세포, 그다음에 재생돼야 될 세포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피부가 알아서. 됐던 뭐 간이 됐던 뭐 췌장이 됐던 어디가 됐든지 우리 몸에 모든 나쁜 어떤 그런 세포나 재생이 될 세포를 찾아가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네. 자가 치유를 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3: 핵심.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뇨 환자, 불면증 환자,
3: 그렇죠.
2: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3: 암 환자,
2: 네. 그다음에 그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
3: 네.
2: 뭐 항산화, 미네랄, 비타민, 뭐 피로 회복, 뭐 상처 치유, 그렇죠. 세포 재생 이런 건 기본이고요.
3: 네, 네.
2: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 뇌계리병, 심근경색 이런 쪽으로 와, 좋기 때문에
3: 그렇군요. 네.
2: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3: 맞습니다.
2: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네, 이런 거. 그런 분들이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걸 꾸준하게 드시면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어떤 건강식품은 그냥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하시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이거는 자가 면역질 증강해주는 그런 세포기 때문에
3: 그렇죠.
2: 그냥 알아서 자기가 우리가 먹기만 네. 하면 알아서 우리
3: 알아서,
2: 몸을 자가 치유를 해주는 거죠.
3: 해주고,
2: 예. 하나님이 처음에 줄기세포 줬던 어떤 그런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3: 그렇죠.
2: 예. 근데 나이가 네. 점점 들어갈수록 줄기세포가 줄어드니까
3: 네.
2: 그런 줄기세포를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줄기세포가 100%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3: 아, 네.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아기들 볼이나 엉덩이 같은 데 보면은 목욕 킬 때 보면 탱탱하잖아요.
3: 탱탱하고
2: 그게 줄기세포가 풍부하기 때문에.
3: 아, 그렇죠.
2: 그런데 10대만 돼도 50% 줄어들어요. 20대 되면 25% 줄어들고
3: 네.
2: 30대, 40대, 뭐 50대, 60대 뭐 이렇게 되면
3: 점점
2: 줄어들기 때문에 노화가 되고
3: 그럼요. 병이 생기고
2: 피부도 안 좋아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3: 그렇죠.
2: 현상이 일어나는
3: 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2: 그렇죠.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드시면 그렇죠. 노화도 늦출 수도 있고
3: 그렇죠.
2: 네. 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3: 네.
2: 옛날에 노인분들은 9988234라고 그랬어요.
4: 그게 뭐죠?
2: 99세까지 88에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네. 이게 9988234였다고.
3: 오, 네.
2: 근데 요즘은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니까 바뀌었어요.
3: 바뀌었어요.
2: 9988231120 아니면 150.
3: 와.
2: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1 다시 일어나 가지고 네. 120살이나 150살까지 살자 이거지.
3: 와. 네.
2: 그런데 이걸 꾸준하게 드시면 모르겠어요. 뭐 네. 그렇게 사실적인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아무래도 수명도
2: 그러면
3: 길어지잖아요.
2: 올해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3: 그렇죠.
2: 오래 사는 거는 기정 사실인데 네. 아프면서 오래 살면 안 되죠. 참 힘들잖아요.
3: 아유, 안 되죠. 네.
2: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3: 맞습니다. 네.
2: 건강하게 오래 살고
3: 네. 그렇습니다.
2: 네.
1: 뉴질랜드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믿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험도 해보시고요. 네, 이인기 사장님께서 오늘 말씀 설명 잘 주셨는데요. 특별히 자가치유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예, 많이 네. 연락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하고요. 네네.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 주소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겠습니까?
2: 예, 주소는 3333 윌셔 블루버드 9층 7호로 오시면 되고요.
3: 네.
2: 제품 강의하는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 네.
2: 파킹은 이제 한 5시간 후리로 저희가 발레 파킹 해드리니까.
3: 네.
2: 그리고 전화번호는 213-278-8717. 네. 이현기 사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네. 오늘 귀한 네.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경남 양산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1: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며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폭염 현장을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3: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2: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4: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2: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5: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2: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0: 네, 전해드린 대로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1: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 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꿀떡하면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6: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8: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겠죠.
6: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이렇게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0: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에 땡볕 아래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1: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11: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
10: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12: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13: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10: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뙤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14: 한번 열이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질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그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10: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네, 토요일인 오늘도 전국이 팔팔 끓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 어제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경남 양산은 41도까지 오르며 극한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유다연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15: 네, 그렇습니다. 뭐 극한 폭염 또 극한 더위 요즘 날씨를 잘 나타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잠깐만 밖에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그동안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온이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한 41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이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이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산은 사흘 연속 40도를 넘어 는데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양산은 오늘도 기온이 41도까지 올라서 극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도 극한 더위가 이어진다고요?
15: 네, 오늘도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은 꼭 자제를 하시고 물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특보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을 중심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남 밀양, 의령, 창녕, 진주, 울산, 창원, 부산, 김해, 양산 총 9개 지역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단, 이동, 확인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먼저 중단입니다. 필수 업무 외에 모든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즉시 중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입니다. 실내로 이동을 하시고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 또 냉방이 있는 실내로 이동해서 휴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단계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 또 어린이를 돌보는 가족은 서로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오르면서 체감온도가 40도를 웃돌겠고 포항과 광주 38도로 남부를 중심으로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 35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휴가 떠나 분들도 꽤 되실 텐데요. 온열질환에 대한 위험이 무척 큽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헐렁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해서 최대한 몸을 시원하게 유지를 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0: 네, 이렇게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뭐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조심해야 될 텐데 이 두 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5: 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이어지는 날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열 질환인데요. 일사병과 열사병의 증상은 비슷합니다. 두 질환 모두 조금만 바깥에 있어도 어지럽거나 또 힘이 없고 심하면 구토까지 하게 되는데 일사병과 열사병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땀입니다.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생기는데 열사병은 땀을 거의 흘리질 않습니다. 체온 조절을 하는 중추신경계가 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그 기능을 잃기 때문인데요. 일사병 증상이 심해지면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활동을 멈추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두 질환 모두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겨드랑이나 무릎 뒤쪽에 얼음을 대주는 게 좋고요. 생수에 소금을 타거나 이온 음료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하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태풍 진로도 관심인데요.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오히려 이 더위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5: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9호 태풍 바비도 중국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뜨거운 남풍을 계속 밀어 올렸고요. 그 영향으로 영남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7월 11일 당시 경산 하양읍이 39.9도 까지 치솟았는데요. 여러 수치 예보 모델들은 지금 태풍 돌핀의 진로를 공통으로 중국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풍의 세력입니다. 이미 태풍의 최고 등급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했는데 과거에 큰 피해를 남긴 매미와 루사 그리고 힌남노급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중국 쪽으로 향하면 우리나라로 뜨거운 공기를 더 강하게 밀어올려서 폭염을 부추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에 태풍의 길이 열린다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진로의 변동성이 큰 만큼 태풍의 영향 여부는 다음 주 후반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뭐 오늘도 이미 더운데 다음 주에는 전국으로 더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이 37도까지 올라간다면서요?
15: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남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면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으로 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주로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았는데요. 다음 주 초부터는 바람이 동풍 계열로 바뀌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다음 주 날씨 전망은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지면서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북상하는 태풍이 기압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후반 더위의 강도와 지속기간은 태풍의 진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유다연 캐스터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이스라엘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철군이 먼저라고 밝혀 합의 이행에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정작 이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를 중동을 위한 큰 진전이자 종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란 전쟁, 하마스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합의를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철군과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운데 뭐가 먼저인지 묻자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Does Israel pull back and then Hamas disarms, or does Hamas need to disarm and then Israel leaves
3: So we
2: Gaza?
3: do have an understanding with Israel. Israel is very happy about it. Israel helped us.
1: 이스라엘이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호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그동안 깊은 불신 속에 상대방이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입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를 먼저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실제 합의 이행까지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0: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며 어느 시점에는 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 도중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협상 상대로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And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say, we just can't take it anymore. I'm losing faith in them because they do lie and they do misrepresent. Well,
1: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군사적 압박 기조를 유지한 만큼 양측의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 가운데 하나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 CBS 방송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공습 계획이 이스라엘에 이미 통보됐고 양측은 공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국영 방송 등을 통해 유조선이 불길에 휩싸인 채 멈춰 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또 주요 군사 시설을 겨냥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혀 중동 지역 긴장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과 관련해 우리가 할수 있는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각 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자유통항은 우리 경제안보의 중요한 이해관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진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0: 대비한 다른 장소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쇼핑몰의 경우 공식적으로 파악된 실종자는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굴착기를 동원한 마지막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힘겹게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집계가 속도를 내면서 재산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스시로와 우끼 등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의 기세까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최소한 40여 명이 열사병이나 탈진 증상을 보여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주 초엔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미 초강력 단계로 발달한 13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상 진로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구마모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주요 하천의 제방에선 길게는 250m까지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재 당국은 콘크리트로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24시간 강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달 내 정상화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신 미나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인 신 미나마타역에서 가고시마 주호역 구간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를 강타한 지진에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집 근처에 마련된 피난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민만 현재 9천 명이 넘는데 YTN 취재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 지진 흔들림이 가장 컸던 구마모토 우키시. 시청에 딸린 체육관에 급히 피난소가 꾸려졌습니다. 번듯한 텐트는 전혀 없고 종이 상자 위에 얇은 모포만 하나 깔았습니다. 그나마 전기가 들어와 40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모두 같았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싶다는 것입니다. 급히 어른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접수처엔 예약 대기가 빼곡하게 찼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사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해놨습니다.
3: 그때 샤워 する ために 약간 예약 쓸 것도 있죠. と 言われたんですけど 結構 건데 이래.
4: まだ入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予約はいっぱいって聞きました。
2: 이번에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우키시에만 이재민이 500명 넘게 몰렸습니다. 피난소가 마련된 장소에서도 지진 피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몇 발짝 되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를 보시죠. 유리창이 이렇게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기에도 두께가 제법 있어 보이는데도 이번 지진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주민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마모토에는 이런 대피소가 390곳 마련됐고 9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합니다.

0: 하던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혹시 이어질 후폭풍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안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2: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1: 보안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3: 보완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 늦장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1: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청와대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해 직접 수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국민 인권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형소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폭이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6: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5: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이렇게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상과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오랜 검찰의 견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사 역량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견제 없는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8: 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된 조직을 두고 인권침해나 부실, 불공정 수사 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공룡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9: 상시적으로 많은 사건을 감시,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7: 특히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0: 훨씬 더 업무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실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산점이라든가 승진, 뭐 수당이라든가 또는 뭐 현실적으로 수사 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을 써야 될 거로 봅니다.
7: 경찰이 실효적인 견제 장치와 수사 역량을 담보할 쇄신안을 통해 수사 권한 독점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을 충청권에서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에 충남, 오후 2시 충북, 오후 5시에는 대전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저녁 7시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충청권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서울, 경기 순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오는 17일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0: 정청래 후보는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민석 후보는 용수철처럼 막아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날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필두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른바 팀 정청래가 뭉쳤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개혁의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며 자신의 공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고향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13: 노무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2: 김인석 후보는 충청권부터 시작하는 첫 주엔 다소 밀리더라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거라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7%까지 밀리는 정도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용수철처럼 솟아오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이 몰려다니며 불법 개파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거듭 날을 세웠는데 실제 당선관위는 정 후보와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계 홍보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4: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사실상 방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법 개파 행위다 해서.
12: 선거 전 초반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송영길 후보는 호전적인 메시지는 줄이고 전통 지지층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이도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남 광주 무등산을 찾아 노무현길을 걸었습니다. 송 후보는 SNS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검찰과 싸워 무죄로 돌아왔다면서 김대중의 포용, 노무현의 용기, 민주당의 뿌리를 잇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순회 경선은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에서 치러집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초반 판세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1: 남미 마지막 순방국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 최종 타결 등의 성과가 도출됐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2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대가 도열한 대통령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있던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기념 촬영을 합니다. 곧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선 경제안보와 교역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120분가량 이뤄진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적잖은 결실을 거뒀는데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우선 눈에 띕니다. 국내 기업은 아르헨산 원유 88만 배럴을 올해 시범 도입한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안정적 정례 수입을 위해 두 나라 정부가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16: 이번 방문을 통해서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15: 구체적인 도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급선 다변화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만큼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최종 타결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아르헨티나와 한국 양쪽에서 세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해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6: 이는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두 나라 정상은 이와 함께 리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의 무역협정 협상도 연내에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남미 3개국 정상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귀국길엔 독일에 들러 현지 교민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1: 네, 정치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7: 안녕하세요.
11: 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이다, 희대 악법의 시작점이다,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는데요. 현장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18: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20: 이 법안이
4: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호권을 행사하십시오.
11: 예, 검찰 보안수사권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먼저 보안수사권 폐지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17: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게 이제 검찰개혁의 가장 큰 방향이잖아요. 그건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거고 어차피 10월 달에는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는 법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고 말이죠.
11: 네.
17: 그러니까 검찰의 그 이제 권한을 공소에만 두겠다, 기소에만 두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에는 이 완전히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견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면 그 진정성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부활되는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제 치열하게 이제 맞붙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뭐 계속 논의가 돼 와서 민주당 내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찬반이 많이 갈려왔어요.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고 전 총리 때 얘기입니다. 어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론이 더 많았어요.
11: 네.
17: 그게 얼마 전에 나왔던 조사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무슨 진보 보수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건 아니었던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개혁은 뭐 진보 쪽에서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수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검찰개혁의 방향은 뭐 지금 야당도 인정하는 건데 이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결국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생이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1: 네.
17: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저는 이 전당대회 전에는 통과 안 시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흔히 말하는 수기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보완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제 통과가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검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하여튼 획기적인 분수령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워낙 여기에 대한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해요. 이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법안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거부권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나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의기구가 국회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걸 대통령 여관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의 대통령들이 너무 과도하게 거부권을 남발해왔죠. 그런 거라서 이건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 통과는 됐는데 몇 개 보완을 했어요. 7대 범죄에 대한 그 전권 송치도 인정을 했고 또 피해자가 검찰에 이의 제기하는 것 이것도 이제 보완이 됐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전당대회의 강성 권리당원 민주당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동력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전당대회와 좀 관련시키는 정치공학적 요인이 전혀 없다.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1: 예. 민주당이 일단 다음 주에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서 법안 취지 그리고 뭐 후속 대책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 나올지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0: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볼 때 이게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국민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통과시켜가고 난 이후에 아마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면 사후 약방문이라고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보면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아주 근본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 수사 제대로 이제 검증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신속하게 아마 이 재판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보안수사 요구권만 가지게 되면 검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기소하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은데 다시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 넘어갔다가 다시 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별 문제 없다고 넘어가면 검사 다시 아 이것도 부족한데 그럼 또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이 재판을 끄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핑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두 번째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보면은 경찰이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 행위에 개입되면 어떡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장윤기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거기 보면 사건의 수사팀장이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예. 또 수사과장이 지금 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말해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 단계에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밝혀내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사건이 감춰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어저께인가 지금 민주당의 그 민주당 의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에 대한 다섯 건의 고소고발 특히 보좌관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내려졌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만약에 그런 고소고발건이 그대로 이렇게 불송치 또는 무혐의가 결정이 되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별도의 수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그냥 무혐의를 내버리게 되면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물론 뭐 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고소인들 중에는 보면 본인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경찰의 어떤 처분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보안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면 경찰이 연줄이 있거나 또는 강남경찰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의 어떤 금품을 주거나 또는 권력자거나 정치 권력자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건들이 피해자들이 제대로 권리구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좀 완벽하게 받고 범죄 피해로부터 완벽하게 국가가 보호해줄 것이나 보호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이번 건으로 해서 좀 사라지게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죠.
11: 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어제 그 본회의 때 보면 총 178명 가운데 반대가 두 명이 있었고요. 기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였던 곽상원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수용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는데 둘 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17: 뭐 그분들은 아무튼 이 보안사건이 완전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권도 했고 반대도 했고 그러는데 곽상원 의원은 뭐 대체로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제 소수 목소리 많이 내왔던 그런 의원이에요. 이수용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수용 의원은 그러니까 반대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기권을 한 건데 기권했다는 것도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거 형소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을 남겨놓은 건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 보안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면 이게 상당히 이 형사사법 체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7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뭐 아동학대라든지 뭐 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이런 부분들
11: 네.
17: 가정폭력 이런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권송치를 인정하고 또 이 전권송치가 된 그 수사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도가 어차피 이제 시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0월 1일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월 달에 이제 검찰청이 완전히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11: 딱 두 달 남았습니다.
17: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큰 방향에서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예요. 그건 이미 이제 확정된 상태고 그러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게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나오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게 항상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가지고 전혀 손댈 수 없다 이건 아니죠. 헌법도 필요하면 바꾸는 게 이제 법이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의 헌법도 법률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그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정성 법무장관이 SNS를 올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고 너무 단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시행을 해보고 해본 다음에 아 정말 이건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 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보완수사 요구권 가지고만은 결국은 검사와 수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검사의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되돌리기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별건 수사라든지 기획 수사라든지 이른바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은 사실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대신에 아주 더 촘촘해가지고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건 놔두고 좀 그러길 좀 개인적으로 바랬는데 완전히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1: 네. 네. 일단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20: 일단 뭐 대통령 청와대 입장이 보니까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일차적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거부권의 행사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급하게 처리된 이유도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고 전당대회의 어떤 표심을 좌우하는 부분들이 보면 강성 당원들이 예고했던 어떤 검찰 해체 또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친명계 후보인 김현석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11: 네.
20: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도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을 얘기를 해왔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때도 보면 구독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장을 담그는데 장독까지 깨트려져야 되겠느냐.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남겨져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은행의 불일치를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뭐 보안수사권을 안 폐지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친정이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민주당만의 대통령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력을 수장에 불과하기밖에 안 된다. 그런 어떤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뭐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생방송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임석한 우리 국무위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된 상황 그리고 범죄로부터 또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완벽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또는 법적 구제 권리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본인이 이제 국무회의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전혀 언행이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영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적어도 이 거부권을 좀 나름대로 좀 진지하게 고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거부권 행사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금의 보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11: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보고요. 이런 가운데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형수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17: 이 대행이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어차피 지난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아마 이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검찰의 수장인데 지금. 그런데 검찰은 이걸 계속 반대해왔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뭐 최근에 사의 표명하고 있던가 네. 물론 청와대는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봐서는 법무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그렇고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특히 이제 법무장관도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가 있을 텐데 검찰의 수장이고 지금 현재 그 검찰을 지휘 통제하고 있던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 표명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사의 표명도 단순하게 이제 무슨 그 정치공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뭐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는 워낙 이게 지금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전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그리고 검찰의 공소 이게 뭡니까 이 보안사건 완전 폐지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반대가 더 많았잖아요, 어쨌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뭐 검찰의 수장이 사의 표명 안 할 수 없겠죠. 문제가 이제 그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해서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뭐 거부권 이 제의 요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는 거고 아주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이게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잖아요. 이게 당정 간의 완전한 불일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건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 또한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이 검찰의 이 기소 이거는 지금 헌법에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그럼 기소를 한다는 게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공소 유지라는 건 사실상 거기 검찰의 수사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거다라는 학설도 있고 그렇지 않다. 검찰이 기소만 얘기한 거다라는 그것도 학설이 갈리기 때문에 이 어제 법은 통과됐어요. 국회가 주도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될 거예요. 이 찬반이 워낙 이 팽팽한 이런 그 이슈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들어 귀국하신 다음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론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에 반론이 제법 많이 있다가 잦아드는 거였잖아요.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 영향이 전혀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 된다. 아, 이게 이 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완전한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되면 또 보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1: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충청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후보들 간의 표심 경쟁이 뜨겁습니다. 우선 뭐 크게 보면 정청래 그리고 김민석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그 보안 수사권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두고 5월로 이제 시계를 되돌리면 김민석 후보가 총리였던 시절에 정부가 그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라고 했고 정청래 후보는 당시 대표였으니까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라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핑퐁 게임은 판세에 어떤 영향 줄까요?
20: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보면 이번에 충청권이 유세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한 35%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한 35% 정도 된다는 건 중도 온건 당원들보다는 강성 당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강성 당원들이 원하는 거 보면 과거에 우리 검찰 해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비극적이고 불행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1: 네.
20: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회의원 시절에 보면 두 번의 체포 동의안이 그때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그 한 번은 통과되고 그게 보면 대장동 개발 비리라든가 또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어떤 해체 또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에서부터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 동의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성 당원들이 바라보는 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당시에는 이 수사와 어떤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아마 전당대회 들어와서는 강성 표심을 조금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다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은 뭐 국무총리 당시에도 완전한 폐지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후보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보이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또 지난 1년간 민주당의 당대표를 해왔기 때문에 정청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부분이 있는 것이지 물론 뭐 국민들의 어떤 피해적인 입장에서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아무리 숙화를 얹기를 하든 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강성 당원들에게 비춰지는 이 보안 수사권의 최대의 공헌자라고나 할까 여기는 그냥 정청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성 당원의 표심을 의식해서 김민석 후보는 계속적으로 본인도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입장을 표명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심에는 정청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뭐 판세를 봅니다.
11: 예, 이런 가운데 관심은 오늘 충청권으로 쏠립니다. 오늘 경선이 이어지고 뭐 오후 7시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내일은 부울경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7: 처음에 전당대회 초기에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시민 작가의 여러 이제 논쟁적인 얘기가 나왔고 뭐 지흥충농이다, 재보충농이다.
11: 론들이 많았죠.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자, 7월 월간 연불리 오늘은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4: 이렇게 염소한 거 아이들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4: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3: 네, 네 아이들.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사실 좀 월간 연불이 1탄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 달은 두 번 하고 있는데 아, 그날 아직도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날 서킷 브레이커 걸린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힘들었던 좀 경험이 있는데 정말 마치 그 오늘은 이게 정말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 같아요. 오늘 네. 지금 지수가 네. 코스피가 지금 12.8% 폭등하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이게 좀 이게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데 하루에 지금 23% 아이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4: 자, 그럼 오늘은 SK하이닉스 상한가 한번 기원해 볼까요?
5: 아, 좋습니다. 네,
4: 상한가 기원 봤습니다. 한번 해보고요. 예. 뭐 만약에 상한가 달성하면 우리 이지원 이사님이 춤이라도 추는
5: 네,
4: 그런 네,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5: 네, 네, 찬물을 끼얹는 이 좋은 날에.
3: 네. 네. 오늘 어쨌든 정말 많이 빠진 후에 정말 또 오늘은 기록적인 폭등. 예전에 그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나요. 당시에도 뭐 폭락했다 폭등했는. 근데 네. 그 먼저 그 이준 이사님 오늘 시장 네. 일단 출발했잖아요. 좀 네. 분위기 어떤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코스피가 지금 10%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7.3% 좀 지금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기술주들, AI 뭐 인프라 관련해서 최근에 워낙 또 우려감이 컸었다 보니까 낙폭이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밀렸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20% 넘게, SK하이닉스가 23% 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는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3: 상한가요?
5: 네. 그래서 29.8% 지금 상한가 간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터닉스도 뭐 17%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부분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상한가 가려고 간당간당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양호한 것 같고 근데 그 외로 좀 시장에서 그동안에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섹터들은 오늘은 좀 조금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살짝 좀 힘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지수가 그동안 좀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좀 큰형님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어쨌든 오늘은 뭐 정말 기록적인 이제 폭등이 좀 나오고
4: 네.
3: 있는데
4: 역사에 남을 만한 날이죠.
3: 본부장님께서는 근데 요즘에 어쨌든 이번 한 주 보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4: 네.
3: 본부장님 좀 어떠세요? 막 요즘 증권사 막 전화기도 불나고 사실 뭐 ETF도 뭐 만만치 않고 한데
4: 네.
3: 좀 혹시 뭐 이렇게 어떤 하소연 같은 거 들으시는 경우도 있나요?
4: 아, 많이 송구스럽죠.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번 하락의 원인이 무엇일까? 뭐 수급이냐, 펀더멘탈이냐, 투자 심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어떤 애널리스트는 올리기도 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낮추기도 하는데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수급 또는 투자 심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특히 뭐 속셀과 같은 그런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전통적인 대표지수 ETF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징의 시대였지 않았나. 특히 반도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한번 지르자. 이런 심리가 극대화됐던 게 최근의 상황이었고 그게 한 번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수급적인 붕괴 또 펀더멘탈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젯밤에 이런 레버리지 펀드 하나가 청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신호탄 역할을 하면서 오늘 반등을 뒷받침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어떤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좀 수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좀 붙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는 과정에 청산되니까 또 빠질 땐 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4: 네. 그리고 또 오늘도 보시면은 뭐 올라갈 때도 또 화끈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솔직히 저는 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좀 안정적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냥 차근차근 좀 올라서 8월달 월봉은 양봉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그래도 뭐 7월 말에 어쨌든 좀 마무리가 좋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5: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천천히 오르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하루에 막 10% 이상 급락했던 날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봤으면 이제 10% 이상씩 오르는 날도 우리가 또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3: 갈 때는 화끈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빠져서 여기서 조금 오르면 안 돼요. 아, 일단 근데, 반등할 때는.
4: 근데 저는 또 이런 장을 맞닥뜨릴 때마다 오후장이 걱정돼요.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지점 세미나를 갔었는데 또 센터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트럼프 이 녀석이 또 주말에 또 무슨 또 쌍욕을 섞어가면서 무슨 또 폭탄 발언을 할지 몰라. 그리고 또 어찌됐건 미국에서 장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요일이니까 좀 약간 아 어떻게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도 담고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굉장히 본부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오늘 저도 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 레오폴드라는 분 아시죠? 이제 그분이 오픈 AI 있었다가 정말 천재라고 불리는데 사실 2년 전인가 이제 헤지펀드 하나 만들어서 그게 아마 수익률이 200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4: 맞아요.
3: 엄청난 돈을. 사실 이제 하이닉스 투자도 했다고 하고
4: 맞아요.
3: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이제 예상을 먼저 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름이 이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이제 미국 헤지펀드인데 이게 어제 청산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타델에서 인수했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마진콜 증거금을 이제 투자 은행들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뭐 4배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들 뭐 하이닉스라든가 AI 수혜 받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거기 반대편에 있는 이제 피해주라고 보통 하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여기 공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5: 네.
3: 근데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이 두 개가 반대로 가버렸죠. 반도체 폭락.
4: 그렇죠.
3: 공매도 쳤던 거는 올라오고.
4: 소프트웨어는 올랐죠. 네.
3: 근데 이제 공매도는 그 손실이 무제한이거든요.
5: 그쵸.
3: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마진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좀 시타델이 받아서 만약에 그걸 안 받아서 또 강제 청산 한 번 더 나왔으면
4: 그럼 한 번 더 빠졌겠죠.
3: 그럼 진짜 더 끔찍한 일이 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좀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시타델이 인수한 걸로 좀 나왔잖아요.
4: 네.
3: 그럼 좀 급한 이게 이 헤지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펀드 많을 것 같은데
4: 많죠.
3: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좀 봐도 될까요?
4: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펀드가 갖고 있던 종목들을 한번 뜯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쭉 보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트리어스, 아이렌, 뭐 코어이브, TSMC, 하이닉스, 샌디스크 소위 말해서 지금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청산됐으니까 아, 이 종목들 좀 더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아마 이거는 최근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친구도 결국은 뭐가 실패했냐 레버리지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레버리지를 4배씩 갖고 있는 자산이 1인데 4배씩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좀 무리하게 배팅을 했던 거죠. 즉 지금 시장은요 너무 과도한 레버리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위로도 강하게 튈 수 있고 아래로도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장이니까 저는 그런 두 가지 시사점을 좀 읽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드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과도한 레버리징은 좀 삼가하시고 지금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때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정말 이 유명한 사람도 좀 잘 나가던 분도 한순간에 레버리지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산되는
5: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주주서원으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을 때부터 이제 기회다, 최적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주서원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며칠 만에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좀 그만큼 많이 관리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3: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시선을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삼성전자로 한번 좀 가볼게요. 네. 이제 어쨌든 삼성자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뭐 괜찮았던 평은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제 실적 설명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급증했지만 주주환원 얘기도 있었고 그 이준 이사님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그 전날 발표했을 때 주주분들이 되게 좀 실망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5: 네.
3: 둘이 너무 비교된다.
5: 네.
3: 근데 제 생각엔 또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규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4: 그렇죠.
3: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거보다 어쨌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회사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자체는 좋았던 것 같은데
5: 네.
3: 그 요 두 개의 어떤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좀 어떤 좀 뭐 신호를 좀 받으셨나요?
5: 일단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경쟁사를 좀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삼성전자 컨콜에서 제일 먼저 주주환원 관련된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전날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제일 주주분들이 실망을 했던 거는 좀 그래도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었고 그래서 그게 좀 실망스럽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제 가장 먼저 주주환원 이제 하겠다. 조만간 구체적인 안들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어쨌든 ADR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 네네.
5: 그래서 뭐 이 SEC 규제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바로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들이 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있으면 나오지 않을 라고 좀 그것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좀 내용들을 봤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어떤 예측치나 전망치나 이런 것들 다 동일하고요. 이제 좀 이번에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디램이랑 낸드 계속 수요가 좀 추가 공급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대요. 없으니까 계속 더 달라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메모리라는 게 사실 다 필요하잖아요.
3: 네,
5: 기업들
3: 그렇죠.
5: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직까지 수요를 다 충족시킬 만큼의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재고도 아직 쌓고 있지를 못한 그런 상황인 네.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고를 더 쌓기 위한 수요들은 내년에 더 폭발을 할 거고 그러면서 지금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분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LTA 같은 경우에도 그 장기 계약 같은 네. 경우에도 이번에 뭐 다섯 개 데이터 센터랑 이제 다 체결을 했다고 이번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추가 다섯 개 고객사랑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연 계약 고객은 앞으로 계속 또 늘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좀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좀 안정성 자체 네. 실적의 안정성은 그래도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캐파에서 이번에 60에서 70% 정도 규모로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 측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원래는 한 절반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60, 70%를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는 좀 그래도 예상보다는 더 많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나 그리고 안정성 이런 네.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이 변동성, 실적의 변동성 이런 것들은
4: 예.
5: 네,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냥 이제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런 내용. 네, 그렇게 좀 봤습니다.
4: 저는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생활 속의 삼성전자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바라볼 때 늘 반도체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같이 출근을 하는데 혁명적인 발언을 했어요. 혁명적인 발언이 뭐였냐면 와이프가 애플바거든요. 아이폰만 썼었어요. 아이폰만 썼었는데 갤럭시 폴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갤럭시 폴드 8.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접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나왔는데 어 이제 자기는 아이폰 안 살 거다. 사진도 갤럭시가 훨씬 낫고 그리고 화면 접었을 때 또 그 약간 구겨지는 그런 것도 많이
5: 힌지가,
4: 사라졌대요. 힌지 부분
5: 네.
4: 사라지는 부분도 많이 사라졌대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애플바였던 와이프조차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삼성전자를 반드시 우리가 반도체 이런 걸로만 봐야 되냐. 모바일 삼성전자도 한번 봐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네. 좀 깨알 같지만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5: 네. 그리고 네. 이게 약간 또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가 네. 최근에 워낙 애플이 이제 뭐 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안 쓰고 뭐 중국 거 쓰겠다.
4: 쓰겠다고
5: 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실적 발표하고 아까 어닝콜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투덜투덜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너무 비싸다. 다변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애플 쓰지 말고 삼성 거 쓰자. 이런 네.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3: 네, 그러니까 제 이거 이 방송을 네. 팀쿡이 볼지 모르지만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재용 회장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장신 메모리 쓰면 네. 안 됩니다.
3: 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어쨌든 시장이 삼성전자 콘콜 후에 한번 급등했었는데
4: 네, 맞아요.
3: 저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저도 내용 보면서 어쨌든 역시 좀 큰형님이 큰일 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더 큰 하락을 좀 막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잖아요.
4: 맞습니다.
3: 그래서 콘콜 내용은 좀 좋았고 아까 이제 이주현 이사님이 잘 얘기하신 대로 근데 같은 내용 사실 뭐 달라진 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5: 그쵸.
3: 어떨 땐 믿고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까지는 시장이 좀 잘 믿진 않았던 거는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 또 미국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48억 정도 자사 이제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잖아요.
4: 네.
3: 그룹사 중에서 지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밤에 이제 그 공시 보고 좀 놀랬거든요. SK 하이닉스를 굳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 SK가 있기 때문에
4: 그렇죠.
3: 예. 근데 그 이제 뉴스 이제 공시가 좀 뜨고 나서 야간 선물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의미는 있잖아요. 상징적인. 좀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4: 결국은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 시청자분들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48만 원으로 낮춘 보고서도 나왔고요. 오히려 470만 원까지 올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펀더멘탈 솔직히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뀐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목표 주가가 차이가 많이 날까?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HBM입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HBM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HBM3, HBM4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70만 원 아니야 HBM 쪽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으니까 HBM 경쟁력을 좀 상세 잃어버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48만 원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키옥시아 지분 들고 있지 않습니까? CB 형태로
3: 네.
4: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영업외 수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시선이 좀 갈리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하이닉스를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AI 시대, AI 인프라 시대에 구조적인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야 될지 여기에서 시선이 갈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둘 다 HBM4 그리고 AI 시대 때 천병 역할을 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3: 네.
4: 뭐 SK 하이닉스 너무 목표 주가가 천차만별이라고 해서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 네. 그 이준희 선생님은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제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뭔가 좀 촉매는 필요하잖아요. 주가 올라가면
5: 그쵸.
3: 그냥 가진 않으니까. 근데 아 이게 뭔가 좀 계기는 되겠다. 드디어 좀 반등은 하지 않겠냐. 근데 오늘 또 미국장 잘 끝났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 이틀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 팔았거든요.
4: 맞아요.
3: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뭐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도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 또 고민이에요. 이거를
5: 네.
3: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또 신규로 접근할까? 막 이런 고민 되게 크잖아요.
5: 네.
3: 좀 이게 8월 한 달만 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좀 좋을지.
5: 8월 한 달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 네.
5: 그런 분들은 저는 무조건 보유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그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왔다. 그동안에 워낙 좀 주가가 변동성이 심했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지쳐 계실 거예요. 개인분들도. 네. 그래서 조금만 반등 나오면은 좀 팔아야지. 혹은 예, 낙폭 조금 축소되면은 여기서 조금 손절해야지.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좀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조금 견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처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지금은 뭐 10% 이상씩 매번 좀 빠지면서 되게 비이성적인 그런 시장 환경이 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더 얘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뭐 펀더멘털 상의 이슈는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결국 그 외의 이슈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들고 계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뭐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리밸런싱이나 조정은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섣부르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갭상승으로 좀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 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후장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2시 이후로 반대매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저는 신규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만한 네,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천천히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면서 분할로 좀 담아 가시는 거는 지금 구간에선 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일단은 좀 8월은 그래도 이렇게 뭐 올라간다고 해서 뭐 판다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좀 더 가지고 가자 네. 이렇게 좀

0: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저도 어쨌든 이제 오늘 현재 지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8월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지수가 이제 6,400 정도 되거든요. 오늘 이제 14% 이상 오르면서 또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됐고, 삼성자이닉스가 모두 다20% 이상 둘다 이제 하루에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그냥 단지 하루 올랐다고 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레버리지 물량들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청산이 돼서 좀 수급적으로도 좀 가벼워졌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빅 이벤트 다 끝났거든요. FMC
0: 그렇죠.
1: 끝났죠. 메타,
0: 빅테크 기업
1: 마이크로소프트,
0: 실적.
1: 아마존. 근데 사실 메타만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지, 그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다 나왔어요. 예상보다 더
0: 네.
1: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제거됐으니까 저도 8월은 어쨌든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 근데 이게 반도체만 좀 가진 말고 또 이렇게 또 골고루 가는 그런 장세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1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고 또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경제 7월 월간 연불리 2부를 열었습니다.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하고 오늘 코스닥도 모두 이제 오늘 좀 동반 급등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좀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주주 이행시에서 본부장님이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0: 네.
1: 해주셨는데, 여전히 믿을 건좀 반도체밖에 없을까요?
0: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가장 펀더멘탈이 확실하고,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보이면서,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과도했던 실적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가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참 매매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또 매수를 하면서 또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AI 시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반도체 실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믿음은 결국은 또 용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또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라면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 냈던 전력기기 아시죠?
2: 네.
0: 전력기기 삼총사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1: 네.
0: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던 조선주들도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업종, 이런 종목이라면 저는 용기를 한번 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준 이사님은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2: 네.
1: 하이닉스도 제가 좀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같은 실적을 보고 목표주가를 확 낮췄는데
2: 네.
1: 또한 분은 올려버렸더라고요. 무려 470만 원.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를 봤을 때는 되게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1: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어떻게 좀 이게 개인 투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2: 일단은 그 제일 최고로 낮았던 목표 주가가 그한 증권사에서 어제 148만 원인가? 네, 그렇게 하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뭘 보고 이렇게 낮췄을까라고 해서 보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80조, 200조?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목표 주가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외에 470만 원으로 이제 최고가로 지금 올려잡은 증권사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 영업이익 거의 420조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아, 너무 차이가
2: 네, 차이가
1: 심하네요.
2: 거의 두배 이상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요한 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만약에 올해보다 이익이 낮아지려면은 수요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아니면 공급 과잉이 돼서 갑자기 뭐 메모리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시그널은 아예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 다섯 개 기업들 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 내년에 투자를 오히려 그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더 어쨌든 내년에도 더 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캐펙스를 상향을 한 그 이유에 대해

0: 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말은 내년까지는 이런 수요가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비싸지니까 그만큼 비싼 가격을 반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사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전자의 그 148만 원 이라는 뭐 물론 판단은 다 각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좀 후자 쪽으로 사실 지금은 무게를 싣는 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상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막뭐 2028년쯤 되면은 어쨌든 공급 과잉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2027년도 그 하반기에는 좀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시그널 그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반영해서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아는 한그 반도체가 아무리 이전에 시클리컬 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1년 반을 땡겨서 선반영을 하는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길어봐야 6개월 정도를 선반영을 했지 1년 반을 이렇게 선반영을 한다라는 사례는 저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미래 이야기를 땡겨온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이런 펀더멘털상의 이슈는 딱히 없고 내년에 오히려 더 좋아질 거고 가격의 상승분은 더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감안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투자자들이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어느
0: 그렇죠.
1: 쪽을 따를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준 이사님 말씀은 결국 지금 기업들이 하는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조금 이제 이번에 목표 주가를 올린 쪽 거기가 좀더 타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딜 봐도 공급 과잉이 있을 거란 얘기는 없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저도 어제 컨퍼런스 콜 보면서 놀랬던 게 28년에도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0: 네.
2: 그렇죠.
1: 원래는 27년이었어요.
2: 100%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변동성.
1: 변동성.
2: 반도체의 특성상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2의 창신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양쯔 메모리도 낸드 쪽이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IPO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왜 놀랬죠? 중국 AI 오픈 모델들, 뭐 키미 K3라든지 아니면 쯔프 AI라든지 미드맥스라든지 이런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는 중국산 AI 모델들 때문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즉 반도체는요 어떤 기술이 새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등장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무도 못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ASML만 만든다고 얘기했던 DUV 장비를 중국에 있는 업체가 생산했다. 이런 뉴스들이 또 우리의 투자 심리를 부정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ETF에서 투자하실 때에는 반도체 ETF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게
1: 지수.
2: 어떨까? 여기서 지수 ETF라는 것은 코스피 200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들 말씀드리고 비중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32.7%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5.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냥 단순히 코스피 200만 산다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절반 이상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3등 종목은 뭘까? 3등 종목 SK스퀘어거든요.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 그리고 4등이 삼성전기였었는데 최근에 약간 밀려가지고 지금 KB금융,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맞아요.
2: 즉 반도체를 절반 이상 담고 있는 게 한국 지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좋지만 반도체 올인해서 반드시 반도체 ETF만 담아야 된다. 그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그냥 코스피 200만 담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업사이드 보이는 만큼 충분히 쫓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KB금융이라든지 또 다른 종목들이 어찌 본다면 반도체의 변동성을 흡수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코스피 200만 담아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만 봐주시면 조회수 진짜 안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2: 이준 이사님 꼭 클릭 한번 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2: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실 업황에 대해서는 좋은데 문제는 이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 있냐.
2: 그렇죠.
1: 이번에도 뭐 난리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코스피 200이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니까.
2: 반이 반도체죠.
1: 그러니까,
2: 코스피 반반도체. 반반도체.
1: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ETF

0: 플레이폴 좀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부터 이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규제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근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오늘 이제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문턱을 좀 높이고 있잖아요. 뭐
1: 네.
0: 자산 총량 규제도
1: 네.
0: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이게 그래도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지금 목표가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좀 어떻게 효과는 좀 있을까요?
1: 일단은 사람들이 좀 착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전직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전직.
0: 전직이
1: 전직.
0: 뭐였네.
1: 애널리스트였고요. 제가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였는지 아세요?
2: 뭘까요?
1: 파생.
0: 아,
1: 제가 파생
0: 파생.
1: 애널리스트였어요. 파생 애널리스트 17년 정도 했고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산운용사로 스카우트해서 간 거거든요.
0: 네.
1: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ETF라는 이름, ETF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이고요. 파생 상품은 첫 번째도 증거금 관리, 두 번째도 증거금 관리, 세 번째도 증거금 관리가 파생 상품의 덕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또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간과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아니면 레버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던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폐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장벽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은 일정 부분 좀 많이 축소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얘는 절대 ETF나 이런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얘는 파생 상품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0: 네네. 그리고 요거 좀한 번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배재규 대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1: 네네.
0: 이제 상폐 아닌 자연사 시켜야 된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LP들이 매도만 해서 공급을 점차 말릴 거란 얘기가 있는데, 이게
1: 네.
0: 좀 어떤 내용이죠?
1: 일단 제가 배재규 대표님이랑 그 친분은 있지만 통화는 못 해봤거든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ELW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도 ELW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Equity Linked Warrant. 이름은 복잡하지만 일종의 단일 종목 옵션이었거든요.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래서 ELW 규제를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호가를 벌리는 거였어요. ELW도 LP라는 호가를 대는 주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가를 좀 벌리고, 호가를 벌리면 내가 싸게 살수 없고,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규제가 됐거든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즉, LP가 좀 호가를 좀 멀찍이 돼서 좀 적극적인 매매를 못하게끔
0: 못하게.
1: 하겠다라는 그런 행간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 끝나는 대로 전화해서 한번
0: 네,
1: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훈 선생님, 그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2: 네.
0: 간단히 좀이 효과 있을까요? 이렇게 규제하는 거?
2: 저는 한번 뭐 물론 보긴 해야겠죠. 오늘부터
0: 네.
2: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레버리지에 대한 이 이슈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좀 이슈화가 됐던
0: 맞아요.
2: 내용이잖아요. 홍콩에서도 이게 규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같은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그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그래도 좀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1: 네.
0: 너무 좀 감사드립니다. 또
1: 네.
0: 뵙겠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6: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 저 꿀뚝하던 꿀뚝을 막고 있는 셈이고 아.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이렇게 몰아붙이겠습니다. 꿀뚝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7: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9: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게 됩니다.
7: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 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5: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6: 40도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일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로 본 현황,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11: 2018년 이전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10: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의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2: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대재난이었다면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 노멀이 된 겁니다.
10: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에 땡볕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6: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3: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14: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
13: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15: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16: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13: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떼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17: 한번 열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질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그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그에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13: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5: 네, 이런 가운데 목요일이었던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한 명이 숨졌는데 이번 사망자는 2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폭염의 위기 수준은 재난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6: 정부는 서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폭염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의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8: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비상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 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9: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 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18: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막 개수 늘리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폭염 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최소화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의 성패 역시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20: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려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0: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 체제의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3: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3: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2: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혹시 여질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5: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4: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6: 보완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4: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7: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늦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4: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도 법안 통과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구 대행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8: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이제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2: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0: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2: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 2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4: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 소식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도 평소에 또 대비를 잘하고 있나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역시 지진이 적지 않은 지역인 만큼 비상용 식수나 손전등, 응급 약품 같은 기본적인 비상용품을 조금씩이라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꼭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대피하기 쉬운 곳에 신발 꼭 잊지 말고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슬리퍼 같은 신발 말고 운동화.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서 물건이 뭐 위에서 떨어진다거나 할 때 내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동화 준비하는 것이 좋죠.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요. 평소의 작은 준비가 위급한 순간에는 또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참 많은 걸 습관처럼 하며 살아가죠. 주중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루틴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요. 같은 길로 출근을 하고 거의 매일 같은 업무를 보고 거의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딱히 별다른 일이 없다면 아침에 갔던 그 반대 방향이지만 역시나 같은 길로 퇴근을 하죠. 혹시 이건 어때요? 평소 늘 다니는 길 말고 오늘 마냥 육각길로 출근을 했다면 내일은 윌셔길로, 모레는 육가로 갔다 윌셔길로. 혹시 여성분들이시라면은 평소와 조금 다른 립스틱 색을 발라보거나 평소와 다른 헤어스타일이나 평소와 다른 옷차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소화해, 뭐 이런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분들이라면 평소 입지 않았던 그런 색상의 셔츠. 왜냐면요, 늘 똑같은 나의 모습 말고 약간의 변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른 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이 8월의 첫날인 만큼 오늘 하루만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지내보면 어떨까요? 아니 무슨 아침에 그렇게 여유가 많다고 그러느냐 하시겠지만 작은 아주 작은 순간의 변화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도 된다고 하잖아요. 두뇌 회로도 조금씩 빨라진대요. 작은 변화 하나가 새로운 기분을 만들고 그 새로운 기분이 또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와는 조금 다른 그리고 조금 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위크엔드 수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침 꼭 챙겨 드시나요?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아침은 그렇게 안 챙겨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요. 아침은 꼭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뭐 계란후라이라던가 사과라던가 요구르트라든가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사실은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아침 내가 먹으려면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매번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아침에 간단하게 계란후라이라도 먹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언제 또 후라이팬 올려서 계란후라이 만들고 뒤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또 지나가고 아침 시간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삶은 달걀이라도 좀 먹어볼까? 뭐 하다 보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는 귀찮아서예요. 이게 귀찮지 않고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해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후다닥 후다닥 빨리 할 텐데 말이죠. 그 귀차니즘이 참 문제란 말이죠. 어쨌든요. 아침을 너무 무겁게 먹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자니 점심시간까지 너무 조금 길어요. 월요일 저희 아침 회의 시간에 이제 모두 모이잖아요. 회의실에 누구 배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꼬르륵 소리가 어디선가 자꾸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 나면은 그 어떻게 딱 아 저 사람이다 눈치채는지 아세요? 일부러 자세를 조금 고쳐 앉는다던가 아니면 커피를 좀 한 모금 마신다던가 조금 행동이 달라요. 그렇다고 뭐 배고파요? 이럴 수는 없고 제가 요즘 매일 마시고 있는 아침 스무디 하나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위고비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휘르륵 갈아서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와 바나나, 우유를 넣은 스무디인데요. 어우 너무 이상할 것 같아. 아보카도랑 바나나랑 우유랑 뭐 생각만 해도 너무 막 걸쭉하고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 그래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선 아보카도 반 개, 요거는 이제 한 끼라기보다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아보카도 반 개, 바나나 반 개, 우유 한 컵 정도 넣고 믹서기에 그냥 드르륵 갈아주면 끝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얼음을 조금 넣어도 좋기는 한데 아침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얼음까지는 안 넣으셔도 좋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얼음 넣으셔서 더 시원하게 드셔도 좋겠죠? 단맛은 바나나가 충분히 내주기 때문에 따로 꿀이나 뭐 첨가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아보카도, 그리고 우유. 이 스무디가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꽤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특히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는 운동선수들도 즐겨 먹는 과일이죠. 탄수화물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아침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우유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죠. 근육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특히 50, 60대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써서 우유는 꼭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유 마시면 배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러면은 락토스 프리 드셔서 우유는 어쨌든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 뭐 그런 거 드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다른 거는 안 해보고 일단 우유로만 해봤는데 아주 성공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스무디도 한번 알아볼까요?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 요것도 조합만 들어봐도 좋을 것 같잖아요. 눈에 좋은 블루베리 그리고 그릭 요거트. 냉동 블루베리 한 컵에 그릭 요거트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유를 넣어서 그냥 갈아주면 끝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요. 눈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그 다음은 조금 생소한데요. 시금치와 사과 스무디. 시금치를 갈아 마신다고 풋내 나서 어떡하지? 이상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과랑 함께 갈면 생각보다 맛도 깔끔하고 시금치 풋내가 사라집니다.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속도 편안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죠. 트레이들조의 아주 연한 베이비 시금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물에 살살살살 씻은 다음에 시금치랑 사과만 넣으면 안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 우리가 어차피 사과 넣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갈아서 드시면 굉장히 상큼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트밀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바나나와 우유에 오트밀 두세 스푼만 넣어서 갈아도 정말 든든한 한 끼가 되죠.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잖아요. 오트밀을 저는 약간 누룽지처럼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좀 뜨거운 물 넣고 푹 좀 끓여서. 그 오트밀은 너무 레시피가 좀 많아요. 죽처럼 하는 경우에도 있고 오트밀을 밥처럼 하는 경우에도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트밀 활용법 좀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스무디를 만들 때 과일만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과일은 한두 가지 정도만 넣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설탕이나 뭐 그런 단맛을 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과일 자체, 과일이 조금 푹 익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의 맛으로 단맛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 물을 한 잔 더 마시느냐, 10분이라도 더 걷느냐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내 몸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아침 메뉴 고민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스무디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먹이면 좋잖아요. 간편하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맛있는 아침 한 잔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매일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우리 위크엔드 수다 패밀리 여러분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달해야. 국산 달해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해?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달해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해.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먹기 좋은 스무디 알아봤는데요.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갱년기. 혹시 겪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갱년기 맞거든요. 딱히 어디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참 이 사춘기보다도 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기분도 이상하고 기분도 자꾸 널뛴다 그러죠? 기분도 널뛰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 제발 입맛 좀 없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먹기는 많이 먹죠. 내가 많이 먹기는 먹는데 그렇게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냥 만사가 시큰둥하니 그냥 그래도 아 이까지 갱년기 물리쳐야 하지 않겠어요? 갱년기가 뭐라고. 갱년기에 남녀 없잖아요. 한 번쯤 겪게 되는 갱년기. 이 갱년기는 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식습관 조금만 바꿔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크푸드 5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건강하게 갱년기 이겨내자고요.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흑콩, 특히 서리태가 그렇게 좋대요. 서리태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

볶은 거를 샀어요. 그래서 그 볶은 서리태를 곱게 갈았어요. 그래서 밥 지을 때 얘를 넣었어요. 그 콩이 좀 서걱서걱하는 식감이 제가 좀 싫어가지고, 근데 이런 건 또 먹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갈아서 밥 지을 때 넣으니까 구수하고 괜찮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는 보라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 건강을 돕는 데 도움이 되죠.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요, 체중 관리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올리브오일 그냥 살짝만 두르고 구워 드시거나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구워서 담백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가요, 어릴 땐 또 안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또 지나니까 맛있어지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조금 어떻게 먹어야 될지 좀 생소하고 요리법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냥 쉽게 살짝 얇게 썰어가지고 올리브오일 살짝 두르고 그냥 구워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양념간장 조금 만들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딥 같은 거 조금 얹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먹다 보면 또 굉장히 맛있잖아요. 트레이더 조에 가시면 이 가지로 요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치즈 좀 뿌려가지고 그대로 데펴서 드시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블루베리와 오디입니다. 블루베리 우리 스무디에도 아까 얘기했는데요, 슈퍼푸드 하면 가장 떠오르는 블루베리. 블루베리와 오디에는 가지와 마찬가지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까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먹느냐, 블루베리와 오디. 요거트에 넣어주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무디로 갈아 드시면 쉽게 드실 수가 있죠. 당분이 들어가서 가공된 제품보다는 그냥 생과일이나 냉동 블루베리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코 가도 큰 봉지로 팔잖아요. 저는 그 봉지 그대로 얼렸더니 얘네들이 다 너무 이렇게 합동 단결을 잘해서 꽉꽉 지네끼리 얼어붙어 있어서 나중에 떼어먹는데 조금 애먹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귀찮으시더라도 그 스낵백 조그만 거에다가 조금씩 소분해서 얼려놓으셨다가 그때그때 갈아서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흑미, 검은 쌀입니다. 흑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또 풍부합니다. 저도 흑미를 바꿨는데요,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구수하고, 전부 흑미로 바꾼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 쌀에다가 흑미 섞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밥 먹고 있거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밥을 지을 때 요 흑미를 한 20-30% 정도 조금만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저는 건강을 엄청 잘 챙기네요. 본인이 좋다는 거 다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해야 되니까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요, 흑목이버섯과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죠.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흑목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아, 이 흑목이버섯이 그 짬뽕 같은데 나오는 검정색 버섯, 그거 맞는 거죠? 이런 버섯은 볶음으로 드셔도 좋고 국이나 전골에 넣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햇볕에 잠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의 함량도 더 높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다크푸드 다섯 가지는 흑콩, 서리태콩이었죠? 가지, 블루베리와 오디, 흑미, 그리고 흑목이버섯과 표고버섯입니다. 이 다섯 가지 다크푸드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알아채셨을 거예요. 바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우리 몸속 내의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과 장 건강을 돕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갱년기 건강관리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끼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요, 어떤 음식도 갱년기를 치료하는 특효약은 아니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혹시 마켓 가실 건가요? 다섯 가지 다크푸드 혹시 기억나시면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요즘 밤에 에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풍기는 좀 틀어놓고 자야 잘만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자, 선풍기를 밤새 켜놨을 때 어떤 부분들 조금 주의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선풍기는 에어컨처럼 방 안의 온도를 낮추는 기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를 움직여주는 역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땀이 증발하도록 돕고 몸 주변의 더운 공기를 계속적으로 밀어내서 시원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바람을 얼굴 쪽으로 오래 쐰다면 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안 된다에 해당됩니다. 특히 눈 표면을 덮고 있는 눈물막의 증발이 빨라집니다. 안구건조증상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나 벽 쪽으로 향하게 하고 회전기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선풍기가 알러지 만든다더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선풍기 자체가 아니라요. 문제는 방 안에 있던 먼지입니다.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방 안에 쌓여있던 먼지, 뭐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곰팡이 포자, 반려동물의 비듬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퍼뜨리기 때문에 특히 기존의 증상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더 자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 날개와 안전망에도 역시 먼지가 쌓여있는지 자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 선풍기를 켜고 자서 그런지 목이 뻐근해 어깨가 아파 하시는 분들, 그 찬바람 탓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하지만 이 선풍기 바람이 근육통을 직접 유발한다, 이럴 만한 임상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보다는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베개 높이가 맞지 않거나 기존의 목이나 어깨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선풍기의 냉각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보면서요. 자,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지 않는다. 실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습도는 50%를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풍기는 네, 밤더위를 견디게 해주는 꽤 괜찮은 보조수단이 될 것입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별자리 운세 해봤었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솔직히 방송을 들을 때는 아 새겨들어야지 기억해야지 하지만 조금 지나면 생각 안 나지 않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번 주에 이렇구나, 행운의 색은 뭐였구나, 행운의 숫자는 뭐였구나, 그때뿐 뒤돌아서면 기억 안 나요. 좋은 운세는 자신감을 얻는 응원으로, 또 조심하라는 주의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작은 힌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다음 주 별자리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자리. 말씀드렸듯이 별자리는 본인의 양력 생일로 들으시면 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9일.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양자리 다음 주 운세는요, 운세라고 하니까 조금 거창한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다음 주 별자리는요,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다음 주 나에게는 뭐 이렇게 할까요? 어쨌든 알려드릴게요. 조급함보다 타이밍입니다. 빨리 움직인다고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요,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요. 건강은 충분한 수분 섭취 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색은 레드고요. 행운의 숫자는 7입니다. 저 양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충동 구매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요새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약을 먹는 게 있는데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제 얘기예요. 금전운은 충동 구매 조심하고 건강은 물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자, 다음 4월 20일부터 5월 20일 황소자리. 4월 20부터 5월 20까지 황소자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빛나는 한 주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요. 뜻밖의 인연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대화를 선택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그린, 행운의 숫자는 넘버 2. 5월 21일부터 6월 21일 쌍둥이 자리입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배워도 좋을 때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벌이기보다는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옐로우, 행운의 숫자는 5. 6월 22일부터 7월 22일, 6월 22일부터 7월 22일 계자리입니다. 계자리는요, 조금 쉬어가라는 신호가 들어오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나 산책을 즐겨보세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더욱 큰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 행운의 숫자는 9.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사자 자리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 있게 의견을 내면 주변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살짝 배려를 잊지 않는 것도 기억하세요. 행운의 색은 골드, 행운의 숫자는 1. 8월 23일부터 9월 22일 생이신 처녀자리. 작은 성과들이 하나둘 모여서 큰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미뤄두었던 일을 정리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운도 안정적인 흐름이라서요, 계획적인 소비하셔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은 네이비, 행운의 숫자는 4.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천칭자리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한 주입니다. 일과 휴식, 가족과 나 자신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하겠습니다. 행운의 색은 핑크, 행운의 숫자는 6.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 전갈자리인데요, 직감이 유난히 예리해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느낌이 좋다면 한번 믿고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계약이나 문서는 꼼꼼하게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와인색, 행운의 숫자는 8.
사수자리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사수자리입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한 주입니다.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즐거운 추억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기대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오렌지, 행운의 숫자는 3. 12월 22일부터 1월 19일 염소자리입니다. 묵묵히 해온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시기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함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행운의 색은 브라운, 행운의 숫자는 10. 1월 20부터 2월 18일 물병자리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도전이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평소와 다른 길을 선택해보는 것도 행운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행운의 색은 퍼플, 행운의 숫자는 11. 2월 19일부터 3월 20일 물고기 자리입니다. 감성이 풍부해지는 한 주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주변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행운의 색은 화이트, 행운의 숫자는 12. 별자리 운세는요, 어디까지나 그냥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시작될까 하는 설레임, 어떻게 한 주를 보낼까 하는 기대감, 그런 거에 맞춰서 알아보는 작은 힌트죠. 좋은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 약간 아쉬운 내용 저처럼 충동적인 구매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는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한 주 한 주의 운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도 별들이 전해주는 행운 이야기, 별자리 운세는 계속됩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벌써 함께 하는 시간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빈과 함께 나눌 명언은요. 삶의 십계명입니다. 거창한 성공 비결 아니고요. 어려운 철학은 더더욱 아닙니다. 삶이 조금은 여유로워질 정도? 삶이 조금은 편안해질 정도? 삶의 십계명 알아보겠습니다. 1. 일만 하지 마라. 여기서 일만이라는 거는요. 하나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일, 가정일, 뭐 다른 한 가지 일 너무 갇혀있지 말고 하나라는 테두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조금은 넉넉하게 살아라. 2. 이 일 저 일 끼어들지 마라.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마라. 이런 걸까요? 3. 3355 놀러 다녀라. 매일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침 8월 1일이요. 내셔널 플레이 아웃사이드 데이, 밖에 나가서 즐기는 날입니다. 근데 밖에 지금 너무 더워서 못 나가요. 4. 사생결단 하지 마라. 욱하지 말라 이거죠.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만 참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지 않나요? 화가 날 때는 코로 7초 들이쉬는 숨 쉬고 3초 숨 참으시고 8초 뱉어내기 호흡법 해보십시오. 5. 오케이를 많이 해라. 오케이. 인생에 안 돼, 싫어 이런 거보다는 좋았어. 오케이. 6. 육체적 스킨십을 즐겨라. 워워 야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요. 취미도 좋아하는 사람도 나만의 즐거움도.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겨라. 삶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꼭 챙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7. 70%만 만족해라.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도 100% 완벽한 하루도 없습니다. 적당히 70% 만족하기. 저는 이 명언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70%만 만족하라. 70%만 만족하겠지만 70%만 만족하려고 하지만 정말 이 명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완벽하라고 애쓸 필요 없고요. 어차피 완벽할 수도 없지 않아요? 70%만 만족하고 살기. 너무 좋습니다. 8. 팔팔하게 운동해라.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실내에서 자주 움직이기, 제자리 걷기 이런 거라도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 이용하기. 9. 구차한 변명을 삼가해라. 핑계를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본인의 실수는 바로 쿨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 10. 10%는 친구를 위해 투자해라.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재산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 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도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값진 것이 사람이고요. 시간보다 귀한 것이 함께하는 추억입니다. 오늘의 삶의 10계명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리뷰해볼까요? 1. 일만 하지 마라. 2. 이 일 저 일 끼어들지 마라. 3. 3355 놀러 다녀라. 4. 사생결단 하지 마라. 5. 오케이를 많이 해라. 6. 육체적 스킨십을 즐겨라. 7. 70%만 만족해라. 8. 팔팔하게 운동해라. 9. 구차한 변명을 삼가라. 10. 10%는 친구를 위해 투자해라. 이 가운데 정말 단 한 가지만 마음에 닮아도 멋진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애써 웃으세요. 오늘은 8월의 첫날이고요. 저 로빈과 함께 유쾌한 시간도 함께 했으니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는
순간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저는 로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음악,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8월의 첫 주, 다음 주도 화이팅! 위크엔드 수다 화이팅!

0: 장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저는요, 지난 20년 동안 뜸 치료 임상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사람은요, 입으로 먹고 코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숨은요, 몇 분만 못 쉬면 죽고 심장은 단 몇 분만 못 뛰면 죽습니다. 위는 몇 날을 막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뛰는 것이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음양평형을 유지하는 게 바로 무극보양뜸입니다. 이 무극보양뜸은요,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낫게 하고 병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무극보양뜸을 권했는데 그 무극보양뜸을 해서 지금도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침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다는데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나 부담도 없이 생각하면서 침과 뜸에 대해서는 의례의 약속이나 한 듯이 의심을 하곤 합니다. 과학적이냐는 등, 또 괜찮냐는 등, 위험하지 않냐는 등, 그런 등등 별별 질문과 의문을 표시합니다. 사실 일본은요, 이미 80여 개의 침뜸 전문 학교와 대학이 있으면서 매년 4천 명 정도의 뜸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명 의과대학에서도 침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심지어 러시아 등에서도 침뜸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학적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에서는요, 아무래도 한약과 침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8월의 첫 번째 토요일 아침인데요. 와, LA의 토요일 아침 벌써부터 더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요, 주인공보다 OST 때문에 더 기억에 남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 노래 나오면 그 드라마 생각났었는데, 그런 노래집 하나 다 있으시죠? 어떤 노래는 노래 제목보다 그 노래를 들었던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였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늦은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와 TV를 켰을 때였는지, 아니면 부모님 몰래 방 안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에 혼자 설렜던 시절이 있었는지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요. 이상하게 노래 한 소절은 잘 잊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은 그 기억을 꺼내 보겠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한국 드라마가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죠. 드라마가 끝나면 OST가 올라오고 OST가 나오면 다시 그 드라마 장면이 떠오르던 그 시절.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애청자분들을 그때 시절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지는 어떤 드라마의 OST일까요? 우리 안재욱이라는 배우를 정말 정상으로 올려놓았던 드라마죠.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나왔던 OST, 안재욱이 부릅니다. Forever.

지금 들려드린 곡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1997년 나왔던 작품이더라고요. 안재욱의 Forever OST였습니다. 와, 오늘 10시부터 우리 착한 맛 던지댄스 통계님, TKR님 그리고 데니시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아침 일찍, 사실 토요일 10시면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채팅창에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와, 이 노래 정말 그 공전에 히트를 쳤던 드라마에 나왔던 OST.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안재욱이 가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재욱 씨는 다들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와, 이 안재욱의 Forever 또 별은 내 가슴에. 아,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고 대단한 흥행 노래였습니다. 정말 그 이런 노래가 나오면요, 그 당시로 막 순간 이동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당시에 정말 대단했으니까 말이죠.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 뭐 직장이나 뭐 지인들을 만났을 때 어제 이거 봤어? 이거 어땠는데 말이야?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그게 대화의 시작이었죠. 요즘은 OTT가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보고 또 심지어 한꺼번에 전편을 몰아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을 꼭 기다려야 했었죠. 월요일을 기다리고 또 화요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 해를 기다리고, 기다림 자체가 정말 드라마였고 또 그 다음 해를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주를 사랑하는 희망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 드라마 어떤 OST가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벌써 전주만 들어도 이게 어떤 드라마의 OST일지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드라마 모래시계 나왔던 OST 백학입니다.

0: 캐빈의 토요일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광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루에이펀딩 브라이언츠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루스 정인스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좀 전에 들려드린 OST 드라마 모래시계 나왔던 와 정말 백학이라는 대단한 주제의 곡이었습니다. 정말 90년대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드라마가 이 모래시계죠. 귀가시계라는 말이 돌 정도로 정말 그 시간대면 정말 거리가 한산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모래시계에 얽힌 좀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시계가 저 군대 있을 때 한참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이제 고참일 때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계급이 낮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10시면 되게 이제 소등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드라마가 10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몰래 TV를 켜놓고 이제 고참들은 방에서 보고 저는 이제 계급이 낮으니까 밖에서 이 누가 오는지를 감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래시계가 저한테는 좀 약간 슬픈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군대에 있을 때는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이걸 제대하면 꼭 봐야겠다 해가지고 제대한 이후에 한번 몰아본 적이 있었는데 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 거리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드렸잖아요. 사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드라마 자체도 그렇지만 드라마를 보던 우리의 생활이 더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전화기도 뭐 거실에 하나 있었죠. 뭐 휴대폰은 정말 흔하지 않았고요. 또 인터넷도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면 정말 집전화로 걸어야 때가 많았잖아요. 참 희한하죠. 지금보다 굉장히 불편했는데 마음속, 내 머릿속 기억은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들려드린 OST만큼 우리의 기억 속의 노래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젊은이의 양재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이승환이 부릅니다. 너를 향한 마음.

늘 어린 왕자로 계신 것 같아서 참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래와 노래 사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절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LA나 타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노래가 나올 때쯤은 서울에 계셨나요? 아니면 뭐 서울 말고 한국 어디 뭐 부산이나 대구에 계셨나요? 아니면 벌써 미국에 오셔서 LA나 또 다른 타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셨습니까? 그때와 나, 지금과 나, 참 많이 달라졌죠. 머리카락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허리 사이즈도 몰라보게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죠. 그때와 나, 지금과 나는 많이 변했지만, 우리의 순수한 그때의 마음은 그 시절의 나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노래 한 곡이면요, 그때 내가 다시 나타내곤 하잖아요. 자, 이제는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 드라마 OST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OST가 단순히 드라마를 돕는 음악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히트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의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도 조금 더 복잡해졌죠. 좋아하는데 못 만나고, 만나는데 헤어지고. 참, 왜 우리 드라마 작가님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랑 이야기를 꼬고 또 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회 끝날 때마다 다음 회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한 줄을 정말 버텼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이 노래도, 이 주제곡도 아마 우리를 일주일간 설레게 했던 그런 주제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배용준 씨를 연삼아로 만든 드라마죠. 겨울연가. 와, 정말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류가 부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들려드린 곡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제곡이었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가수는 잘 기억 못하셔도 이 노래는 정말 정말 귀에 익으실 텐데 류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제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드라마 젊은이의 양재를 제가 들려드리고 혹시 이 드라마가 나올 때쯤은 어디에 계셨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착한 맛 던지센스 통계님께서는 포항에 계셨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비비아님은 뭐라고 돼 있었느냐. 아, 우리 착한님 떠올리면 포항, 울산, 대구가 생각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드라마가 나올 때도 군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94년에 군대에 갔다가 96년에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사실 그 2년 동안이 저희 흑역사이긴 한데 그 이후에 저는 미국에 왔습니다. 아, 근데 참 지금 들어도 이 드라마의 그 주제곡이 참 새록새록 머릿속에 있어요. 사실 이 드라마 겨울연가는요 한국을 넘어서 정말 아시아의 전체가 환호했던 그런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드라마로 하여금 정말 한류라는 이름이 전 세계, 특히 일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 해외에 살고 계신 우리 교민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한국 드라마는 조금 특별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한국을 떠나 살면서 뭐 TV 화면 속에 있는 한국을 보게 되면 괜히 울컥거리기도 하고 그때 그 거리, 또 그 음식, 그때 한국 말투, 풍경 하나하나가 마음을 계속 이렇게 건드렸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저때 한국이 그랬지. 아,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 나는 뭐하고 있었을까라는 추억도 되새기면서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한국에 있던 것들이 다 또 하나의 추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드라마 OST는 무엇인지 한번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제가 가수와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령이 부릅니다. 제목은 기도.

0: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0: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와, 좀 전에 들려드린 드라마가 뭔지를 여쭤봤는데 우리 비비아님이 맞추셨습니다. 송혜교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드라마 가을 동화였습니다. 역시 와, 진짜 너무너무 똑똑하세요, 우리 애청자분들은요. 아, 그리고 보니까 우리 TKR님은 어디에 계셨냐? 아, 우리 비비아님은 멤피스에 계셨다고 했고 다시 LA로 돌아오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TKR님은 아, 강릉에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와, 다들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른 곳에 계셨지만 지금은 LA에 계신다니까 우리가 한 이웃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창문을 한번 열어보셨는가요? LA 햇살은 참 강하지만 특이하게 아침 공기 속에는 묘한 그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 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8월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아, 엄청나게 빨리 왔죠. 그런데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1990년대도, 2000년대도 어느 순간에는 또 내일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202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또 어제는 추억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다 발자취가 다 하나의 우리의 추억이고 또 우리의 감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천천히 추억 여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좋았던 기억은 좀 오래 붙잡고요. 아쉬웠던 기억은 웃으면서 보내주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좀더 잘해주는 마음으로 다음 주제곡이 무엇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주제곡도 들으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주제곡일까요? 제가 가수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화가 부릅니다. 처음 그날처럼.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3: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3: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3: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4: 아주 좋은 아주투어. 아주 좋은
5: 아주투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좀 전에 들려드린 곡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이었습니다. 비비아님이 또 맞추셨습니다. 드라마 올인의 주제곡이었죠. 아 근데 정말 지금 우리 비비아님이 댓글에 달아주신 것처럼 우리 박용화님이 일찍 요절을 하셨어요. 굉장히 촉망받는 정말 그 뭐라고 하나 그 탤런트였는데 말이죠.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베가스 갈 때 그 베가스 들어가는 입구쯤에 꼭 이 노래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 베가스에 들어갈 때 그 예전의 추억이나 또 다른 이렇게 그 뭐 설레임이 막 이 노래 하나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 OST를 생각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인의 주제곡 처음 그날처럼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좋아하면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고요. 사랑하면 희생해야 하는 줄 알았고 헤어지면 무조건 비 오는 날 혼자 걸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말이죠. 왜 그렇게 우연히 잘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공항에서도 만나고 기차역에서도 만나고 비 오는 날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 참 그 드라마가 주는 묘한 긴장감과 다음 회를 꼭 기다리게 만드는 그 찰나에 헤어지는 장면. 그러면서 끝날 때 나오던 그 OST. 아 진짜 이게 어떻게 잘 맞물리면서 어쩜 이렇게 드라마 감독님들은 클로징 화면을 잘 잡아내시는지 정말 다음 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번 곡은요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주제곡이었던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준비해 놨었는데 우리 TKR님께서 더 멋진 주제곡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얼른 바꿔보았습니다. 어떤 주제곡일지 같이 들어보시죠.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OST 중에 하나였죠. 아베 마리아.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웰컴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철회해드리는 일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레오스 정인수 코치 진한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주제곡 중에 하나였던 아베마리아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들려드리고 드릴 말씀이 좀 있었어요. 보고 싶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했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던 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께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특히 미국에 사시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좀 멀리 계신 부모님께 잘 지내시죠? 전화 한 통하고 식사는 하셨는지 물어보고 끊고 나면 또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보고 싶다 네 글자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 TKL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비비안님께 짬뽕을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토요일이 좋아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언제 한번 시간을 딱 만들어서 어느 장소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한번 멋있게 우리 그 애청자분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제가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 비비안님도 뵙고 TKR님도 뵙고 또 여러 우리 애청자분들도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이렇게 1990년대, 2000년대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드라마 OST를 한번 들려드리고 추억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노래 한 곡만 들어도 그 시절에 함께 웃고 웃었던 또 설레했던 장면들이 마치 이 찰나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드라마는 끝났지만 아직도 이런 노래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더욱더 반가운 드라마 OST를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또 한번 같이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었지? 이 장면 내가 기억이 나는데? 라는 추억들을 하나둘 꺼내볼 예정이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우리 TKR님께서 신청해 주셨나요? 어디 보면 제가 신청곡 준비해서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Yeah. 대준이와 형돈이가 부릅니다. 제목이 좀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나 부르기 어려운 노래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너를 좀...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오디오 기러기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애청자분들의 추억을 소환하고 노래로 그때로 되돌려드리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90년대 2000년대를 빛냈던 명품 드라마의 OST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드라마에는요 좋은 대사가 있었고 좋은 대사 뒤에는 언제나 좋은 음악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부에서는요 조금 더 깊은 감성으로 그리고 조금 더 설레는 추억으로 애청자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커피 한 잔 곁에 두시고요. 창밖을 바라보시며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 중이시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아는 노래가 나오면 같이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노래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노래는 오래됐는데 기억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노래가 나오면 그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의 장소가 떠오르고 또 그때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음악은 시간을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부 첫 번째 추억의 OST 바로 이어서 만나볼까요? 드라마 파리의 여인의 주제곡입니다. 조성모가 부릅니다. 너의 곁으로.

0: 지금 들려드린 곡 드라마 파리의 여인의 조성모 너의 곁으로였습니다. 케빈의 토의 조화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이스 정희수 코치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7: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6: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백,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7: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러분은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좀 전에 들려드린 곡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조성모 너의 곁으로였습니다. 와, 2004년 드라마였죠. 파리의 연인. 아, 이 조성모의 목소리 그리고 애절한 그 김정은의 눈물. 아,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가지고요. 정말 명작 중에 명작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드라마 속 대사가 굉장히 인상이 있었어요. 애기야 가자! 이런 대사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이 대사가 유행이었는지 엄청나게 많은 패러디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회식자리나 모임에서 하곤 했었는데 매일 혼나곤 했었어요.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대사 하나하나가 노래 속에 묻혀서 같이 기억에 나는 건 저뿐만일까요? 아직도 그 설레임이 노래 속에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굉장히 강렬했고 OST는 더 강렬했습니다. 그 시절 드라마의 특징이 있었죠. 주인공들은 정말 많이 웁니다. 아, 우리 그 주인공 김정은 씨도 왜 이렇게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걸 보는 우리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울고 웃고 다시 또 우린 또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또 한 주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어떤 OST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TK4EVER님이 신청해 주신 주제곡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The endless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There I walk with you. 도깨비의 OST입니다. 리세랜드가 부릅니다. Hush. Through the blurry darkness Who's veiling on the twilight

지금 들려드린 곡은 드라마 도깨비의 OST였죠? 라셀린드의 허쉬였습니다. 우리 TK 포레버님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아주 그냥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비비아님 말씀해주시는데, 항상 우리 비비아님 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참 애용했었죠. 그래서 10개 빌리면 한두 개씩 껴주곤 하셨어요. 그래서 꼭 껴주는 그 신편, 그러니까 새로운 드라마를 보면 또그 드라마를 또 연속으로 이어봐야 했던, 그 당시에 진짜 막 줄이 막 나래비로 섰었는데, 지금은 뭐 OTT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또 그런 비디오 가게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뭐 TKR님, 우리 착한 맛 던지던 스톤게이님, 그 다음에 뭐 데니쉬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요일 오전에 사실 진짜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출퇴근 시간이 없이 좀주 7일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토요일 아침이 정말 저한테는 옛날엔 좀 꿀잠을 잘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오는데, 참 재밌는 건올 때까진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그리고 이두 시간을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끝나고 나면 늘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좀 뭔가 좀 잘했다, 좀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도깨비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요, 2016년 작이에요. 와, 공유, 김고은, 이동국, 유인나, 와 이때 나왔던 배우들이 뭐 지금 뭐 현재를 호령하고 있는 대단한 탤런트들이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10년이 되었다고 다시 이제 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뭐 이벤트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드라마가 성공이 되면 뭐 이런 OST뿐만 아니라 이 배우들이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때는 판타지 같은 드라마가 정말 먹힐까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판타지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도깨비가 그런 판타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또 다른 노래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우리 방송을 늘 애청해 주시는 우리 데니시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어떤 노래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선곡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은미가 부릅니다. 제목은 애인 있어요.

지금 들려드린 곡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였습니다. 아,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그 뭔가 좀 우울하게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어떤 그 애절한 남자의 그 뒷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쓴 커피 한 잔도 생각나요.

평소에 우리는 괜히 참고 괜찮은 척하고 또 좀 약간 대범한 척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나만의 토요일이니까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좋은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또 나만의 행복한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말을 힐링하시면 또 그 다음 주가 또 새로운 힘이 나는 또 우리의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벌써 11시 2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와, 벌써 1시간 반가량이 지나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들었던 노래를 생각해 보면요. 드라마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줄거리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배우의 얼굴이 기억이 나고 이 드라마 OST는 정말 기억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또 어떤 드라마 OST가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손지창, 김민종의 그룹이었죠. 더 블루가 부릅니다. 그대와 함께.

지금 들려드린 노래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였습니다. 이 드라마 이 주제곡이 어디에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꽃보다 남자에 나왔었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 이 김민종 씨, 손지창 씨, 와, 그때는 엄청 꽃미남이었는데 지금은 저와 같은 나이가 지긋해지고 계시는 친구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라디오설 홈페이지를 잠깐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저희가 완벽하게 홈페이지를 개편했거든요. 보시면 제일 처음 상단에 뭐 주가, 요즘에 그

정말 핫한 10가지 주가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파워볼. 정말 그 우리 복권 번호도 다 나오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 뉴스거든요. 실시간으로 정말 가장 빠른 뉴스를 요즘에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저희 그 유튜브, 라디오로 진행되는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유튜브에서 검색을 또잘안 된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라디오솔 홈페이지에 가셔서 왼편 중간쯤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지금 유튜브로 연결이 되니까요.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보이는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라디오솔 홈페이지에 오셔서 각종 실시간 기사도 보시다가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클릭해서 유튜브로 이동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정말 그 2000년대 또 1990년대 드라마 OST들을 함께 하면서 추억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꽃보다 남자, 정말 이 F4를 모르면 대화에 끼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드라마 주인공들을 보면요.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드라마를 돌려보면, 정말 멋있었나?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했지? 라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왜냐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가 그냥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 주인공들이 무슨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취하던 그냥 다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였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고 그냥 멋있고 좋았었는데 지금 보면 좀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것이 뭐 당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이 세월을 지나왔다는 그런 흔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의 드라마 OST. 어떤 드라마의 OST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라마 배트맨 바이러스에 나왔던 주제곡입니다. 소양이 부릅니다. 꿈!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지금 들려드린 곡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주제곡이었죠. 소양의 꿈이었습니다. 와, 오늘 드라마 OST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에는요,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꿈, 누군가는 음악을 꿈꾸고, 누군가는 사업을 꿈꾸고, 누군가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LA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까요? 아마 대부분 상상했던 것들의 이상이거나 또는 전혀 다른 또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계획대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다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늦었다라는 말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 늘 진짜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순간순간들을 지켜오신 걸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더운 여름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를 살아가기 위한 또 힐링도 꼭 주말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OST, 어떤 곡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나왔던 주제곡이었죠. 백지영이 부릅니다. 그 여자.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두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좀 전에 들려드리는 곡,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주제곡이었죠. 백지영의 그 여자였습니다. 와, 이 백지영의 그 여자, 또 총 맞은 것처럼, 아, 이런 드라마 OST를 생각하면 정말 이 백지영 씨는 정말 난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참 지금 들어봐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조금 더 자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또 보고 싶어. 이 네 마디는 정말 살면서 자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OST 드라마 또 이런 노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아, 이 노래도 있었는데, 이 드라마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저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시죠?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절에 예전 추억으로 돌아가 보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지금이야 뭐 문자 보내는 게 쉽지만 예전에 문자를 보낼 때 돈을 내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마 초창기에 전화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문자마다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문자 하나 보낼 때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카톡으로 뭐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얼마든지 보내고 뭐 영상 통화를 해도 돈이 하나도 안 드는데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잘자 라는 말을 보낼까 말까.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다시 보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요즘에는 정말 문자 보내고요. 1분만 답이 없어도 왜 답이 없지? 한 5분 지나면 뭐 하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한 10분 지나면 나한테 화났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30분 지나면 정말 무슨 일이 있나? 괜한 걱정들을 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다음 편을 보곤 했었는데 요즘은요 뭐 OTT가 발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그냥 전편을 몰아볼 수도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라고 하나요? 그 저녁 8시에 시작했던 드라마가 아침 새벽까지 이어져가지고 붉은 눈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에 지장을 준 적도 뭐 많은 경험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너무 정말 그 정보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볼까 누르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진짜 한 편 보고 또 다른 거 보고 뭐 이거보다 저거 보고. 근데 그때는 좀 정말 그 시간도 그랬지만 우리의 마음도 순수했고 기다림이라는 게 그냥 정직하게 아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가 펼쳐지겠지 하고 우리를 조금 순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그때 당시 2000년대를 얘기하다가 1926년 와 시간이 빨리 흘러왔습니다. 해를 반복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변하고 있고요. 변화 속에 있지만 늘 우리는 또 즐겁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OST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주제곡입니다. 린이 부릅니다. 시간을 거슬러.

와, 오늘 정말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응원의 문자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어떤 이야기로 또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늘 이렇게 칭찬과 응원해주시는 그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힘이 나고 다음 주에도 또 어떻게 할지 아주 긍정적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90년대와 2000년대를 빛냈던 드라마 OST와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노래는 시간이 흘러도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 그 시절의 거리, 웃음과 눈물, 그리고 잊고 지냈던 우리의 젊은 날까지 조용히 소환을 해주고 있네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보면 해피엔딩도 있었고 아쉬운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가 조금 힘드셨다면 오늘 들으신 이 노래들이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독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행복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웃음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케빈의 토요일의 마지막 곡, 우리 TKR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를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하거든요. 자,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마음처럼 오늘의 여운도 오래 간직되시길 바라며 저 케빈 킴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 우리 TKR님께서 신청하신 산울림의 개구장이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갈 텐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미국에 사는 모든 남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의 건강 지킴이를 맡고 있는 훈이훈이 한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중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아주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당분간 조금 아팠다가 지금 다시 건강을 찾고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 맞더라고요. 저처럼 건강하다고 자만하다가 한 번에 훅 간다는 게 정말 뾰족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특히나 이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여름철인데 마음, 몸, 또 몸도 안이 있고 바깥이가 있잖아요. 몸 안팎 모두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코리아 헬스코리아의 우리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건강.
0: 건강.
1: 안팎으로.
0: 네, 안팎으로.
1: 지켜드리는 헬스코리아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아니. 보통 분들이 헬스코리아 그러면 워낙 마사지 유명한 마사지 명가라고 체어, 표현하니까 그쵸. 우리의 그 굳이 표현하자면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이제 몸 바깥을 엑스테리어를 담당해주는 우리 헬스코리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은 뭐 아시는 뭐 19년 동안 쭉 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겉보다도 안을 더 챙겨주는 게 사실 헬스코리아잖아요. 그렇죠.
1: 기본에 충실한 기본에, 그렇죠. 헬스코리아입니다. 일단 우리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좋은 성분들을 섭취를 해야
0: 그렇죠.
1: 몸이 제대로 또 돌아가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안팎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한 그 부분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0: 맞습니다.
1: 일단 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제대로 된 건강식품을 드셔야 되고
0: 그렇죠.
1: 또 바깥쪽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마사지 체어 저희 얘기하셨는데 마사지 요법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또 핑계 대시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뭐
0: 발만
1: 얹으면 네. 자동으로 운동을 시켜드리는 운동기구 그리고 또 스파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런 헬스코리아다 보니까 건강지킴이로 19년 됐다는 얘기하셨는데 19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0: 아니죠.
1: 그러니까 한결같이
0: 제 평생인데요. 뭐.
1: 한결같이 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쭉 꾸준히 오면서 성장해간 회사가 헬스코리아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라인이 다 구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0: 맞아요. 저는 진짜로 우리 헬스코리아를 제 개인적인 제가 그냥 일반 소비자로서 만난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뭐 정말 많은 제품들을 제가 뭐 방송하기 전부터 워낙 제가 또 친밀하게 보내왔고 또 진짜 제 돈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돈 내고 먹기도 했고 주변에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요. 내 돈 내산도 해봤는데 오늘 이 준비하신 제품 중에 제가 진짜 관심 있는 제품이 있어요. 남자 그러면 일단 마늘이잖아요. 근데 마늘 중에도 흑마늘은 또 다른 레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흑마늘이 몸에 좋다 아는데 이거를 뭐 집에서 만들기도 힘들고 막상 흑마늘 제품을 먹으려고 해도 사실 좀 속에 부담스럽거나 뭐 냄새가 부담스럽거나 먹기 힘들거나 이래서 못 드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천호행키에서 나오는 흑마늘 프리미엄 이게 또 기가 막히죠.
1: 맛을 즐기면서 드시더라고요.
0: 이거 맛있어요.
1: 맛있어요. 저도 좋아요.
0: 아 그래요?
1: 남자분만 얘기하셨는데
0: 여성분도 흑마늘이 좋은가요?
1: 아, 마늘은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텐데 일회 백리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매운 냄새
0: 일회
1: 하나.
0: 백리.
1: 일회 백리. 그러니까 오. 매운 해가 되는 건 한 가지란 얘기잖아요.
0: 그러니까
1: 매운 냄새. 이 매운 냄새도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0: 맞아요, 맞아요.
1: 또 이제 너무 이 강한 냄새
0: 그쵸,
1: 때문에
0: 그쵸. 네.
1: 약간 드시기도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하나 빼면은 모든 것들은 다 몸에 이롭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마늘은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요리를 하실 때 마늘을 네. 무조건 넣으시는 분들 많아요. 전혀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은 음식에도
0: 일단 마늘 넣으면 맛있어요.
1: 무조건 마늘을 또 과하게 많이 넣어도 저도 네.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요리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열이 가해지고 이러다 보면 마늘의 진정한 그 또 성분들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1: 흑마늘 프리미엄 요 헬스코리아에 천호행케어가 네.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100% 한국산 마늘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0: 아 이거 중요합니다.
1: 그것도 남해. 남해 마늘이 최고인 건 여러분들 아세요.
0: 그렇죠.
1: 여기에다가 마늘도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그럼 그 성분들이 날아가거든요.
0: 아 마늘도 아파하나요? 몰랐네요. 네.
1: 딱 지키고 있다가 네. 그 냄새가 더 강하게 나면서 상처가 흠집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벌레 먹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0: 최고급만
1: 선정을 해서 재료 선정에서부터 깐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한 팩을 여러분들 네. 보시면 뭐 녹용 홍삼 많이 아시잖아요.
0: 네.
1: 그 녹홍 같은 그 사이즈 똑같은 팩이에요.
0: 네.
1: 근데 고기에 마늘이 14쪽이나 들어가요.
0: 14쪽이요?
1: 이건 정말 아낌없이 넣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엄청나요. 우리가 그 14쪽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0: 못 드세요 그렇게. 와.
1: 근데 이거를 또 숙성하는 방법도 뭐 네. 20여일간 숙성을 통해서 그 효능은 더욱 업그레이드 했고요. 또 건강을 지키는데 최고의 용법, 그 효소분해 공법이라고 해서 그냥 막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영양소가 파괴되고 그냥 뭐 마늘 먹었다 이게 아니라
0: 네.
1: 제대로 된 이건 특허받은 공법으로 효소분해 공법으로 추출을 해서 그 영양 성분이 그대로 와. 여러분들 몸속으로 흡수가 돼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마늘 프리미엄을 먹었다면 다른 뭐 마늘 제품들 나온 거랑은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활력이 기력이 확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0: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20일의 약속이 그거군요. 20일간 숙성.
1: 네네.
0: 와. 그냥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마늘을 대충만 빻아서 찝 이게 아니네요. 정말 특허받은 효소 분해 공법으로 추출 공정을 5시간 이상 진행을 하고 남해의 대한민국에서 나온 마늘로만 흑마늘로 14쪽이 넘는 게 들어있다. 한 팩에. 저 14쪽이면 그걸 어떻게 야, 못 먹겠네요. 한 번에 먹으려면.
1: 한 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팩에.
0: 이게 지금 한 박스에 몇 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저기 60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60팩 들어가 있는 게 네. 150불이에요.
0: 너무 좋다.
1: 근데 진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뭐 마켓 같은 데 가서도 뭐 흑마늘 제품들 막 보셔요.
0: 유사한 것들 마늘. 있죠. 예.
1: 그러면 그거는 이제 30팩들이로 많이 파는데 네네. 가격 차이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60팩이다 보니까 120불 거기는 뭐 한 5-60불 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두 배의 양이에요.
0: 그렇죠. 60팩이니까.
1: 두 배의 양이고 그 진함이나 효소분해 공법으로 이렇게 추출한 그리고 마늘의 함유량 이런 걸 따졌을 때 드셨을 때 효능이 다르니까
0: 네.
1: 왜냐하면 이 흑마늘 프리미엄도 정말 오래됐거든요. 10년 이상 15년 되다 보니까
0: 네.
1: 뭐 녹용삼도 그렇지만 저희 뭐 다 건강 제품들 천호의 케어 제품들이 그래요.
0: 네.
1: 헬스코리아와 같이 성장을 해왔는데 꾸준히 드시거든요. 이런 건강식품 우리가 뭐 밥도 계속 먹는 것처럼
0: 그렇죠,
1: 한 번씩
0: 그렇죠.
1: 꾸준히 드세요.
0: 네.
1: 몸에 좀 활력이 떨어지거나 기력이 떨어질 때 보약을 드시기도 하지만 또 마늘만 집중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얘기하신 것처럼 남자분들.
0: 남성분들.
1: 근데 최고죠. 육류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0: 육류요?
1: 육류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또 뭐 항암 효과도 있다고 많이들
0: 맞아요.
1: 알려져 있기 때문에
0: 네.
1: 미리미리 건강 챙기실 때 흑마늘은 많이들 드세요.
0: 네.
1: 근데 제대로 된 흑마늘 제품을 찾으신다면 헬스코리아에 오셔서 왜냐면 다른 것들 다 드셔보셨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세요. 녹용홍삼처럼.
0: 아니 흑마늘이 그 뭐랄까 이 스태미너의 사실 최고 중에 최고. 최고인데 저는 마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마늘도 그냥 입에 먹고요.
1: 네.
0: 그냥
1: 근데 그게 진짜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일반인들은 힘들어요.
0: 석수에서 못 먹기도 하고
1: 힘들어요.
0: 제가 대학 때 먹을 게 없어 혼자 살면서 진짜 맨밥에다가
1: 먹을 게 없었어.
0: 정말로 시험 때 먹을 게 없어갖고요.
1: 네.
0: 맨밥에다가 생마늘 5개인가 6개를 먹었는데 속이 쓰러갖고
1: 네.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0: 볶아 먹으라 막 비벼 먹었는데
1: 또 흑마늘 영양소가 좀 파괴되고
0: 예. 그래서 나는 그 마늘의 그 힘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 흑마늘 저도 프리미엄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 그런 마늘의 아까 말씀 그 쓴맛 그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팩에 14쪽이 넘는 흑마늘을 한 번에 여러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까 150불이라고 하셨나요?
1: 네네.
0: 한 박스 60팩에 150불
1: 근데 지금 60팩 두 박스 구매하시면
0: 네.
1: 요거 120팩이잖아요
0: 네.
1: 30팩들이 한 박스 더 드립니다.
0: 진짜요?
1: 근데 요거 드시다 보면 금방 없어지고 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0: 저만 먹고 싶은데 이거는 저만 먹고 아니 와이프가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마늘을?
1: 근데 여자들도 네. 마늘
0: 물론
1: 좀,
0: 좋죠.
1: 그럼요.
0: 코요테 신지 씨가 마늘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1: 근데 그게 마늘이 활력을 찾고 이런 데 기운을
0: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이 마늘을
1: 그렇게 얘기를 그럼요. 여자분들도 그래서
0: 피부명이 더 좋다고
1: 피부에도
0: 그렇죠.
1: 좋고 항암효과
0: 좋으니까
1: 네. 여러 가지로 마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운 냄새 빼고는 정말 그 100가지 중에
0: 맞아, 맞아.
1: 99가지는 다 몸에 도움이 된다.
0: 뭐 마늘 좋은 거야. 뭐 표현할 필요가 없죠.
1: 근데 거기서 흑마늘은 또 더욱
0: 최고니까.
1: 차별화돼 있죠.
0: 네, 항암 효과, 그다음에 음주 접대 많으신 분, 이렇게 육류 많이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좀 저처럼 좀 더 스태미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흑마늘 프리미엄 오늘 한 박스 60팩을 150분에 만나실 수 있는데요.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그러니까 120팩을 구매하시면 30팩을 짜리 한 박스를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이것도 박스 포장 딱 돼 있어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60팩 한 박스라고 했지만 이게 큰 거 한 박스거든요. 네네. 그 안에 이렇게 딱 그 두 박스 들어 있죠. 네. 딱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선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30팩들이 선물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0: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형제들끼리 선물하기 되게 좋아요.
1: 형제들
0: 남자 형제들끼리 선물하기 되게 좋고요.
1: 저는 구역 모임 갈 때 구역장 댁에
0: 아 그런가요?
1: 갖다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0: 남성분들이 본인이 또 내가 흑마늘 내보고 네네. 조금 민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해받을까 봐. 근데 흑마늘 진짜 몸에 좋습니다.
1: 그럼요.
0: 네, 정말 체력적으로 다른 게 몸에 달라져요.
1: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저희 사랑 많이 받는 네. 거 있죠 또.
0: 알보민?
1: 알부민도 사랑받고
0: 엉겅키 민들레?
1: 엉겅키 민들레와 엉겅키 네. 그리고 이제 복분자
0: 아 복분자
1: 복분자도 저희 초노앵키어걸 최고로 쳐주세요. 맞다, 뭐 복분자.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0: 그죠? 이쪽 말 빵꾸기
1: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오히려 그때 또 여자분들이 네. 남편분 사드리려고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0: 그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친구분이나 그 연인들이 사주시는 건 굉장히 즐겁고 고마운데
1: 네.
0: 정말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1: 괜찮으시겠어요? 와이프 듣고 계실 텐데.
0: 아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네. 그거는 남자가 사서 먹어야지 와이프가 복분자를 사줬다는 건 약간의 남자로서의 뭐랄까 조금 자존심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요 괜히 남편한테 그걸 사주시지 마시고
1: 어찌됐든
0: 먹게끔 네. 이렇게 슥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근데 네. 흑마늘은 저는 진짜
1: 흑마늘 프리미엄 정말 좋아요. 그리고 꼭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흑마늘 프리미엄은 여성분들도.
0: 근데 복분자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그 뭐라지 남녀 저는 여성분들이 되게 드시는 거 봤거든요. 복분자
1: 복분자 맛있으니까 또 그게 즐기면서 드시더라고. 흑마늘 프리미엄도 달달하니 맛있어요.
0: 그거 두 개를 사가지고 골프장 가시는 분들이 그걸 딱 챙겨가지고 폴썸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착 돌리시더라고. 남자는 흑마늘, 여자는 복분자 아니면
1: 오미자.
0: 오미자.
1: 오미자
0: 딱 돌면 아니면 그 석류 저희가 좋아하는 석류 그거 딱 챙기면 진짜 센스
1: 여자는
0: 좋거든요.
1: 여자는 석류. 네. 네. 석류 프리미엄도 최고입니다.
0: 맞아요.
1: 저희가 초노앤케어에는
0: 저희 어머니가 드십니다.
1: 건강 예. 이런 네. 건강식품들도 네. 정말 진한
0: 맞아요.
1: 시네요. 드시면서 오 건강함이 그냥 느껴지는 진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뭔가 다 필요한 게 다르시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뭐 얘기하셨듯이
0: 그렇죠.
1: 남성분들은 흑마늘이나 복분자 네. 아니면 여성분들은 뭐 석류,
0: 석류 쪽이라 오미자.
1: 네 맞아요. 네. 저희 또 솔루션도 있거든요. 여성분들을 위한 갱년기 여성분들을 위한
0: 네네.
1: 그런 제품들 많으니까 비단 뭐 여기서 꼭 설명하는 그런 건강식품들 말고도 너무도 많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가셔서 네. 이것도 좀 얘기하시면 방송 듣고 왔어요 하면 원하시는 거 무료 시음도 하실 수 있게끔
0: 그렇죠.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자 여러분 그 지금 저희가 흑마늘 프리미엄을 얘기하고 있는데 흑마늘과 함께 저는 양대 산맥 남자한테 필요한 걸 두 번째를 꼽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민들레와 엉겅퀴.
1: 네.
0: 이건 제가 옛날 어릴 때 정말 술 많이 먹을 때 선물 받아서 먹어봤고
1: 저희 제품 드신 거죠?
0: 네 그럼요. 제가 포장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민들레 그림 착 있는 거 하얀 포장에
1: 네.
0: 제가 이거를 먹었는데 진짜 이거는 좋아요. 민들레가 그 간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예전 집에 예전 집 마당에 민들레를 제가 키운 적이 있어요.
1: 네네.
0: 뭐 제가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민들레 훨씬 날아다니까 쥐가 그냥 마당에 커서 이거 민들레.
1: 자연적으로.
0: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으면 간에 좋을까. 그 뽑아서 씻어 풀 씹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흡수도 안 되고.
1: 네네.
0: 근데
1: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0: 그 중요하죠. 민들레 엉겅퀴 이건 진액이잖아요.
1: 네.
0: 그죠? 그냥 뭐 제가 그 무식하게 뿌리를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몸에 좋은 그 성분들을 정말 추출해 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밍크시슬 그 들어가는.
1: 밍크시슬 들어가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들레가 얘기하신 것처럼.
0: 네.
1: 천연 간 해독제로 불릴 만큼
0: 진짜 좋은 거죠.
1: 간 건강에 탁월합니다.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그래요?
1: 엉겅퀴에 실리마린 성분이 풍부한 건 알아서
0: 네.
1: 엉겅퀴 얘기는 들어보신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밀크시슬 뭐 실리마린 성분을 많이들 아시는데 민들레는 뭐 후니님은 알고 네네네.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굿고테 뭐 때문에 간 건강 하는데
0: 민들레가 또 이게
1: 천연 간
0: 해독제 뭐라 그러죠? 그 생존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1: 엄청나요. 네. 그리고 그 항산화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리마린 성분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콜린 성분이라고
0: 네.
1: 이게 간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간 그 출혈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요.
0: 오.
1: 그래서 간이 손상됐을 때 드시면 네. 민들레는 정말 효과를 봅니다. 근데 요 민들레와 엉겅퀴가 만나서
0: 예.
1: 진액으로 뽑아냈으니 거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씹어 먹는다고 이게 흡수가 되는 게
0: 안 돼,
1: 아니거든요.
0: 안 되더라고요. 네.
1: 그리고 이 실리마린 성분이 예. 그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긴 한데 네. 잘 흡수는 잘 안 돼요.
0: 흡수가 잘 안 돼요.
1: 그래서 이게 액상 형태로 돼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 제품이 간 건강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0: 네.
1: 많이들 와서 구매하시는 이유가 이 액상 형태 유일하게 헬스코리아의 민들레와 엉겅퀴 진액만이 흡수하는데 빨리빨리 그래서 효능이 바로바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0: 네.
1: 요거는 엉겅퀴에 또 쓴맛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 민들레와 엉겅퀴 외에도 뭐 헛개나무, 당귀 여기에 뭐 복분자 얘기하셨는데 그 복분자 성분도 또 들어가 있고 달콤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쓴맛들을 천연 성분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약재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필요한 여러분들의 그 지친 간 보호에는 최고입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좋은 거를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사실 숙취해소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1: 그럼요.
0: 술 드신 다음에 이거 드시면 정말 다르고.
1: 실마리 성분이 있다 보니까.
0: 네네네. 이 민들레고 엉겅퀴에 아까 말씀 쓴맛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아 난 쓴 거 싫어 그랬는데 뭐 옛말에도 양약 고구라고 해서 사실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건데 그 쓴맛을 완벽하게 잡아줘가지고요. 이걸 드셨을 때 파우치 같이 다가 쭉 드시는 건데 네. 뭐 쓰다 뭐 못 먹겠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정말 편안하게 쏙 드실 수 있는데 이게 꾸준히 드시는 게 너무 좋죠.
1: 그리고 간에. 나는 건강해. 네. 아 간 건강 문제없어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도
0: 그런 분들이 많잖을걸요.
1: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이 장기 중에 가장 커요. 그리고 얘는 그 80% 정도 손상이 됐을 때 그때서야 신호를 보내옵니다.
0: 그렇죠. 침묵이니까.
1: 침묵의 장기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0: 맞아요.
1: 좀 과묵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호가 올 때는 툴레이 좀
0: 이미 늦었지 맞아요.
1: 그렇게 미리미리 건강할 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네. 이런 밀크시슬이나 이런 성분들을 자주 섭취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관리를 하시면 간이 지치고 손상이 되면서도 회복이 되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아유 간 건강 문제 없어 타고 났어 그리고 그냥
0: 그거는 아니에요.
1: 간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만 하시는 분들 근데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은 지치게 돼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사는 게 뭐 삶 자체가 힘들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정도로 삶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다. 우리 네. 얘기하신 것처럼 남성분들은 네. 특히 이제 술, 담배
0: 맞아요.
1: 간을 해치는 그래서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뭐 간 지방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다 보면 만성 피로, 황달, 소화불량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되고
0: 네.
1: 이런 증세가 신체 전반에 나타날 때는 이미 간은 많이 지쳐 있는
0: 그렇죠.
1: 거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간염, 간지방, 간경화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간 손상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0: 아,
1: 회복할 정말 무서워요.
0: 맞아요. 아니 근데 요새는 그 술도 술인데 그 많은 분들이 또 몸에 좋으라고 드시는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케미컬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몸이 아파서 약을
1: 맞아요.
0: 드실 때도
1: 정제된 것들.
0: 그거를 다 뭐 이렇게 독 해독하는 게 간이잖아요.
1: 간의 가장 큰 역할이 네. 독소를 부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 무리한다고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살면서.
1: 그래서 몸에 좋은 그런 영양제들 어르신들 막 몇 시까지씩 챙겨 드시고
0: 드시면,
1: 하는데 물론 뭐 꼭 필요한 건 드셔야 되죠.
0: 네네네.
1: 근데 뭐 그런 걸 드시면서도 간을 좀 보호하는
0: 맞아요,
1: 맞아요. 그런 걸 함께 드셔야 아무래도 간이 덜 지치고 또 바로바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는 이거는 또 천연 성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뭔가 얘기하신 것처럼 막 케미컬 이런 쪽이
0: 네네네.
1: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안 가면서 간을 정말로 지켜주는
0: 네.
1: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간 건강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 눈 건강도 체크해야 된다. 뭐 위 뭐 모든 장기들 건강 한 번씩 체크한다고 하지만 간은 딱히 또 측정하기가 힘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번씩 검사를
0: 해보시고,
1: 하시지만
0: 네네네.
1: 네 그러면서도
0: 제가 30대 초에 지방간 나왔어요.
1: 어머나.
0: 하도 술을 마셔갖고
1: 그 봐요.
0: 30대 초 결혼하자마자 지방간이 나오더라고요.
1: 지금은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또 민들레 엉겅퀴를
0: 네, 그렇죠. 드셨구나. 저는 그래서 네. 간에 대한 좀 그게 있어서 좋은 걸 많이 챙겨 먹었죠. 지금은
1: 네.
0: 좋아요. 지금은 좋고 그래서 30대 초에 저도 지방간이 있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1: 빨리 관리를 하셔야지
0: 네.
1: 그걸 그냥 방치하시고 계속 그대로 두셨다면
0: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1: 그냥 간. 이게 정말 간 경화로까지 이어집니다.
0: 그래서 민들레 엉겅퀴 이번에 지금 세일 그 프로모션 하시는 게 지금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1: 저희가 한 박스
0: 한 박스 30팩짜리
1: 작은 걸 그렇죠.
0: 그러니까 60팩짜리 한 박스가 120불인데
1: 고두 세일 가격이에요.
0: 그렇죠. 120불에 지금 세일 해주시는데
1: 확인하고 있고.
0: 어 그래요? 그거를 두 박스 구매하시면 30팩을 무료로 받아요. 그러니까 120팩을 구매하시면 30팩을 무료로 받으시는 지금 요 기간 때 여러분 늦지 말고 구매를 하셔서 좀 꾸준히 드셔보시면 정말 간에 여러분 정말 소중한 간에 정말 탁월한 효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독 효과 간 진짜 중요하거든요.
1: 이거 덕보신 분들 많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누렇게 얼굴이 막
0: 뜨면서
1: 황달 현상까지 열심히 드시고는 와서 나비까지 바뀌신 분들이 있었고 간이 지치면은요 사람이 진짜 피로에 좀 쩔어 있다라는 표현까지
0: 맞아요.
1: 쓸 정도로 만성 피로 그리고 의욕이 없어져요. 모든 것들이 기운이 떨어져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럴 때 도움 많이 받았다고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사드리고 나서 정말 좋아졌다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0: 맞습니다. 자, 우리 민들레와 엉겅퀴 얘기했고 제가 또 우리 흑마늘 프리엄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제가 대표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 대표번호니까요. 우리 헬스코리아 대표번호를 문의하셔서 가까운 매장으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여기서 잠깐만 저 쉬었다가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또 다른 우리 헬스코리아 또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혼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지금 오늘 헬스코리아에 우리 김원정 호수님 모시고 앞에서 우리 흑마늘 프리미엄 그리고 또 엉겅퀴 민들레와 엉겅퀴 진액을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물론 그 두 개는 너무너무 좋죠. 또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이긴 한데, 그거에 떠나서 5월달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준 신제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는 정말 수액을 맞아가면서 이거 맞으면 정말 나름 뭐 뭐랄까 부촌 뭐 재벌의 약간 티를 내는, 부자의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진짜 한 병을 똑 따서 드시면 컨디션 팍 올라가는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가 여러분 지금 헬스코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먹어봤잖아요. 먹어봤는데 이게 맛이, 저는 솔직히 알부민을 타서 처음 먹어본 건데 그때 조금 뭐랄까 걱정이 약간 비리진 않을까 뭔가 좀 맛없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약간 우리가 익숙한 타우린 맛과 함께 먹고 나서 한 20, 30분 있으니까 정말 기운이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단 포장 자체가 고급스럽고 한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 원료가 그렇게 고급이라는 거예요.
1: 아니 헬스코리아는 최고만을 그러니까 사용합니다. 아니, 원료가 제일 중요해요.
0: 살면서 제가 덴마크 거를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원료가 덴마크산 프리미엄이라고.
1: 덴마크산.
0: 또. 와.
1: 프리미엄 원료고 이게 예. 이제 남백 알부민인데 네. 함유량이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0: 함유량이 중요하죠.
1: 헬스코리아 건강식품을 무조건 믿고 찾으시는 분들, 천호인 예. 케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그 진함 때문이라고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뭐 흑마늘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네네. 민들레와 엉겅퀴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보약 녹용홍삼뿐만 아니라
0: 그럼요.
1: 모든 그 건강식품은 진합니다.
0: 진해요.
1: 그 얘기는 네. 함유량이 높다는 거죠.
0: 끝내준다는 거죠.
1: 원료를 최고급을 썼고 네. 진하게 고함유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건 드시면서도 그 진함을 느끼고 먹고 난 후에 몸의 변화가 네. 바로 느껴지니까 다른 비슷한 제품들 드셨다가 바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유입니다.
0: 아니 근데 함량이 높다. 얼만큼이길래 고함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일단 이제 그 덴마크산 네. 그 프리미엄 네. 남백 알부민이 5,000mg이 들어갔어요.
0: 자, 5,000mg.
1: 근데 여기서 와. 또 중요한 것 네.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되는 게 순수 알부민 함유량이 중요해요.
0: 오,
1: 네. 이게 1,000이에요.
0: 오.
1: 보통 알부민의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 높다라는.
0: 그러네요. 와. 그래서 고함량, 고함량 하셨구나.
1: 여기다 또 드시면서 그 맛이 살짝 느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약간 바카스맛 같다라고 약간, 얘기하시는 네. 게
0: 박땡땡. 네.
1: 타우린 그리고 L-아르기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또 이제 간이 손상됐으니까 알부민 생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간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그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간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그런 성분들을 또 함께 넣었습니다.
0: 이 알부민이 사실은 뭐 아까도 간 말씀하셨는데 간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건데
1: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간이 피곤하거나 조금 많이

0: 지쳐 있을 때는 사실 이게 잘 안 나오고 이게 잘 안 나오고 힘들어지면 알부민이 하는 역할 중에 지난번에 방송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몸속에 택배 기사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필요한 영양소나 좋은 것들을 제때 맞게끔 맞는 곳에 척척척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를 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우리 알부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어떤 분이 드시면 좀 도움이 좋을까요? 물론 다 드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1: 일단 특별히. 수치가 떨어지신 분들이
0: 수치 떨어지신 분들 아, 그렇죠 그렇죠
1: 얘기하신 것처럼 척척척 네. 이렇게 배달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0: 뭐 부분적 영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1: 지치고 몸에 아무리 좋은 걸 먹었는데도 효과가 그러면 없고. 좀 기운이 나고 네. 기력도 회복하려고 몸에 좋은 걸 드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흡수가 되고 나서도 운반이 안 되면 여기저기서 네. 영양 결핍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자꾸 지치는 거죠. 그러면 알부민 수치를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 네. 간에 무리가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그 알부민이 또 낮아지면은 붓는 것도 있다고 하셨죠.
1: 그렇죠. 이게 택배 기사 역할도 하지만 또 네. 하나 하는 역할이 수분 조절자예요.
0: 몸의 수분을.
1: 수분은 그러니까 혈액 속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또 알부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액 내 수분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 조절 기능으로 네. 이게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몸이 붓는 이런 부종, 부종이나 복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알부민 수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주 붓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알부민 수치가 떨어졌다라는 것도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0: 야. 그 진짜 이래서 예전에는 병원 가서 수액을 맞아서 이걸 알부민을 섭취하는데 지난번에 그 기억 제가 맞으면 약간 금색깔 이렇게 뚜껑 여는 걸로 딱 돼갖고 똑 여는
1: 아 저희
0: 건가?
1: 그 제품에, 네, 제품에 알부민 뚜껑 그쵸 네, 그 이렇게 오프너도 오프너 있어요
0: 전용 오프너에서 이렇게 네. 똑 따서 그냥 사이즈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 사이즈가 막 큰 여러분 막 야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1: 네, 작은
0: 그뭐 액상 그런 어느 정도 수준이랄까 그냥 한 입에 쪽 드실 만큼인데
1: 이런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판피린 네. 뭐 사이즈
0: 아 그래 그래요 판피린 F 뭐 감기 조심하세요. 그 정도 느낌이라 볼수 있겠다.
1: 고 사이즈라고 아, 딱 얘기하시는데 저도 딱 고 사이즈다라고
0: 네 맞아요. 그 정도 사이즈로 딱 네. 드시면
1: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사기 조금 통통한 주사기
0: 네네네네.
1: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 정도 한 병만 딱 드시면 여러분 이게 케어가 끝난다는 겁니다.
1: 컨디션 부스터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0: 컨디션 부스터다.
1: 일단 컨디션이 살아나야 뭔가 활력이 있고 의욕이 네, 생기는데 그렇죠.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0: 매번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는 저의 그 부적절한 표현을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항상 뭐 제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질 낮은 표현을 하면 항상 딱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1: 왜냐하면 고품격 네. 방송을 추구하시는 그렇죠. 후니님이시니까
0: 추구는 합니다. 네, 추구하기 때문에
1: 후니님이시니까 이제 네. 또 추구만 하시는 것보다 네. 또 네. 말과 행동이 같이 가시는
0: 그렇죠.
1: 걸로
0: 그러니까 네. 여러분 컨디션을 부스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좀 한 박스에 30병이 들어가 있죠?
1: 네 그렇죠.
0: 한 박스 30병인데
1: 그 케이스도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0: 그렇죠. 너무 고급스러워요.
1: 그래서 네. 5월 달에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들어와서 그때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네. 선물하시는데 건강을 위한 선물이 또 최고라고
0: 아,
1: 하잖아요. 주는
0: 뭐 받으신 분도 너무 좋아하고
1: 받는 분도 네. 효도 선물도 많이 하는 그런 달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또 인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드신 분들이 또 와서 재구매하시고 이래서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세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박스 더 드리는 3 플러스 1 행사를 했는데 그거 이제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0: 한 박스 원 정품 하나를
1: 네,
0: 주신다고요?
1: 네. 30병 들어있는 그 한 박스. 와. 오히려 또 이거 드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또 혼자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0: 그렇죠. 이거는 같이 먹어야죠.
1: 가족들 뭐 또 부모님 챙기고 이러시니까 네, 네. 세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박스 더 드리는 증정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이것도 또, 은근히 공동구매도 좋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 분들도 계세요.
0: 아, 그러실 것 같아요.
1: 한 박스에 199불. 네. 이거 한 번 맞는 값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그 한 박스 30병 199불을 오늘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정품을 여러분 무료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야, 한 박스를 세 박스 하시기 훨씬 낫네.
1: 그렇죠.
0: 어차피 금방 드시고 이거는.
1: 그리고 나눠 드시는 것도 너무
0: 세 박스 해봤자 뭐 한 박스 저 먹고 와이프 같이 먹고 한 박스 장인 장모님 드리고 한 박스 어머님 드리면 뭐 없는데요. 한 박스 더 받아서 사무실에 챙겨놓고 먹어야
1: 되지. 또 사러 헬스코리아에 가셔야 네. 되고. 네.
0: 아 좋습니다.
1: 근데 저희 OTC 카드 물론 적용이
0: 그렇구나.
1: 되고
0: 네네.
1: 여러분들 뭐 이미 구매하신 분들 경우에는 그냥 네. 헬스코리아 전화하셔가지고 네. 저희 무료 배송 다 해드리니까
0: 네.
1: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OTC 카드가 또 전화로도 여러분들 다 사용할 수 가능하시고요. 있습니다.
0: 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제가 쭉 제품을 보는데 야 흑마늘 프리엄부터 시작해서 민들레와 엉겅퀴까지 우리 간에 최고를 먹었다가 알부민까지 갔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요 세 제품만 해도 웬만큼 기력과 우리 면역력 간은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초창기 때 말씀한 것처럼 헬스케어 가면은 몸의 안팎을 다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안은 우리 집 세 제품을 통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깥을 한번 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바깥은 저는 뭐 이게 있어서 제가
1: 최고의 관리를 받고
0: 네, 저는 뭐 흔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크게 네. 인생에 불편이 없는 네. 불편 불만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또 디바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최고의 마사지 체어,
1: 체어 하면은 헬스코리아고
0: 네. 그렇죠.
1: 그 마사지 체어 중에서도 최고 넘버 원을 그렇죠. 원한다 하면
0: 내 집의 퍼스트 클래스.
1: 그러니까 훈이님이 네. 굉장히 고품격 방송을 추구하시면서 삶의 질도 최고급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0: 맞습니다.
1: 디바를 선택하신 거 보면
0: 그럼요. 네,
1: 정말 그 디바는 네. 여러분들이 좀 체험을 해보시면
0: 근데 진짜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1: 마사지 체어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0: 네, 저처럼 쓰셨던 분들
1: 최고로 원하신다면 이제 또 오래돼서 좀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0: 네네.
1: 많으세요.
0: 네네.
1: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걸 원하시거나 하다 보면 사람이 거꾸로 가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1: 좀 더 나은 거.
0: 그렇죠. 더 하나씩 올라가게 되죠.
1: 올라가는데 네. 최고를 찾으신다면 디바를 일단 체험을 좀 해보시고 다른 거랑 다 또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했으면 꼭 드리고 싶어요. 결정하시기 전에
0: 네.
1: 헬스코리아 방문하셔서 꼭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다른 모델을 선택하시더라도 후회가 없다라는 거.
0: 그렇죠.
1: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AS
0: 제일 중요해요.
1: 풀 워런티 3년에 마사지 체어는 짧게는 5년에서 뭐 6년이라고 하지만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0: 그렇죠.
1: 많아요. 저만 해도 그라비티 지금 6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상 사용했는데도 그렇게 더 만족스러운 걸 찾기가 그러니까 또 디바로 바꿀까 생각도 이제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 얘가 너무 멀쩡하고
0: 너무 잘 되니까
1: 찐사랑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제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쉽게 또 이렇게 헤어지는 걸 못해서
0: 맞아요.
1: 아직까지 가는데 그만큼 무리가 없고 나한테 만족스럽거든요.
0: 네.
1: 하지만 이제 또 최고를 원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시면 디바 아니면 마사지체어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라비티 가성비 갑입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관리 마사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0: 네.
1: 가셔서 해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0: 맞아요. 제가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디바를 사용한 지 저도 벌써 3년 넘었죠. 3년 4년 차 된 것 같은데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늘 저랑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저도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제가 딱 체험 10분 하고 저는 구매를 한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제품이 어떻고 여기가 뭐 어떤 무슨 파트를 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런 말씀 드려봤자 사실 별로 와닿지도 않으시고
1: 안 와닿아요. 네. 사실
0: 그쵸.
1: 뭐 메커니즘의 차이
0: 그쵸. 그리고 뭐 가죽이 어떻고
1: 차임,
0: 뭐 디자인 이래봤자 그런가 보다 이게 사실 와닿아요.
1: 내가 가서 만져보고
0: 맞아요.
1: 내가
0: 본인이
1: 해봐야 돼.
0: 딱 앉아보셔야 이게 아 이게 좋구나라는
1: 디자인도 봐야지 되고
0: 맞아요. 또 색상이 제가 오션 그거를
1: 블루인데
0: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직접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오션 블루를 딱 보면 그냥
1: 표현할 길이 없네.
0: 다른 색상은 전 보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이 색상이다. 전 너무 이뻐서 그 색상 우리 집에 너무 맞다. 인테리어 물론 뭐 각자 인테리어마다 색상이 다르겠지만 저는 거기 한눈에 빠졌고 저희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서 다음날 구매를 했는데 이 디바도 그렇고 여러 가지 7가지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한번 여러분 체험을 해보시면 디바가 최고라는 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가장 최고급 프리미엄을 사용하셨지만 또 사람 몸마다 체형마다 다르고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내 몸에 맞느냐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디바를 만나기 전에 저는 한 3년 4년 동안 다른 또 다른 고가의 유명
1: 가지고
0: 제품을 네, 사용을 했었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막 달달거리는데 AS가 안 되고
1: 연결이 안 돼서
0: 연결이 안 되고 심지어 또 미국 저는 제품이었고 미국에서 산 건데 네. 그때 안 되고 고물 덩어리가 돼가서 이거 어떡하지라는 그 근데 사실 걔는 다리도 안 됐었어요. 발도 거의 안 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는 찰나에 디바를 딱 만나서 저는 디바를 했는데 여러분 그 디바가 일단 배송부터 사람을 감동을 줘요. 그죠?
1: 배송 리뷰 너무 좋아요.
0: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 이건 좀 자랑해야 돼요.
0: 우리 미국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송이라는 게 미국은 뭐 오늘 주문하면 막 열흘 있다가 7일 있다가 오는 게 다반사고 와도 아침 8시부터 다 사이에 올게요. 이건 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있었어. 왔는데 집 앞에 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배달도 안 해줘. 돈 더 내라는 사람도 있고.
1: 마사지원 정말 이게 혼자
0: 못해요.
1: 힘들어요. 특히 디바 같은 경우.
0: 그렇죠. 근데 우리 디바는 헬스코리아는 딱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빨리 디바 딜리버를 해주시는 거죠.
1: 계속 저희는 통화를 하면서
0: 원하시는 시간 해주시고
1: 되게 계실 때
0: 딱 그 유니폼을 입은 정말 직원분들이 오셔서 한국분들 직원분들이 오셔갖고 그거를 원하는 곳에 탁 넣어서 탁탁탁탁 처리해주시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 것까지 처리해 주셨다는 거 옛날 거. 이게 또 될 때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될 때가 될 때가 여러분
1: 저희가
0: 다 되진 않아요. 다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4년 네. 전, 3년 전에 그때 됐어요. 네. 그때에서
1: 방송 듣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 훈이님 얘기하셨으니까 또 네. 차별화하면 안 되니까.
0: 네, 그때는 됐어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때는 좀 해주셨고
1: 네, 해드려요.
0: 처리까지 다 해주죠. 배송 무료로 해주시죠.
1: 네.
0: 서치 다 해주시죠. 정말 이보다 편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AS가 3년 풀 워런티. 야 이건 뭐. 근데 제가 지금 3년
1: 바로 연결된다는 거 그것도
0: 아무 문제가 중요하고. 없어요 전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도 뭐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잘 쓰고 있고 전 진짜 매일 쓴다고 제가 요새 아파서 못 쓰지만 진짜 전 매일 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디바는 제가 저처럼 말씀드리면 한번 써보시면 야 그냥 좋구나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랄까
1: 뭐 표현할 말 저도 디바 설명할 때는 얘기하신 것처럼 프레임과 메커니즘이 다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 나사 하나 하나까지도 최고급 사양을 썼고 뭐 네. 이런 얘기도 이제 회의 때 나오고
0: 뭐 날개가 막 슈핑
1: 어저께 들어오면서 위에서부터도 네. 지그시 눌러주는 네, 네, 네. 몸이 밀착돼서 제대로 정말 두툼한 손으로 제대로 눌러주는 지압 효과 뭐 요가 모드 이런 걸 설명을 이제 많이 해드렸는데
0: 네.
1: 그런 게 그렇게 감이 안 와요, 맞죠?
0: 잘 안 오더라고요.
1: 받아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맞아요. 아시는 거고 디바는 집에 또 들여놓으신 다음에 새록새록 그 발견하는 매력이
0: 새로운
1: 매일
0: 모드를
1: 매일
0: 발견해
1: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또 훈이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이제 저희랑도 오래 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디바를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그 매력 같은 것도 그쵸. 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또 기상 모드 같은 경우에도
0: 네.
1: 막 이렇게
0: 이런 게 좋고 뭐
1: 털어주면서 뭐 하는 막 이런 기능들.
0: 네네네.
1: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런 발견해가는 또 재미가 있다는 얘기를
0: 맞아요.
1: 하세요.
0: 맞아요.
1: 발 끝까지 정말 발 바닥까지 야무지게 종아리 뭐 이, 네,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0: 이게 그 무중력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징 올라가서
1: 완전히.
0: 그 진짜 허리 부담 없이 잘 해서 저는 요가 모드는 물론 좋지만 정말 다양한 모드를 좀 다 쓰는데 그 저는 30분으로 세션 해놨지만 그 30분의 시간에 정말 편안하고 정말 저희 집에서 아무도 건들지 않고 그냥 저는 음악을 듣거나
1: 최고의 힐링 공간
0: 그냥 무슨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말도 하는 걸 들으면서 촥 이러면 너무 편해요.
1: 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치유의 세계로 갔다 오는 거예요.
0: 근데 이거를 진짜 아침 저녁으로 해보신 분들은요 이 즐거움을 왜 즐거운지 아실 거예요.
1: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그럼요. 그런 데서 나옵니다. 내 몸이 관리가 되면은요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몸이 건강하고 좀
0: 그렇죠.
1: 활력이 있고
0: 제가 지금 예민한 거 보세요. 아프니까 예민하거든요.
1: 그렇죠.
0: 한 놈만 걸려라
1: 여기저기 쑤셔봐요.
0: 한 놈만 걸려라 진짜
1: 인상부터가 벌써 이렇게 팔자주름이 딱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공격적이 돼요.
0: 맞아요.
1: 그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0: 맞아,
1: 되고
0: 주변도 짜증나고
1: 뭐 회사 생활을 하던 가정에서도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 건강은 내가 챙기는 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내 건강을 챙겨야지 그 사람들만 챙기다가 내가
0: 맞아요.
1: 힘들고 피곤해지고
0: 더 짐이 되고
1: 그 오히려 더 짐이 되고 나중에 네. 관계도 틀어질 수
0: 맞습니다.
1: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첫 번째 자 넘버 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0: 맞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한번 들여놓으면 24시간 1년 360일 우리 전 가족이
1: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0: 근데 얼마나 좋은데 진짜로
1: 시간.
0: 이게 네. 내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진짜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해요.
1: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마사지처가
0: 맞아요.
1: 있으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은데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실 때 첫 번째가 네가 원하는 시간에
0: 맞아 언제든지
1: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복장으로
0: 아,
1: 가장 편하게 왜냐하면
0: 그쵸,
1: 이제
0: 네.
1: 매장에 가서 받을 때랑
0: 그쵸.
1: 집에 와서 받으니까 다르더래요.
0: 다르죠.
1: 그 입고 있는 옷이나 이렇게 집에 와서 편한 면 제품 옷,
0: 정말 얇은 거,
1: 실내복으로 예. 입고 하니까 오 그 맛이 더 밀착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달랐다. 오히려 매장에서 받는 것보다 집에 와서 들여놓고 더 얘 매력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도 진짜 달라요. 삶이 달라집니다.
0: 너무 좋아요.
1: 있기 전과 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다는 얘기가 그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도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좀 하루라도 받아보시고 무료 체험이니까 매장 가서 받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몸의 변화도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헬스코리아에서 가장 큰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게 알죠. 좋은 건 알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0: 그렇죠.
1: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0: 네네.
1: 나 약 올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0: 좋은
1: 계실
0: 건 알겠는데
1: 거예요.
0: 너무
1: 또. 누구는 몰라서 안 하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헬스코리아에 가면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이거나 뭔가 찾는 사람한테는 그게 길이 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저희 무이자 48개월 할부가 진행이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무이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0: 정말 착
1: 마사지 한 번 받으러 받으러
0: 한 번 못 받아요.
1: 그럼 그 한 번 받으러 가는 값은 제대로 된 거죠.
0: 네.
1: 디바는 한 달에 230불 플러스 택스예요.
0: 와 저녁 한 끼예요. 저녁 한 끼.
1: 그러니까요. 가족이 온 가족이 나가서 뭐 팁하고 이렇게 하면
0: 와
1: 그거 한 달에 한 번인 가격이
0: 48개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1: 여기다 그러면. 지금 사은품 드리는 게
0: 이것도 아직도 주세요?
1: 원정성 권시판지 이렇게 드려요.
0: 야 이거 솔직히 불안불안하거든요. 언제까지 네, 주실지 몰라서.
1: 1500불인
0: 거 그러니까 자체로도 엄청난 핫셀링 아이템인데.
1: 그럼 베스트셀러고.
0: 네. 건식 원정성 반지
1: 스파 제품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컴팩트한 네. 사이즈에 진짜 물 없이 편안하게 수시로. 이것도
0: 뭐.
1: 매일 하시는 분들. 저 거의 매일 해요. 일주일에 앳리스트 여름이라도 3, 4번 이상. 근데 그게 달라요.
0: 반신욕 좋은 건 너무나 다 잘 아시죠.
1: 이 순환이. 그냥 물론 운동을 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부터 원적외선이
0: 그렇죠.
1: 몸을 덮여오면서 내는 요런 땀, 체온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0: 네.
1: 근데 요거 자체로도 핫한데 그냥 드립니다. 무료 배송으로 디바 선물로 그냥 드려요.
0: 그러니까요. 이 1500불 상당하는 정말 핫하디 핫한 건식 원적외선 반신욕기를
1: 한 달에 230불에
0: 한 달에 230불 플러스 택스에 디바를 구매하시면 이걸 선물로까지 받으시죠. 두 개가 같이 쓰면 여러분 진짜 시너지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와 반신욕기 구매하러 가셨다가 디바까지 구매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지만 진짜로 여러분 이 기회, 저는 늘 이게 제가 먼저 말씀 못 드리는 게 언제까지 이 사은품을 주실지 진짜 모릅니다. 지금처럼 이 경제가 어렵고 배송비가 이렇게 올라갈 사이는 이게 저 헬스코리아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주시는 거지 사실은 언제라도 이거 그만두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반신욕기라는 엄청난 선물이 같이 따라올 때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한번 가셔서 구매하시라는 말씀에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을 일단 먼저 해보셔야 몸이 느끼고 몸이 좋아야 또 여러분들이 구매욕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한번 가시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시면 좋을지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1: 저희 체험관 알려드릴게요. 네. 매장은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0: 네.
1: 마켓 들어가는 1층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에 있어요.
0: 네.
1: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길벗 플라자예요. 거기 북창동 순두부나 인방학관 떡집 바로 옆이니까
0: 그렇죠.
1: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직접 해보시고 건강식품들도 나한테 필요한 게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가면 또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0: 네.
1: 맞춤형으로.
0: 꼭 가셔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방송 듣고 와서 흙만 한번 드셔보세요.
1: 그럼요. 저희 무료 시음.
0: 흙만 한번 프리미엄 꼭 방송 듣고 와서 꼭 드시면서 쪽쪽 빠시면서 디바 한번 앉아서 누려보세요. 진짜.
1: 누리아이도 해보시고.
0: 누리아이도 해주면서. 야, 그럼 집에 가시면 그날 건강하십니다.
1: OTC카드 잊지 마시고.
0: OTC카드 중요하고요.
1: 대표번호 알려드릴게요.
0: 네.
1: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
0: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몸에 우리 몸에 안팎을 모두 다 아울러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우리 건강지킴이 우리 헬스코리아 함께하셨고요. 김원정 호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훈이님도
0: 네.
1: 체험을 통해서 건강을 한번 잃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다라고
0: 아, 진짜로요. 아무리
1: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1: 여러분들도 아시면서 좀 소홀히 하시는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헬스코리아가 도와드릴 테니까
0: 네.
1: 매장도 가시고 13385-1000원으로 전화하세요.
0: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깐 전화하는 말씀 듣고 여러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훈훈한 카페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부는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저희가 하루에 듣는 문학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이 문학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작품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작품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 여러분 함께 들어볼 작품은요, 제목만 들어도 왠지 오늘은 왠지 거대한 파도 소리와 검푸른 바다가 떠오르는 소설, 바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자, 모비딕, 이 작품은요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꼽히긴 하는데 막상 줄거리 전체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흰고래 모비딕, 이거를 쫓는 이야기까지는 아는데 왜 고래를 쫓아가는지, 누가 누군지, 왜 소설이 재단한 건지, 왜 유명한지 약간 흐리죠. 자, 이 모비딕은요 막상 이야기로 풀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하고 약간 영화 같기도 한데 조금 무섭기도 해요. 단순한 바다를 쫓는 모험담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거대한 고래를 쫓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자기 집착에 완전히 먹혀 들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작고도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우리 작가이신 우리 허먼 멜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멜빌은요 참 재밌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작가들, 그런 분들이 책상 앞에서 쫙 상상으로 바다를 그리고 쓴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실제로 젊은 시절에 바다 상선도 타고 포경선도 타고요, 태평양을 실제로 떠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비딕의 소설 안에는 정말 바다 냄새, 선원들이 쓰는 말투, 고래를 잡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냥 우리 작가들이 자료조사해서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정말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철학적인 상징이 있는과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시작이 아주 유명하죠.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문장 하나가 왜 강하냐, 결국 이 주인공 이스마엘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게 소설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 주인공 이스마엘은요 젊은 남자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육지 생활이 견디기 힘들 때 바다로 훅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기분이 가라앉고 세상이 우울하고 길 가는 사람들을 그냥 괜히 후려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자기는 바다로 간다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한눈만 걸려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무슨 영웅이나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일상이 답답하고 갑갑할 때 바다를 찾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자분, 우리 청취자분도 그냥 이 사람이 뭐 어디론가 가야만 좀 이렇게 뭐랄까 숨통이 튀어지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로 평온하게 다가갈 수 있죠. 자, 우리 이스마일은요 포경선에 타기 위해서 뉴베드퍼드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관에 묵으려다가 아주 묘한 인물을 만나요. 그 인물은 이름이 바로 퀴퀘그. 퀴퀘그는요 남태평양 출신의 작살잡이입니다. 작살로 사냥하는 사람들 있죠, 작살잡이. 온몸에 문신이 있고요, 생긴 데도 낙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약간은 좀 위협적인, 그렇게 생긴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처음에는 이 사람 보고 좀 겁을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은 침대를 써야 한다, 같은 방을 써야 한다는 상황에서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이게 둘은요 처음 낯선 첫인상에서 만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묘한 그 브로맨스라고 그러죠, 묘한 우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인공 이스마엘은요 처음에는 그 퀴퀘그를 아주 야만적인 남자, 아주 야만적인 놈, 무식한 놈,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그가 솔직하고 의리가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그 퀴퀘그라는 작살잡이와 이스마엘 주인공은 함께
포경선에 타기로 되죠. 배 이름은 피쿼드호입니다. 피쿼드호. 이름이 좀 특이해요. 피쿼드호. 뭔가 좀 불길하기도 하고. 이 배를 소유한 사람은 퀘이커 교도 출신 선주들이고요. 배가 좀 오래되어 있기도 하고 곳곳에 고래의 뼈 그리고 오래된 바다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평범한 배로 묘사하지 않아요. 어딘가 뭔가 오래된 그런 느낌, 뭔가 전설이 함께 할 것 같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레전드 배, 뭔가 역사가 있고 뭔가 고래들 뼈도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죽음의 냄새도 좀 나고 뭔가 좀 특이한, 좀 약간 우울한 그런 배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과 퀵퀵은요, 이 피쿼드호에 오르기 전에 또 하나의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 예, 엘리야. 구기짜다. 엘리야. 그는 자꾸 알 수 없는 말로 둘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배 타지 말라는 건지, 타서 조심하라는 건지, 뭐 선장 얘기도 하면서 뭔가 기분 나쁜 예언 같은 말을 툴툴툴 나가면 자꾸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장면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이후에 생겨지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비극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작가가 소설에 처음부터 살짝 이렇게 떡밥이라고 그러죠. 요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암시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은 아무 일도 모르긴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서서히 받게 되죠. 마침내 피쿼드호가 출항을 합니다. 이 배에 탄 선원들도 참 아주 다양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인도 있고요. 남태평양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계 선원, 뭐 여러 가지 나라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세계죠. 글로벌 세계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단 하나의 배에 같이 실려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반부에 좀 신기한 게 여기 선장인 아합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선장이 배에 있지만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선원들도 그의 존재를 알지만 그냥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아합 선장이 갑판 위의 모습을 딱 드러냅니다. 이때부터 소설의 내용이 확 바뀌어요. 자, 아합은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한쪽 다리를 잃은 선장입니다. 그 잃어버린 다리 대신에 흰 고래의 뼈로 만든 의족을 하고 있어요. 얼굴은 깊게 펴 있고요. 몸에는 오래된 상처 그리고 집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딱 봐도 일반적인 우리 친밀한 선상은 아니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아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원들을 갑판 위로 불러와서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흰 고래 모비딕을 잡는 것. 근데 그냥 고래를 잡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포경선, 이 포경선형이 원래 고래를 잡는 게 일이니까 당연하죠. 이상할 게 없어요. 하지만 아합은 다릅니다. 그는 항해 목적 전체를 그냥 단 한 마리 모비딕, 흰 고래 모비딕에게 걸어버립니다. 선원들에게 금화를 내걸어요. 제일 먼저 흰 고래 모비딕을 발견하는 자에게 이 금화를 주겠다. 모비딕을 발견하는 자에게 나 이 금화를 주겠어. 그러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내가 먼저 발견해야겠는데? 야, 뭐 발견만 하면 금화를 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거의 선동이죠, 사람들을. 이 아합이라는 선장이 자신의 집착을 선원들의 목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비딕은 단순한 고래가 아니다. 그 흰 고래는 내 다리를 뺏어간 존재고 내가 세상에서 맞서 싸워야 할 벽 같은 존재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합이 좀 무섭게 보이죠. 그는 이 고래를 그냥 고래로 보지 않아요. 그 모비딕이란 고래를 본인의 분노, 운명, 우주, 악, 신에 대한 반항, 막 온갖 게 엉켜있는 그런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러겠죠. 야, 나 그 고래 때문에 다쳤어.
라고 넘어갈 거를 이 아비라는 선장은 이 고래는 내가 세상과 싸워야 할 모든 이유다. 좀 많이 오바를 하고 있죠. 야, 이게 이 배가 이게 그냥 포경 그냥 고래 잡는 배가 아니구나. 이건 선장이 거의 뭐 속된 말로 미친 선장이 한 마리 고래를 찾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터벅. 네, 스터벅스 아닙니다. 커피 먹는 스터벅스 아니고요. 스터벅. 네, 스터벅이 두 명이면 스터벅스인가? 아무튼 스터벅. 이 사람이 1등 항해사예요. 성실하고 헌실적이고 신앙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등 항해사로 그 선장인 미치광이 아합이랑 반대예요. 아합은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인데 스타벅은 끝까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똑바로 하세요. 우리는 돈 벌려고 바다에 나온 거지. 당신 말이야. 당신 개인의 복수를 위해 나온 게 아니라고. 어? 딴디 알아라. 우리 돈 벌로 나온 거지. 니 복수하러 나온 거 아니지. 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갈등이 있거든요. 이 모비딕이 결국에는 한 사람, 그 아합이라는 선장의 광기 어린 그 미치광의 광기와 그걸 옆에 바라보는 불안해하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멈추지를 않죠. 그는 항해를 하는 바다 위에서 항나하나 징조가 보일 때마다 이거를 마치 모비딕으로 향하는 신호처럼 받아들입니다. 어떤 다른 배를 지나가다 만나도, 배가 잃어버린 선원을 찾는 중이라고 해도, 누군가 구조를 요청해도, 뭘 하든 그냥 아합은 머릿속에는 그래서 모비딕 봤어? 니들이 모비딕을 알아? 모비딕 봤어 안 봤어? 모비딕 알아? 봤어?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만 관심. 딴 건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 아합, 이 광기 어린이와 아합 이 선원장은 뭐 사람도 일도 바다도 동료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흰 고래 모비딕만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주인공 이스마엘은 바다와 고래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늘어놓게 되죠. 뭐 고래의 종류가 어떻다, 고래 기름은 어떻다, 고래의 머리는 어떻고, 포경업을 어떻게 하는 거고, 인간과 자연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얘기가 되는데,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뭐 이렇게 갑자기 소설이 얘기가 줄줄줄 돌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작품을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만드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우리한테 계속 묻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바다를 알아? 니들이 바다를 알아? 어? 너가 진짜 고래를 알긴 아니? 우리 인간이 자연을 설명할 수 있나? 결국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쫓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작가가 우리 그 이스마엘 주인공을 통해서 계속 우리 독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쯤에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쯤에서 한번 저희가 쉬어가야 그 다음번에 이 광기어린 아예베 집착이 더 노골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저희가 한번 잠깐 숨을 쉬었다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러분 함께하는 곡이 우리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을 함께 여러분 듣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흰고래 모비딕 그러면 여러분 쉬어가는 터에 요 노래 한번 같이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 노래 들으시고 저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송창식의 고래 사냥.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지금 여러분들은 모비딕 소설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잠시 쉬었다 왔는데요.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피코드 훈은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평범한 그런 고개잡이, 고래잡이, 포경선이 아니죠. 배 전체가 점점 이 미치광이 아합의 집착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엔 돈 때문에, 뭐 또는 뭐 흥분 때문에, 열정 때문에, 그냥 아니면 우리 미치광이 선장의 기세에 눌려서 따라갔지만, 야,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냥이 아닌데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항해가 길어질수록 우리 피코드 호는요 다른 포경선들과도 마주치죠. 여기서 우리 광기 어린 아합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보통 선장들끼리 만나면 뭐 정보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또 필요한 것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합은 딱 요것만 합니다. 그 흰고래 봤어?

배를 같이 수색해달라고 사정 하는 순간에도 우리 아분 냉정하게 외면해버립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모비딕 사냥이 제일 중요하고 딴 건 아무것도 관심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뭐 비극적인 영웅이나 뭐 빌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런 광기 어린 집착 때문에 다른 타인들의 절박함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캐릭터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장면이 있어요. 배 위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밤입니다. 쾅쾅쾅 번개가 막 쾅쾅 치고 막 돛대 위에 불빛이 일렁일렁 배 전체가 하늘 바다 사이에서 찢겨나갈처럼 흔들립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무섭죠. 공포를 느끼겠죠. 근데 아합은 그 장면에서 취한 듯이 탁 서 있으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와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아합이란 선장은 뭐 안전이라든가 인간의 상식 뭐 이런 게 아예 이제 그 사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뭐 본인이 어떻게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모비딕과의 그 대결 그냥 운명적인 결투만을 자기는 기다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아까 말했던 1등 항해사 스타벅스 아닙니다. 커피집 아니고요. 스타벅은 자꾸 불안한 거야. 야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선장 이거 미친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느냐 스타벅이 잠든 아합을 바라보면서 총을 탁 들고 고민을 합니다. 이걸 쏴 마라 이걸 없애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하면서 망설이는 순간이 있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합 선장을 쏴버리면 이 배와 우리 선원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떡합니까? 쏘지 못합니다. 왜? 못 쏠 거 알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인간적인데 답답해요. 사실 우리 독자들 청취자는 다 압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거를. 근데 스타벅은 살인을 통해서 비록 자기가 살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갈등이 있지만 한 명의 살인을 통해서 모두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끝내 자기 손으로 실행할 수가 없죠. 이게 이 책에서 단순히 미친 선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그리고 막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기회를 끝내 막지 못하는 인간적인 한계도 책에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 이거 제가 만약에 스타벅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잠깐 해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벅이었어요. 1등 항해사야. 그래서 누가 봐도 미치광이 이 선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광기에 잡쳐서 모든 사람 모든 걸 무시하고 자기 고집으로 모비딕을 하겠다고 위험을 부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타벅이라는 입장에서 그 광기 어린 그 아합 선장을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대중 다수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그러면 글쎄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정당방위가 될지도 모르겠고 네 뭐 이럴 게 많다 보니까 아무튼 고민이 좀 되는데 아무튼 인간적인 그런 고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면을 얘기해 볼게요. 자, 아합이 이 미치광이 아합이 자기 손으로 작살을 막 준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영험한 의식을 지르듯 특별한 작살을 만들고 분노와 집념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사람처럼 약간 그냥 선장이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술사나 뭐 이런 마술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점점점 책으로 뒤로 갈수록 현실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잠식된 그냥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가 나올까요? 모비딕이 나옵니다. 디기딥 디기딥 모비딕이 나옵니다. 자 이제 결전이 나죠. 크, 넓은 바다 하늘이 쫙 열려있고 저 멀리 흰 고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흰 고래 모비딕은

그냥 우리 사건은 일반 뭐 동물이 아니죠. 너무 거대하고 그 모습만으로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냥 동물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운명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요, 이 작가가 모비딕이라는 고래를 악당이나 나쁜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우리 미치광이 아합에게는 철천지 원수지만 책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고래가 정말로 악한 존재인가?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고 거대하고 두렵고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의 힘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피커드 호와 모비딕의 마지막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작살이 날아가고 보트가 막 뒤집히고 선원들은 막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막 튕겨져 나가고 바다는 난폭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기 열리는 와합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 한 번 하고 두 번 실패해도 끝까지 그 모비딕을 향해 달려듭니다. 이게 사냥 실패가 뭐 단순히 고래를 놓쳤다 이게 아니라 솔직히 싸움의 승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싸움은 처음부터 아합이 본인의 자기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죠. 이미 승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결국에 우리 미치광이 아합은 본인이 준비했던 자기 작살줄에 본인의 몸이 휘감겨서 모비딕과 함께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무기와 줄에 스스로 묶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합은 엄밀히 따지면 고래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고래한테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착, 자기 욕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좀 장면이 무시무시하죠? 강렬합니다. 그리고 피커드 호도 끝내 침몰하게 됩니다. 배도 선원들도 모두 바다대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 누굴까요? 스타벅스 아니죠? 이스마엘. 우리 주인공 이스마엘이 살아남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다 위에 떠오른 퀵퀘그의 관. 우리 처음에 만났던 그 작살잡이 있죠? 퀵퀘그의 그 떠오른 퀵퀘그의 관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한때는 죽음을 준비하며 만들었던 관이 끝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구명의 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비딕이라는 게 죽음, 삶. 발음이 좀 죽음, 삶. 죽음과 삶, 삶인데 갑자기 발음이 확 굴러졌네요. 죽음과 삶. 죽음 앤 삶, 상징 앤 현실. 그리고 공포와 구원. 이게 계속 막 뒤섞이는 그런 소설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음침하고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스마엘은 그렇게 결국 홀로 살아남아서 거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처음 소설 처음에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다오가 결국엔 마지막 혼자 살아남은 사람의 목소리였던 거죠. 자, 요렇게 모비딕이 끝을 났는데 요 모비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흰 고래를 쫓는 모험담이긴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집착을 너무너무 키워서 결국에는 자신을 비롯한 주변 모두를 파멸로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그게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광기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합은 그 경계가 무너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떤 호감, 그죠? 그게 커지면 서로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커지면 사랑에도 번지게 되겠고 뭐 그런 감정이 있겠죠. 그것도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무 심해지면 광기가 되면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킹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뭐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상대를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광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경계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모비딕이라는 고래가 흰 고래는 우리가 보통 전 괴수나 괴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마음속에 만들어낸 그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그런 벽, 설명할 수 없는
초 정말 큰 자연, 우리의 운명, 막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아, 이 모비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모비딕 그러면 흰 고래라는 것쯤은 다 기억하실 것 같고, 어떤 고래를 찾는 모험담이다까지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한 선장이, 아합이라는 선장의 그런 광기 어린 집착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발생이 되고 결국에는 본인을 비롯한 주변까지 모두 파멸로 이르게 되는 그런 조금 무섭기도 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또 여러분께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들리면 좋아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반대 입장을 생각해봤어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모비딕을 그렇게 집착으로 잡았는데 고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그 고래도 꿈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오실게요.

네, 바비킴의 고래의 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모비딕 얘기를 하면서 고래의 꿈을 하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그죠? 뭔가 무섭고 크고 막 절대적인 그런 힘을 가진 고래 얘기를 하다가 Falling in love again 하고 나를 보면 손을 짓해줘 이런 고래 얘기라니까 갑자기 고래밥 떠오르고 이 고래밥이 먹고 싶어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래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지금 누구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배철수입니다. 제가 좀 실없는 농담을 했죠.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주말 우리 훈훈한 카페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에 듣는 문학이라는 코너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많은 또 청취자분들께서 좋게 반응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재밌다고 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노래를 제가 마음대로 선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뭐 잠깐 재밌기도 하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여러분들께 어떤 문학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문학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죠. 모비딕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송창식 선생님의 뭐 고래 사냥이라든가 우리 바비킴 씨의 뭐 우리 아까 뭐였죠? 고래의 꿈 이런 노래들을 선별해서 들리는 것도 참 재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웃으시면서 야. 우리 훈이가 또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엮어서 노래를 틀어주네. 그러면서 이런 노래도 또 오랜만에 들어보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문학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몰랐던 문학도 제가 또 공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문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같이 이거를 감정이나 이런 느낌을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솜씨지만 그 음악을 제가 좀 만들어봤어요. 뭐 요새는 뭐 AI가 워낙 잘 돼 있고 해서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요새 만드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제가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좀 만들어봤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채널을 아예 유튜브에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제 채널을 좀 홍보하기는 조금 멋쩍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채널 홍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홍보하면 좋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제가 훈훈한 카페에서 나오는 이런 문학들을 대해서 앞으로 웬만하면 가급적으로 그 문학 작품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작곡이죠. 노래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번 노래는 좀 소설이 좀 무섭고 그래서 좀 내용이 노래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모비딕을 했으면 모비딕에 대한 그 영감을 얻어서 만든 노래를 자작곡입니다. 창작곡을 여러분께 같이 좀 들려드리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흰 고래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모비딕을 보고 이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제목 노래고요. 흰 고래의 바다라는 노래를 제가 만들어봤고요. AI를 통해서 이제 훈이 카페라고 유튜브에서 한글로 치시면 훈이 카페를 찍으시면 그 채널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뭐 문학송이라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문학을 하루에 듣는 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문학 소설이나 내용들을 앞으로 음악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읽었던 그 우리 위대한 개츠비, 그 다음에 어린 왕자, 그 다음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요 세 작품을 제가 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모비딕 관련된 흰 고래 바다도 지금 노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카페 후니 카페에 들어가시면 사실 이런 문학송이라는 제가 따로 채널을 그 안에 폴더를 만들어놨지만 그 카테고리 말고도 뭐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들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계속 저는 이제 창작곡을 나올 거니까 그것들을 여러분과 계속 공유를 할 거고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주말에 우리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를 들어주시는 우리 정말 소중하고 우리 감사한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특별히 이제 훈이 카페 AI 문학송, 그래서 우리 훈훈한 카페에서 소개되는 문학 작품에 대한 그런 노래를 제가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시간 내셔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돼갖고 마지막 인사를 드릴 건데,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곡도 오늘 모비딕으로 제가 처음 만든 이제 창작곡 흰 고래의 바다를 들려드릴 거고요. 노래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소설이나 문학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에 맞춰서 제가 나름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음악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감정을 공유하고 많은 걸또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욕심에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후니 카페 들어가셔서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뭐 피드백도 좀 남겨주시고, 가능하면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무조건 땡큐 베리머치. 네. 혼자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 노래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 제가 제작한 흰 고래의 바다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그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주말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후니후니 한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하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종은 오랜 고민 끝에 장자인 양녕대군 대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후계자로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녕대군을 단순히 사고만 치던 왕세자로 기억하지만 실제 역사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자유로운 성격을 가진 양녕과 나라를 책임질 군주를 만들고 싶었던 태종. 그 두 사람의 생각은 끝내 하나가 되지 못했고 마침내 태종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장자인 양녕대군의 세자 자격을 박탈하고 충녕대군을 새로 세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장자를 폐하고 다른 왕자를 세자로 삼는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오랜 고민 끝에 장자인 양녕대군의 세자 자격을 박탈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선택했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장자를 폐하고 다른 왕자를 후계자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실도 술렁였고 나라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왕자의 난이라는 참혹한 비극을 겪은 적이 있었죠.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누고 궁궐 안에서 피가 흐르던 일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폐세자가 된 양녕이 군사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지나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폐태자가 순순히 물러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싸움은 대부분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대신들도 양녕대군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양녕은 군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세력을 규합해서 무력으로 왕위를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종 실록을 보면 양녕은 폐세자가 되기 전 자신의 행동을 두고 크게 꾸짖는 태종에게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만 지나치게 문제 삼는다는 취지의 상소를 올리며 아버지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폐세자가 된 뒤에도 태종이 사람을 보내 그의 생활을 살피게 했을 때 깊이 뉘우치거나 크게 낙심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만 놓고 보면 태종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며 더욱 실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양녕은 끝내 무력으로 왕위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또 한 번 왕자의 난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은 조선 초기의 왕위 계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충녕대군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혹시 형제 사이가 원수처럼 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록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종은 형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폐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실의 어른으로 예우했고 궁중의 연회나 중요한 행사에 형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냥을 허락하기도 했고 생활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녕이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세자는 언제든 정치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처에서 생활했고 움직임도 왕실의 관리와 허락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국을 자유롭게 떠돌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조에서 폐태자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거나 목숨을 잃었던 사례와 비교하면 세종은 형을 최대한 보호하고 예우했던 군주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녕대군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역사는 사람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기억하려고 하지만 실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녕은 분명 왕세자로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태종이 후계자를 바꾸기로 결심할 만큼 큰 실망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망나니 왕세자라는 한마디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녕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기록은 세종시대에 편찬된 태종실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종실록은 매우 신뢰할 만한 사료이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폐세자에 대한 기록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각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는 양녕을 무조건 미화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모든 것을 단순한 흑백 논리로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태종은 자신의 가장 큰 과업을 마무리합니다. 왕권을 안정시켰고 후계자를 결정했고 새로운 왕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키워온 아들에게 조선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1418년 음력 8월, 22살의 젊은 왕자 충녕이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이름은 세종.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군 세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훈민 저금을 만든 왕도, 장영실과 함께 과학의 시대를 연 왕도, 백성을 가장 사랑한 임금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왕관의 무게를 어깨에 올려놓은 22살의 젊은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여전히 조선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강력한 정치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상왕 태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이야기는 한 명의 위대한 왕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길을 닫고 한 아들이 그 길 위에서 조선의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을 1418년 세종이 처음으로 왕의 자리에 앉던 그날 아침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0: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이제 시간을 1418년 세종 즉위 첫날 아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입니다. 궁궐안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붉은 관복을 차려입은 관리들이 하나둘 근정전으로 향합니다. 예조의 관리들은 의식 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승정원에서 오늘 올라올 문서들을 정리합니다. 궁녀들과 내관들도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오늘은 새로운 왕이 처음으로 조정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궁궐 안은 축제 분위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은 어떤 정치를 펼칠까? 젊은 왕은 대신들을 어떻게 다룰까? 과연 조정은 안정될 수 있을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아침이었지만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세종의 입장이 되어보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선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불과 22살. 요즘으로 치면 대학을 막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나라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새벽 세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설레었을까요? 아니면 담담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종이 그날 자신의 심정을 직접 기록한 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앉게 될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조회가 시작됩니다. 대신들이 차례대로 왕에게 절을 올립니다. 조선의 새로운 국왕에게 처음으로 예를 갖추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세종에게만 향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궁궐 어딘가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수많은 정치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 바로 상왕 태종입니다. 겉으로는 세종이 왕입니다. 하지만 대신들 대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태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 안에는 조금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새로운 왕을 향한 기대, 그리고 상왕을 향한 경외심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조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왕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틈을 노려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외부의 적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종은 그 틈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왕은 세종에게 연기돼 나라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태종이 설계한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태종의 양위를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권력 이양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종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색깔을 무리하게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도 않았고 대대적인 숙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선왕의 정책을 모두 뒤집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의

훈민정음 창제와 수많은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은 대신들과 경연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경연이란 왕과 신하들이 함께 경전을 읽고 역사와 정치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세종은 왕이 된 뒤에도 이 경연을 자주 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 세 번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대신들이 전하, 이제 쉬셔야 합니다 라고 하려면 세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우는데 어찌 끝이 있겠는가? 실제로 세종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책을 읽고 토론을 이어갔고 이 때문에 훗날 눈병과 여러 건강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는 왕이 아니라 배우는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상황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왕이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흔들릴 만큼 큰 문제는 뒤에서 막아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절묘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험을 맡고 아들은 미래를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지켰고 아들은 나라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조선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군사도 아니었고 궁궐도 아니었으며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궁궐 담장 밖, 평범한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이야기에는 젊은 세종이 가장 먼저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훈민정음과 조선의 황금시대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즉위한 22살의 세종. 그는 이제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진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궁궐을 새롭게 고치시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려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궁궐 안에 있는 대신들이 아니라 궁궐 밖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조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아직 30년도 지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태조는 나라를 세웠고 태종은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제 세종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 태종도 백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강한 왕권을 세우고 법을 바로 세우고 사병을 없애고 국가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급했습니다. 집을 짓는다면 먼저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기초가 어느 정도 완성된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즉위한 뒤 신하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가? 세금은 너무 무겁지 않은가? 가뭄이 든 지역은 없는가?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실록을 읽어보면 세종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매우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단순히 구휼하라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곡식은 얼마나 부족한지, 백성은 몇 명인지, 창고에는 곡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계속 물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현장 보고를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라. 실제 상황을 다시 조사하라. 그만큼 그는 책상 위의 숫자보다 현장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세종은 이렇게까지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타고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겪으며 사람의 욕심이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세종은 그런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왕권이 왜 필요한지, 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백성을 위해 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종은 독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교 경전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도 읽었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한나라 문제는 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요순 시대의 이상적인 정치는 무엇이었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좋은 나라는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편안한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늘 백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느 날 한 관리가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지방에서 백성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법대로 처벌하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먼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세금을 내지 못하는가? 게으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가? 이 차이가 바로 세종의 정치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업에서도 좋은 리더는 현장을 자주 찾습니다. 보고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객의 불편을 직접 살펴봅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정치를 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농업을 연구하게 되고 세금을 더 공정하게 걷는 공법을 만들게 되며 의학서를 편찬하고 천문학과 과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데 세종에게는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시행해도 백성들이 그를 읽지 못하면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호소할 수 없고 법을 몰라 손해를 보고 관리에게 속아도 그를 모르니 따질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세종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선 역사뿐 아니라 세계 문자의 역사까지 바꾸는 놀라운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신분은 노비였지만 세종의 눈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 청년, 조선의 최고 과학자가 되는 장영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이 어떻게 신분의 벽을 넘어 장영실을 발탁했고 그 만남이 조선의 과학혁명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기상관측기후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하루 만에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2: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풍기가 없으면 계속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에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몇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3: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진짜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1: 김해와 창원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그제 하루 전국 온열 질환자가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당수는 야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나타났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도 만만치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열흘째 5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환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인천이 각각 1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781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와 같은 실외가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집이나 건물, 실내 작업장처럼 실내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한 비율도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집의 경우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8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올 경우 자택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위가 심할 때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체온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중요한데요. 야외 활동 때는 물과 얼음팩 등을 준비하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5: 어지럽고 기운이 빠진다면 온열 질환을 의심하고 먼저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혀야 합니다. 쓰러지거나 반응이 둔해지고 의식이 흐려진다면 열사병 같은 중증 온열 질환일 수 있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6: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물수건으로 피부를 적시고 목과 겨드랑이 등에 얼음팩을 대야 합니다.
5: 119에 신고할 때는 위치와 의식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전화를 끊지 않으면 응급처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119 종합상황실에도 그 구급 상황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를 유지하시면 지금 환자 상태에 대한 파악과 응급처치에 관한 안내도 또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5: 이처럼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온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고열이 오래 지속될수록 장기 손상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계속하면서 땀이 나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떨어뜨릴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땀을 흘리지 않는 환자는 무조건 119에 신고, 의식이 저하된 환자도 무조건 119에 신고한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폭염 속 위험 신호가 보이면 119 신고와 함께 냉각 처치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체온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온열질환 악화를 막는 첫 대응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우여곡절 끝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0: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9: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1: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9: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의 분위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체 규명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갈등에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실체를 밝힐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서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금융사건은 어떻겠느냐며 여의도 증권가에선 지금이 주가 조작 적기라는 조소마저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섞인 목소리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실 수사 책임을 검경 어디에 물어야 할지 등 검찰개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0: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 경찰 권한 확대의 출발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사의 지휘 권한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권 비대화를 스스로 경계하겠다며 수사만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한 지붕 아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책임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14: 책임 수사 시대의 소명을 완수하여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 시스템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13: 커진 몸집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고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가 빠졌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됐고 검찰 수장은 반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5: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3: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필요하면 다른 수사관서 이송이나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16: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3: 경찰의 권한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국민 신뢰까지 함께 커졌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이제는 6년 전 내세웠던 책임 수사를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승부 끝에 최다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중간 발표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1위로 집계됐고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 3명, 친청계는 2명이 포진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 충청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이, 0.44%포인트의 아슬아슬한 박빙 승부에 후보들조차 개표 결과 발표 뒤에도 혼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18: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기긴 이긴 거죠.
19: 지금 가서 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 지역별로 보면 충남과 충북은 김민석 후보, 대전과 세종은 정청래 후보가 역시 근소한 차이로 각각 1순위 최다 득표를 챙겼습니다. 애초 공개적으로 자신의 충청권 패배를 전망했던 김 후보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면서도 초반 경선만 선방하면 전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18: 국민과 당원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 혁신에 대한 요구,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훨씬 더 무겁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17: 반면 승리의 고지가 이제 현실화됐다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우세를 점쳤던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한 거로 치면 잘 나온 것 아니냐며 다음 경선 승부를 노렸습니다.
20: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지금까지 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매우 훌륭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7: 송영길 후보는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 막바지에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1: 100만 표 이상이 마지막 셋째 주 호남과 수도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 최고위원 선거 중간순위 1위는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후보로 집계됐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는
2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AI 주식을 무너뜨린 25살 청년의 이야기, 월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영화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25살, 대기업의 CEO도 아니고 억만장자 투자자도 아닙니다. 심지어 월가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베테랑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 한 사람이 운영하던 투자회사가 흔들리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까지 출렁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리오폴트 애션브레너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는 월반했고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국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졸업 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관련된 자선재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전 세계 AI 업계가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오픈 AI에 입사를 했죠. 하지만 오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AI 안전 문제를 경고하다가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은 실리콘밸리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2024년 그는 상황인식 (Situational Awareness)라는 긴 글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I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초지능에 가까워질 수 있다.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것이다. 당시에는 다소 과격한 주장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기업 가운데 하나로 올라섰고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났으며 반도체와 전력, 클라우드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청년 말이 맞았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미래를 예언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즉 AI 시대를 미리 내다본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 유명세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헤지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헤지펀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일반 펀드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회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다릅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도 감수합니다. 주식을 사고 공매도도 하고 선물과 옵션도 이용하고 때로는 빚까지 내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마다 엄청난 돈을 벌지만 반대로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손실도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애션브레너의 펀드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운용됐습니다. 그는 AI 시대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 AI 데이터 센터, 전력회사, 클라우드 기업, 메모리 반도체 기업, 그리고 AI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까지 쉽게 말하면 AI가 성장하면 이 회사들은 반드시 돈을 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무려 270%에 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운용 자산도 65조 원 가까이 커졌습니다. 25살 청년이 수십조 원을 굴리는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65조 원이나 되는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돈이 그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란 아주 쉽게 말하면 남의 돈을 빌려 더 크게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하면 최대 투자금은 1억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신용이 좋으니 4억을 더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5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익도 5배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도 5배 커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2억으로 2억짜리 집을 사는 것과 2억 원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10억짜리 집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투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더 큰 돈을 벌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도 훨씬 커집니다. 애션 브레너의 펀드도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투자 은행들은 그의 실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4-5배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억으로 50억을 투자한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흔히 레버리지를 크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평소 시장이 계속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시장이 갑자기 반대로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손실도 몇 배로 커집니다. 바로 여기에 다음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margin call입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이 여러분에게 4억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한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겠죠. 혹시 돈을 못 갚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보를 더 가져오세요. 아니면 일부를 팔아서 빚부터 갚으세요. 이것이 바로 마진콜. 우리말로는 추가 증거금 요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담보로는 부족하니 돈을 더 넣거나 투자 규모를 줄이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가가 현금을 바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한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파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동시에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다른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또 팔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악순환 또는 연쇄청산이라고 합니다. 마치 눈덩이가 산 아래로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하락이었지만 레버리지가 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펀드 하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 AI 관련 기업들까지 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 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 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한 청년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하나가 정말 전 세계의 증시를 흔들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분명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같은 종목에 같은 방향으로 투자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은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겁이 나서 집을 팝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혹시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결국 또 팔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처음보다 훨씬 큰 폭락이 일어납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애션브래너의 헤지펀드가 보유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AI 대표주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데이터 센터 기업, 클라우드 기업, 전력 인프라 기업, AI 서버 관련 기업,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종목들을 애션브래너만 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AI는 앞으로 성장한다. 반도체는 계속 오른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된다. 같은 생각을 가진 투자가가 많다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이 시작되면 모두 같은 출구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제에서는 이것을 군집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무리행동, 쏠림현상이라고도 하죠. 목장에서 양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이유를 모른 채 따라 뛰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팔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팔고 또 다른 사람이 팔면서 하락폭이 커집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션브래너의 펀드가 마진콜을 받자 보유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자 다른 투자자들도 손실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결국 AI 관련 종목들이 연쇄적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디레버리징입니다. 앞에서 레버리지는 빚을 내서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디레버리징은 무엇일까요?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빚을 갚기 위해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짐을 메고 산을 오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디레버리징입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에서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빚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팔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건을 설명한 전문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폭락은 AI 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디레버리징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애션브래너의 펀드가 무너지기 직전 세계 최대 헤지펀드 가운데 하나인 시타델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타델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월가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투자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최고의 프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타델은 애션브래너가 보유한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일종의 구조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타델 같은 회사는 아무 자산이나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자산이지만 강제로 팔리고 있다. 기업 가치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지나치게 공포에 빠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자산을 사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투자 원칙이 나오는데요. 시장에는 두 종류의 하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정말 나빠져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줄고 적자가 늘고 미래 전망도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하락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기업은 그대로인데 누군가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생기는 하락입니다. 이번 사건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애션 브레너의 자산이 정리되고 시장의 불안이 줄어들자 AI 관련 주식들이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올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급은 아주 쉽게 말하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힘의 균형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이번 사건은 바로 수급 때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지만 손실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결국 지나친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산업과 AI 주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AI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항상 직진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은 성장해도 중간중간 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인터넷 혁명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닷컴 버블이 터졌고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죠. 이번 AI 산업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투자 열기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는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AI 주식 폭락은 AI의 실패가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가 만든 금융시장의 충격이었습니다.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빚을 많이 내 투자했던 사람이 버티지 못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기업의 실적만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심리와 돈의 흐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결국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레버리지가 만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숫자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의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25살 청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수익은 욕심을 부르지만 위기는 언제나 레버리지에서 시작된다. 이 원칙만 기억해도 투자에서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질문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 앞으로는 어떤 전공이 가장 전망이 좋을까요? 예전 같으면 의대나 법대, 경영학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더 최근에는 컴퓨터 공학이나 반도체 공학이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공 하나가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월가의 헤지펀드와 실리콘밸리 AI 기업들이 뛰어난 수학 전공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최고 수준의 인재에게는 신입인데도 연간 50만 달러, 그 이상을 보상하는 제시를 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수학과를 나와서 신입 연봉 50만 달러? 수학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사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수학과 하면 교수나 연구원, 교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수학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왜 수학이 갑자기 가장 비싼 전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AI 시대에는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AI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아닌가요? 코딩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가 보면 AI는 사실 수학으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ChatGPT도 구글의 AI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도 모두 겉으로는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수학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는 결국 숫자를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언어도 숫자로 바꾸고 사진도 숫자로 바꾸고 음성도 숫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AI입니다. 그 규칙을 찾는 핵심 도구가 바로 수학입니다. 특히 확률과 통계, 선형대수, 미적분, 최적화 이론 같은 분야가 AI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코딩은 AI가 대신할 수 있지만 새로운 수학은 AI도 쉽게 만들지 못한다. 실제로 미국 주요 대학들도 AI와 수학을 결합한 새로운 연구소와 대학원을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수학자를 원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AI 기업이 지금 무엇을 경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AI 경쟁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의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적은 전기로 더 적은 비용으로 AI를 학습시키는 회사가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같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길은 100km이고 다른 한 길은 50km입니다. 당연히 짧은 길이 효율적이겠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자는 AI가 계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I 기업에서는 뛰어난 수학자가 수천억 원 규모의 컴퓨팅 비용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단 한 줄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데이터 센터 수백 곳의 전기 요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 50만 불을 주더라도 훨씬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자의 몸값이 급등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리콘밸리가 최고의 개발자를 데려가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서로 인재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가도 같은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금융회사까지 수학자를 찾을까요? 주식시장은 숫자의 세계입니다. 환율도 숫자, 금리도 숫자, 채권 가격도 숫자, 옵션 가격도 숫자입니다. 이 숫자 속에서 패턴을 찾는 것이 금융입니다. 그리고 AI가 금융에 들어오면서 그 중요성은 훨씬 커졌습니다.
요즘 월가에서는 사람이 하루 종일 분석하는 일을 AI가 몇 초 만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AI를 만드는 사람은 결국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은 뛰어난 수학 전공자를 데려오기 위해 실리콘밸리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AI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코드를 얼마나 잘 짜느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얼마나 잘 모델링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델링이라는 말, 쉽게 말하면 현실의 문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냥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속도는 얼마인지, 거리 차이는 얼마인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몇 초 후에 멈추는지, 도로가 미끄러운지 이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계산을 가능하게 만든 언어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할수록 수학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AI 때문에 새롭게 가장 귀해진 직업 가운데 하나가 수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더욱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전공이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단순히 수학만 잘해서는 부족한지, 왜 앞으로는 수학과 AI를 함께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게 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미국의 월가가 실리콘밸리가 수학 전공자를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연봉 50만 불을 제시하는 이유도 단순히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AI가 이렇게 똑똑해졌는데 오히려 수학자의 몸값이 올라간다고? 많은 분들이 AI가 발전하면 개발자나 수학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AI는 답을 잘 찾는 도구이지 좋은 질문을 만드는 존재는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뛰어난 계산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계산기는 어떤 어려운 계산도 순식간에 해냅니다. 하지만 계산기는 어떤 식을 입력해야 하는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AI도 비슷합니다. AI는 계산을 매우 잘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결국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수학자들입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대학에서도 융합 교육을 강조합니다. 경제학과 학생도 AI를 배우고, 의대생도 데이터 분석을 배우며, 법대생도 프로그래밍 기초를 익힙니다. 반대로 컴퓨터 공학자들도 심리학과 경영학을 함께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문제는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I도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의학과 만나야 의료 AI가 되고, 금융과 만나야 금융 AI가 되며, 교육과 만나야 교육 AI가 됩니다. 결국 미래에서는 전문성과 AI 활용 능력 하나를 가진 사람이 가장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의 채용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는 몇년 경력이 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AI 기업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AI와 함께 더큰 성과를 낼수 있는가? 즉, 단순한 지식보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방식이 바뀐다. 은행원의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는 통장을 정리하고 송금을 해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모바일 뱅킹으로 해결을 하죠. 하지만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산 관리와 금융 상담 부분처럼 더 전문적인 역할이 늘어났습니다. AI도 비슷할 겁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수학적 사고력.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힘입니다. 둘째는 의사소통 능력.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설득하고 신뢰를 만드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셋째는 평생 배우는 자세입니다. 앞으로는 한번 배운 기술로 30년을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계속 배우는 사람이 경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신입 연봉 50억 뉴스는 단순히 한 직업의 몸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계 경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증기기관을 다루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컴퓨터 시대에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생각하는 사람,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귀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를 먼저 묻기보다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직업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 새로운 것을 배우는 힘, 사람과 협력하는 힘은 어떤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AI 시대의 최고 연봉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로 새로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하루 만에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2: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풍기가 없으면 계속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에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3: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진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1: 김해와 창원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그제 하루 전국 온열질환자가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당수는 야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나타났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도 만만치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열흘째 5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환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인천이 각각 1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781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와 같은 실외가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집이나 건물, 실내 작업장처럼 실내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한 비율도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집의 경우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8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올 경우 자택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위가 심할 때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체온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중요한데요. 야외 활동 때는 물과 얼음팩 등을 준비하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5: 어지럽고 기운이 빠진다면 온열 질환을 의심하고 먼저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혀야 합니다. 쓰러지거나 반응이 둔해지고 의식이 흐려진다면 열사병 같은 중증 온열 질환일 수 있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6: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물수건으로 피부를 적시고 목과 겨드랑이 등에 얼음팩을 대야 합니다.
5: 119에 신고할 때는 위치와 의식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전화를 끊지 않으면 응급처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119 종합상황실에도 그 구급 상황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를 유지하시면 지금 환자 상태에 대한 파악과 응급처치에 관한 안내도 또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5: 이처럼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온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고열이 오래 지속될수록 장기 손상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계속하면서 땀이 나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떨어뜨릴 수 있으면 가능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땀을 흘리지 않는 환자는 무조건 119에 신고, 의식이 저하된 환자도 무조건 119에 신고한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폭염 속 위험 신호가 보이면 119 신고와 함께 냉각 처치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체온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온열 질환 악화를 막는 첫 대응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우여곡절 끝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0: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9: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1: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9: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의 분위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체 규명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발등에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실체를 밝힐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서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금융사건은 어떻겠느냐며 여의도 증권가에선 지금이 주가 조작 적기라는 조소마저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섞인 목소리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실 수사 책임을 검경 어디에 물어야 할지 등 검찰개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0: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 경찰 권한 확대의 출발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사의 지휘 권한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권 비대화를 스스로 경계하겠다며 수사만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한 지붕 아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책임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14: 책임 수사 시대의 소명을 완수하여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 시스템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13: 커진 몸집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고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가 빠졌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됐고 검찰 수장은 반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5: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3: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필요하면 다른 수사관서 이송이나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16: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3: 경찰의 권한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국민 신뢰까지 함께 커졌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이제는 6년 전 내세웠던 책임 수사를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승부 끝에 최다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중간 발표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1위로 집계됐고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 3명, 친청계는 2명이 포진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 충청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이, 0.44%포인트의 아슬아슬한 박빙 승부에 후보들조차 개표 결과 발표 뒤에도 혼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18: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기긴 이긴 거죠.
19: 지금 가서 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 지역별로 보면 충남과 충북은 김민석 후보, 대전과 세종은 정청래 후보가 역시 근소한 차이로 각각 1순위 최다 득표를 챙겼습니다. 애초 공개적으로 자신의 충청권 패배를 전망했던 김 후보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면서도 초반 경선만 선방하면 전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18: 국민과 당원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 혁신에 대한 요구,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훨씬 더 무겁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17: 반면 승리의 고지가 이제 현실화됐다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우세를 점쳤던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한 거로 치면 잘 나온 것 아니냐며 다음 경선 승부를 노렸습니다.
20: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지금까지 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매우 훌륭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7: 송영길 후보는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 막바지에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1: 100만 표 이상이 마지막 셋째 주 호남과 수도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 최고위원 선거 중간순위 1위는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후보로 집계됐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는
2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5: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26: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미 화면에서는 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너무 이젠 잘 아시죠? 제가 굳이 뭐 앞에 어쩌고저쩌고 설명 안 해도 우리 문선영의 머니토크, 그러면 뭐 유튜브에서도 워낙 난리 나고 매달 한 뭐 몇 회 이상을 세미나를 하시는 자,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시간적인 여유도 즐기면서 평생 남은 인생을 넉넉하게 쓰고도 롱텀 케어 때 흔들림 없이 나의 은퇴, 어떤 그런 우리 1세대, 2세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챙겨주시는 행복 전도사,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문선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문선영입니다.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좋아요, 저는.
26: 아, 그래요?
1: 근데 어쩌고저쩌고 충분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네. 이제 그 의사분들은 건강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고.
1: 아, 네.
26: 근데 이제 몇 번 뵙다 보니까 행복 전도사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어요.
1: 네. 은퇴 전도사도 좋을 것 같아요.
26: 그렇죠.
1: 네네. 네. 행복 전도사도 너무 감사한 일이야.
26: 근데
1: 결국에는 저희가 행복한 은퇴를 지금
26: 그렇죠.
1: 지향하면 사는 건데
26: 예.
1: 특히나 이제 8월은 제가 은퇴 쪽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방향을 좀 맞춰가지고
26: 그렇죠.
1: 예. 8월에 많은 고객님들 손님들을 이제 은퇴 쪽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26: 네네.
1: 그 달이 될 것 같아서도 참 기대가 됩니다.
26: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여러 분야의 분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1: 네.
26: 물론 뭐 건강도 중요하고
1: 네.
26: 뭐 일할 때 무슨 뭐 세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인생의 마무리는 은퇴서부터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1: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26: 예.
1: 그 은퇴할 때 정말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저는 하는데
26: 네네.
1: 혹시 뭐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은퇴하시게 되면.
26: 내가 살아갈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1: 돈?
26: 예.
1: 네. 그리고?
26: 그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1: 되고. 맞아요. 건강. 세 번째는요?
26: 나머지는 뭐 선택권 같아요. 여유롭게 뭐 취미생활을 즐긴다든가 뭐 가족과 함께 보낸다든가
1: 네,
26: 나머지
1: 맞습니다.
26: 덤이 아닐까 싶어요.
1: 맞아요. 나머지 덤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친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26: 네네네.
1: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26: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건강과 이 돈이 많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시간적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26: 네.
1: 은퇴라는 게
26: 네.
1: 그래도 혼자 보내시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26: 그렇죠.
1: 내 시간인데 아니 그 배우자나 아니면 친구인데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 지난번에 누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 그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81세에 샌디에고 계신 어떤 분을 만나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26: 아, 예.
1: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좀 꽤 자산 같습니다. 선영 씨,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26: 네네.
1: 황금기가 혹시 언제?
26: 저는 솔직히 지금 같아요.
1: 지금?
26: 네.
1: 오,
26: 솔직히 저는 지금 같아요.
1: 오, 좋아요.
26: 네, 예.
1: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어리석게도 뭐 한 20대, 30대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요.
26: 네.
1: 그분이 81세인데 70대였대요.
26: 아, 그러세요?
1: 왜냐하면 그분은 딱 70세 은퇴하셨거든요.
26: 네네네.
1: 70세 은퇴하시면서 돈은 좀 있으시고 이제 여유롭게 거기에다가 건강하셨고 거기다가 이제 와이프와 친구분들인데 이제 본인까지 포함해서 뚜리 커플이 있는 거예요. 그럼 6명이잖아요. 6명이서 10년 동안 골프도 치시고 여행도 가시고 음악회도 가시고 6명이 항상 모여가지고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파티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26: 네.
1: 지금 이제 81세가 되시니까 한 가족은 와이프가 좀 몸이 편찮으시고 또 다른 가족은 이제 남편분이 몸이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좀 서글프다. 왜냐하면 돈과 시간과 이 친구 삼박자가 너무 좋았고
26: 예, 예,
1: 그래서
26: 예.
1: 돌이켜봤을 때 내 인생에서 70대가 정말 아름다웠던 황금기다. 책임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26: 그렇구나.
1: 아마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라고
26: 예,
1: 하는
26: 예,
1: 것도
26: 예, 예.
1: 아마 그런 마음가짐, 나에 대한 책임감은 별로 없어지고 이제 주변에 대한 책임감은
26: 그렇죠, 네.
1: 이제 즐기시는, 원하시는 것만 하시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26: 그렇고 사실 물론 20, 30대가 더 좋을 때도 있었는데
1: 네, 네.
26: 지금은 철이라는 게 요만큼 듣다 보니까 방송을 하루 준비해도 2시간 동안 누군가 내 방송을 듣고 기분 좋아한다면이란 생각도 하고
1: 네.
26: 전 다행히도 이제 딸이 둘 있는데 다 네. 이제 시집가서 손자도 낳고 자기네 인생 살고.
1: 아, 손주가 있으세요?
26: 네, 손주 둘 있어요.
1: 축하드립니다.
26: 감사합니다. 돌제비 하나 있고 이제 돌 돌아오는 애 있고.
1: 와.
26: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1: 멋진 할아버지인데
26: 예.
1: 책임감은 좀 덜 하게
26: 예.
1: 되고.
26: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음악 듣는 시간도 즐길 수가 있고.
1: 네, 그렇죠.
26: 또 뭐 친구가 많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뭘 할 수 있는 자유 공간이 많아져서 전 전성기 같아요.
1: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26: 네네.
1: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6: 네.
1: 정말 은퇴라는 게 요즘 은퇴를 진짜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네, 계시지만 네, 네. 고민한다라는 거는 지금 만약에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싶으면 네. 은퇴를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26: 아.
1: 희망에 찬 은퇴. 다시 말해서 돈과 건강과 예, 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리는 네. 스트레스도 없고
26: 네.
1: 넉넉하게 네. 건강한 그런 노후를 네. 하는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8월에는 이런 그 뜸을 관통하는 이런 주제를 관통하는 세미나를 8월에도 많아요. 5개나 준비를 또 했습니다.
26: 5개나 있습니까? 네. 아이고 참. 이렇게 제가 뵈니까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라팔마. 야, 그냥
1: 네 개 도시네요.
26: 사방팔방을 돌아다니시네요.
1: 이제 어쩌다 보니까 사방팔방까지 됐는데.
26: 네, 어쨌든 하나하나 소개를 해 볼까요?
1: 네.
26: 8월 10일로 예정돼 있네요. 10시 반, 오전 10시 반.
1: 네, 월요일입니다.
26: 라팔마인데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1: 네.
26: 되나요?
1: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히나 그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넉넉한 이제 노후라는 거는 이제 돈과 네. 관련된 거잖아요.
26: 예,
1: 자금이
26: 예, 예.
1: 좀 있으셔야 되는데
26: 네, 네.
1: 뭐니뭐니 해도 은퇴에 있어서 가장 필수품은 어뉴이티.
26: 아, 어뉴이티.
1: 네.
26: 예.
1: 근데 어뉴이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의아해하시거나
26: 네, 네.
1: 정말 그렇게 좋은 게 있단 말인가.
26: 네, 네, 네.
1: 그리고 진짜 그렇게 주면은
26: 네.
1: 과연 보험회사는 뭐 먹고 사나 이제 보험회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26: 그렇죠.
1: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걱정해야 되니까
26: 네네.
1: 정말 연예인 걱정하지 마시고 정치인 걱정하지 마시고
26: 네네.
1: 보험회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6: 네.
1: 그만큼 어뉴이티라는 상품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수명에 맞춰서 어떻게 은퇴 생활비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나온 상품이고 이미 100년이 넘은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잘 발달이 됐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어뉴이티가 완전하게 발달이 됐죠. 은퇴하시는 분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26: 네.
1: 어찌됐건 요게 지금 이 라팔마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오전에 또 오랜만에 지금 세미나를 해요. 그동안
26: 네.
1: 맨날 저녁에 했었는데
26: 네네네.
1: 오전에 월요일에
26: 네.
1: 이 401k라든지 IRA 그리고 TSP라든지 은행의 CD 같은 것들을 또 생명보험에 있는 돈들을 어떻게 어뉴이티로 옮길 것인지
26: 예, 예.
1: 세금 내지 않고 옮기는 방법들 더 풍요롭게 이자 받으면서 쓰는 방법들
26: 네.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은퇴 필수 아이템 어뉴이티에 대한 세미나가 8월 10일 오전 먼데이입니다.
26: 네네.
1: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라팔마에서 있습니다.
26: 아, 일단 예약 문의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1: 네.
26: 616-827-9599 616-827-9599로 문의하시면
1: 네.
26: 뭐 월요일에 10시 반이니까 아마 교통도 편안하시고 여유롭게
1: 네.
26: 오셔서
1: 네, 네.
26: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뭐 세리토스라든지 너무 가깝고요. 그리고 또 부에나팍에서 정말 가깝고
26: 네.
1: 뭐 다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몬드바 뭐 이런 하시엔다 이런 데서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26: 네.
1: 라팔마 지역에서 얼바인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10시 30분 그렇게 먼저 처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26: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3일 후에 수요일 날
1: 목요일.
26: 아, 목요일이죠.
1: 네, 네.
26: 세리토스에서는 저녁 6시 반에 있네요.
1: 네, 6시 네. 반인데 이거 앵콜 세미나예요.
26: 어떤 앵콜이죠?
1: 네,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세미나인데요.
26: 네네.
1: 이제 은퇴하면은 또 하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퇴하면은 많은 분들이 꿈을 꾸시는 게 부동산 은퇴, 다시 말해서 렌탈 인컴 받는 거 있잖아요.
26: 예,
1: 임대료
26: 그렇죠.
1: 받는 거.
26: 예, 예.
1: 얼마나 좋습니까?
26: 아, 좋죠.
1: 예, 예. 임대료 받으면 따박따박 임대료 들어오겠다 생각하시는데
26: 네.
1: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임대료가 따박따박 들어올 줄 알았는데 사실 임대료라는 걸 받기 위해서 그만큼 관리도 해야 되고요. 밤에 전화 와서 고장났다고 그러면 누구를 보내거나 아니면
26: 그럼.
1: 내가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택스라든지 보험료가 지금 점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임대료보다 임대료에서 나가는 돈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인플레이션만큼 이렇게 따라잡지를 못해요.
26: 예.
1: 그래서 실제로 받는 인컴이 사실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 세 번째는 임대료라는 것이 매달 꼬박꼬박 나와야 되는데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임대료 못 내시는 분들 계시죠.
26: 예, 예.
1: 그러면은 그날의 나의 은퇴 인컴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사 나가고 나면은 적어도 한두 달은 청소해야 되고 다시 페인트 칠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해야 예, 되고 예. 사람 어플리케이션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공실률도 문제예요. 그래서 은퇴 때 렌탈 인컴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들이 좀 가서 그 집에 좀 쫓아가가지고 확인해보면 좀 좋잖아요.
26: 네, 그렇죠.
1: 근데 아들들은 더 바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보다. 아들들한테 이런 말하면 아들들은 다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 그거 팔아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엄마, 어머니, 아버님은 네. 이놈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네. 내가 너라 이 집에라도 하나 남겨주지. 근데 자녀분들은 그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냥 팔아버리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부동산 은퇴가 네. 만약에 골칫거리다 버거워진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거를 네, 네. 60일 안에 해결해 드리고요. 30일 안에 은퇴 플랜을 만들어서 10일 안에 상속까지도 이어지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그렇구나. 해요. 네. 근데 요게 인기가 너무 좋았고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네. 신문 광고를 늦게 봤다. 라디오에서 너무 그때 가려고 했는데 그날 까먹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앵콜로 셀토스에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콜드웰 뱅커 빌딩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사는데 이제 제가 가서 강의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날 셀토스에서 8월 13일 목요일 6시 네. 30분에 네. 이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6: 전화번호는 예약번호는 똑같습니다. 616-827-9599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LA에서는 15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하게 되네요.
1: 네네. 네. 여기는 이제 또 LA에서 오전에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예. 이제 세러데이입니다.
26: 예, 예.
1: 그러니까 LA 한인타운 근처에 사시는 분들 또 노스리지라든지 토렌스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네, 오시는 네. 분들이 네. 아무래도 토요일이 좀 편하시어 하더라고요.
26: 그렇죠.
1: 10시 30분인데 이제 은퇴에 있어서 아까 이제 스트레스 없어야 되고 네, 돈 네. 많아야 되고
26: 네, 네.
1: 이제 뭐냐면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26: 그렇죠.
1: 은퇴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롱텀 케어.
26: 네.
1: 예. 롱텀 케어를 좀 하게 됩니다.
26: 네.
1: 그래서 롱텀 케어 과연 장수의 시대에
26: 네.
1: 롱텀 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예, 늘어나고
26: 예.
1: 있죠.
26: 예, 예.
1: 사실 60대에서는 3분의 1이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예, 거예요. 예. 반드시 준비 필요한데 따로 무엇인가를 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나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걸로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6: 그렇군요.
1: 100세 은퇴와 롱텀 케어
26: 네.
1: 이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26: 네,
1: 중요한
26: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1: 네.
26: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일 후에 20일 날은 샌디에고에서 또 오전 10시 반에
1: 네.
26: 또 하게 되네요. 같은
1: 네.
26: 내용으로.
1: 맞습니다.
26: 네.
1: 보통 샌디에고에 저희가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토요일에 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또 평일에 좀 한번 해주세요.
26: 예, 예.
1: 토요일마다 골프 치러 가는데 네네. 선약되어 있는데 이제 빠지기가 이제 힘드시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목요일입니다.
26: 네네.
1: 20 목요일에 다시 한번 100세 은퇴와 롱텀 케어라는
26: 네,
1: 주제로
26: 네,
1: 오전
26: 네.
1: 10시 30분에
26: 네, 네, 네.
1: 이제 합니다. 샌디에고 쪽이 지금 핫해요. 저희가 지난달에도 샌디에고에서 상속 세미나와 부동산 은퇴 세미나 두 개를 했는데
26: 네.
1: 와 정말 거의 한 30분씩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26: 아이고 대단했네.
1: 근데 제가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
26: 뭐 어떤 거예요?
1: LA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10시 30분에 세미나입니다. 그럼 한 10시 40분 막 이렇게 오세요.
26: 네.
1: 그런데 샌디에고 분들은 일찍 오시는 것도 아니야. 되게 신기한 게 10시 30분 29분 되잖아요. 어디서 모여있다 같이 오시는 것 같아. 10시 29분에 와르르 오세요. 그래서 막 저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자리 배치 이제 알려드리고
26: 예,
1: 안내해드리고
26: 예, 예, 그렇죠.
1: 또 오시면은 좀 더 간단한 이제 음료라든지
26: 네,
1: 다과를
26: 네,
1: 준비하는데
26: 네,
1: 막
26: 네.
1: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딱 28분, 29분 딱 1, 2분 남겨놓고 어디 모여 계시나 봐요. 바깥에서.
26: 오케이.
1: 그리고 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같이 갑시다.
26: 네네.
1: 그렇게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 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네.
26: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27일날 일주일 후에
1: 네.
26: 아, 오후 6시 반에 라팔마에서 또 같은 내용으로
1: 맞습니다.
26: 세미나가 있네요.
1: 네, 또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을 네. 위해서 100세 은퇴와 롱텀 케어를 이제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또 이제 근무하시고 오셔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요.
26: 네네네.
1: 27일 8월 27일이죠.
26: 네.
1: 목요일 6시 30분에
26: 네.
1: 이렇게 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좀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26: 아, 그러세요.
1: 그리고
26: 예, 예.
1: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문 광고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나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26: 네네.
1: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자 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요 스케줄표 다 보내드릴게요.
26: 616-827-9599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혹시 이제 운전 중이셔가지고 나 전화번호 못 적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문선영 그 제 이름입니다.
26: 네네네.
1: 문선영의 머니 토크라고 치시면 네.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26: 혹시 지난번에 네. 제가 들었던 기억인데
1: 네.
26: 바쁘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줌으로도 가능한가요?
1: 가능한데요. 지금 이 세미나들은 보통 이제 시니어분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26: 아.
1: 시니어분들은 줌에 들어오시는데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좀 계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올해 이번 건 현장에서 해요.
26: 아, 이번 건. 네네.
1: 네네. 근데 줌 세미나가 또 저희들이 계속 하니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 네. 만일에 제가 아는 지인인데
1: 네.
26: 몸이 불편하셔.
1: 그렇죠.
26: 가고 싶은데.
1: 맞아요.
26: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1: 맞아요.
26: 저는 이제 행사 많이 하다 보면 동영상 많이 찍거든요.
1: 네.
26: 같이 가신 분이 좀 찍으셔서 그걸 전화로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직접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26: 아, 그렇죠.
1: 댁으로.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토렌스 지역에 와이프가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남편분이 꼼짝을 못하세요. 근데 정말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다. 근데 오실 수가 없는 형편인 거죠.
26: 그랬군요.
1: 와이프를 모시고 오실 수가 없어요.
26: 아,
1: 그러면
26: 그랬구나.
1: 이제 저희가 또 내려가가지고 또 개별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26: 네.
1: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좀 도움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들을
26: 예.
1: 맞춤형으로 또 만들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저희도 기쁜 일이죠.
26: 네, 전화번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문의하시고 만일에 전화 안 받으시면 미팅 중이거나 바쁘시니까
1: 방송 중이거나
26: 연락처하고
1: 이렇게.
26: 네. 메시지 남겨주시면
1: 네.
26: 아마 바로 리통콜 하셔서
1: 네.
26: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1: 네.
26: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26: 네.
1: 문선영 씨께서는 그 회사에서는 세미나를 많이 합니까?
26: 아,
1: 라고
26: 예.
1: 질문을 해요.
26: 예예. 예.
1: 세미나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26: 아, 어렵죠.
1: 예, 왜냐하면
26: 아니 저는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1: 이제 이것을 많이 하는 이유가 상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교육부터 이제 내용을 좀 정보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26: 네네네.
1: 게 저희가 믿고 있는 신조예요.
26: 네네네.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광고 보고 이거 참 좋은 이사인 것 같으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26: 예예.
1: 근데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뭐 큰일이 나진 않지만 나한테 정말 맞는 상품인지는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고 사실 디자인을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26: 그렇죠, 당연히
1: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정말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판매를 세일즈를 하는 것보다는 정보 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고 세미나도 잘하기도 하고
26: 네네네.
1: 이렇습니다. 정말 너무 다양한 주제로 매월 이렇게 세미나를
26: 네네.
1: 가지고 있으니까요.
26: 네.
1: 꼭 한 번씩 참석하시고 이제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거의 유튜브를 이미 다 듣고 계신 분들
26: 아, 예.
1: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세요.
26: 네네네.
1: 그래서 내가 2년 전부터 들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26: 네, 네.
1: 너무 반갑게 와주시는데
26: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하죠.
26: 네.
1: 감사하고 다들 시간 내셔가지고 꼭 한 번 정도는 참석해 주시기를 네, 희망합니다.
26: 네, 문선영이 머니토크가 시원하게 준비한 8월의 은퇴 세미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다음 달 8월 10일 날 라팔마에서 오전 10시 반에 있고 13일 날 세리터스에서 오후 6시 반에 있습니다. 15일은 이곳 LA에서 오전 10시 반에 있고 샌디에고에서는 20일 날 오전 10시 반, 그 마지막으로 라팔마에서 8월 27일 오후 6시 반, 이렇게 총 5회가 있으니까 혹이라도 궁금하거나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6: 자, 마무리 말씀 하나 전해주세요.
1: 네, 아까도 시작 때 우리가 네. 말씀 나눴던 대로 네네. 은퇴하면 정말 희망차고 기대되고 네. 고대되는 일이 돼야 된다고 네, 그렇죠. 생각을 해요.
26: 네네.
1: 건강하셔야 되고요. 돈도 넉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좋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26: 네.
1: 제가 무엇보다도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자신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6: 예, 알겠습니다.
1: 네, 꼭 연락 주시고요.
26: 네.
1: 은퇴 준비 늦은 때는 없어요.
26: 네.
1: 항상 오늘이
26: 네.
1: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한다고 해서 꼭 무슨 플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기 때문에
26: 네.
1: 마음 편안하게 오시기 네. 바랍니다.
26: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6: 건강 챙기시고요.
1: 네.
26: 네.
2: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미스터 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 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허리 수술 한번 했지만 골프도 치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이 제 와이프가 치매에 아주 일찍 걸렸고 또 신장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 하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걔도 아주 바빠서 저를 매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고 저도 아들에게 배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양로시설에 혼자 들어가며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은 자꾸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네요. 저는 그냥 자동차 같은 것도 모두 폐업됐고 쓰는 돈은 그냥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것 정도인데 현재 소설 연금으로 생활비하고 보험료하고 세금 내면 생활은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3: 문선영의 머니톡.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여섯 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 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 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불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사신다는 게 평균인데 그럼 36만 불을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해결과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고 또 경황이 없을 때 막 이리저리 준비하시느라 결국은 아드님이 또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안 쓰는 돈 5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쓰면 충분하니까 그때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든 게 그때 가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개념인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겠죠.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코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0: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 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 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에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불리고 남겨주느냐의 문제까지도 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3: 아주머니.
4: 대단하십니다.
3: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4: 에그머니.
3: 준비를 하는.

0: 전문 이게 진짜 어?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너무
0: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1: 대단하신 재치십니다.
0: 아닙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유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뭐 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1: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네.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0: 네.
1: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0: 네.
1: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0: 네네.
1: 그리고 별로 그다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0: 네.
1: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네.
1: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0: 네.
1: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0: 네.
1: 내가 못 내겠다. 나이가 그냥 취소하려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당근.
1: 사실은 부모님이 이걸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0: 그럼요.
1: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0: 네.
1: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0: 네.
1: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0: 그런 엄마 얘기도 괜찮아. 하지 마. 이런
1: 맞아요.
0: 왜 죽는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0: 이제,
1: 네.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0: 네.
1: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0: 네.
1: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0: 가능하죠.
1: 당연히 가능하죠.
0: 그럼요.
1: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0: 네.
1: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0: 네.
1: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0: 네.
1: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0: 네.
1: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0: 네.
1: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0: 그럼요.
1: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0: 네.
1: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0: 네.
1: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0: 네.
1: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0: 네.
1: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1: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0: 네.
1: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1: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0: 네,
1: 나 싫다
0: 네.
1: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방법이 있다.
0: 네.
1: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0: 네.
1: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0: 네.
1: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0: 네.
1: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0: 네.
1: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0: 네.
1: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0: 네.
1: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0: 네.
1: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0: 네.
1: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0: 네.
1: 실제로
0: 네.
1: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0: 네.
1: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0: 네.
1: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0: 네.
1: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0: 네.
1: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0: 네.
1: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0: 네.
1: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을 다 찾아 쓰는 거예요.
0: 네.
1: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0: 네.
1: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0: 네.
1: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0: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0: 네.
1: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0: 네.
1: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얼매
1: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0: 네.
1: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0: 네. 나
1: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0: 네.
1: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0: 얼마입니까?
1: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0: 시장에.
1: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0: 예.
1: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0: 네.
1: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0: 네.
1: 그런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0: 네.
1: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0: 네.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0: 네.
1: 무조건 전화 주시고
0: 네.
1: 상담 한번 해보시면
0: 네.
1: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1: 네.
0: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1: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0: 네.
1: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0: 네.
1: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0: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1: 네.
0: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1: 네.
0: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1: 네,
0: 참고하시기
1: 맞습니다.
0: 바라겠고요.
1: 네.
0: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1: 네, 맞아요.
0: 네.
1: 8월에 저희가
0: 네.
1: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0: 네.
1: 무엇보다도 정보가
0: 네.
1: 필요하다. 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0: 네.
1: 중에.
0: 네.
1: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0: 네.
1: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0: 네.
1: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0: 네.
1: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0: 네.
1: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0: 네.
1: 롱텀 케어.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맞아요.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0: 네.
1: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0: 네.
1: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준비를 해놓으면 내 네.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0: 네.
1: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0: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네.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도 어누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1: 그럼요.
0: 네.
1: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0: 네.
1: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0: 네.
1: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네.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0: 네.
1: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0: 그럼요.
1: 그런데 소셜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0: 네.
1: 반드시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0: 네.
1: 너무 좋죠.
0: 그렇죠.
1: 네.
0: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1: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그거 진짜 마음에
1: 네.
0: 드는데요.
1: 네.
0: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1: 네.
0: 그랬더니.
1: 아.
0: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1: 와우.
0: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1: 와우.
0: 넘겨주셨어.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1: 와,
0: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1: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돈나무를
0: 네.
1: 심으셨네요.
0: 네, 와우. 야 진짜.
1: 네.
0: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1: 네.
0: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문선영의 머니토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1: 626-827-9599로
0: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뉴니티가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뉴이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뉴이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뉴어티를 10년 묶어 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뉴어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뉴이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뉴이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뉴이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뉴이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뉴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6: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7: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일본 구마모토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1명 더 늘었고 중상자는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만 72시간이 지나면서 이온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온 쇼핑몰에서는 사망자 7명이 확인된 가운데 공식 실종자는 없지만 잔해가 쌓인 건물 중앙부를 중심으로 중장비를 동원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40여 개 대피소에는 이재민 9,50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7만 9천 가구에는 여전히 수돗물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여기에 섭씨 38도에 육박하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지난 이틀 사이 최소 40명 이상이 열사병이나 탈진 등